0: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볼텐은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기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채손잎을 빼앗고 배치를 부엌으로 데려갔다. 배치는 그제야 울기 시작했다. 배치는 밥만 먹고 야채는 전부 할머니 그릇에 옮겼다. 할머니는 야채를 먹어야 이가 하얗게 된다고 했지만 배치는 먹기 싫다고 울었다. 아버는 배치에게 할머니도 토끼처럼 채식을 하니까 토끼랑 비슷하다고 위로했다. 배치는 할머니가 나쁘다고 투정했지만 아버는 할머니는 그저 배치를 걱정하고 아끼기 때문이라고 웃으며 이야기했다. 배치는 할머니가 채소빵을 드시고 토한 이야기를 꺼냈다. 할머니는 나이가 많아 코가 안 좋아서 고기 맛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웃었다. 배치도 마침내 웃었다. 할머니는 자신은 이제 쓸모 없어졌고 곧 죽을 거라고 조용히 이야기했다. 배치는 걱정스럽게 왜 채식을 하냐고 물었다. 할머니는 어린아이를 키울 때 채식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할머니의 그 아이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사실은 배치도 아버도 아직은 그 까닭을 알지 못했다. 이전에 할머니의 운명에 대해 말했었는데 할머니의 운명이 이렇게 안 좋을 줄은 정말 몰랐다. 아버가 배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옛날 비간 대관인이 높은 흰말을 타고

0: 제시장에 달려들어 몇 바퀴 돌았다. 그 대관인이 한 할머니가 야채 파는 것을 보고 물었다.
1: 할머니, 어떤 야채가 있나요?
0: 할머니는 대답했다.
1: 세상에는 두 가지 야채가 있지요. 속이 차 있는 야채와 속이 빈 야채예요.
0: 대관인이 미소를 지었고 할머니는 다시 설명했다.
1: 제가 야채 장사하는데 양배추는 벽엽이라 부르고 배추는 과심, 상청이라 하며 미나리는 수치마라고 불러요.
0: 대관이는 말고삐를 꽉 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가 다시 말했다.
1: 공삭 자각엽도 있어요.
0: 대관인이 대답했다.
1: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네요.
0: 할머니가 다시 물었다.
1: 공심채라는 야채가 있지요. 바로 무성한 나물이라고도 불러요. 알고 있지요?
0: 대관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이 흰말이 어떤 야채를 좋아하냐고 물었다. 할머니가 여기까지 이야기했을 때 배채가 끼어들어 말했다.
2: 말이 당근과 깻잎 먹어요.
0: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손으로 야채를 손질했다. 그때 아보가 물었다.
3: 갓은 속이 빈 야채에 속하나요?
0: 할머니가 미소를 지며 대답했다.
1: 이 비간 대관이는 말이다 갓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가슴을 꽉 붙잡고 입에서 피를 토했단다. 그 피가 말등에 떨어지고 사람도 떨어져 숨을 거뒀지.
0: 배채가 다시 끼어들어 말했다.
2: 작은 토끼도 숨을 거두게 될 거예요. 정원의 들풀을 모두 먹어버렸어요.
0: 할머니가 배채를 껴안고 말했다.
1: 아이야, 토끼 신경 쓸 시간이 없어. 사람은 자신밖에 돌볼 수 없어 우리 먹을 것을 챙겨야 한단다.
0: 배채가 울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주변에서는 차 한 대 지나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할머니가 배채를 토닥거리며 말했다.
1: 야채 모종 같은 아이야. 눈 깜빡할 사이에 벌써 이렇게나 자라있네. 아이야, 이젠 자야 해. 눈을 감아.
0: 배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을 꽉 감았다. 할머니는 다시 옛날 이야기를 시작했다.
1: 옛날에 공회장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단다. 게으른 사람이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직 새 소리만 알았지. 어느 날 한 새가 푸른 소나무에 날아올라 할아버지를 불렀단다. 할아버지가 문으로 나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 새는 남상 정상에 양 한 마리가 있는데 할아버지대로 고기를 먹고 자신은 양의 장을 먹겠다고 말했어. 할아버지는 기뻐하며 남산 정상에 올라가 양고기를 마음껏 먹었는데 새에게는 한 조각도 주지 않았단다. 그러던 어느 날 구천새가 갈대밭에 뛰어올라 공회장 할아버지를 불렀단다. 구천새가 무슨 새냐고? 사실은 참새를 말하는 거야.
0: 할머니는 이어서 말했다.
1: 할아버지가 누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문으로 나와 물었단다. 구천새 역시 북산 정상에 양 한 마리가 있으니 할아버지는 고기를 먹고 자신은

땅을 묻겠다고 알려줬지. 할아버지는 아주 기뻐하며 다시 북산 정상으로 달려갔고 반쪽 양고기를 들고 돌아왔어. 그리고 이 구천새에게도 역시 한 조각도 주지 않았단다. 할머니가 이야기를 다섯 번째 부분까지 했고 봄왕이 오동나무에 뛰어올라왔다고 말했을 때 배치는 이미 너무 피곤해 잠들어 버렸다. 할머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돌아가며 말하는 버릇이 있었고 아보도 자기도 모르게 몸이 가벼워지고 시간이 느려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때를 말해보면 호생도 아보와 마찬가지로 어린 나이였고 소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호생의 부모는 공군 간부였다. 사회의 새로운 사물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호생을 사립 소학교에 입학시켰다. 그래서 호생이 소학교 6학년 때 수업하는 장소는 정말 다양했다. 부흥중로의 방안, 서금로의 교실, 모명남로의 양옥거실, 장락로의 객실, 장락촌 주민위원회 창고, 남창로, 어떤 골목 양옥의 자동차 곳간, 고릉로 제1소학교 맞은편 고식적인 골목의 뒷방 등에서 수업을 했었다. 이 범위는 비록 아보가 활동하는 지역과 가깝지만 실제로 이때 두 사람은 서로 알지 못했다. 매 학기마다 호생은 몇 군데 교실 장소를 옮겨 다녀야 했고 어문 수업, 산수 수업을 맡는 교원도 몇 명씩 바뀌었다. 그는 이미 크고 작은 골목에 드나들고 체조를 하고 달리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1950년대는 입학 붐이 일었다. 상해 여성들은 기본적인 글을 읽고 쓸 줄 알았고 분필로 글을 쓸 줄도 알았으며 노래하고 춤추는 것도 좋아했고 풍금도 연주할 수 있었다. 그래서 민간 교원으로 임명될 수 있었다. 젊은 부인, 아주머니, 장부인, 리부인, 큰 아주머니, 어린 엄마 등도 교육에 적극 지원했고 사적인 집을 빌려 수업하는 일도 많았다. 그 중에 장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다. 늘 꽃무늬 치포를 입고 앞가슴에 꽃무늬 손수건을 꽂고 온몸이 향기로 가득했다. 이분은 서금로의 여자 집주인이었고 자신의 집 거실을 빌려 수업을 했다. 흐린 날이면 항상 불을 켜는 것을 아까워했기 때문에 방안은 아주 어두웠다. 안뜰 안팎에서는 사람들이 숯불을 피우고 부채가 파닥파닥 소리를 내며 바닥에는 물이 떨어졌고 새 자리에는 우산을 쳐놓기도 했다. 이 장면은 정말 장락평의 산모 독소도와도 비슷했다. 하지만 호생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소학교가 원래 이런 곳이라고 생각했다. 보통 세 번째 수업이 되면 부엌에서 음식을 요리하는 기름 연기 냄새가 풍겨왔다. 정말 너무 향기로웠다. 장 선생님은 분필을 내려놓고 교실을 나와 옆집 여자 집사와 이야기를 하고 종종 기름에 튀긴 대구 조각이나 기름을 많이 넣은 오향 닭 요리를 갖고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먹으면서 소리를 지르며 잘못한 학생들은 장 선생님과 함께 돌아가라고 했다. 바로 뒷객실로 가서 글을 쓰라는 볼이었다. 어느 날
호생이

해가 질 때까지 글을 쓰고 있었다. 정 선생님은 이미 글을 잊어버렸다가 뒤늦게 알아차리고 들어와 호생의 귀를 붙잡고 말했다. 먼저 가서 밥 먹고 이후 수업에 잘 들어라. 들었지?

0: 2학년 때 허생은 장랑로이 골목으로 전학가서 공부했다. 한 분은 서 선생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 글쓰는 보호를 받았다. 서 선생님은 방에 들어가서 먼저 옷을 갈아입고 큰 서랍장을 열고 모리를 빗고 거울을 보고 라디오를 듣고 그 후에는 발톱도 깎았다. 후생은 해질녘까지 계속 글을 쓰고 있었다. 서 선생님이 비로소 옆방에서 들어왔고 허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가라, 길 건너갈 때 조심해. 허생이 연필 상자를 닫고 가방을 끌어당기며 인사했다.
1: 서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0: 기억에 따르면 란심 대극장 티켓 판매소 맞은편 골목에 사는 왕 선생님만 늘 소박한 인민복장을 입고 집에 가서도 그대로였다. 흰색 셔츠를 입고 허생 정면에 바르게 앉아 허생이 문제를 푸는 것을 보고 물 한 잔을 갖다 주셨다. 3학년 1학기 허생은 모명남로에서 수업을 들었다. 그것은 독립된 별장 거실이었고 큰 양불 모양 천장 등이 걸려 있었다. 송 선생님은 상해 사람이지만 방금 북방에서 상해로 오셨다. 어느 날 방과 후 송 선생님이 허생을 데리고 남창로로 갔다. 서금로를 지나 사남로로 굽어들었다. 송 선생님이 물었다. 반 학생들이 모두 너를 역선생이라고 부르는데 무슨 뜻이야? 허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송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말하라고 했다. 허생이 모른다고 대답했다. 이에 송 선생님이 말했다. 이 상해 사람들의 호칭이 정말 이해가 안 가네. 허생이 설명했다.
1: 싸워지는 귀뚜라미를 상해 사람들은 역선생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다시 싸워도 보통 지는 거예요.
0: 성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이 뜻은 허생 학생이 더 이상 노력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네. 허생은 황 선생님이 지어줬다고 말했다. 송 선생님이 놀라며 말했다. 응? 황 선생님의 아버지는 매년 볼일들을 기르는데 학생들에게 마음대로 별명을 지어주는 것은 정말 안 될 일이야. 허생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대답했다. 송 선생님이 다시 물었다. 허생 학생, 너는 쉽게 패배하고 고비 많은 본래가 되고 싶은 거야? 부끄럽지 않아? 허생이 다시 고개를 저으며 그래도 괜찮다고 말했다. 송 선생님이 타일렀다. 시험에서 낙제하고 무단 결석해도 마음에 전혀 아쉬움도 느끼지 않네. 너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해져야 해. 허생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송 선생님은 자신과 약속하자고 했다. 그러자 허생이 조용히 대답했다.
1: 귀뚜라미가 다시 용감해지고 이빨이 다시

뾰족해져도 마지막까지 싸워도 결국 지고 죽게 될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송 선생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휴, 아이야, 아주 어린 나이인데 정말 대단하네. 선생님을 화나게 만들고 싶은 거야? 송 선생님이 호생을 붙잡고 당부했다. 숙제를 열심히 해라, 들었지? 이때부터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서남로에 굽어들었고 그것은 나무 그늘이 드리워지고 행인도 적고 바람도 시원했다. 그리고 바로 정면에서 아보와 배채를 만났다. 이것이 세 사람의 첫 만남이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세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문춘산 작사, 량송호 작곡의 꽃으로 피다를 준비했습니다. 해맑은 미소와 살랑이는 꽃바람이 함께하는 계절에 우리 모두가 한 송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길 바라는 순수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리상길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이 시간 편집의 오영란,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술가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3: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요 의료보험 지성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 기능, 심장 기능, 채색 초음파, 요물화선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 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더강중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생방송실의 리 선생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도강중이 문진부 지점 알려드립니다. 연길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고요. 예약 전화는 501-735번, 501-735번입니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역시 우리 도강중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도강중이도 소개드린 지 오라면서 많은 분들이 이 우리 도강중의원을 찾아서 병을 진단받고 치료받고 또 도강중이에는 우리 치과도 있습니다. 치과 주치의사가 원장 선생님이가 조선족분으로서 아주 솜씨가 대단한 분이시고 치료도 그 다른 데서 틀리람 해서 애를 먹던 사람들 우리 치과에 와서 그 교정받고 이렇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사실, 이변실, 화암실 다 정

0: 종합적으로 갖춘 종서기가 결합된 도강중의원입니다.
1: 네.
0: 특징은 제일 큰 특징이라 할 때는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뭐 한두 명 의사를 놓고 이 병도 치료하고 저 병도 치료한다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 선생님들이 따로 있다. 이게 특징입니다.
1: 네.
0: 특히 우리 피부병 하면은 피부병은 어디나 돌아댕겨도 잘 치료해야 되는 게 피부병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강중의 최기명 원장님은 전국적으로 이름 있는 이름 석자만 되면 특히 우리 전주 쪽으로 이 한다 하는 명로 중의들은 다 합니다. 야, 그 양발사 이름 있지 이렇게 말합니다.
1: 네.
0: 최기명 원장님 하면 야, 그 양발사 이름 있지 이렇게 다 긍정하는 사람입니다. 피부병 방면에서 각종 유피센이라든가 이 소보진 말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그 머리에도 습진이 있는 분들, 그다음에 티센, 구센 다 있죠. 또 여러 가지 심화전으로 고생하는 분들, 좁쌀알 같은 게 올라오는 말입니다. 그 외에 우리 심내혈관계통에서 이름 있는 조혈만 선생님 계시죠. 이래서 조혈만 선생님도 좋고 김성춘 교수님도 좋고 우리 리명길 선생님도 좋고 이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계신다. 이걸 중점을 둡니다. 병도 이사를 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 병을 다 치료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그렇게 연구가 깊지 못하면 아예 됩니다. 어느 병을 연구하자면 전문적이 돼야 되죠. 예? 그래서 전문 분야의 전문 선생님들이 계시는 것이 우리 도강중의원이 특징입니다. 예. 심내혈관계통에서는 또 이름이 조일만 선생님 계십니다. 조 선생님은 환자를 탁 진단하고 중의는 사진법이란 게 있습니다. 딱 그저 뭐 서희들처럼 MRI 찍고 뭐 B초하고 이래야 진단하는 게 아니라 환자의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 이걸 진맥하고 그다음에 망전 눈으로 바라보고 그다음에 그 촉진 진맥이죠. 그다음에 원전 냄새 맡거나 물어보거나 이런 사진법을 통해서 진단을 딱딱 해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수고하십니다, 노문 선생님.
0: 예.
2: 예, 저는 문강우 리명길 저 선생으로 되었습니다.
0: 네.
2: 예, 그래, 선생 보험서를 내기나 짚어보고 이래, 그랬던 게 그랬는데, 지방간도 있고, 당랑염도 있다고 말합니다.
0: 네.
2: 그래, 지금 당랑만 먹으면 계속 항상 아프고, 그래서 당랑도 못 먹습니다, 몇 년.
0: 네.
2: 다른 병원에 가서 이래 뭐 진찰하고 뭐 중약도 먹고 서약도 먹고 이렇게 쓸데없을 때다.
0: 다나염이 원에 잘 치료해야 됩니다.
2: 예.
0: 예.
2: 예. 그리고 또 위축성 위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
0: 그게 다 소화계통에 기매하게 한시에 다 있죠.
2: 예. 항상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0: 돼. 소화해야 되고.
2: 예. 이술이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중약하고 저 리맹길 선생한테서 몇 번 갖다 먹은 게 이거 치료가 정말 잘 됩니다. 빨리 중량이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예,
0: 예 리맹길 선생님 원의 각종 담낭염이라든가 피의 비위 문제라든가 소화계통의 전문가입니다.
2: 그래서 선생님 매일 그래 몇 번 갖다 먹었는데 매일이나 짚어보고 그래 간도 짚어보고 그래 지방간도 많이 나아졌다고 그랬답니다.
0: 네.
2: 그리고 담낭염도 저는 많이 나아져서 지금 달걀을 먹습니다.
0: 달걀도 먹고 기름진 것도 시름 넣고 먹고.
2: 예. 그래 뭐 식사도 제대로 하고 소화도 잘 되고 그러니까 매력이 납니다.
0: 예.
2: 예. 그래서 치료를 공고히 하려고 전문가 오늘 또 예약하겠습니다.
0: 오늘로 해서 리명길 선생님 예약입니다. 예.
2: 예.
0: 리명길 선생님 오전 오후 다 나오십니다.
2: 예.
0: 예. 예약해드리겠습니다.
2: 예, 예, 수고하셔도
0: 네.
2: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0: 네.
3: 예, 저는 진짜 항상 이 저 저 맥이 없고 밥을 이제 밥 맞은 안 주면 밥 먹기 싶은 생각 없고.
0: 네.
3: 이래면서 고생하면서 잠이란 게 들지 못하고. 이러면서 신고서 이렇게 사용한다면

0: 계단 중에 그 김성춘이 그 선생님 강의 그 선생님이 강의 들어볼까니 이 선생님 또 여기 대해서 전업적으로 조정하고 한다더 또 증상 들어볼까니 내가 비틀어마들어만 돼요.
1: 네.
0: 그래서 내 이거 썼는데 한 번 계단 먹었는데 벌써 아 이게 밥이가 벌써 당기더라만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지금 잠도 잘 오고 밥을 얻었는데 이렇게 두 번 계단 제 두 번 계단 또 썼는데 어제는 완전히 이게 저 밥이 이제 막 그 허위 차단만 합니다.
1: 지금. 네. 소화 잘 되고
0: 예. 그리고 예 맥이 난다 말 벌써.
1: 네.
0: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가 이 간이 가서 많이 소화됐다.
1: 네.
0: 그래서 나는 이 간을 이래서 소화 위 나쁜 거 안에 또 이것도 검사를 할게. 아니, 위는 문제 없다만.
1: 네.
0: 간도 이게 소화다가, 간 나쁘가
1: 소화. 간이 가기 실 제일 큰 소화계통에서 제일 큰 장기입니다.
0: 아,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돌 모르던 약간 방송 이래 들구설이, 그 다음에 이 13대고 이래, 그래서 대도 해볼까, 내가 대도 해볼까, 내가 딱 맡겼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듣고서 이렇게 찾아가 봤는데 두 번 계단 지금 그래서 내일 또 나수 뒤에 좀 바짝 치료해서 내일 또 예약하다
1: 내일로 해서 김성순 교수님의 예약입니다.
0: 예예예 예, 예.
1: 알겠습니다. 예약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2: 예. 예. 치료를 잘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3: 예. 네, 그 보증 때문에
1: 네
3: 지선생 약 쓰고 많이 나아져서
1: 지원장님 약 썼습니까?
3: 예예
1: 예.
3: 예 습진 그 심해가지고
1: 예
3: 사당이 홍 가렵던 게 그 약 쓰니까 많이 좋아.
1: 어느 부위에 있었을 때였습니까?
3: 어느 이 다리 부위입니다.
1: 아 티시에
3: 예. 예 그래서 고통 많이 받았습니다.
1: 그렇죠.
3: 예 그래가지고 약 쓴 게 많이 나아졌습니다.
1: 숙조라든가. 가렵지도
3: 예,
1: 않고.
3: 그거 있으니까
1: 예.
3: 완전 해결되다시피 완전
1: 예.
3: 효과 좋습니다.
1: 예.
3: 예. 그래가지고 약을 조금 더 쓰려고 이렇게 예약하자 그립니다.
1: 예. 최기명 원장님 나오는 시간이가 조금이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요일, 예. 목요일, 토요일 오전이
3: 예.
1: 좀 일찍 예, 예. 오십시오.
3: 예. 예.
1: 예.
3: 예.
1: 예.
3: 수고하세요.
1: 예약해드립니다.
3: 예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4: 예, 이 최기명 이
1: 원장님.
4: 예, 기부가를 진짜 잘한다.
1: 진짜 잘합니다.
4: 예, 우리 치료하고 생각할 때 여러 사람 찾아주는데 다 낫습니다.
1: 예.
4: 예, 제 사체에 이 좀이니까 발꿈치고 앞으로 해서 뒤지.
1: 예.
4: 사체에 좀이니까 이 그 이시겠던가 그
1: 소보짐 예 소보짐 나는 사람 그 부위에 많이 나옵니다.
4: 뭐 그렇습니까?
1: 예.
4: 그 사실 한 코스 하신다. 그래서 가랍 그렇게 쓰 가랍스.
1: 그리고 또 보기 싫어서는 반팔이라 입으면 보기 싫고 거기 또 색이 다른데 하고 접촉하는 부위대가 잘 낫지도 않습니다.
4: 예, 그래가 세살 때 눈이 얼마까봐 그래서 하신 마음이 살구치 아이디어라 연구와 사귀었습니다.
1: 네.
4: 훈련을 했습니다.
1: 예.
4: 혼자 앉은 것처럼 하고서 갈아봐서 형태 굴습니다.
1: 예.
4: 근데 거기 가서 치료한 게, 아, 이 사람 갈아봐서 싹 안 물었습니다.
1: 제가 진짜로 공무장 드리기 싶은 거는 진짜 피부병을 해서 200원 저 병원 땡기고 어제는 포기에 들어선 사람들 한번 최기명 원장님 보여라도 보십시오. 된다, 아이 된다, 다 진다에 나온다, 예?
4: 예, 그 우리 옆집 할머니도 예, 귀 잡고 갈아봐서 긴급병원에서 습지를 하시답니다. 그것도 예, 이전을 지내 갈아봐서 그랬는데 그 할머니 용료를 해야 됐답니다. 이게 귀 갈아뜬 게 또 이렇습니다.
1: 네.
4: 습지도 이렇습니다.
1: 예.
4: 예, 그리고 2층에 또 치과도 또 잘한다. 예.
1: 예.
4: 예, 치과도 딴 데가 할까나 예. 아래 이빨이 자꾸 떨어지다, 내 한 게.
1: 예.
4: 아래 자꾸 떨어지, 우연히 이러면 이게, 아이, 그 치과에서는 자꾸 아래로 싹 딱 맞고 예, 다시 알아도 된다.
1: 그분이 그 원장님이가 원예 조선족 부위대에서 이 손보보리가 아주 여물었습니다. 다른 데서 그 골치 덩어리로 예 그 틀니를 하고 틀니가 맞지 않으면 얼마서 막 골치 덩어리인가 그러던 사람들 아주 만족합니다.
4: 예, 그래 오늘이 또 예 그 우리 일층집 아줌마 또 가졌단다.
1: 예,
4: 그 어느 사람이 한 사람은 김기명
1: 원장님
4: 예예 이층 집과가 두 사람 예약하자 그런다.
1: 예, 두 분 다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4: 예.

0: 감사합니다.
1: 오십시오.
2: 네, 건강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3: 예, 우리 가족은 저희만 상큼다.
1: 네.
3: 로커움다. 우리 큰 고모가 지금이 그런 당뇨 종합을 위해 중풍 두 번 나왔다갔습니다.
1: 그래서 네.
3: 젊은 선생님께서 세 번 첨약 쓰고 증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민세만 해놔서 90줄입니다. 그래 오지 못해 전화를 연락하자고 약을 진게 어제 많이 났답니다. 그래 활동도 하고 화장실도 집행이 짓고 댕긴답니다. 웃긴 게 다 내리고 소화가 잘 돼. 잘 식사를 하고 그래 몸이 헷갈아졌답니다.
1: 원래 이 젊은 선생님이 그런 치료를 잘해갖고 입소문을 듣고 오는 분들 많습니다. 내놨으니까 또 다른 친척들 동네 사람들 데리고 오죠.
3: 그래요. 오늘 그런 반찬 잘 오지 해놓거나 자주 못해 그랬던 게 그게 엔 좋다면서 이제 오늘도 또 예약해서 청약을 또 일주일치를 또 제가 잡아서 그래고 전화드립니다.
1: 오늘이 오시겠습니까?
3: 예, 전화를 연계하자고.
1: 아, 예, 전화로. 예, 됩니다. 예. 예약해드리겠습니다.
3: 예.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예.
4: 수고하셨습니다.
1: 예.
4: 저는 이 김성수 선생님을 본 환자입니다.
1: 예.
4: 저는 이전에 임병병원에 있을 때부터 이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이 동중률 왔다니까 영이 위식과 같이 살아서 생겼습니다. 저는 그냥 항상 수면 장애가 있었어요. 저녁에는 어째, 낮에도 그렇고, 저녁에 너무 잠을 해봐야 합니다. 초저녁에 약간 한 시간 났다면, 밤 새야 합니다.
1: 네.
4: 그래서 이 선생님이 보는데, 이전에도 몇 번 그런 분들, 이 나이 들면서 또 이 방법이 왔단 말입니다.
1: 원래 처녀 때부터 실면증으로 고생한 사람들, 이게 신계 영민에서 오는 게기 때문에, 늙음하게 해도 계속 실면증으로 고생합니다.
4: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선생님께서 약을 두 번 갖다 먹은 게 또 효과 좋아졌어요.
1: 약을 쓰십시오. 효과 알기입니다.
4: 예, 눕지 못해서 못 잡는다. 나중에 이것도 너무 다자고 맥이 납니다. 그리고 난 또 위도 너무 나쁜데 위 나빠 세버리니까 다 이래 위궤양 위궤양 있고 뭐 위축소면 있다만 위궤양이 있으니까 선생님과 말해서 나 위도 너무 나쁘다. 그래 아 그거 된다면서 선생님 이래서 먹어서 소리 위 나쁜 것 같다 하면서 그래 무슨 약 줘준 게 위도 용서하서 요즘 밥을 용서 밥이 미네 뭐 먹어 맨날 쌀쌀쌀쌀 써 먹었는데 요즘 밥을 용서 안 먹어 얼마나 돈 좀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다 선생님 또 관절이 또 나쁘다 했지만 관절 있고 관절 통이 있어서 무릎 관절이 있어서 아 증기를 내려갈 때면 딱딱 맞추면 아파서 그래서 이 선생님 친구도 잘 합니다.
1: 친구도 잘하고 원래 종합적으로 잘한다 김성춘 교수님.
4: 자 그리고 결과는 모르는 거 해서 시험 사람 물어봤더니 아, 한잔 나는 게 그래서 이 관절에서 지금의 때는 어떤 게 그래 시원할까?
1: 당뇨병 종합증 치료 골가병 치료 각종 완고성 두통 실면증 다 잘합니다.
4: 오 그래 나 관절통 때문에 밭에 나가서 지금 우리 살수밖에 안 되는 것도 올라가서 내가 딸 때는 바빠 그러던 게 요즘에는 무슨 막 그래서 몇 번 내 무슨 두 번 가서 막 맞고 중약을 먹었으니 위도 좋아서 이 수면장애도 영좋아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 내 너무 이게 관절이 그래 아프게 나서 우리 동맥이란 동맥도 때 관절통이 있어서 어찌 언나 갈 때 같이 가자 내일에 어찌 예약되겠어 그 두 분이
1: 내일에 해서 두 분 다 김성춘
4: 예,
1: 교수님입니다.
4: 나도 한 번 더 오기라고 이 동부터 가서 위도 보고 관절도 보겠답니다.
1: 예, 골가병은 침하고 그 김성춘 선생님 첨약 결합하면
4: 침이 유명한다고 선생님.
1: 예, 유명하게 그 효과를 잘 봅니다.
4: 예, 한번 용서했어요.
1: 특이합니다.
4: 내일은
1: 침과하고 점약 결합하십시오. 두 분 다 레일로 예약해드리겠습니다.
4: 예, 예, 감사합니다.
1: 네.
4: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5: 예, 우리도 우리 집사람이 지금 저기 서일만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네.
5: 그런가 하기에는 양년 전에 부인 한번 왔었습니다.
1: 예.
5: 그래가지고 이 반신이 쨈니까 이 손하고 발하고 발 잘 먹습니다.
1: 반신불수 살짝 왔습니다.
5: 네, 살짝 그렇게 내가 중앙경계에다 조금 지나가 걸게 된 다리 걸고에
1: 예.
5: 다리는 조금 무슨 무거운 짐이나 조금 무슨 짐 먹습니다.
1: 예.
5: 그리고 어느 장애도 있고에
1: 예.
5: 밤잠이나 못잠이 그리고 혈압이라는 게 자꾸 엉덩아이고 요즘에는 안 좋아.

0: 그 옛날에 다른 데 가서 치료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어째 그때 좋은 효과는 못 봤는데 이번에 정반사 지금 치료 지금 이제 약 갖다 두 번 더 먹었습니다.
1: 네.
0: 예. 그런 게 완전히 영 좋아합니다. 이 시간에는 한데 원래다가 조금 걸어도 영 바빠하고 이제 한 5분도 걷기 힘들었는데 지금 나가서는 한 20분씩 걸어 댕깁니다.
1: 나가서. 예.
0: 요 시간에는 나가 걷기도 하고 나가 운동도 조금씩 하고 그래도 좀 지금 잠을 잘 잡니다. 이 시간에.
1: 절만 선생님 그 부분에서 잘한다 말입니다. 중풍 후유증 치료, 중풍 조기 진단. 그래서 이렇게 절만 선생님 약 쓰면 이미 중풍 왔던 그 팔다리를 잘못 쓰고 어느 장애 있던 것도 많이 나사지는 게 뚜렷하게 알길 뿐만 아니라 재풍 예방에 좋습니다. 네. 문제는 이런 사람들 재풍이 자꾸 꼽니다. 예,
0: 네.
1: 예 재풍 예방됩니다.
0: 예, 그리고 혈압 조절도 참 잘 됩니다, 지금 혈압.
1: 그렇죠.
0: 예, 벌써 혈압부터 안정되고 하니까, 예, 사람이 좀 기분이 나하고, 나가 조금 운동 지금 하는 것은 물건도, 시장도 조금 갔다 온 물건도.
1: 많이 나사졌습니다.
0: 예, 이제 두 번 치료 받았는데, 이렇게 효과가 영 좋습니다, 지금.
1: 절만 선생님, 워낙 우리 전주 쪽으로 이 중풍 치료에서 이름이 있는 분입니다.
0: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좋은 선생님 만나고 치료 잘 될지, 바짝 치료하려고 좀 예약이 또 가려고 됩니다.
1: 네, 내일로 예약해랍니까?
0: 네, 내일 오전에 예약해 주시오.
1: 네, 됩니다. 오시면 전화번호만 얘기하시면 과업이 다 해봤습니다. 이렇게 예약한 분들이.
0: 예, 감사합니다.
2: 네, 치료를 잘 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네.
3: 예, 저희 고모가, 예, 그, 리맹길 선생님을, 예, 보였습니다, 지난번에.
1: 예.
3: 그래, 어젠간, 처음에는, 이렇게, 그, 식사를 못했단 말입니다.
1: 예.
3: 그래서 조금 잡수시면, 이래, 자꾸 이렇게 토하고 해가지고, 예, 죽을 조금 먹고, 그런 것도, 어떤 죽도 제대로 못 잡수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만길 선생님 배워서 첨약을 이제 한 일주일째, 드시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1: 예.
3: 지금은 좀 음식은 조금 먹긴 합니다만, 허전됐습니다.
1: 예.
3: 그래, 아직도 조금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3: 예, 아직 식사를 아직 완전히 허전 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약을 더 쓰자고, 예.
1: 소화계통 예. 방면에서는 반복이 자꾸 오는 게 문제되죠. 예. 이래서 예. 좀 공고 단계를 걸치게 약을 꾸준히 쓰면은 크게 재발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로 예약해랍니까?
3: 내일이 될까?
1: 내일
3: 예.
1: 됩니다. 리맹길 선생님 어제는 다 나오십니다.
3: 아, 네, 알겠습니다.
1: 예, 오십시오.
3: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네.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4: 네, 나 지금 보니까 김종철 선생님이 보니까 약을 먹고요. 원래는 판단도 제대로 다지 못하고 머리 홍색이 아팠습니다. 머리 두통이 불심했습니다.
1: 예.
4: 선생님 심하증이 막내 수업교에 눈알이 뚝 빠진 거 아니라고 이랬습니다.
1: 예.
4: 계속 계속 아프지 자주 못해서 신경질이 용도 많이 했습니다.
1: 그렇죠. 그렇게 종합적으로 따라올래기란 마음도 자지 못하고 아프면 짜증이 나고 혈압이 올라가고 가슴이 두근다근 심동 과속이 생기고.
4: 예, 그래서 어떻게 정말 그렇습니다. 심장병에 막 별량 감이나 그러면
1: 예.
4: 또 근데 그래서 때마다 개선되게 링겔을 맞을 때 링겔을 한 열흘씩 맞았습니다. 그게 맞을 때고 때부인지 또 아프더라만
1: 예.
4: 근데 지금 김성춘 선생님 약이 7천 먹었습니다. 7천 먹었는데 그 증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1: 그게 다 종합적으로 나사질 수 있습니다.
4: 예, 저런 머리 난감에 머리 아프지 않을까요? 너무 좋습니다.
1: 예.
4: 예, 그래서는 지금에 배우수도 어떤 분이 또 말하는 거다, 이사가 얘기하면서 그랬단 말입니다. 어째 선생님, 난 이렇게 다리도 이렇게 불편하고 아프다고, 너는 뱉다고, 뱉다고, 그럼 한번 치료 맞아봐라 하더니, 치료 맞으니, 심근이 흥정이 났을 때다, 말이야.
1: 다리가 저리 가벼워집니다. 아프지 않고.
4: 예, 맞습니다. 지금 왜 허망 들리는 거 아니나 하더라도 용문이 예. 먹었습니다, 다리 옛날에는.
1: 예.
4: 그래서 지금 내 오늘에 또 예약하자 그러니까.
1: 오늘로 해랍니까?
4: 예, 오늘 됩니까?
1: 예, 이래 예약하고 오면 좋습니다. 김성춘 선생님, 절만 선생님, 이 환자들이 좀 많아갖고 예약하고 오는 게 좋습니다. 예약해드리겠습니다. 오십시오.
4: 예, 감사합니다.
1: 네.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네. 절만 선생님, 우리,

0: 40여 년이 중위 임상 경험을 갖고 있고 일찍이 연기실 중위원에서 근무했고 또 북경대학 북경의과대학 병원에서 연수도 했고 이래서 좀 임상 경험이 풍분하고 특히 중앙科 방면에서 전문적으로 심내혈관 전문가다 이렇게 호평이 좋은 사람입니다. 때문에 각종 신경문란도 좋고 매뇨혈중후증도 좋고 왕거성 두통도 좋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도 성과가 있지만 특히 우리 심내혈관 개통 각종 심장병 특히 중풍 조기 진단 후유증 치료 이 방면에서 이름 있는 분입니다.
1: 네.
0: 그 위에 또 전문가로서 김성춘 교수님 계십니다. 이분도 일찍이 연변병원 중의과에 계셨습니다. 연변병원 중의과에서 퇴직하면서 또 그 동안에 청도 중의학 대학에서 배웠고 상해 중의학 대학 진수도 했고 우리 큰 병원의 우점이 거기입니다. 그 진수로 큰 병원가 배울 수 있단 말입니다. 예. 한국 경희대학에서도 2년 동안 연수한 분입니다. 배울 거 다 배우고 확실히 이 리론과 그다음에 림상 경험과 일술과 의덕과 이걸 다 겸비한 부분입니다. 뭐 어디 가서 뭐 몇 년 거서 대소 어디서 배우고 이사지라는 돌파리 선생들이 아닙니다. 저희들 도강 중위원에 계시는 전문가 선생님들은 전문가로서 순색이 없습니다.
1: 네.
0: 예, 김성춘 선생님 좀 종합적으로 잘합니다. 당뇨병 합병증도 좋고 왕거성 두통, 왕거성 실면증 거기에 따르는 갱년기 종합증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의 식물신경문란이라든가 그다음에 만성 담낭염 담석증 간경화 그다음에 호흡도계통에서 이 코로나 후유증으로 해서 젠스싱 폐염 왔다거나 또 쩍하면 움직이면 해도 숨이 찬다거나 오고 가는 감기 다 걸린다거나 만성 확장성 이 기관지염증을 갖고 있거나에 그다음 기관지 그 천식이라든가 요즘에 또 천식 있는 분들 힘들 때죠. 이런 호흡도계통에 많은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 그다음에 당뇨병 합병증 치료 당뇨병은 정말 종합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합병증이 많이 옵니다. 이거는 종합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선생이 돼야 됩니다. 이 방면에서는 김성춘 교수님 추천드립니다. 아주 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소화계통에서 리명길 선생님 계십니다. 리명길 선생님 얼핏 보건대는 아주 그 앳된 얼굴이죠. 그렇지만 이분도 일찍이 장춘중의학대학을 필요했고 또 20여 년이 중일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위대사 임계학 교수를 모시고 계통적으로 중의학을 연구하고 배우신 분입니다. 비위를 위주로 해서 이런 소화계통 치료하고 또 이분도 종합적으로 잘합니다. 요추간마 돌출이라든가 자골신경통이라든가 이런 방면에서 여러 가지로 잘하는 리명길 선생님 계십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도강중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
1: 접어들었습니다. 네, 선선한 바람이 점차 차분해지고요. 하늘은 더없이 높고 푸르게 펼쳐지며 가을의 정취가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제 즐거웠던 국경절 연휴도 조용히 지나가고 일상의 리듬이 다시 돌아오는 이 시기. 곧 다가올 겨울을 맞이해서 겨울철 난방 공급 준비도 하나둘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연변의 가을은 또 특별한 매력을 품고 있죠. 바로 연변의 자랑인 사과배가 탐스럽게 잘 익어서 가을 들판의 풍요로운 결실의 모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단풍이 물든 거리, 상쾌한 가을 공기, 알차게 연근 과일까지 모든 것이 풍요와 여유로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깊어가는 가을의 풍경 속에서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고 또 계절이 선사하는 따뜻한 감동을 함께 나누는 살롱 토크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으로 향촌 아이들의 꿈을 지키기 위해서 25년간 변경마을에 머물며 한결같은 초심으로 교육 일선을 지켜온 룡종시 계산둔진 학교 전임부석이 왕계연 교원의 사적을 준비했습니다. 이곳의 아이들은 내가 지켜야 할 또 다른 가족입니다. 이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볼 때마다 내가 여기에 머물 이유가 충분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네, 교길선에서 선동간 가족을 떠나 홀로 농촌에 거주하면서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오직 아이들의 미래만을 생각하면서 여지껏 아이들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왕기현의 피부에서 우러나오는 말이 되겠습니다. 네, 계산둔진은 외지에 이르러 나간 사람이 많아서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오랫동안 부모의 사랑이 결핍한 일부 아이들은 성격이 괴팍하거나 누군가 잡아주지 않으면 학습의 끈을 놓아버리기가 일쑤여서 심리와 생활 곳곳에서

더 큰 관심과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왕계원은 멀리 떠나 있는 부모를 대신해서 아이들의 마음속 빈자리를 채워주는 따뜻한 가족이 되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왕계원은 수업이 끝나도 바로 자리를 뜨지 않고 아이들에게 다가가 속마음을 들어줬고요. 아이들의 눈빛과 표정 속의 작은 감정 변화마저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마음속 상처로 아이들이 반항의 모습을 보이거나 또 학업에 흥미를 잃고 학교에 오기 싫어할 때면 휴식 시간도 마다하고 아이들의 집을 방문해 그들의 마음속에 맺힌 매듭을 하나하나 풀어줬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새 학용품을 사기 어려워하는 학생이 있으면 서슴없이 자신의 주머니를 열어서 학용품과 따뜻한 옷까지 사줬습니다. 한결같은 그녀의 세심한 사랑은 빗장을 치고 지냈던 학생들의 마음속 빈자리를 따뜻하게 채워줬고 또 외로움과 불안함도 점차 녹여줬습니다. 왕계원은 아이들의 마음속 상처를 따뜻하게 어루만져줬을 뿐만 아니라 교육지도와 관련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갈고 닦았습니다. 그는 향촌 학생들의 학습 기초가 비교적 약하다는 현실을 마주하고는 향촌 교육의 실제와 결부에 교육 이념을 끊임없이 갱신하며 교수 방법을 하나하나 다듬어 나갔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하기만 했던 전통 수업 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농촌 아이들한테 더 친숙하고 이해하기가 쉬우며 온기가 담긴 수업을 만들어서 학생들의 학습 능률을 높였습니다. 방과 후의 휴식 시간을 활용해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한테 맞춤형 지도를 펼쳤고 아침 일찍 등교해 아이들이 풀어온 문제를 함께 확인하며 놓친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주면서 단 한 명의 학생도 뒤처지지 않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정성껏 이끌어줬습니다. 왕계원은 학교 전체 교육 수준을 함께 높여가는 사업에도 앞장섰습니다. 상급 교육 과제를 선정하고 팀을 꾸려서 조사 연구, 자료 수집, 데이터 정리, 최종 보고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직접 인솔하면서 향촌학교 실정에 맞는 홍색문화 학습교양 협동관리모식 연구를 착실하게 추진했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어려움이 부딪힐 때마다 그는 앞장서서 난관을 헤쳐나갔고 젊은 교원들에게 연구 사료를 정리하는 교육공무원 지원금을 체계화하는 방법을 일일이 지도하면서도 또 팀 전체가 흔들림 없이 과제를 원만히 완수하도록 이끌어줬습니다. 25년 동안 왕계원은 부드러운 마음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따뜻하게 감싸줬고 끊임없는 연구와 책임감으로 학교의 교육 수준을 한 단계 높였으며 고시의 의지와 헌신으로 교원의 초심과 사명을 오롯이 실천했습니다. 한결같은 태도로 학생들의 학업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그녀가 맡은 학급 학생들의 성적은 수차례 진급 학교의 선두는 물론 전주 평균 점수를 웃돌았으며 아이들 모두 밝은 모습으로 우수하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내년 공로를 인정받아서 왕계하는 선호하여 TCL 희망공정 촛불헌신상, 중국 훌륭한 니 가장 아름다운 교원, 길림성 우수공산당원 등 수많은 영예를 받아놨습니다.

네, 이번엔요. 농촌의 뿌리 박고 젊음을 태워가는 훈촌시 밀강향 사만촌 천민위원회 묘춘례 사작을 준비했습니다. 네, 올해 25살 나는 묘춘례는 2024년에 서보기획 지원자로 사만촌에 왔다가 뿌리를 내렸습니다. 화룡시 남평진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농촌에 자라면서 흙토지에 대한 깊은 정을 품고 있었던 묘춘례는요. 학교에서 서보기획 지원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망설임 없이 지원에 나섰습니다. 막상 농촌 생활을 시작하자 마음속에 품었던 리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곳에서의 외로운 생활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경험 부족으로 사비 벽에 부딪히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는 한때 스스로 내린 결정에 대해서 도시에 익숙하고 편안한 생활을 뒤로하고 외진 마을까지 온 것이 과연 가치가 있는 일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의문을 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곳곳을 누비며 몸으로 부딪히고 마음으로 경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의미를 지니는지 차츰 깨달았습니다. 네, 가장 먼저 묘춘례를 성장시킨 것은 민생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한 번은 두 가정의 오랜 토지 분쟁 문제를 해결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는데요. 묘춘례가 법률과 정책 지시만 믿고 법조문을 늘어놓으며 중재에 나섰으나 두 가정은 거부감을 드러낸 채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진심을 나누는 법을 미처 모르고 중재 자리를 딱딱한 법률 강의처럼 만들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중재 방법을 바꿨습니다. 네, 두 가정을 온돌방에 불러 차를 마시면서 먼저 그들의 속마음을 들어줬습니다. 수차례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두 가족은 마침내 손잡고 화해하게 됐습니다. 묘춘례는 기층에서 가장 힘 있는 도리는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온정이라고 당시 경험을 회고했습니다. 마을에 거주하는 고동이 불편한 한 70대 독거로인이 의료보험 보상과 민정보조금 서류를 혼자 처리하지 못하자 묘춘례는 주동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모든 서류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여러 차례 진과 마을을 오가며 모든 절차를 처리했습니다. 이에 감동한 로인은 그의 서류를 꼭 옮겨지고는 자네가 있어서 우리 로인들의 마을이 마음이 정말 든든하오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네, 묘춘례 마음을 울린 것

것은 고맙다는 말 자체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초민들이 보내는 진심 어린 인정과 무거운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억울함, 피로감, 그리고 자신의 의심이 순간들이 모두 해소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이곳에 남아야겠다 다짐했었죠. 주민들 곁에 머물면서 더 많은 실질적인 일을 해내고 싶었습니다. 라고 며춘뇌는 말합니다. 며춘뇌는 전업 지식을 살려 과학기술로 마을 산업을 발전시키는데도 힘을 쏟았습니다. 전통 양봉업의 첨단 기술을 접목해서 AI 벌통 관리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전문팀 팀원들과 함께 지능형 벌통 센서를 자체로 개발하고 화상인식 기술로 여왕벌 건강 상태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계해서 벌집 생존율을 평균 27% 높였습니다. 4만 꿀 원산지 추적 시스템을 개발해 소비자가 QR코드를 스캔하면 꿀 생산부터 포장 운송까지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꿀 제품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도시의 보남은 없지만 서민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조국과 대중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서 청춘의 꿈을 펼치고 청춘의 힘을 쏟겠습니다. 네, 올해 초 정식으로 사만촌 당지부 서기로 당선된 며춘뇌는 마을 발전을 염두에 두고 신들매를 단단히 조여매고 농촌진흥의 길에서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곧 시작되는 2026-2027 열광구 관련한 안전상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물 주입 작업 기간 반드시 집에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물 주입 압력 테스트로 도관망 압력이 불안정하기에 집에 남아서 방열기 분배기, 도관관 연결부, 밸브에 로스나 물방울이 떨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네,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에 급수 및 배수 밸브를 미리 잠궈야 합니다. 집에 사람이 없어서 로수가 발생할 경우에 초래된 재산 손실은 사용후가 자체로 부담해야 합니다. 네, 로수가 발견되면 즉시 밸브를 잠그고 열공급 기업 수리소나로 연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실내 열공급 시설을 사전 자체 점검해야 합니다. 방열기 도관 밸브의 로후 및 부식 발생 여부와 연결부 풀림 여부를 점검하고 새로 인테리어를 하거나 열공급 시설을 교체한 가구는 특히 우환을 검사해야 합니다. 도관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전문 인원한테 연계해서 세척을 진행해야 합니다. 물을 주입한 후에는 분배기 공기를 수동으로 배기하되 배기 밸브를 과도하게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열공급 시설을 임의로 개조하거나 도관의 물을 무단으로 방류하는 행위를 엄금합니다. 순환 펌프를 임의로 추가 설치하거나 기존 도관을 변경하는 행위 및 열공급 도관망의 온수를 임의로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난방 순환수에 공업용 약재를 첨가해서 부식성이 있기 때문에 음용이나 세민용으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며 생활수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임의로 개조하는 행위는 도관망 압력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로수를 일으킬 수가 있으며 이에 따른 손실은 사용호가 부담해야 합니다. 네, 규정 위반 행위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계속해서 10월 1일부터 실시된 전기 오토바이와 전기 경량 오토바이 배터리 교환 시스템 기술 규범 국가 표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과거의 배터리 교환 방식을 선택한 전기 오토바이는 조작이 간편하고 원가가 저렴하며 전기 사용이 안전한 장점이 있지만 차량 전체 배터리 교환 기능에 대한 통일된 규범과 요구가 부족했습니다. 네, 이번에 실행되는 국가표준은 빠르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중심으로 전기 오토바이와 전기 경량 오토바이의 배터리 교환 시스템에 대한 기술 요구와 시험 방법을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신속성을 구현했습니다. 표준은 사용자가 능률적이고 원활하게 배터리 교환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배터리 내부의 배치가 합리적이며 배터리가 빠르고 정확하게 장착 및 고정될 수 있도록 교환 인터페이스에 관련 요구를 제정했습니다. 네, 조작에서 배터리 교환 작업의 상용 절차를 교환한 규삭제를 제정함으로써 제조업체가 제품 사용 설명을 교범하도록 인도하고 사용자가 다양한 브랜드의 교환 시스템에 일관되고 신속한 조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는 안전성을 보장했습니다. 표준은 전기 안전, 기계 안전 및 재료 안전 등 다 차원에서 엄격한 요구를 제기하여 사용자의 인신 안전을 1층 보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터리 교환 연결 단자에 대한 고압 내성, 절연 전기 저항, 온도 상승 등 요구를 제기하여 감전 단락 및 과열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배터리 내부의 비금속 재료와 교환 인터페이스의 연소 방지 등급을 교정하여 화재 위험을 낮췄습니다. 네, 첫 번째는 세 번째입니다. 신뢰성을 제고했는데요. 표준은 배터리 교환 모식의 고빈도 사용, 복잡한 조작 상황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차원적인 신뢰성 평가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완성 차량에 대해서 에너지 소모율, 잔여 연기 전기량, 또 표시시험을 실시하여 전기량 표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했습니다. 구조 강도 면에서는 4인 진동 및 기계적 충돌 시험을 통해서 배터리 및 교환형 배터리 구조의 실효 위험을 1층 방지했습니다. 네, 내구성 면에서는 교환 인터페이스의 플러그 내구성 시험 차수를 명확하게 제시했는 바 시험 후 온도 상승이 표준에 도달하고 기능이 정상을 유지해 전체 사용 주기 기계적 및 전기적 연결의 신뢰성을 보장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훈촌시 해동가도 림은 3회 구역에 마련된 경로식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경로식당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경로식당은 2023년부터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음식 맛이 좋고 가성비가 높아서 해당 구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기타 지역 주민들도 자주 찾고 있습니다. 네, 경로식당에서는 노인들의 입맛과 영양가를 고려해서 적절하게 메뉴를 구성했습니다. 매일 점심과 저녁을 제공하는데 30가지 요리에 밑반찬, 과일 등이 나옵니다. 해당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주민에게는 1인당 8원, 기타 구역 65세 이상 주민은 1인당 12원, 네, 급여 주민들한테는 1인당 20원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식당은 약 200평방미터

헥터의 면적으로 동시에 70여 명을 수용할 수가 있겠고요. 무장의 시설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배구역 당위석이 범동설에 따르면 현재 하루 평균 260여 명이 이곳을 찾고 있으며 단체로 곽밥 주문도 가능합니다. 네, 경로 식당에서는 매일 운영하고 남은 음식을 배달원들한테 무료로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한테는 무료로 식사를 배달해주는 봉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약 1,500분 인분의 식사를 배달했습니다. 네, 이제 국경설 연휴의 여운이 아직도 솔직히 좀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제 곧 시작될 겨울철 난방으로 따뜻한 겨울을 기대하게 만드는 요즘, 또 무엇보다 연변 곳곳에 탐스럽게 익은 사과배가 이제 풍요로운 가을의 결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화려하지 않지만 알차게 익어가는 가을의 모습은 우리의 삶과도 너무나도 담아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요. 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묵묵히 노력하고 쌓은 순간들이 소중한 결실로 돌아온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점차 차가워지는 바람에 계절의 변화가 느껴지지만 여러분의 마음만은 가을의 풍요로움과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워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올 겨울 준비도 따뜻하게 잘하시고요. 또 깊은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느끼는 행복한 한 알 만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이제 지금 준비한 내용은 오늘 전부의 내용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1: 백세촌 황하 구보객은 교고란, 지하수호, 화마인, 황정, 천막, 삼칠, 옥죽, 영지 등 진간약조로 조성이 되는 오태시 국약입니다. 이끼 양혈의 작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간과 신장을 보호하는 효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기혈 부족, 간과 신장이 허해서 나타나는 눈앞이 아찔해나고 어지러우며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한과기는 서른병이 들어있으며 하루 3번 공복에 복용하시면 됩니다. 황하구복액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 및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황하 구복액은 한 곽의 가격 3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OEC 가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이번 우대 활동은 15일까지 진행되는데요.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황화구박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황화구박액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국경절 추석 자우를 해서 큰 우대 활동이 진행되었는데요. 이 우대 활동은 10월까지 진행하는 우대 활동이라고 이제 공장 측에서 연락이 왔네요. 그러니까 2, 3일밖에 남지 않은 우대 활동에 속하는데 이번 우대 활동의 특점은 보온 제품이 퍼센트를 높게 줄 뿐만 아니라 명서방 같은 것은 1,000원 현금권을 또 빼주는 우대 활동이 진행되게 되었는데요. 이번 기회를 충분하게 잘 활용하시는 데는 2, 3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501-7766번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황화구박액 이 제품 자체는 백세춘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백세를 봄날처럼 지운다. 백세가 바로 이제 인생의 시작이다. 이 뜻과 마찬가지로서 이 제품 자체는 기본 여러모로서 나이가 드시면서 불편한 점을 하나둘 해결해 주면서 오래오래 살면서 건강에 사는 비결이 바로 황화구박액에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10가지라 놓고 말하겠다면 우리가 불편한 점들을 저구란이라든지 제하수어라든지 화마인 호마란이라 하죠. 황정, 천마, 삼칠, 옥죽, 령지, 뚜죽 이런 성분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다면 아주 우리 흉금을 울릴 수 있을 정도로서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소화계통을 비롯해서 잠을 잘 자게 하고 정신이 나게 하고 감각 콩팥이 부족으로 나타나는 현우증이 나타나고 그리고 여러모로서 그 불편한 이런 점들이 부분적으로 차가워지거나

0: 후쩍 더워지고 후쩍 추워지고 이런 걸 수치 우월을 잘 조절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나도 좀 상하고 왜 이러다 채먹었습니다.
0: 아, 우수한 제품이라는 거 복용하신 분들은 느끼시게 되었을 겁니다.
2: 예, 먹기 전에는 목이 그냥 간질간질 거리면서 목이 칼에 딱 붙어 떨어앉았댔습니다.
0: 아, 나쁜데다. 허우개통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2: 그런데 예. 마른 기침이 자꾸 나면, 와, 그래서 간질간질 거려서 참기도 아팠댔습니다. 걔들이 그게 많이 좋아지고, 그닥 좋아지고, 뭔가, 나는 무슨 또 과민성 피염이 있어서, 예, 조금만 문지더라도 대체 자꾸 흐려하고, 예, 허물이나 이랬댔습니다. 근데 이 피염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0: 이게 령지라는 성분 자체가, 이끼 양음이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네. 윤폐 역할을 하면서 윤폐성 진 역할, 그러니까 너무 말라드는 거 그거 촉촉하게 해주는 역할을 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예. 그리고 네. 수면 작용을 도와주게 이 네. 령지라는 건 장수 제품 가운데서 아마 앞줄에서는 우수한 제품일 겁니다.
2: 예. 예. 그리고 관심병이 있으면서 그다음에 가슴이 전해기면 두근거리고 많이 침침해서 자지 못해 됐습니다. 전해기면. 예, 막 진동이 잘 안 되고 자다도 일어나서 안 자도 있고 막 가슴을 두드리고 또 일어나서 문도 열어놓고 한 세 딱 서 있고 숨쉬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이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요즘에는
0: 심장 공능을 좋아지게 하는 데는 예. 이게 황정이란 성분, 화마이란 성분, 제하소라든지 저구라 이 종합적으로서 좋아지는 성분이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예. 심장과 뇌혈관은 근심 걱정 없이 해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예, 먹어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0: 예.
2: 그리고 또 소화도 안 돼서 예, 그냥 혓바닥이 설탁해서 텁텁하고 허옇게 또 철기한테 뗐단 말인데 근데 요즘에 소화 잘 되니까 이 철기 싹 벗어도 텁텁하지 않습니다. 이 너무 좋습니다.
0: 바로 그렇습니다. 예예.
2: 배도
0: 예.
2: 그냥 짱하게 해서 쑥 꺼져서 가슴이 예, 위도 편안하고 가슴도 편안하고 배도 좋습니다.
0: 장수의 비결이 쉽게 예. 이야기하자면 잘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예. 먹지 못하고 얼리 자꾸 미는 이런 분들이 저기 얼리 민다 예. 얼리 민다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쑥쑥 내리 깨지는 그 다음 때가 예. 되게 되면 그 다음 때에 그 밥맛이 또 다시 돌아오고 힘이 예. 나고 그럴 수밖에
2: 요즘에는 소화도 잘 되니까 밥을 잘 먹지 잠을 잘 자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 낸 데 딱 맞습니다.
0: 그렇죠.
2: 그러면 계속 먹자고 또 이제 들어보니까 활동이 어느 날에 끝이란다.
0: 15월 거지 끝입니다. 15.
2: 12각산 예. 활동에 참가하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후회 없는 선택으로 될 겁니다. 공복이라는 것은 식사 1시간 전에 복용하는 겁니다. 충분하게 흡수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위와 비장, 장도에 부담이 가지 않고 오히려 빨리 흡수가 되는 이런 좋은 제품 자체가 하루에 세 번, 아침, 점심, 저녁에 세 번 드시게 되면 너무 몸이 날 것 같은 이런 감 느끼게 되실 겁니다.
2: 너무 좋습니다. 배달 받겠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감사합니다.
3: 대명소방눈 약을 쓰는 고객입니다.
0: 아, 그래요?
3: 예. 일명소방 쓰기 전에는 제 눈이 깔깔하고, 예. 그 다음에 눈물이 자꾸 나고, 눈이 뿌옇고, 눈이 따갑고, 이래가지고, 예. 고상 세게 했습니다.
0: 간열이 심합니다.
3: 예, 잘
0: 백내장 있습니다.
3: 잘 앞이 예. 보이지 않고, 예. 예. 아, 그래서 약을 많이 썼습니다.
0: 그랬겠죠.
3: 예, 병원이랑 거의 다니며 이렇게 의사들을 더해가지고 검사도 그렇죠. 하고, 예. 뭐 안경도 맞아 써라 해서 안경도 맞아.
0: 예.
3: 그래서 좋다는 건 다 해봤는데 효과 못 봤단 말이야.
0: 속으로부터 치료가 되지 않으면 임시 임시지 기본으로서 뭐 좋은 해결 보기는 어렵습니다.
3: 예. 그래도 이 약을 이렇게 쓸 때는 눈약도 하루에 그래도 이 한 번이 그래도 한 대까지씩어서 하루에 네 번씩 였단 말입니다. 그것도 자신한테다. 그래도 이 예. 예, 그때 당시에는 좀 낯선 것으로 하다도 반복이고 그러면 예, 잘 말 안 했었습니다.
0: 그렇죠.
3: 그러다가 내 방송 듣고서 이 뭐 인간 명소방 눈약이 여러 선생님들이 얘기라는 게 이게 눈에 너무 좋다고 또 선생님 강의하는 것도 뭐 백내장을 어쨌든 눈 가지고 수술한 사람들도 또 반복이 와가지고 또 그런다니까 내 이 약을 써봤는데 진짜 이 명소방 이 눈약을 이거 써서 이 지금 많은 해결을 보고 있습니다.
0: 눈병에서는 명소방이다 이렇게 인정해도 제가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예예 인정합니다.
3: 예, 예, 그래서 활동도 뭐 얼마 뭐 15일 거지라지 또 거기다 현금도 빼준다지 좀 더 배달받아 계속 먹어야 되겠습니다.
0: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강가 그리고 담낭을 도와줄 뿐만 상처, 중처, 하처를 골고루 도와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상처열을 폐열, 심장열을 쳐주고 그리고 간열을 쳐주는 차원에서 눈병을 치료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유익한 쪽으로밖에 그 모든 이 성분이 작용하지 않게 되어 있으니까 실 놓고 쓰면 됩니다.
3: 예.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세요.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김수연이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제가 항아 구복약 먹고 있는데 전적 전시가 먹었습니다.
0: 예.
4: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0: 예.
4: 이 심장이 항상 두근거리고 황황하고 놀라던 게 이게 지금 이롭습니다.
0: 아, 항아 구복약이 기본으로서 심장과 뇌혈관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에 황정이나 성분이 들어갔을 뿐 화와인이 들어갔고 특히 저그란이 들어갔고 여기 기본으로 령지가 들어갔고 다른 데서 없는 우수한 성분들이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장수의 비결 처방이 바로 항아구복에게서 속합니다.
4: 예, 결국 기관지염을 해서 예, 항상 침가래가 심했는데 이거 먹은 다음부터는 지금 이중삶이냐 없습니다.
0: 그렇죠.
4: 아, 기침이 심하고 예, 가래비 냅도로 앉고 이래서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0: 예.
4: 밥도 많이 써보고 이랬는데 저 이 예. 항아가 그걸 먹고 지금 이롭습니다. 그러니까
0: 아, 그렇죠.
4: 겠습니다.
0: 그거는 제가 거의 보증하다시피 합니다. 너무 네. 기침이 나거나 목이 말라들거나 혹은 또 숨이 그 뭐 막히는 그런 감 느끼게 되거나 이런 데는 이 제품을 드시게 되면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4: 예, 예 겨우 저 이 고가병이 가지고 허리 아파가지고 소리 다리 내리 조림이 설미네 걷지 못했는데 이런에서도 좀 많이 좋아져서 예, 지금 잘 걷고 있습니다.
0: 제 하소화란 성분 자체가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잘 선택됐으니까 자연적으로 그런 게 좋아지고 콩팥이 좋아지니까 예 간이 좋아지니까 예. 근육도 좋아지고 이 제품 자체 종합으로 장수의 비결이 골격통을 해서 움직이지 못하면 당신이 장수는 너무 거리가 멀게 되어 있는데 이 제품 자체가 장수의 비결 가운데서 이제 말씀한 그런 증상들을 개선해 주는 게 완전히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심 놓고 잘 쓰시면 됩니다.
4: 예, 이게 소화도 잘 되고 이렇게 여러 면으로 지금 효과가 좋으니까 계속 쓰려고 하고 예. 겨우 맹수방 논약은 우련이 쓴데도 우련이 지금 백내장도 있고 저기 이 유리체 혼탁도 있고 예. 눈이 가렵고 저기 쌍꺼풀로 배우고 이래던 게 이거 몇 달 쓴 게 지금 많이 좋아졌단다.
0: 아, 그렇죠.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믿어도 그래. 됩니다. 완전히 믿어도 됩니다. 제가 신심 있게 예. 이야기합니다. 예.
4: 예, 그 이제 또 방송 들어보니 활동이 좋으니까 우리 두 집에서 이번 활동에 참가해서 좀 약국 배달받자고 전화드렸습니다.
0: 그렇게 하시오.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번에 연락하면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4: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0: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선생님 수고 많으십니다.
0: 예,
5: 나는 명소방이 어떤 일곱다방 선수입니다.
0: 아, 그래요? 어떠세요?
5: 예, 매일 백내장이 조금 이게 뭐니까 간짜켜니 또 시력이 좀 0.3인지에 0.4 올라가도 어디 0.6이 됐습니다. 어디 일곱다를 쓰고 나
0: 수술했습니까?
5: 예. 예?
0: 수술 받으셨어요?
5: 아니 수술 아예
0: 수술 안 받으시고
5: 아예
0: 와 수술 안 받으시고 0.3, 0.4, 0.6까지 올라간다는 게 이 예. 제품이 확실하게 믿음성이 있는 우수한 제품에 속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 예, 계속 이렇게 보니까 그 남의 방소를 약바에 가서 싸먹었더만이 처음에 나는 같은 게 어디 나아먹을까 이제 아이들이 약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 아이스는 밀제 그거니까.
0: 그렇죠. 그건 보충제입니다. 예방서. 예, 예, 예.
5: 한 석 달 쓸까? 예, 눈이 많이 좋아지고.
0: 예.
5: 그 다음 가공서랄까? 0.4대다, 0.4대. 예. 그 다음에 7달 반을 썼는데 7달 쓰고 갈까요? 0.6을 올라가서 그 다음 어서는 그 까만까만게 무슨 등도도 되니 그거는 인사 없어집대다.
0: 아, 그렇죠. 유리체 헌탈.
5: 서로 소소한 거는 인사 없어집대.
0: 예.
5: 그건 어디 갔더니 싸워. 그런데 천을 가면 할까?
0: 이번에 15일까지 해서 이제 2, 3일밖에 없습니다. 천원 감에 줍니다. 예, 예. 15가게, 15가게 천원. 예, 예. 그렇게 하세요.
5: 번호 알려주세요.
0: 501-7766번입니다.
5: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0: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6: 네, 수고하셨습니다.

0: 저는 이 황화 고복액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어째 먹었는가 하면 젊어서부터 심장이 나쁘다는 이 저 진단을 받고 그럼 맨날 그저 가슴이 침침하고 두근두근하고 이렇게 힘들게 저리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젊으니까나 못 참을 수도 있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런앤에 들어서니까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시는 거 이 황화 고복약의 독구설이 이거 지금 어제는 석 달 먹었는가 그래 먹었는데 이 맨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뛰고 또 답답하고 이래던 것도 이렇고 그 다음에 또 어제는 나이 많으니까 관절이 어디나 다 아픕니다.
1: 그럼요.
0: 걸기도 힘들고 정말 저녁에 누워서도 또 돌아눕기도 힘들고 통증이 심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통증이 많이 제거됐습니다.
1: 그렇죠. 여기 뚜증, 뚜증하고 제하소가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 데는 충분하게 역할합니다.
0: 위를 자극 따위하고 이하고 먹을까라
1: 위를 자극하는 게 그게 큰 우점입니다.
0: 그 원래 또 위도 영 나빴습니다. 좋아야 되고 저 매운 음식 먹어도 또 위 아리고 또 배고파 먹어도 또 형 위 불편하고 영 소화 잘 아이 되면서 힘들었는데 지금이 저는 좀 일반적으로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못 먹었지 뭐 너무 위에 자극이 심해서 그런 게 지금 약간씩 조금 이렇게 두문두문 먹어도 이롭습니다.
1: 그게 매운 거 먹어도 이롭다는 거는 위 안에 염증 궤양 축구 초기 같은 게 해결받게 되어 있다는 걸 말합니다. 이 제품 자체 소화공동 촉진해주는 데는 우수한 성분들이 여기에 완전히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황정이라든지 저구란이라든지 위에는 문제없이 결국 변이 잘 통하는 이런 역할하는 성분도 여기에 들어갔으니까 시름 놓고 쓰시면 됩니다.
0: 그래 이제 뭐 별로 뭐 긴 시간 아이 먹었는데 이렇게 느낌이 좋고 알기니까나 이번에 이 금식인가 우리 활동에 더 쏴서 먹으려고 그래 전화드렸어요.
1: 시름 넣고 잘 쓰시기 바랍니다. 12월까지 우리 활동이고 이 제품 자체는 광서장족자치구 약물연구소의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약물연구를 전문하는 연구소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름 넣고 쓰시면 효과성에 대해서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건강하세요.
0: 진짜 좋은 약을 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1: 늘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황화구복의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전 지구적으로 쌓아주는 장수촌의 비결이 바로 본 처방 황화구복에게 있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때 잘 파악하고 이용만 하신다면 뭐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능을 조절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어서 특히 다른 데서 없는 우수한 성분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뭐 천마라든지 황정이라든지 령지라든지 이런 게 들어갔기 때문에 충분하게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치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라디오 너머로 전해지는 목소리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쉼표 하나쯤 놓아드릴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여행이라는 단어를 오래도록 곱씹어보고 싶습니다. 집 밖으로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모든 설렘과 낯선 골목에서 마주친 작은 발견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느끼는 이상한 그리움까지, 여행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쉼표이자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작은 사치입니다. 여행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아마도 설레임이라는 감정일 겁니다. 기차역이나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공기, 낯선 언어들이 섞여 들려오는 소리, 그리고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자유로움, 삶이 어찌 보면 정해진 레일을 달리는 기차 같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여행을 통해 그 레일에서 잠시 내려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행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많은 역할들 속에 갇혀 살고 있는지, 여행은 그 껍질을 한 겹씩 벗겨내게 해줍니다. 누군가의 직장 동료,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자식이 아닌 그저 나 자신으로서 있을 수 있는 시간, 여행의 진짜 매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행이라는 것이 곧 비행기를 타고 먼 곳으로 떠나야만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종종 아무 계획 없이 동네 골목을 걸으며 작은 여행도 참으로 특별하죠. 익숙해서 더 이상 보이지 않았던 골목의 담벼락과 오래된 가게 앞에 핀 작은 화분 하나, 동네 빵집에서 갓 구워져 나온 빵 냄새,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의 길을 열어주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여행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행을 꿈꾸는 자는 이미 여행을 시작한 사람이고, 아주 작은 산책도 또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낯선 풍경도 우리의 감각만 깨어있다면 모두 하나의 커다란 모험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여행이 우리를 낯선 곳으로 데려가기보다 우리 안에 있는 낯선 나를 만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몰랐던 인내심과 낯선 이에게 먼저 웃음을 건네는 용기, 또 작은 불편함을 즐길 줄 아는 여유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쌓여서 돌아왔을 때에 우리를 조금 더 단단하고 넉넉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 장소와 여행을 다녀온 후에 그 장소가 전혀 다르게 느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변한 게 아니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훌쩍 떠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날이면 작은 배낭 하나만 챙겨서 기차역에 서봅니다. 떠나는 그 순간의 긴장과 해방감이 뒤섞인 그 기분, 여러분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착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면 그냥 길 걷기 시작합니다. 발길이 닿는 대로 걷고 마음이 시키는 대로 골목을 돌아보며 우연히 마주친 작은 찻집에 들어가 차 한 잔을 주문합니다. 그렇게 얻은 여유로운 시간은 돌아와서의 일상에 커다란 힘이 돼준다는 걸 경험해본 사람들은 모두 다 알 것 같습니다. 여행이 끝나고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도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그 묘한 감동. 그것이야말로 여행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가장 소중한 귀한 선물입니다.

네, 이어서 연변의 관광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첫 번째로 길림성 도나시에 위치한 륙정산 문화관광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륙정산 문화관광구는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 도나시에 위치한 관광구입니다. 관광구의 총면적은 52평방킬로미터이고 핵심 경관구의 면적은 10평방킬로미터입니다. 육정산 문화관광구는 성련호를 중심으로 입구봉사구, 불교문화원구, 청시조문화원구, 발해문화원구, 생태농업원구, 건강체육휴양구, 산곡양생휴양구와 관광경제산업원구 등 8대 기능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관광구 내에는 오래된 발해국 왕실 귀족 고분군이자 전국 중점 문물 보호 단위인 육정산 고분군, 조상을 찾아 제사를 지내는 청시조사, 길림 현대문학 전시 기지인 장소천 문학관, 청동으로 만들어진 석가모니 좌불상인 금정대불,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구니 도장인 정각사, 종교 문화 전시 중심인 불교 문화 예술관 등의 관광지가 있습니다. 2015년 10월 15일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 륙정산 문화관광구는 전국 관광경관구 품질등급평가위원회로부터 국가 5회급 관광경관구로 승인받았습니다. 이로써 길림성에서는 다섯 번째,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는 첫 번째 국가 5회급 관광경관구로 됐습니다. 2025년 11월 륙정산 문화관광구는 2025년 국가 5회급 관광경관구 100강 명단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륙정산 문화관광구는 장백

무너진 벽체는 마치 날개를 펼친 수리개처럼 팔방위에서 오는 관광객을 환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발해 고분군을 살펴보겠습니다. 발해 고분군은 발해 고분군은 발해국 초기 왕실과 귀족 고분이 위치한 곳으로 두 개의 묘 구역으로 나뉘어 있고요. 크고 작은 고분 총 235기기가 있습니다. 전국 중점 문물 보호 단위이며 세계 문화 유산 신청 예비 항목에 등재돼 있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발해국 제3대 왕 대흠무의 둘째 딸인 정혜 공주의 고분이 가장 유명합니다. 정혜 공주 묘지명은 중국에서 최초로 발견된 발해 석각 문자이며 돌 사자, 짐승 얼굴 무늬 벽돌, 향훈 등의 문물은 발해국의 신비로운 베일을 벗기는 중요한 유물입니다.

이어서 정각사를 알아봅니다. 정각사는 청나라 광서 말년에 처음 건립됐으나 지금 볼 수 있는 이 웅장한 비구니 시찰은 정각사 제3대 전승인인 고승 석불성장로 비구니가 다시 터를 잡아 건립한 것입니다. 정각사는 총 5겹의 대전으로 구성되었는데 각각 산문전, 천황전, 대웅보전, 관음전 그리고 장경루입니다. 자 그리고 금정대불입니다. 금정대불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청동좌불로 2011년 9월 23일에 개광됐으며 동북 제일의 로천대불이라는 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올해 가을 길림성 도나시 육정산 문화관광구는 인파로 붐빕니다. 황금 길림 길림성 가을 자가운전 신상품체험단과 문화관광 인플루언서 취재단이 이곳에 모여서 두 문화관광 홍보활동이 한자리에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 5A급 관광구의 깊은 역사 인문적 축적과 찬란한 가을 생태 경관을 현장에서 답사하면서 발걸음으로 가을 풍광을 헤아리고 카메라로 육정산의 산수와 문화적 맥락을 기록해서 가을 문화관광시장의 활기를 북돋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황금 길림 가을 자가운전 신상품 체험 활동은 길림성 가을 문화관광 중점 홍보 프로젝트입니다. 이 활동은 G334 국도를 기반으로 연선의 여러 우수 문화관광 자원을 연결해 생태관광, 혁명전통학습, 국경민속, 공업문화관광을 융합한 가을 자가운전 프리미엄 루트를 조성했는데 육정산은 바로 이 프리미엄 자가운전 루트의 중요한 지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7일까지 룩정산문화관광부는 가을 룩정 가곡단원 중초절 국경절 주제 시리즈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사 기간 명태아가씨 공연, 백대 고쟁 합주 공연, 귀여운 새끼 사슴과의 교감, 중국 전통 풍장면 연출, 전통 풍장면 연출과 오토바이 자가운전 종주 등은 관광객들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도록 했습니다. 자, 많은 유람객들이 룩정산 문화관광구에 오셔서 이색적인 체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여행 가이드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연.

미래가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알아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전민독서로 우리 함께 책 읽는 나. 책 읽는 연별을 만들어 갑시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 연변은 자랑이 많습니다. 그 자랑을 이 노래와 함께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김학찬 작사, 김창락 작곡의 내 고향 연변은 자랑도 많네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황영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변의 이웃과 사랑하는 사람과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사는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김철수 작사, 박시성 작곡의 나누며 살자를 전해드립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봄처럼 싱그럽고 여름처럼 뜨겁고 가을처럼 깊고 겨울처럼 고요한 사랑. 황향란 작사, 백희남 작곡의 김은우 가수가 부른 우리의 사랑은 사계절입니다를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의학자 장중경의 건센고는 밀방과 보지기술에 대한 발명특허를 갖고 있는데 질병을 잘 치료하고 약재가 경옥과 비취처럼 진귀하다 해서 건센고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만성질병 명약인 건센고에는 간단방, 폐센방, 건골방, 보혈방 네 가지 처방을 함유하고 있는데 출시된 이래 여러 만성질병을 치료하고 환자들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노년에게 흔히 발생되는 128가지 만성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건신고를 복용하시면 만성병을 빠르게 치료받아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건신고, 이번에 우리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6과학 쌈은 3과학을 더 드립니다. 그럼 180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예, 옛날에 우리 그 경호꼬의 고브렐로 됩니다. 예, 경호꼬는 150g인데, 이 건신고는 300g으로 나온 겁니다. 병살이 좀 큽니다. 예, 그리고, 10과기는 8과기를 더 드립니다. 이러면 거의 1년 복용할 수 있습니다. 10과기부터는 예, 우리 PQQ 뇌세포 펩티드도 드립니다. 예, PQQ라는 것은 따노젠링수라고 나온 겁니다. 뇌세포를 젊어지게 하는 효소입니다. 예. 그래서 이 뇌세포 젊어지게 하는 효소는 원래 대뇌 이미 전부터 원래 있었습니다. 근데 연세가 들므로서 이런 것들이 많이 파괴돼가지고서 우리 이걸 어별로 꼭 보충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PQQ라는 게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 구복에 걸리던 게인데 한 과기에 30병살 들어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잡수게 되면 한 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이지 않습니까? 중약제하고 그 다음에 추출물 그러니까 이런 물질 뭐 까마 안지딩수아이라며 여러 가지 이런 물질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980원짜리를 증송해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곽 사게 되면 우리 15곽을 더 드리면서 BQQ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침구 8번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이 결정해서 한다 이름을 드린다 무슨 뜻인가 하면요. 어떤 분은 전화 와가지고 물어보고 네, 뭐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전화 올 때는 이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PQQ 이건 대단히 공장 측에서 우리나라 공급하는 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꼭 잘 생각하고 전화 치세요. 그래서 우리 지금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걸은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진단이 틀렸기 때문에 약 효과가 틀리고 헛돈을 팔고 이런 분들은 대부분 우리들이 지금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진단을 받고 싶다 이런 분들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우리

0018번이 전화 치세요. 예, 오늘 이 시간에는 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을 하게 되면, 아, 저는 이제 무슨 물을 같은 소리를 하는가, 이랬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진단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폐지수이. 그 다음에, 심바오지예. 그렇죠? 다 물이 4단계죠. 그 다음에 관제창지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우리 낭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실은 낭중이라는 게 예, 그 주머니 안에 물이 찼습니다. 그래서 낭중이 생긴 겁니다. 예. 그것도 다 물에 속하는 겁니다. 뭐 깐낭중, 쓴낭중 이런 게죠. 예. 예, 어떤 분들은 뭐 이런 쓴낭중, 깐낭중은 예, 그리고 노지수리 또 있지 않습니까? 예. 다 물입니다. 그래서 예, 병원에 진단받게 되면 아 이런 거는 암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는데 예, 병원에 이사말은 복해야 들으세요. 예. 이산보이라는 데서 뭐 그게 그렇게 믿으면 아니 됩니다. 그 뒤에 말이 꼭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사들은 예, 그 자기 책임질까봐 예, 그 말을 이렇게 돌가서 합니다. 네, 예, 그래서 꼭 그거 복해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복해 들을 줄 그거 알아야 되는데 그걸 배우자면 제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뭐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없고 한데 예, 그래서 이런 물, 이 물은 예, 인천에서 우리 알아듣기 쉽게 말하게 되면 예, 탄인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의에서는 예. 탄, 가래란 탄이죠. 예. 이 가래는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예, 이 이불로 뱉어 던지는 그 가래만 가래인 것이 아닙니다. 이런 가래가 몸속 깊은 곳에도 어디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딱 기관지에만 가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그리고 기관지, 기관이 꼭 기관지라는 게 있죠. 지시관, 치관, 지시관. 치관이라는 거는 그 나무를 놓고 말하게 되면 큰 이런 줄기고, 그 다음에 지시관이라는 거는 나뭇가지, 약한 가지. 그럼 그런 지시관 안에 가래를 끼게 되면, 우리 뭐, 뱉어 던질 수 없습니다. 근본상에 나올 수 없습니다.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락, 신경 이런 데 다 가래 낄 수 있죠. 그러면 중에선 단 있고 인이란 게 있습니다. 인이란 게 뭡니까? 기실은 그 나쁜 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찬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차가운 물. 인체내 인체 온도라는 건 36.5도입니다. 우리 병원에 가서 뭐 피를 빼서 검사하는 건 있겠지만 물을 빼서 검사하는 법은 없습니다. 이 물이 무슨 물인가? 이런 거 검사하는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쁜 물은 인체 온도가 36.5도이기 때문에 일단 무슨 물이나 36.5도 아래거나 네, 이런 물들은 몸속에 들어가서 리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뇨 환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물 많이 먹어도 물이 그대로 다 나가버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물이 안에 들어가서 어쨌든 그 중에서는 한마디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치화라는 게 있습니다. 치화라는 게 뭐인가? 뭐 우리 음식이라면 생거 먹게 되면 아예 됩니다. 예, 그래서 꼭 안에 들어가서 음식이가 끓인 거 먹었는데 안에 들어가서 사람이 그 영양가로 전환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도 몸속에 이런 온도를 가지고서 그걸 치화합니다. 치화라는 게 뭔가 물을 오래 끓일수록 물이 증발해서 증기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에 물은 점점 쫄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발한 이 증기가 사람한테 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증기가 몸속에 진액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 목이 마르다, 눈이 깔깔하다, 대변이 잘 나가지 않는다. 이게 몽땅 이런 진액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치화하는 공능이 못해서 그렇죠. 그러면 치화란 건 어디에서 형성되는가? 일단 심장, 소장 이거부터 먼저 봐줘야 됩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뭐 부선한다, 부선양, 곰팥이 양을 보충해준다. 기실은 기초는 심장부터 도와줘야 됩니다. 어제 그런가 하면 온몸에 혈액순환이 생기는 건 심장이가 하는 게죠. 심장이 일단 이런 열이가 없다 할 때, 온도가 없다 할 때, 온도 낮다 할 때 이렇게 되면 어디를 가는 피도 차갑습니다. 너무 차갑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 중풍이랑 걸리는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반신을 말아야 되는데 그 반신을 만져보세요. 이러는 데를 만지게 되면 뜨뜻한데 그 반신이 마한 거기를 만지게 되면 차갑지 않습니까? 그게 다 치화가 되지 않아 그런 겁니다. 나쁜 물이죠. 기실은. 왜냐하면 이런 나쁜 물들은 암세포를 안 자라나는데 제일 좋은 이런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0: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마음속에 나쁜 물은 없애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건신고가 무슨 작용하는가? 기실은 몸속에 나쁜 물을 없애는 작용이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인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2: 네, 난 이 건신고를 먹고 이 효과를 너무 잘 봐가지고 얘기 드리려고 그럽니다.
0: 네.
2: 네, 난 이제 당뇨가 있어가지고 당뇨 걸린 지 어제는 시간이 오랍니다.
0: 네.
2: 한 10년 넘는데 그걸로 인해서 빙판들이 왔는지 어제 여러 가지 방면을 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예.
0: 네.
2: 걸쳐도 맥이 없고, 예. 잠도 잘 아이 오고, 체력도 높고, 그리고 예. 뭐 땀이 또 그렇게 쉬고 납니다. 땀이 난다 아무 예고도 구슬 땀처럼 막 제대로 왔짝 불쇠 그 갱년기 있을 때처럼 그렇게 난다 말입니다.
0: 네. 예.
2: 그래서 이게 무슨 빙판증 오면 모두 의사들이 말을 안 듣고 뭐 여러 가지 약 먹어도 뭐 쓸데 없고 자꾸 이게 무슨 살인가 했더니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약이라는 것도 단 건 다 먹었는데 효과도 없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땀 나는 것도 중요하고 몸에 장려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거 밥 먹어도 이게 계속 배부르 살이 자꾸 오르고 맥이 없고 그래서 이래가지고 저리 어떤 난 지금 깨끗이 이제 지구 댕겨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방송을 통해가지고 건신 것도 사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 약을 싸먹고 또 예, 그 친구도 선생님 친구도 같이 겸해하고 이런 게 효과를 예, 현저하게 봤습니다.
0: 네.
2: 맥이 없은 게 맥이 아니었고 예, 땀이 거서 예, 내난이 거서 그 갱년기처럼 왔다 나고 막 어떨 때는 예, 구슬 땀처럼 줄줄줄줄 흐르던 게 그게 지금 싹 없어졌습니다.
0: 네.
2: 그리고 이 잠이 잘 아이오고, 그래서 밥이 거서 예, 그만 먹고 돌아앉으면 배고프고, 이라든 게, 그게 이제 그것도 그럼 위로 어째 그런지, 어째 당뇨면 그렇다 하던지, 그 약을 먹은 게, 예, 건신고를 먹은 게, 그게 싹 없어지고, 딱 끼니 되면 거서 먹을 때 되면 거서 먹는 거고, 이전에는 배고파서 이것저것 주워 먹고, 길로 가라도 가봐야다, 이것저것 역부댕김이 그래서 예, 남이 벗어 어쨌든 배고프니까 자꾸 먹었는데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0: 네.
2: 예. 그 혈압도 예, 저절로 혈압이 예, 저 혈압이야 60대 100이 됐는데 예, 혈압이 지금 정상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0: 예.
2: 이 건신고가 이 냉진 정말 이렇게 딱 맞는 약이구나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처럼 고생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런 좋은 약을 좀 써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분享합니다.
0: 예, 좋죠. 예.
2: 예,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0: 예, 예, 예.
2: 예, 예.
0: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3: 예, 저는 건신고 저는 몇 달 넘어 썼습니다. 한 반년 썼습니다. 왜냐하면 당뇨 종합을 인해서 그래서 온몸이 굳는다 하면 피투성이 되도록 굳고 혈압 조절이 혈당 조절이 아이 되고 사하고 그리고 소화가 아이 되고 예, 그래서 밤잠 자지 못하고 그러고 그래서 온몸이 붓게가지고 그러고 예, 아이 그래도 약이 둘째 앱니다. 무슨 약을 썼단 좋다 약은 다 써봤는데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래던 차에 선생님이 강의 듣고 이 건신고 썼는데 야 우선 먼저 가림질이 나던 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0: 네.
3: 발에 더디라 앉았던 게 거의 싹 제살로 돌아왔습니다.
0: 네.
3: 그리고 혈당 그런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예, 이도수 어제 상하고 다 끊었습니다.
0: 네. 네 말씀 주세요.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0: 네.
4: 예. 저는 이제 건신고로 환자입니다.
0: 네.
4: 이래 원래 당뇨병 합병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래 경상적으로 온몸이 붓기면서 이래 밥맛이도 없고 얼마나 메슥메슥한지 자꾸 토하고 입에서 냄새 너무나 한라리 치솔지로 진짜 일구야도 뻔합니다.
0: 네.
4: 그리고 피부가 싹 말라들어서 가려봐서 굵기 시작하면 온밤 자지도 못하 굶느라며 막 피 툭툭 터지고 그랬습니다.
0: 피모사라고 했습니다.
4: 예, 네. 그리고 병원에 가 검사할까 소변이 담백이 세제 나간다 세게 싼 것이 아호 나가더라 말입니다. 그리고 밤 소변이 자주 벌려 나오니까 밤에 잘 수 없었댔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됐다 또 어떤 때는 설사 됐다 그리고 거기다 또 뇌경색까지 온 게 말도 잘 안 되고 단신이 마모하면서 감각이 영

0: 계시잼까? 그러던 차에 선생님이 약 먹고 얘네 친구까지 한창 맞았는, 치는 맞았는데, 야, 이게 정말 약은 약이 묘약입니다.
1: 네.
0: 지금 이제 소변에 거품도 없어지고, 예?
1: 네.
0: 단시 그렇게 마모하던 게 그런 증상이 싹 없어졌습니다.
1: 네.
0: 왜? 대변도 왜 매일 한 번씩 꼭꼭 보는데, 대변 색깔도 노란 게 좋고, 원래 이 도수리 내에 아스파그 단위를 맞았습니다.
1: 오.
0: 그러던 게 지금 수알그 단위를 줄었습니다.
1: 네.
0: 예, 건신고를 자꾸 쓰면 아무래도 이 땀이 이게 무슨 이 도수를 끊는다는 소리 날 것 같습니다.
1: 네.
0: 오늘도 선생님 보기에 지금 이전보다 다 많이 좋아졌죠?
1: 많이 좋아졌죠. 예, 예.
0: 예, 막 얼버무리든지 얼버무리는 일이 없죠. 그만큼.
1: 네, 말, 요는 아, 너무 똑똑한 겁니다.
0: 진짜
1: 예.
0: 약은 약입니다. 이게 정말 약이 건신고 좋습니다.
1: 네. 예.
0: 그리고 예, 부작용도 없고 안전하게 좋고 먹기도 좋고.
1: 네.
0: 나는 아침에는 원래 옛날에 공복에 그냥 커피를 먹던 커피 대신 이거 물에 타 먹으니까 예. 야,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1: 예.
0: 그래서
1: 예,
0: 선생님 이번 활동에 내 15곽도 더 쌓겠습니다.
1: 네. 예, 이번에 우리 15곽 쌓으면 15곽 드리고 예.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 또 PQQ 뇌세포 펩티드 요거 예. 2,980원 짜리 드리고 또 예. 친구 8번 따라갑니다. 예.
0: 아 그렇습니까?
1: 예, 예.
0: 잘 됐네.
1: 예.
0: 알았습니다. 그럼 내 다시 이제 그 전화 드리겠습니다.
1: 예.
0: 한번
1: 예.
0: 보내고.
1: 예. 2880018번
0: 예.
1: 전화.
0: 예. 압니다. 그 번호로.
1: 예. 예. 예.
0: 네.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그러면 우리 무리가 어디에 있는가? 오장육부 어디 위치에 있는지 따라서 약 처방이 몽땅 틀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무리가 많아서 심장이 있다 할 때는 예, 우리 항상 신샤피라는 게 생깁니다. 예, 제가 옛날에 비뚱 말씀드린 적 있지만 예, 우리 그 진구야오리 거기면서 이 고대 서적이기 때문에 예, 신샤피 하게 되면 정말 심장이라고 생각하면 아야 됩니다. 예, 이거는 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 아래 위에 있는 게죠. 그래서 신샤피. 그래서 위 거기에 피块 뚱뚱한 게 뭐 있다. 이런 게죠. 그러면 심장에 물이란 게 자꾸 생깁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 불링 싱글 간소탕 이거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그 근신고 이미 불링 간소 다 들어갔습니다. 유일하게 싱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 싱글 여기다 열어줘야 됩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 주세요.
3: 예, 권신고를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3: 저는 병이 많습니다. 빈혈도 있고 강경화도 있고 혈소판도 낮았습니다.
1: 예.
3: 근데 이약 쓰니까 피를 많이 보충하니까 나 요래저래 쓴 다음부터는 그 모든 병이 다 호전됐습니다.
1: 네.
3: 지금은 맥이 나고 정신 납니다.
1: 네.
3: 그리고 어쨌건지 팔을 하고 다리 그냥 얼어두던데 이약 쓰니까 나 지금 다리하고 팔이 하게 납니다.
1: 피보충해 줄까나 예.
3: 네. 그래서 내 이거 약 쓴 게 너무 이게 몸이 좋아진 거 보고 우리 조카를 이 약을 내 두 달 쓰기 갖다 줬다 말인다. 먹어보라고.
1: 네.
3: 그런 게 너무 효과 좋아서 겪는지 오고 울증이 온 사람처럼 말하기 싫어하고요. 혼자 있기도 했습니다.
1: 네.
3: 그랬는데 두 달 써보고 효과 너무 좋아서 후에 몇 달치를 더 사서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 몸이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1: 네.
3: 지금 울증이 없던 게 지금 울증이 많아지고 병이 많이 호전됐습니다.
1: 네.
3: 그래 밤에 잠을 어제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게 가슴이 자꾸 침침하던 게 그 증세도 없답니다.
1: 그렇죠. 예.
3: 예, 약이 너무 효과 좋아서 15가구 우대서 때 비큐를 준다니까나.
1: 비큐큐 예.
3: 예, 내 말 했단 말인가. 가능 방송 아이들이니까나. 그래 피부 준다니까나 15가구 싸겠답니다.
1: 예, 오늘이 딱 결정해야 비큐큐를 드리는 겁니다.
3: 예, 예.
1: 예, 예.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
3: 네, 예, 알겠습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예. 그러면 우리 이런 신샤피라는 게 기실은 우리 그 조선민족들이 말하는 예, 적이 있다 이런 걸 말하는 게죠. 그럼 적이 있는 분들은 반면에 심장 그짝에 무리가 내려 못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무리 생기는 겁니다.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네, 말씀 주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예, 예.
4: 선생님 좀 명문이 하사 그럽니다.
1: 예, 예.
4: 예, 가만히 전화꾸고요. 전후에 이 가슬, 저기, 연기를 제 병원에 가서 진단받은 게 있지, 그러니까 심장이, 막 미설이 그래 갔는데, 심장이 혈관이 많이 약해졌단다. 그래, 주사를 해라는데, 선생님, 뭐, 주사를 아예하고 다른 거 할 수, 약이 말씀, 게 있습니까?
1: 되죠. 그러니까, 우리인데 환자들이 혈배강, 이래, 수술이 심장 주사를 안 해도 된다고 제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4: 근데 이게 얘네 약해진 게 어느 정도가 8, 90이 약해졌답니다.
1: 근데 알겠습니까? 지금 문제는 어디 생기는가 하면 우리 그 진구혈류에 거기 매 놓고 말하면 심장에 그 병원에 가면 검사해서 혈관이 막혔다. 그래서 이렇게 진단이 나오는 게 그게 마지막 결과를 말하는 게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막힌 원인을 따지고 그다음에 그걸 치료할 때 어떤 방면을 치료해 줘야 되고 이거는 진구혈류에 우리 심장 질환 모두 8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어느 방면이 그 가래 꼈는가, 그다음에 그 동맥경화 생기는 게 어떻게 생겼는가 이걸 우리 따져 가지고서 병 진단 제대로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래 치료하게 되면 그 주사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 환자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저하고 지금 통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화를 할 정도면 심장 주사를 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장 주사를 할 정도면 어느 만한 정도인가? 내가 이렇게 대화를 할 수도 없습니다. 저리 급성병이 넘어가기 때문에 병원에 이미 우선 그 급진실에 입원했을 그런 정황하에서 무조건 주사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그런데 지금 정황하에 내 생각은 주사를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4: 근데 내 쩌잉 했다마는 쩌잉 한계가에 결과에 약해졌답니다.
1: 그렇지. 그런 거에 다 가지고 한번 저한테 한번 오셔. 제가 상세히 봐드리겠습니다.
4: 그래. 예. 제 심장에 자꾸 이게 지금 약을 예, 그 네 가지를 그 입원했다. 지금 입원했다. 내 12달에 나왔습니다. 그 약을 먹는데 이 가슴에 자꾸 떨리는 자꾸 후두두두 이랬나 말인다. 이게 좀 없어서 이게 자꾸 떨리니까 힘들어서
1: 내가 나 이렇다 말입니다. 지금의 주사를 아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미 주사를 한 사람들을 한번 물어보셔. 심장이 이렇는가. 주사를 해도 계속 심장이 떨릴 건 계속 떨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사를 뭐 3개 했다가 그 다음에 또 더 해서 5개 했다 8개 하는 거 제가 봤습니다. 주사를 많이 할수록 마지막에 사람이 못 견디고 그리고 주사를 한 뒤 그때 그 서약을 대여섯까지 달고 있느라 하게 되면 그 서약의 그 독소가 간을 몽땅 칩니다. 그래야 마지막에 합병증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꼭 그 주사를 하기 전에 제가 뭐 딱 주사를 하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라 저하고 상담하고 그리고 잘 진단하고 그래서 제 말이 맞게 되면 그럼 저한테서 치료를 받고 그럼 제 말이 맞지 않다 하게 되면 같이 잘 해도 이롭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4: 8, 90이 그런 것도 되겠습니까?
1: 90% 막혀서 쯤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그런 정황하에서도 우리 약을 써서 능이 될 수 있습니다.
4: 그래서 지금 20날에 예약 잡았다 말입니다. 주사를 하는 거 나는 대신 주사를 아예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 지금은 그런 내 여러 번 병원에 가다 전문의 인덕 중에도 자문을 했습니다. 근데 주사를 해라 이린다 말입니다.
1: 그러니까요. 어떤 정황인가 뭐 이게 한마디만 또 기억하세요. 주사를 한다 해서 그 증상이 완전히 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사를 해도 그 증상은 계속 있습니다. 근본 원인 해결 못했기 때문에.
4: 아, 가슴 두근두근 한 게
1: 네, 그건 없어집니다. 주사를 한다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4: 처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1: 예, 좋기는 저한테 한번 오시오. 제가 봅시다. 심장 질환 우리 8가지 있는데 어느 정도에 속하는가 봐가지고 거기에 따라 집중적으로 우리 처방하면 좋습니다.
4: 그럼 딱히 언날에 가면 좋겠습니다.
1: 일단 2880018번 전화 예약하세요.
4: 2880018 가만히 전화번호 주시오.
1: 알바바
2: 네.
4: 이해가 하시오.
1: 예, 288.
4: 288.
1: 0018.
4: 0018.
1: 예, 예. 거기서나 예약하세요.
4: 288, 0018입니다.
1: 예, 예, 예.
4: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세요.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특히 이제 그 환자분 같은 거는 우리 병원에서 진단 받아가지고

0: 그, 뭐, 심장 주사를 해야 된다, 이랬는데, 그거는 결과입니다. 근데, 이 나쁜 물, 나쁜 가래, 이런 것들이, 심장에는 우리 그, 앞에 판막이, 그니까, 판막이라 하지 말고, 앞에 막이 있습니다. 그니까, 중거모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그, 우리 흉골 뒤에 있습니다. 심장하고 흉골 어간에 막이 있습니다. 그런 막에, 이런 가래를 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뒷면에는 우리 척추 그 짝에 또 막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그 중추하고 그 폐 그 짝을 심장 그 짝을 막아놓는 중간에 헌거모, 그러니까 심장하고 폐 어간이 또 거모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심장하고 그 아래 위 어간에 또 헌거모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모 거김에 어느 위치에 이런 가래가 끼는가, 거기에 따라서 동맥경화도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다 생깁니다. 그래가지고서 병원에서 주사를 한다 해서 그 증상이 완전히 없어지는가 생각합니다. 한번 제 말이 맞는가 한번 주위에 그 주사라는 사람과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항상 심장이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은 해결 못했죠. 그래서 그런 물, 나쁜 이런 물하고 나쁜 가래 이런 것들을 빨리 끄집어내가는 이런 중약제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피득 그 水在肺, 폐 그 짝에 물이 찼다 이럴 때는 심장도 꼭 같이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자꾸 목이 마릅니다. 기아구설이 자꾸 물을 마시기 쉽고, 그리고 또 이런 춤이랑 자꾸 가래람색이 나오고,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데 팅리즈라는 게 제일 좋습니다. 팅리즈 이 약재가 대단히 생깁니다. 팅리즈 쓸 때는 꼭 따져로 들어가야 됩니다. 따져로 없으면 이 아이 됩니다. 이 소화하게 또 싹 잘못됩니다. 그래서 이 팅리즈란 거는 폐 그 짝에 CFA탕, 그러니까 폐 그 짝에 이런 가래, 나쁜 물, 이를 내보내는 데는 대단히 좋은 겁니다. 근데 중약제를 쓸 때는 항상 센 약을 쓸 때는 그 인체내를 보호해주는 이런 약이 또 꼭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진단 제대로 받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수의자의 비장에 물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이 숨이 차고 온몸 무거워나고 비주 소후래지 않습니까? 소후라는 기질은 그 우리 어딘가 배꼽 아래를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서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만지게 되면 물이 출렁출렁 됩니다. 예, 그래서 영 감각상에서 바쁘고, 이럴 때 백출 불염 꾸이질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수의자의 간, 간 그 짝에 닳게 하게 되면 조금 재채기 하거나 이럴 때 르골 그 짝이 막 아파납니다. 거기에 떡 막힌 것처럼 수의자의 신, 곰팡이에 물 찼다 하게 되면 또 이런 위가 뚱찌란 게 생깁니다. 심장이 푸덕푸덕 뛰는 것처럼 여러 가지 원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정확한 진단을 받자면 제한테 찾아오는 게 좋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문춘산 작사 선홍범 작곡의 행복의 아리랑 보내드립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나를 반겨주는 미소, 가끔씩 걸려오는 정다운 전화 한 통, 그리고 저녁상에 차려진 어머니의 반찬 몇 가지, 소박한 일상의 한 자락마다 행복이 고이고 있습니다. 방송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어느 곳이든 정이 깃든 터전이 곧 낙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름다운 고장, 정겨운 우리네 낙원의 노래, 최관석 작사 최학산 작곡의 우리네 낙원 보내드립니다. 리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거장을 노래한가요? 아름다운 연변, 사랑스러운 우리 연변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면서 최창준 작사 김미란 작곡의 우리 연변 좋으시고 보내드립니다. 허미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가을이면 고향벌은 풍년 소식이 들려옵니다. 누렇게 익어 고개 숙인 벼이삭, 주렁주렁 열매 맺은 과수원, 한해 농사의 결실 앞에 서면 땀 흘린 보람이 저절로 가슴에 차오릅니다. 고향벌에 울려 퍼지는 풍년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올 한해도 농민들에게는 수확이 많은 한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고향벌의 풍년이 왔네, 렴수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 생각이 날 때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어머니의 김치맛입니다. 한 포기 절인 배추에 정성과 손맛이 배어들고 그 한상이 차려지면 어느새 고향이 밥상 위에 올라앉습니다. 시원하고 얼큰하게 고향의 맛을 노래한 리춘희 작사 백희남 작곡의 김치타령 보내드립니다. 류용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끝까지 그리운 고향을 데려다 줍니다. 꿈속에서도 그리운 고향, 된장마을의 이야기를 담은 가요, 리광원 작사 유란화 작곡의 된장마을 꿈의 고향 보내드립니다. 따뜻한 마을의 정취를 노래한 가요,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마음껏 하면서 매일매일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최근 작사 리태호 작곡의 장수타령 보내드립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바람이 선선해지고 하늘이 높고 푸르러지는 계절, 연변 가요들과 함께한 이 시간, 행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안도현에서는 331 국도 통로 우수에 이탁해 연선 풍경구의 승격을 주동하고 관광 제품 공급을 풍부히 하면서 전통적인 관광 유람으로부터 몰입식 관광으로의 전환을 다그쳐 통로의 흐름을 관광 증가량으로 전화시킴으로써 현역 경제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안도현 송강진 송화촌은 많은 자가운전 관광객들이 특별히 들리는 곳입니다. 마을의 장백산 외할머니 집 관광객 접대 중심에 들어가 배추김치 커피 한 잔을 주문하면 새콤하고 매콤한 김치 맛과 진한 커피 맛이 혀끝에서 어우러지는 독특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선족 전통 배추김치의 풍미와 커피를 절묘하게 결합한 이 창의 음료는 송화촌에서 자체로 연구 개발한 신제품으로 지금은 많은 관광객들이 마을에 오면 꼭 맛보는 특색 제품으로 됐습니다. 하복 관광객 정여사입니다. 커피를 마셔봤지만 배추김치 커피는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마셔보는데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도 오셔서 한잔 맛보기 바랍니다. 안도 송화촌 관광발전요한회사 경비 리산홍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을에서 내놓은 배추김치 특색 커피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조선족의 특색 음식인 배추김치가 들어갔고 또 우리가 말씀드려 연구 제작한 배추김치 코코아 가루도 들어갔습니다. 배추김치를 커피와 결합시켜 독특한 맛을 냈습니다. 커피 한 잔의 인기 몰이는 마을 전체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송화촌은 노래 붉은의 변강 비춘의 장백산

내 작업에 열리고라는 향토 정취에 의탁해 과일나무를 주제로 한 정문 민박을 건설했습니다. 각 가정의 정원에서는 자두나무, 사과나무 등 과일나무를 재배해 집집마다 한 가지 풍경, 한 가지 특색을 갖춘 다양한 민박군을 형성했습니다. 안도현, 송강진, 송화촌 촌민 강계옥입니다. 우리 집은 관광객들을 접대하기 위해 새로 장식하고 공기 여론 시스템도 설치했습니다. 조선족의 특색은 그대로 살렸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집에 와서 숙박합니다. 안도 송화촌 관광발전위원회사 경리 리산홍입니다. 올 들어 송화촌에서는 민속문화와 생태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IP 인기몰이, 정경혁신, 경영모식 역량 강화를 통해 문화관광경제 활력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새로운 관광정경과 새로운 경영모식을 중점적으로 구축해 풍경구의 인기를 지속적으로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송화촌에서는 관광객 연 16만 명을 접대했습니다. 안도현 이도백화점에 위치한 홍석봉 풍경구는 국가 4위급 관광풍경구이자 전국 삼림체험기지로 총면적이 2823헥타르이고 삼림피복률이 95% 이상입니다. 이곳은 산의 화강암 암벽이 햇빛 아래에서 적갈색을 띈다고 해 홍석봉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옥황각 전망대에 오르면 련면한 산봉우리와 끝없이 펼쳐진 리매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산동 관광객 장정정입니다. 우리는 산동 제남에서 왔습니다. 도착했을 때 마침 큰 비가 내렸는데 비가 그친 후 산에 올라와 보니 정말 좋았습니다. 구름과 안개가 감도는 이런 아름다운 풍경은 고향에서는 보기 힘듭니다. 산천이 수려하고 령기가 넘쳐 마치 선계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말 좋습니다. 다들 와서 구경해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천혜의 생태자원에 의탁해 풍경구에서는 올해 진약꽃과 견학체험 로선을 새로 내왔습니다.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인삼, 령지 등 200여 종의 장백산 산지 약재를 식별하고 인삼 채취 전통 문화를 요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 수상 종목이 올해 처음 개방되면서 여름철에 많은 관광객들이 더위를 식히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곳에는 야외 탐험, 자연 과학 지식 보급, 민속 체험을 일체화한 다원화 체험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안도 장백산 홍석봉 풍경구 운영 기획 경리 김택입니다. 홍석봉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는 가을입니다.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우리 홍석봉에는 5각 단풍나무로부터 11각 단풍나무까지 모두 있습니다. 붉은색, 노란색, 초록색이 서로 어우러지는 모습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찾아와 장백산 원시 삼림의 모습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331 국도가 안도의 산수와 인문을 하나로 연결해 연선의 마을과 풍경구의 발전 구도가 새롭게 재편되면서 풍경이 자원으로 전화되고 있습니다. 안도현에서는 문화관광 융합 혁신 발전을 1층 추동하면서 자원 우세에 입각해 특색 분야를 깊이 개척하는 현역 경제 고품질 발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0: 소속 중국도시보사와 중국도시 브랜드 연구원이 관련 빅데이터와 표준에 의탁해 전국 현급시의 인터넷 전파 데이터를 표준화 분석 계산에 산출한 것입니다. 전파 열기지수는 전통 매체와 뉴미디어 플랫폼에서 방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표준화 계산을 거쳐 산출되는 바 한 도시의 인터넷 관심도와 브랜드 전파 수준을 객관적으로 반영합니다. 근열레 연결시에서는 두터운 민속문화와 특색미식 자원에 의탁해 연결생활 문화관광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고 각종 문화관광축제, 민속전시공연, 체육경기 등을 상시적으로 펼쳤으며 문화관광 새경영 모식을 부단히 풍부해왔습니다. 이번 입선은 연결시 도시 브랜드 구축과 도시 형상 건설 성과에 대한 충분한 긍정입니다. 다음 단계 연결시에서는 본토 문화의 내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문화관광 제품 공급을 풍부히 하며 도시 브랜드의 전파 효능을 1층 확대해 도시의 지명도와 호감도를 부단히 제고할 계획입니다.
1: 연변 직업기술학원에서는 당건설로 학교 운영 방향을 인수라는 것을 견지하면서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을 교수 실천에 융합시켜 지방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높은 자질의 기술 기능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해내고 있습니다. 연변 직업기술학원 무인기 실기 조작 수업에서 23살 장가라기 경형 무인기를 능숙하게 조종하며 농약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연변 직업기술학원 2023급 무인기 응용 전공 졸업생 장가락입니다. 제가 방금 조종한 것은 P200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학교에서 리론과 실기 조작을 배워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습니다. 졸업하고 순조롭게 일자리도 찾았고 월급은 4천원에서 5천원 사이입니다. 지금은 교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좋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가락의 성장에는 전공 당원 교원팀의 지속적인 지도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소속된 무인기 응용기술 전공은 연변 직업기술학원 당지부에서 중점적으로 건설한 신흥 전공으로 2023년에 처음 학생을 모집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이 전공은 20여 명에서 180여 명 규모로 발전했습니다. 연변 직업기술학원 장비 제조 및 지능통제학과 전기 교수 연구실 주임 손유입니다. 학교의 무인기 응용 기술 전공은 전공군의 핵심 주력입니다. 무인기 전공 졸업생들은 식물보호, 항공촬영, 순찰검사, 소방 등 여러 업종과 분야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연변 직업기술학원에서는 당건설을 인솔로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을 교육교수의 각 고리에 융합시켜 사상정치수업 플러스 전공수업 플러스 실천수업의 인재 육성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전공 설치 면에서는 지방 산업 발전 수요에 맞춰 저공 경제를 겨냥하고 무인기 전공을 상급 특색 기술 전공군으로 구축했습니다. 수치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연변 직업기술학원 재학생 수는 2,000명에서 4,776명으로 증가했고 학생 모집 범위도 성내에서 전국 14개 성으로 확대됐으며 졸업생의 성내 취업률은 74.8%에 달했습니다. 연변 직업기술학원에서는 당건설 인솔 인재 강교 전략을 견지하면서 청담 프로젝트에 의탁해 당원 골간 교원이 청년 교원을 돕도록 함으로써 교원 대우 건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교원과 학생들은 각급 기능 경연에서 연이어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연변 직업기술학원 당위서기 양신민입니다.
2: 연변 고질량 발전.
1: 연변의 고품질 발전에서 인재는 지탱이고 보장입니다. 연변 직업기술학원에서는 인재 양성을 주선으로 삼고 1년의 리론 교수 능력과 실천 교수 능력을 겸비한 교원들을 양성해내 길림성 고등직업교육학교의 무대에서 우리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변 직업기술학원에서는 당건설 사업을 전공건설, 교실 수업, 기능실기 훈련의 모든 곳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변 직업기술학원에서는 당건설 인솔 역할을 지속적으로 발휘해 높은 자질의 기술 기능 인재를 더욱 많이 양성함으로써 지방경제 고품질 발전을 위해 계속 봉사할 계획입니다.
0: 배향기와 버섯향 그윽한 황금 가을 노래하며 성세의 변강에 성류꽃 피월을 주제로 한 2026년 삼합진 제1회 대중

0: 취미 운동회 및 제8회 농민 문화 시즌이 일전 삼합 문화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활동은 문예 전시 공연, 취미 경기, 문화 관람, 제품 전시 판매, 민속 체험 등 여러 가지 내용을 아울러 대중들의 정신문화 생활을 일층 풍부히 했습니다. 가을 수확 탈곡 속도 경기, 눈을 가리고 황금 호박 찾기 등 취미 경기 종목들은 재미가 넘쳤습니다. 현장의 천인 비빔밥 민속 전시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주민과 관광객들은 적극 활동에 참여해 특색 미식을 함께 나누면서 짙은 생활 정취 속에서 민속 문화를 전승하고 서로 간의 거리를 좁혔습니다. 활동 현장에는 또 농특산물 전시 판매 구역을 설치해 삼합진 사과배, 특색 과일 채소 및 각종 민속 수공예품을 집중적으로 추천 소개하고 본토 량질 농특산물의 판매 경로를 넓혀 농민들의 증수치부에 힘을 보탰습니다.
1: 11일 오후에선 2026 중국축구협회 갑금리그 제26라운드 남통지훈팀과의 홈경기에서 연변 용정커시안팀은 0-1로 패배하며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첫 실점이 너무 일찍 찾아왔습니다. 불과 3분경 남통팀이 코너킥 기회에 우리 문전을 어지럽히다가 2차 공격 기회에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한 골 뒤진 연변팀은 추격에 나섰지만 9분경 황진비의 헤딩슛이 골문을 벗어났고 전반 추가 시간에 누니에스가 때린 슈팅도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후반 시작과 함께 연변팀은 선수를 교체하며 변화를 꾀했습니다. 52분경 황재명의 슈팅이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고 61분경 조반니가 프리킥 기회에 직접 때린 슈팅도 아슬아슬하게 골문을 벗어났습니다. 63분경 남통팀이 추가 골을 뽑아냈지만 앞선 옵사이드 반칙으로 무효 처리됐습니다. 84분경 연변팀은 진극강이 아크 안에서 강슛을 때렸지만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그 뒤 경기는 더 이상의 점수 변화 없이 마무리됐고 연변팀은 홈에서 0-1 패배를 받아 안아야 했습니다. 10월 17일 연변 용정 커시안팀은 홈에서 불산 남사팀과 제27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0: 매체가 보는 연변 이번 기 내용입니다. 조항 TV 뉴스 클라이언트는 근일 연변 광동촌 농업관광융합으로 변경관광 열기 지속 상승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국경절 연휴 기간 화룡시 광동촌은 풍수절 조제 활동에 의탁해 각지 관광객들을 끌었다고 하면서 무형문화재를 핵심으로 수공예 체험, 견학실천, 가족 휴식 등 여러 경영 모식을 융합해 관광객들이 몰입식으로 연변 향촌의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했다고 했습니다. 인민일보 6면 달인과 함께 관광하는 매력 소도시 전문란에 7일 길림성 연변주 연길시 사계절 가능한 아름다운 경치와 미식 감상이 게재됐습니다. 보도에서는 문화관광 추천소개관과 함께 연기를 관광하면 현지인의 시각으로 현지 특색을 체험하고 조선족 민속 문화와 특색 음식을 맛보며 이 도시의 색다른 풍경을 체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제일보 천면 습근평 경제사상 실천 조사연구행 전문단의 9일 정든 땅 연변이 게재됐습니다. 보도에서는 연변의 한눈에 삼국을 바라볼 수 있는 변경이 있고 장구 소리가 울려 퍼지는 민속 내포가 있으며 여러 민족 대중들이 땀 흘리며 옥토를 일궈낸 화목한 모습이 있다고 하면서 연변이라는 이 정든 땅은 보다 자신감 있고 유력한 자태로 더 아름답고 밝은 미래를 창조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연변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정천룡, 김춘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0: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 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 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 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경 동림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위 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리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 시간에는 생방송실의 김선생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넣어드리고 사은품으로 한방건강베개 1개와 현금권 200원을 함께 드립니다.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넣어드리고 사은품으로 러시아산 자연해삼선물 세트와 현금권 300원을 함께 드립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영양밥솥 1대와 현금권 500원을 추가로 드립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드리고 사은품으로 가치가 3,000원에 상당하는 선물세트와 현금권 1,000원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이외에도 매일 전화로 선착순위 10명 신청 성공하신 행운의 고객님에게는 가치가 198원에 달하는 코엔자임 Q12곽을 추가로 증정합니다. 선물 수량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무료 배달 번호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우리 이번 활동 지금 공장 측에서 끊으라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이번 활동이 특점이라게 되면 약을 사실 때 약도 많이 드리고 있고 현금을 직접 드리는 것이 특징으로 되고 있고 많은 병이 발병하거나 발생하는 이런 계절을 잘 넘기게 도와주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우리 1년 가운데서 제일 좋은 우대 활동. 이 기회가 우리 오늘 끊으라면 오늘 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을 잘 이용하실 것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우리 동충하초라는 것은 발효하지 않게 되면 좋은 중약이라 할 수 없고 발효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약효력이란 것이 없습니다.
0: 네.
1: 예, 특별히 우리 나고기 동충하초를 발효해야만이 다른 약이 없는 300여종이 충초조대, 충초소, 활초다당 우리 몸에 나타난 여러 가지 염증에 모두가 좋은 작용을 하게 되고 19가지 아미노산이라든가 태류 또 여러 가지 위병에 좋은 알파 분해매 그리고 중간병에 좋은 피모포자운이라든가 심혈관에 좋은 셀린 등을 축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약에서 안 된다는 이런 병들이 예, 지금 우리 그 동충하초 발효균물 쓴 이후로는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해 드리지만은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약을 써서 효과를 보지 못했던 분들 약을 바꿔서 동충하초 발효균물을 쓰시려 한다게 되면 지금 우리 우대 활동 채 끝나지 않았는데 이 활동에 참여할 것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0: 예, 그러니까 우리 동청하초 발행하면은 오장육부를 치료해주게 되는데, 우리 오장육부 가운데 폐라는 거는 오행 중에 금에 속하게 되고 기를 주다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맥이 없다는 분들 이런 기를 주다고 호흡을 책임집니다. 우리 배의 음식이란 거는 흰 것이 좋고 매운 것이 좋고, 매운 걸 먹게 되면 맥이 나게 됩니다. 비가 맞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정서상에서는 비가 맞지 말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 보양에 하게 되면 이 가을에 보양한 것이 좋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모닝사람 문자를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0: 네.
2: 난 동충하차 먹고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심장이 나빠서 자다도 버뜩 일어나고, 옆에서 소리가 조금만 나도 들러라고 하던 게 지금 그게 까딱이 없습니다.
0: 맞지요.
2: 예. 그래야지 혈압이 높아서 계속 혈압이 하고 하루에 두 번씩 먹던 게 지금은 며칠에 한 번씩 먹어도 혈압은 계속 정상입니다.
0: 그렇지요.
2: 예. 그리고 머리가 계속 허리도 보나고 정신이 안 나고 하던 게 그렇게 머리 아프던 게 지금 머리 안 아프고 머리가 지금 정신이 안 나고.
0: 그렇지요. 예.
2: 예. 그래, 내 어제 열라도 깎아서 하니까 그 저기 매트로 줍디다. 예.
0: 아, 예.
2: 예, 경기 굳지 나삼에 그거 깔고 잔게 어찌 그거 안으로 온돌에서 자는 것처럼 그렇게 따뜻한 게 좋습니까?
0: 맞습니다.
2: 예, 그래, 내 그거 보고 우리 옆에 들어와서 그거 저기 자랑했더만이 그 할머니도 이 약 쓰는 게, 어, 그 할머니도 그 매트를 가지길래 해서 오늘 열라도 깎고 사겠다고 날 전화해달라 해서 내 길에 전화합니다.
0: 그렇게 하십시오. 2832-0666번이다. 예.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2: 예, 알겠습니다.
0: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예, 그러니까 우리 그 폐라는 거는 또 우리 피부. 지금 우리 또 요 가을철이 되게 되면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많게 되는데, 우리 폐라는 것이 피부를 더 조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 내가 피부병이 있어서 해결하게 되면 꼭 폐 공능이 제대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피부하고 모발을 주도하게 되고 코에 문제가 생겨나는 것도 그 원인 추적한다 해 되면 폐하고 관계했습니다. 그리고 인체 기와 호흡기를 주도하게 됩니다. 발사라는 증상하고 내류는 이런 작용이 있고, 수도를 조절해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우리 폐에 음역하게 되면 오심이 열이 나게 되고 도둑땀을 흘리게 되고 오랜 기침을 하게 되고 입이 마르거나 인후가 간소하거나 신체가 여의게 됩니다. 우리 배의 그 열 이런 실증으로는 호흡이 급촉하거나 숨이 차고 기침이 나거나 가슴에 동통이 있고 열이 나거나 변이 간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변이 문제가 있는 분들, 우리 반대로 우리 하나는 우리 위열이 있어서 변비가 나타나게 되는데, 근데 우리 그 이 오장육부가 서로 조합하는 데는 폐하고 대장이 우리 조합해야 됩니다. 화합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변이 문제가 있을 때가 되면 폐에 밀어주는 작용, 이런 맥으로 밀어주는 작용이 된다면 우리 변이 간소한 것도, 변비가 나타난 것도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내 전화인가?
0: 예.
3: 예, 수고합니다. 나도 동청 하초 먹고 있는데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첫째는 예, 자주 못해가지고 좀 고생했는데, 그래 약 몇 번 먹었습니다. 다른데 약 먹었는데 그저 며칠만 자는데 그다음엔 또 아이들 있으니까 반복이 오고 반복 오고. 근데 동청 하초 먹은 다음에 지금 어찌 잘 자는지 모르겠습니다.
0: 맞지요.
3: 그리고 예, 밥 못 먹어가지고 영 약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저 딱 그래서 11시나 되면 오늘 밤 먹기 생각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 밤 어찌 잘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3: 예, 여름에는 영 좋고, 예. 그렇고 내가 이렇게 우리 옆에 집에서 매트를 쌌습니다. 예.
0: 아, 예.
3: 그게 아까 그 할머니 말한 게 그렇게 좋더랍니다. 밤에 그저 까고 자면 지금 온돌에서 자는 것처럼 온도 그저 그냥 그 온도인 게 뭐 영 어찌 좋은지 그렇게 좋더라고 그랬대다. 그냥 내가 그 소식 듣고 그 다음에 말 듣고 나도 그 매트 하나 싸자고 그랬다.
0: 그러십시오. 지금 우선은 이 계절이 오게 되면 우리 열공급을 하기 전에 우리 참기 제일 바쁘지 않습니까? 예?
3: 예.
0: 춥고, 예. 그러니까 예. 이럴 때 또 이런 기회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차 연결하십시오.
3: 예, 알았습니다.

0: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재밌고.
1: 예.
3: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1: 예.
3: 네, 이 동청하초로 쓰러가서린 그 문제에서 이제 않고 경제문제에서 좀 다른 약들을 많이 써봤는데 어째 그런지 약이 내린다는 딱 맞고 딱 좋은데 먹게 되기 때문에 한 두 달씩 이래 먹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불량 증상이 나타나서 먹지 못하고 싼 약들은 다 굶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생각해 보니까나 그래도 내 먹던 동청하초가 그 아무 사업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먹을수록 그 병만 좋아지던 그 생각이 나서니 네, 다시 시작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쓰는 대가를 했습니다. 예.
3: 이 약의 예, 대가는 중요하게 그 안전하고도 예, 이 약 자체를 놓고 볼 적에 그 다른 가지 다른 그 약과 몇 가지를 예, 조합해서 맺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순 정말 이 본 그 식물 자체가 그 겨울에 그, 그 벌레로 나서 동 지내고 여름에는 풀로 자라면서의 그 평형을 그 자신이 그 평형을 잘 잡아주는 이런 그 약재물로 나는 이 약을 내가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택한 것입니다.
1: 맞습니다.
3: 먹고 있는데 이 저기 원래 그 나는 그 무지개 만화는가 그 저기 그 위병 뒤에 한 가지 아이고 위축성 위염도 있고 천평성 위염도 있고 위궤양도 있고 어쨌든 이 위에 들어가서는 그 아주 야 별명 많이 가지고 이래 지냈는데 이 몸을 제일 먼저 나사지는 게 이 위에 이게 아주 그 건조기 좋아지면서 이 그 트림도 그렇게 나던 게 트림도 쓰려고 밥도 예 몸 좀 먹으면 트림 나던 게 그거는 밥을 많이 먹을 수 있고, 예.
1: 그렇죠.
3: 밥도 영 맛있습니다, 이.
1: 그렇죠, 예.
3: 예. 그리고 내 지금, 앞으로는 이걸로 다 이 나이 병들에게 지금, 저기, 치료하려고 생각하면서, 이. 그래서, 이 약, 이번에 그, 활동할 적에, 그, 활동도 오라전 끝이 나는데, 이 아홉 가서 더 구매를 하자고, 그래. 그래서 전화드립니다, 지금.
1: 그러십시오. 그러니까, 손님 지금 여러 가지 병이 있었는데, 그 우리, 이 동청하초 발효기분은 알파 분해매라는 게 다른 위약에는 없는 이런 물질입니다. 그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위병으로 고생하시든지 간에 그리고 소화계통에 문제가 있는 분들 모두가 그 해결받을 수가 있고 또 우리 나이가 되게 되면 오장육부에 문제가 있는 분들 뭐 위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병들이 다 나아지게 치료해주는 이런 약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의료활동에 뭐 언제 끊으라게 되면 그날 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다 같이 사는 게 좋은데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3: 예, 감사합니다. 예,
1: 예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예.
4: 두 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5월 13일부터 동청화초를 먹기 시작했는데 한 두 달 건 됩니다. 그 지금
5: 다섯 달.
4: 그 지금 이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잠 못 자니 잠도 잘 자고 혈압조절도 괜찮게 되고요. 그냥 변비도 괜찮고 모든 방면 다 좋습니다.
1: 그렇죠.
4: 근데 오늘 예. 나는 이 방송 그 쌀날 쌀이 전부터 시작해서 한날 한시도 빼는 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말씀 너무 따뜻하게 말씀해줬길래 내 마음속에 딱딱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럼 이 약 먹었을 시작부터 효과가 또 괜찮고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1: 그렇죠.
4: 이 앞으로도 이 계속 이 약 먹을 예산입니다.
1: 그렇죠.
4: 네, 다른 방면에 넣고 언제든 제가 우리 언제 70대부터 선생님 말씀하더나 90대까지 다 언제 좀 어떻게 보충해야 될 신체라고 생각합니다.
1: 맞습니다.
4: 지금부터 이 동청화초 계속 먹을 예산하고 그럼 선생님들이 따스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4: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하시면서 또 우리 여러 가지 약을 써서 잘

0: 해결되지 않았던 분들 우리 다시 동청아서 발의금을 쓰시고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좀 중안병이라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약을 썼을 때 시작에는 좀 해결받는 것지만은 인사 반복이 왔거나 이래서 잘 해결되지 않았던 분들을 하게 되면 우리 동청아서 발의금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폐라는 것이 또 우리 모든 기, 우리 지금 몸에 오장육부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게 되면 맥이 없다는 분들, 이게 다 중에서 말하게 되면 기부적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폐라는 것이 인체의 모든 기를 주도해 주기 때문에 폐 공능이 제대로 회복된다면 맥이라는 것이 나게 됩니다. 근데 맥이 나게 하자게 되면 또 우리 소화계통, 비장하고 위가 좋아가지고 내가 음식 먹고 영양물질을 폐에 원래 보내야만이 맥이라는 것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동청아초 발효기문은 오장육부가 서로 도와주고 제어하는 방법으로 병영이 되게 도와주면서 모든 병들을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2: 예, 나도 동청아초 발효기문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병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심장이고 피고 그것도 위고에 오줌에 경력도 없지. 정말 그것도 병이 다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약은 이것의 약자가 많이 써봤지만 안 났더니 이 동충아들 쓰면서부터 지금 나아지는 게 알립니다.
0: 맞죠.
2: 그러면서 이 혈압도 그렇게 잘 됩니다. 나는 혈압이 높았다 낮았다 하면 파도가 많아매 만날 음식이니까 어지럽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예. 밤은 잠이 잘 아여오고 엄마만 하면 잠이 자라고 아침에 일어나면 미네 좀 취해놓고 그랬습니다. 그런 게 예약 쓴다던 지금이 잠은 잘 오고 예,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어지럼증 일어나던 게 아무 일도 없지 않습니까?
0: 맞죠.
2: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고 예, 정신하는 게 인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 뭔가 폐가 나빠갖고 나니 허허만나 폐염 쪽 병원에서 몇 번 입원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침 김대길 수 있었거든요. 기침약은 좋다는 건 아무래 거의 다 먹어봤을 텐데 그런 것도 소용없을 때다. 그래던 게 이 약을 쓴 게 기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0: 맞죠.
2: 기침한테 오늘 뭐 신기한 약이라고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기에 심장도 나쁘지. 심장이 나빠서 만나 숨이 차고 놀라고 그저 가슴이 침침해 답답하고 예, 어찌 빠르 몰랐습니다. 지네 그랬는데 지금 심장도 예,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리고 예, 위 나빠가고 밥을 잘못 먹던 게 이 약은 어디 먹으니까 어쩌면 밥맛이 이렇게 잘 옵니까?
0: 맞지요.
2: 네, 밥이 맛있어서 정말 예, 어떨 때는 밥을 제 안에 먹기도 합니다. 정말 이 약은 예, 정말 먹기도 별로고 아침에 일어나 한 번만 먹으면서 오늘 하루 약 먹을 근심이 있는가? 예, 정말 약은 예, 진짜 약이 옳습니다. 정말 써본 사람은 아직 써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겁니다. 예, 그리고 예, 그러니까 우리 활동이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0: 맞지요.
2: 예, 그랬나 좀 약은 있는데 이제 우리 활동할 때마다 조금씩 쌓아놓고 계속 먹으려고 그런다. 그래놓으니 경제상에서도 정말 대단히 전략이 아주 뭘까요?
0: 그렇죠. 예. 예,
2: 이런 활동이 좀 어디는 그리 도만에 있겠습니까? 또 예. 그래놓으니 난 활동할 때마다 좀 쌓는데 이번 활동에 조금 좀 아웃가서 배달 받으려고 전화 올립니다.
0: 그러십시오.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2: 예,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네, 안녕하십시오.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재산합니까?
0: 예.
3: 예, 두 분 선생님 수업을 하십니다.
0: 예.
3: 예, 나도 지금 동청하수를 쓰는데 이제 한 두 달 반 거의 된다. 그 이전에 쓰기 전에는 무시겠는데 저 첼레시에 거기 좀 나빠서 어떤 때는 낮에도 이래 길 가다도 소변 메랐다면 참지 못하고 그렇죠. 막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때는 바지에 오줌 소변도 적시고 그랬대.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 쓴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그게 해결돼서 그런 게 아무렇지 된다.
0: 그렇지요. 예.
3: 예. 그리고 밤에도 자는 게 그전에는 소변 차수가 많던 게 지금 그저 어떤 때는 한 번 일어나서 그러고 어떤 때는 두 번, 세 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저번에 한 번 또 무슨 저 예예 그런 게 원래는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예예 있으면 약이랑 약 먹던 게 그다음 이번에 이거 쓰고 그다음에 한 이틀 됐거나 그게 또 어떻게 이렇습니다.
0: 맞습니다. 예.
3: 예, 예예 인차 해결됐다.

0: 됩니다. 무슨 약, 다른 약 먹지도 않고. 네, 그리고 혈압 조절도 잘 되고, 뭐, 어쨌든 효과 본 게 지금 많습니다. 하나하나 지금 해결되는 게.
1: 그렇지요.
0: 예, 네, 그리고 무슨, 이 약을 보면 확실히 이게 특수한 약이로 왔나 생각. 이건 약은 정말 먹어봐야 알지, 먹어 알고는 사람은 모른다.
1: 그렇지요, 예.
0: 이건 신기한 약이라고 나 생각. 그러니까 이게 또 발효된 게 돼 그런지 또 30별로 또 효과 좋다 할까나. 어쨌든 효과 빠른다, 이게.
1: 그렇지요.
0: 예. 네. 그래, 나도 이런 효과 좋을까나. 앞으로도 계속 쓸 예산입니다. 우리 둘 다 지금 쓰길래 전번에 한번 쌌습니다.
1: 아, 예.
0: 예, 연락을 쌓아 하는 데서 숨을 쉬어가지고, 그 다음 돈도 면역과 얼마 경제상에도 많이 절약돼.
1: 맞지요, 예.
0: 예.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래 쓸 예산.
1: 예.
2: 안녕히
1: 가십시오.
2: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 설명 주시죠.
3: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제가 오늘 우리 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지금 이 계절에, 우리 지금 바람이랑 많고 이런 계절에 또 우리 그 폐공농자로 인해서 상업동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인후염으로 고생하셨던 분들, 일반적인 약품에서 우리 잘 해결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을 쓰게 되면 이 원인을 추적해서 해결해 주기 때문에 제가 그냥 했는데, 우리 인후염으로 고생하신 분들, 인후로는 여러 개 경락이 지나가게 되고 나쁜 노폐물이 머리 위로 올라가는 걸 막아주는 이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중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런 상기를 하게 되고 중요한 병으로 여기게 되는데,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은 우리 폐공농을 제대로 치료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그 감기랑 해가지고 우리 상업도 문제에 나타난 문제들이 모두가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폐의 기라는 것이 아래로 내려갈 때 대자연이 정신한 기를 흡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폐하고 호흡도 내에 나쁜 노폐물들을 숙청해주는 이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호흡도를 깨끗하게 하여주게 됩니다. 만약 폐기 승강,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는 운동이 실조된다면 호흡이 급촉해지게 되고 가슴이 답답하고 코가 메고 기침이 나거나 각혈 등 우리 폐공농자로 인해서 폐 문제가 나타나게 되면 각혈 등 증상도 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란 것은 또 혀를 통솔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피 흐름이란 것이 기가 충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장이 피를 각 조직에다 나눠준다는 것은 폐기가 밀어주는 이런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기란 것은 혀를 통솔하게 되는데 혈액의 장통은 기 주동에 밀어주는 이런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 폐공능이 실조된다게 되면 신체의 모든 기가 허하게

0: 되면서 혈운행이 무력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혈액순환이 환만은 혈액 중에 대사 쓰레기가 첨직되게 할 수가 있고 유집되면서 인체의 쇠약하고 질병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중에서는 인체 피부라든가 한선 그리고 한모 등 폐기 온난한 보양하고 윤택에 의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폐생리 공능이 정상일 때 피부라는 것은 긴밀하고 탄력 있고 광택 있고 산화된 쓰레기는 한액을 통해 가지고 제때 재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체내 나쁜 노폐물이라는 것이 대변, 소변, 땀으로 나가는데 이런 땀을 통해 가지고도 우리 나쁜 노폐물들이 체외에 배출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피부의 노화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피공능 실조가 나타나게 되면 쉽게 피부가 초췌하고 마르거나 광택이 없고 쉽게 주름이 산생할 수가 있고 색반 등이 산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청아초 발효균을 쓴 이후로 우리 미용사 응대 했던 분들 바로 피공능이 제대로 작용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운동을 한 후에 나색이 특별히 붓고 피부가 특별히 윤택해 보이게 되는데 폐장이 작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운동 중에 폐가 호흡이 충분히 진행하게 할 수가 있고 전신의 기제가 조절이 창통되고 기도움으로 인해서 혈운행이 잘 되고 혈액순환이 빨라지면서 산화된 쓰레기를 더욱 많이 배출할 수가 있게 되고 폐기가 피부를 더욱 촉촉히 유난하게 하는 작용을 가강해가지고 폐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피부에 문제가 나타난 분들 폐를 미용의 장부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폐병이 초기 증상으로는 기침이 나거나 코가 막히고 숨이 차고 기제가 많고 가래가 많고 가슴이 답답한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게 되면 우리 동청아초 발효균은 폐공능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상업도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네. 우대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어쩌면 우리는 하루하루 누군가를 닮아가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닮는다는 건 나를 잃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나로 자라는 길목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주는 무수한 자극 속에서 내가 닮고 싶은 방향을 잃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쭉 기상부문에 따르면 오늘 우리주는 구름이 많던 데로부터 적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 기온은 섭씨 23도, 최저 기온은 섭씨 8도입니다. 산림화재 위험 기상 등급은 4급, 공기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입니다. 아래 2026 중국 축구 갑급 리그 제26라운드 경기 연변팀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 3시 연교시 전민건강체육중심에서 열린 2026 중국 축구 갑급 리그 제26라운드 경기에서 연변팀은 남통팀에 0-1로 패했습니다. 홈팬들의 뜨거운 응원에도 불구하고 경기 흐름을 뒤집지 못하며 반등에 실패했습니다. 연변팀은 구가호 골키퍼를 시작으로 누네스, 도민구스, 서계조, 박세호, 단덕지, 김태연, 황진비, 호재겸, 리윤호,

조반니를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포부스가 경기 누적으로 빠지면서 누네스가 다시 최전방에 배치됐습니다. 경기는 시작부터 예상치 못한 전개로 흘러갔습니다. 전반전 경기 시작 3분 만에 남통팀이 첫 코너킥 상황에서 문전 혼전 끝에 선제골을 터뜨린 것입니다. 연변팀으로서는 다소 허무한 실점이었습니다. 이후 연변팀은 점유율 66%를 기록하며 경기를 주도했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결...

0: 투입하며 공격에 힘을 실었지만 남통팀의 촘촘한 수비를 뚫지 못했습니다. 추가 시간 5분까지 주어졌지만 연변팀은 끝내 골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경기는 0-1 패배로 끝났습니다. 올 시즌 남통 원정 패배에 이어 홈에서도 소력하지 못한 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연변팀은 오는 10월 17일 홈에서 불산 남사팀과 제27라운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1: 그대의 일상에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그대의 일상에 설레임을 선물합니다. 여기는 행복충전소입니다.

매주 지구촌의 다양한 기네스 기록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시계에 관한 기네스 기록을 준비했습니다. 시간을 알려주는 물건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손목 위에 올라오는 작은 시계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세계 곳곳에는 사람이 시간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바꿔놓은 거대한 시계들이 존재하죠. 건물 한쪽 벽을 가득 채울 만큼 거대한 시계가 있는가 하면 수만 개의 부품을 정교하게 맞물려 움직이는 오래된 기계식 시계도 있고 반대로 손바닥 위에 올라오는 작은 시계 하나가 엄청난 가격으로 거래되며 세계적인 기록을 세우기도 합니다. 시계가 단순히 시간을 표시하는 도구를 넘어 건축이고 과학이며 장인 정신이고 때로는 한 시대의 예술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만나볼 기록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계 문자판입니다. 주인공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는 메카 왕립 시계탑의 시계입니다. 이 시계탑은 높이가 무려 601m에 이르는 거대한 건축물인데요. 그 꼭대기에 설치된 시계 문자판의 지름만 약 43m에 달합니다. 지름 43m라고 하면 숫자로는 그 크기가 쉽게 와닿지 않죠. 일반적인 건물의 여러 층을 세세로 이어 붙인 것과 비슷한 규모의 원형 공간에 시계가 하나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실감이 납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시계가 단순히 거대한 조형물이 아니라 실제로 시간을 표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도시의 높은 곳에서 거대한 시계바늘이 움직이고 사람들은 아주 먼 거리에서도 그 움직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시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크기만이 아닙니다. 시계가 커질수록 시간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사람들의 눈앞에서 하나의 건축적 풍경으로 바뀐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손목시계를 볼 때는 고개를 조금 숙여 시간을 확인하면 되지만 거대한 시계는 반대로 사람이 자신의 몸을 움직여 올려다 보게 만듭니다. 시간의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 도시의 풍경 속에서 거대한 숫자와 바늘을 바라보는 것이죠. 메카 왕립 시계탑의 시계 문자판이 기록으로 남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계 하나가 건축물의 일부가 되고 건축물은 다시 도시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기록은 단순히 가장 큰 시계판이라는 의미를 넘어 인간이 시간을 얼마나 거대한 규모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계의 크기를 이야기할 때는 외형만 커지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내부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기계 장치까지 거대해진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록은 프랑스 보베의 생피에르 대성당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기계식 시계로 기록된 천문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는 1865년부터 1868년 사이에 제작됐고 높이는 약 12.1m, 너비는 약 6.1m, 깊이는 약 2.7m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시계 안에는 무려 약 9만 개의 부품이 들어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컴퓨터 설계 프로그램이나 자동화된 정밀 가공 기술이 존재하지 않던 시대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숫자 자체가 놀랍게 다가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록에서는 놀랍게도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거대한 건축물과 수만 개의 부품을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사람의 손목에 올라갈 정도로 작은 시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물건의 가격은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기네스 세계 기록에 따르면 경매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손목 시계는 스위스 시계 제조사 파텍 필립이 제작한 특별한 모델로 2019년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자선 경매에서 3,100만 스위스 프랑에 낙찰됐습니다. 현재 환율을 기준으로 인민폐로 환산하면 약 2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손목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물건 하나가 거대한 건축물이나 고가의 부동산 못지않은 가치를 갖게 된 셈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 작은 시계에 그렇게 큰 돈을 지불했을까요? 이 기록의 핵심은 시계가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는 물건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이 시계는 단 한 점만 만들어진 특별한 제품이었고 외관에는 독특한 금속 소재와 두 가지 색상의 문자판이 사용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일반적인 시계와 달리 여러 가지 복잡한 기능을 하나의 기계 안에 구현하는 고급 시계 제작 기술이 집약돼 있었습니다. 여기에 자선 경매라는 특별한 성격까지 더해졌습니다. 당시 경매 수익의 대부분은 근육병 연구를 지원하는 데 사용됐는데요. 결국 낙찰자는 시계 한 점을 소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계에 담긴 기술과 희소성 그리고 자선이라는 의미까지 함께 구입한 셈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시계를 봅니다. 약속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확인하고 출근 시간을 맞추고 식사 시간을 정하고 잠들기 전 남은 하루를 가늠하기도 합니다. 너무 익숙해서 시계가 시간을 보여준다는 사실 자체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죠. 하지만 시계 역사를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그 작은 숫자와 바늘 뒤에 수백 년 동안 이어진 인간의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연구했고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장인이 손을 움직였으며 더 멀리 보이게 하기 위해 건축과 기술을 결합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시계들은 이제 단순한 생활용품을 넘어 인류가 시간을 이해해온 방식의 흔적이 됐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지혜, 모르면 손해인 꿀팁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식물 키우기가 보기처럼 쉽지만은 않다는 것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왜 잎이 노랗게 변하는지, 물이 부족한 건지, 또 과한 건지 이런 고민들로 머리를 싸매기 일쑤인데요. 그래서 오늘 꿀팁 시간에는 화분 재배에 꼭 필요한 실전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물 주는 시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정해놓고 그대로 지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데 물은 일정한 날짜보다 화분 속 흙이 마른 상태를 보고 결정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두 번째, 햇빛은 식물의 생명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식물이 강한 햇빛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다육식물이나 선인장처럼 태양을 좋아하는 식물이 있는가 하면 산세베리아, 고사리처럼 간접광이나 그늘을 좋아하는 식물도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키우는 식물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그 식물이 어떤 빛을 좋아하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다음 식물이 숨을 쉬는 공간은 입만이 아닙니다. 뿌리도 숨을 쉬기 때문에 공기와 물이 잘 통하는 흙과 화분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화분은 가능하면 밑에 배수 구멍이 있는 것으로 하고 물이 고여 있지 않고 흘러나갈 수 있어야 뿌리가 썩지 않습니다. 그리고 흙은 일반 정원용 흙보다 분갈이 전용 배합토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식물 입장에서는 숨쉬는 공간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자리에만 계속 두면 식물의 성장이 한쪽으로만 치우칠 수 있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방향으로만 자라서 줄기가 휘거나 잎이 한쪽으로만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쯤은 화분의 방향을 돌려주거나 아예 집안의 다른 자리에 옮겨주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꿀팁 시간에는 화분을 재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닮는다는 건 그저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가능성이 또 다른 모양으로 피어나는 일입니다. 힘들었더라도 그 안에 담긴 노력과 선한 의지들이 당신을 더 깊고 멋진 사람으로 이끌어줄 겁니다. 오늘보다 더 닮고 싶은 나로 한 걸음 다가서길 바라며 마음의 작은 용기 꾹 눌러 담아 이 시간 마무리합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미,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0: 어느 날 할머니는 채손잎을 빼앗고 배치를 부엌으로 데려갔다. 배치는 그제야 울기 시작했다. 배치는 밥만 먹고 야채는 전부 할머니 그릇에 옮겼다. 할머니는 야채를 먹어야 이가 하얗게 된다고 했지만 배치는 먹기 싫다고 울었다. 아버는 배치에게 할머니도 토끼처럼 채식을 하니까 토끼랑 비슷하다고 위로했다. 배치는 할머니가 나쁘다고 투정했지만 아버는 할머니는 그저 배치를 걱정하고 아끼기 때문이라고 웃으며 이야기했다. 배치는 할머니가 채소빵을 드시고 토한 이야기를 꺼냈다. 할머니는 나이가 많아 코가 안 좋아서 고기 맛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웃었다. 배치도 마침내 웃었다. 할머니는 자신은 이제 쓸모 없어졌고 곧 죽을 거라고 조용히 이야기했다. 배치는 걱정스럽게 왜 채식을 하냐고 물었다. 할머니는 어린 아이를 키울 때 채식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할머니의 그 아이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사실은 배치도 아버도 아직은 그 까닭을 알지 못했다. 이전에 할머니의 운명에 대해 말했었는데 할머니의 운명이 이렇게 안 좋을 줄은 정말 몰랐다. 아버가 배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옛날 비간 대관인이 높은 흰마를 타고 야채 시장에 달려들어 몇 바퀴 돌았다. 그 대관인이 한 할머니가 야채 파는 것을 보고 물었다.
1: 할머니, 어떤 야채가 있나요?
0: 할머니는 대답했다.
1: 세상에는 두 가지 야채가 있지요. 속이 차 있는 야채와 속이 빈 야채예요.
0: 대관인이 미소를 지었고 할머니는 다시 설명했다.
1: 제가 야채 장사하는데 양배추는 벽엽이라 부르고 배추는 과심, 상청이라 하며 미나리는 수치마라고 불러요.
0: 대관이는 말고삐를 꽉 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가 다시 말했다.
1: 공삭 자각엽도 있어요.
0: 대관인이 대답했다.
1: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네요.
0: 할머니가 다시 물었다.
1: 공심채라는 야채가 있지요. 바로 무성한 나물이라고도 불러요. 알고 있지요?
0: 대관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이 흰 말이 어떤 야채를 좋아하냐고 물었다. 할머니가 여기까지 이야기했을 때 배채가 끼어들어 말했다.
2: 말이 당근과 깻잎 먹어요.
0: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손으로 야채를 손질했다. 그때 아버가 물었다.
1: 갓은 속이 빈 야채에 속하나요?
0: 할머니가 미소를 지며 대답했다.
1: 이 비간 대관이는 말이다 갓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가슴을 꽉 붙잡고 입에서 피를 토했단다. 그 피가 말등에 떨어지고 사람도 떨어져 숨을 거뒀지.
0: 배체가 다시 끼어들어 말했다.
2: 작은 토끼도 숨을 거두게 될 거예요. 정원의 들풀을 모두 먹어버렸어요.
0: 할머니가 배체를 껴안고 말했다.
1: 아이야, 토끼 신경 쓸 시간이 없어. 사람은 자신밖에 돌볼 수 없어 우리 먹을 것을 챙겨야 한단다.
0: 배치가 울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주변에서는 차 한 대 지나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할머니가 배채를 토닥거리며 말했다. 야채 모종 같은 아이야. 눈 깜빡할 사이에 벌써 이렇게나 자라있네. 아이야, 이젠 자야 해. 눈을 감아. 배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을 꽉 감았다. 할머니는 다시 옛날 이야기를 시작했다. 옛날에 공예장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단다. 게으른 사람이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직 새소리만 알았지. 어느 날 한 새가 푸른 소나무에 날아올라 할아버지를 불렀단다. 할아버지가 문으로 나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 새는 남상 정상에 양 한 마리가 있는데 할아버지도로 고기를 묶고 자신은 양의 장을 묶겠다고 말했어. 할아버지는 기뻐하며 남산 정상에 올라가 양고기를 마음껏 먹었는데 새에게는 한 조각도 주지 않았단다. 그러던 어느 날 구천새가 갈대밭에 뛰어

놀라 공예장 할아버지를 불렀단다. 구천새가 무슨 새냐고? 사실은 참새를 말하는 거야. 할머니는 이어서 말했다. 할아버지가 누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문으로 나와 물었단다. 구천새 역시 북산 정상에 양 한 마리가 있으니 할아버지는 고기를 먹고 자신은 장을 먹겠다고 알려줬지. 할아버지는 아주 기뻐하며 다시 북산 정상으로 달려갔고 반쪽 양고기를 들고 돌아왔어. 그리고 이 구천새에게도 역시 한 조각도 주지 않았단다. 할머니가 이야기를 다섯 번째 부분까지 했고 봄왕이 오동나무에 뛰어 올라왔다고 말했을 때 배채는 이미 너무 피곤해 잠들어 버렸다. 할머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돌아가며 말하는 버릇이 있었고 아보도 자기도 모르게 몸이 가벼워지고 시간이 느려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때를 말해보면 호생도 아보와 마찬가지로 어린 나이였고 소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호생의 부모는 공군 간부였다. 사회의 새로운 사물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호생을 사립소학교에 입학시켰다. 그래서 호생이 소학교 6학년 때 수업하는 장소는 정말 다양했다. 부흥중로의 방안, 서금로의 교실, 모명남로의 양옥거실, 장락로의 객실, 장락촌 주민위원회 창고, 남창로, 어떤 골목 양옥의 자동차 곳간, 고릉로 제1소학교 맞은편 고식적인 골목의 뒷방 등에서 수업을 했었다. 이 범위는 비록 아보가 활동하는 지역과 가깝지만 실제로 이때 두 사람은 서로 알지 못했다. 매 학기마다 호생은 몇 군데 교실 장소를 옮겨 다녀야 했고 어문 수업, 산수 수업을 맡는 교원도 몇 명씩 바뀌었다. 그는 이미 크고 작은 골목에 드나들고 체조를 하고 달리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1950년대는 입학 붐이 일었다. 상예 여성들은 기본적인 글을 읽고 쓸 줄 알았고 분필로 글을 쓸 줄도 알았으며 노래하고 춤추는 것도 좋아했고 풍금도 연주할 수 있었다. 그래서 민간 교원으로 임명될 수 있었다. 젊은 부인, 아주머니, 장부인, 리부인, 큰 아주머니, 어린 엄마 등도 교육에 적극 지원했고 사적인 집을 빌려 수업하는 일도 많았다. 그 중에 장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다. 늘 꽃무늬 치포를 입고 앞가슴에 꽃무늬 손수건을 꽂고 온몸이 향기로 가득했다. 이분은 서금로의 여자 집주인이었고 자신의 집 거실을 빌려 수업을 했다. 흐린 날이면 항상 불을 켜는 것을 아까워했기 때문에 방 안은 아주 어두웠다. 안뜰 안팎에서는 사람들이 숯불을 피우고 부채가 파닥파닥 소리를 내며 바닥에는 물이 떨어졌고 새 자리에는 우산을 쳐놓기도 했다. 이 장면은 정말 장락평의 산모 독소도와도 비슷했다. 하지만 호생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소학교가 원래 이런 곳이라고 생각했다. 보통 세 번째 수업이 되면 부엌에서 음식을 요리하는 기름 연기 냄새가 풍겨왔다. 정말 너무 향기로웠다. 장 선생님은 분필을 내려놓고 교실을 나와 옆집

여자 집사와 이야기를 하고 종종 기름에 튀긴 대구 조각이나 기름을 많이 넣은 오향탕 요리를 갖고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먹으면서 소리를 지르며 잘못한 학생들은 장 선생님과 함께 돌아가라고 했다. 바로 뒷객실로 가서 글을 쓰라는 볼이었다. 어느 날 호생이 해가 질 때까지 글을 쓰고 있었다. 장 선생님은 이미 글을 잊어버렸다가 뒤늦게 알아차리고 들어와 호생의 귀를 붙잡고 말했다. 먼저 가서 밥 먹고 이후 수업에 잘 들어라. 들었지?

0: 2학년 때 허생은 장강로의 골목으로 전학 가서 공부했다. 한 분은 서 선생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 글 쓰는 보호를 받았다. 서 선생님은 방에 들어가서 먼저 옷을 갈아입고 큰 서랍장을 열고 모리를 빗고 거울을 보고 라디오를 듣고 그 후에는 발톱도 깎았다. 허생은 해질녘까지 계속 글을 쓰고 있었다. 서 선생님이 비로소 옆방에서 들어왔고 허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가라, 길 건너갈 때 조심해. 허생이 연필 상자를 닫고 가방을 끌어당기며 인사했다.
1: 서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0: 기억에 따르면 란심 대극장 티켓 판매소 맞은편 골목에 사는 왕 선생님만 늘 소박한 인민복장을 입고 집에 가서도 그대로였다. 흰색 셔츠를 입고 허생 정면에 바르게 앉아 허생이 문제를 푸는 것을 보고 물 한 잔을 갖다 주셨다. 3학년 1학기 허생은 모명남로에서 수업을 들었다. 그것은 독립된 별장 거실이었고 큰 양불 모양 천장등이 걸려 있었다. 송 선생님은 상해 사람이지만 방금 북방에서 상해로 오셨다. 어느 날 방과 후 송 선생님이 허생을 데리고 남창로로 갔다. 서금로를 지나 사남로로 굽어들었다. 송 선생님이 물었다. 반 학생들이 모두 너를 역선생이라고 부르는데 무슨 뜻이야? 허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송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말하라고 했다. 허생이 모른다고 대답했다. 이에 송 선생님이 말했다. 이 상해 사람들의 호칭이 정말 이해가 안 가네. 허생이 설명했다.
1: 싸워지는 귀뚜라미를 상해 사람들은 역선생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다시 싸워도 보통 지는 거예요.
0: 성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이 뜻은 허생 학생이 더 이상 노력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네. 허생은 황 선생님이 지어줬다고 말했다. 송 선생님이 놀라며 말했다. 응? 황 선생님의 아버지는 매년 볼일들을 기르는데 학생들에게 마음대로 별명을 지어주는 것은 정말 안 될 일이야. 허생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대답했다. 송 선생님이 다시 물었다. 허생 학생, 너는 쉽게 패배하고 고비 많은 본래가 되고 싶은 거야? 부끄럽지 않아? 허생이 다시 고개를 저으며 그래도 괜찮다고 말했다. 송 선생님이 타일렀다. 시험에서 낙제하고 무단 결석해도

0: 마음에 전혀 아쉬움도 느끼지 않네. 너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해져야 해. 호생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송 선생님은 자신과 약속하자고 했다. 그러자 호생이 조용히 대답했다.
1: 귀뚜라미가 다시 용감해지고 이빨이 다시 뾰족해져도 마지막까지 싸워도 결국 지고 죽게 될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0: 송 선생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휴, 아이야, 아주 어린 나이인데 정말 대단하네. 선생님을 화나게 만들고 싶은 거야? 송 선생님이 호생을 붙잡고 당부했다. 숙제를 열심히 해라, 들었지? 이때부터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서남로에 굽어들었고 그것은 나무 그늘이 두려워지고 행인도 좁고 바람도 시원했다. 그리고 바로 정면에서 아보와 배채를 만났다. 이것이 세 사람의 첫 만남이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세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노래가라 큰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과

마음 올려는 열쇠인 음악. 세상에서 유일한 언어 장벽을 뚫을 수 있는 힘을 지닌 음악. 어떤 음악은 지난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어떤 음악은 현재의 감정을 공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마음들을 서로 이어주는 소중한 고리인 음악. 오늘도 그 연결 고리로 여러분과 함께

0: 우리 삶의 친구이며 아름다운 언어인 노래.
1: 위로와 희망을 선물하는 존재인 노래.
0: 우리 삶에 영원히 빛을 비춰줄 노래.
1: 이렇게 좋은 날,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출발.

0: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에서는 국가 1급 성악 가수이신 연변 가무단 렴수원 가수로부터 연변에서 창 예, 골라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즐기며 살아보시 먼저 해볼까요?
1: 네, 그 가사를 거쳤던 때는데
0: 네.
1: 보셔요.
0: 거치는 분적 있어요? 가사보다도?
1: 네. 네, 그럼 살아보시 하시다. 한번 가보시면
0: 네.

0: 가사 거기 정물소가 마음주며 이렇게 됐는데 내 생각이 그렇습니다.
1: 설사 정을 주고 마음 주며 맞습니다.
2: 근데 저 거긴 아이고
3: 가서 거친 거 아이사 나.
0: 정을 주고 마음 주며 즐기며 살아보시.
4: 정을 주.

0: 바라보세 즐겁게 알고 1절 즐겁게 하고 2절 즐기며 그 다음에 인생도 어차피 세상 만사 얼씨구 즐기며 놀아보세 흥겹게 놀아보세 깨라 내 생각 난 내 아프고 지금 내 노래 불렀던 기억이 그렇습니다 옳죠?
1: 즐기며 놀아보세
0: 옳지? 네 뭐 선율은 아무 마병 없어요 가사가 지금 이 원래 악보니까 후에 가사를 정돈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한 번만 반음 높여서 한번 다시 불러봅시다.
2: 반음이요?
0: 예, 야근 같은데. 됐습니까?
3: 음역대가 낮나요?
0: 낮지.
2: 지금 시점.
0: 해볼까요?
1: 좀 파까지 올라가구나.

0: 그렇게 하고 얼씨구나를 반복하면 된대. 근데 이 노래를 앞으로 많이 부르세요. 즐기며 살아오세요. 인생을 노래하는 건데 조금만 해박하게.
1: 네.
0: 말처럼 살아보세, 살아보세, 즐기며 살아보세 말하세요.

0: 이렇게 하면 돼. 그 앞은 조금 이 너무 평탄하다. 이후에 가 부를 때 평향성 앞은 말처럼 얼씨구나 터지면 돼. 그래서 인생을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앞은 근데 장단을 타면서 뭐 선율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1: 그 물을 데가 없죠. 네. 잘 안 되는 부분이.
0: 어디면 물어볼 때를 물어보고 지나갑시다. 어디면 해야 되니까 다 잘 될까?
1: 다 잘 되죠.
0: 그냥 고.
1: 그러면
0: 그거 신부님도 보세요. 오래 가라 학충 가라 흥겹게 질려보세 빠빠빠빠빠 아니 흥겹게 이렇게 하지마 흥겹게 강 흥겹게 들려보세 노래 한번 해보세요 시작
2: 노래 가라 춤가라 흥겹게 들려보세
0: 흥겹게 아니라 흥지 아닙니다 흥겹게
3: 흥
0: 흥겹게 그렇게 돼야지 흥겹게 흥겹게
3: 흥겹게
0: 비창 설정한다
3: 흥.
0: 근데 이빨 이렇게 담으면 어떻게 흥겨나까? 다 카이드 상. 흥겹게. 노래 가라, 춤 가라. 흥겹게. 흥겹게, 흥겹게. 이빨 담으면 못한다. 나 한번 해봐. 시작. 카이드 상. 시작.
2: 노래 가라, 춤 가라. 흥겹게 즐겨보세요.
0: 안서씨야 한번 해보죠 노래 흔재라 이빨을 자꾸 문다 말해 해보죠 시작
2: 노래 가라 춤 가라 흥겹게 즐겨보세
0: 이빨과 이빨을 맞추면 흔재나 보네 이빨을 다 모으면 안 된다
2: 흥겹게
0: 흔 이런 흔 남다 에 그러고 한 날에는 무조건 이제 퍼버려.

0: 예, 네, 그래서 마이크를 쥐고 하면 누구든 모른다. 근데 또 들으면 이 그 거신방 말한다. 무조건 흔자 나온다면 흥겹게 이렇게 흥겹게
1: 흥겹게
0: 이빨 다 말고 어찌 거슬려
1: 흥겹게 아니고
0: 노래 가라 춤가라 흥겹게 이거 들어야 돼 흥겹게 예 한번 다시 시작
2: 노래 가라 춤가라 흥겹게 즐겨보세
0: 됐습니다 살아야 되지
1: 사실 굉장히 네. 그 간단한데 발음을 근데.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0: 이 노래가 어째 다른가요? 그 가사를 씹는데 우리 언어도 이렇게 문제 많지만 한자 노래 부르면 더 문제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사가 우리 조선 언어는 역시 한자 언어처럼 좀 까다로운데 이런 데를 잘 씹어야 전문의 어느 게 된가?
1: 금삼각 잘못.
0: 금삼각 자꾸 씹으니까 해야 돼. 금삼각 금삼 이빨과 이빨이 다 모는 거 아니네요. 절대 안 돼요. 칼 금 그것이 내 이빨 보기 싫죠. 금삼각 다 연대는데 이빨이 송이세. 그다음 자 흥겹게 흥겹게다 흥 이러면 흥 어떻게 나올까? 흥겹게 흥겹게 흥겹게 안 되네요. 저 두 분 해보세요. 두 분. 잘할 것 같아. 내 이빨 보면 이분들 가사 이렇다고. 노래 시작.
2: 노래 가라 송가라 흥겹게 즐겨보세.
0: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습니다. 지나갈 거예요.
1: 네.
0: 그거 잘 연구하세요. 흥 이빨과 이빨 담으면 안 돼요. 맞춤은. 아니 그냥 흥. 흥. 그냥 흥. 흥. 흥겹게. 근데 흥이가 흥겹게 예 지나갑시다. 고향벌이 풍년이 왔네. 그거 다 체크해놓고 후에 연습하시. 저번에 이거 어느 분이 녹음했지? 파란색 녹음했지?
3: 네, 해랑벌이.
0: 아, 여기 예, 해랑벌이. 이것도 이제 반주 얻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부르면 영 좋은 노래인데. 해란강마 옳지 이 노래. 자, 한번 가봅시다.

네, 고야 이길 잘 잘했는데. 박찬 다 맞고 맞는데 역시 딱딱한데. 앞으로는 좀 그 장단의 흐름에 따라 흐르세요. 해쿵 8분 이후에.

0: 정답 계산합니다. 황금파도 황금파도 할 시작.
1: 황금파도 설레미는 병강벌 육신기.
0: 병강벌 병강벌
1: 병강벌
0: 아니다. 병강벌 병강벌 벌 별이 없어 별.

0: 여름 대보세. 마설에 하기세. 에헤야. 장단에 두 개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은, 야! 감각이 없습니다. 헤헤야. 그 장단은 그 야! 한 음이라도, 예? 거기서 장단은 계속 탐에 가야 돼. 야! 이렇게 가야 된다. 에헤야시. 그 다음, 네도 한 가지인데, 뒷대 네도에. 장단 소리 들으셨지? 에헤야, 시작!
1: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0: 높지 높습니까? 저 높습니까? 아닌데 원래 올시 원래 저래 희망의 하루 시작.
1: 희망의 나라 고향
0: 어디 나의 고향이신가요?
1: 희망의 나라 고향.
0: 아 글자상 그러니까 잘 보이지 않는 말이다.

계속 잔다 했습니다. 내, 내 고향이라네. 이렇게, 이렇게, 미녀는 이랬습니다. 장단 꼭 타야 되는데, 내, 어전 끝났구나, 꼭꼭 빼마야 되는데, 몸속으로 간 장단이 서야 되는, 내, 이런 감각에, 예. 어리거나 다 크게 하던다. 그 앞에 옛날 얘기,

하셔요. 홍년이 왔네 황금파도 설레이는 다 크게 하고 황금파도 속삭여라고 한다. 예, 노래 속삭임이 해야 되지. 한 번만 다시 해봅시다. 속삭임이 하세요. 자, 시작. 너무 뜨세요. 속삭이지. 자.

0: 이거 이것도 한 가지는 반복하고 내고향이라네 이렇게 끝날 겁니다. 악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옳습니까?
1: 네, 맞습니다.
0: 옳습니다. 네, 그렇게 끝나면 되는데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마사 하나 표시해 놓으세요. 황금파도 설레이는 설레이는 여기다 목 떨리면서 보면 황금파도 설레이는 설레게 하세요. 황금파도 설레이는 이래야 설레지 않을까? 그 다음에 평강벌 60리 수화계 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다 어떤 맛을 자기 맛을 수화계 노랫소리 이런 거 다음에 맛을 자기 절로 내라면 돼. 무슨 말일까? 수화계 노랫소리 우리 연맹 품격입니다. 네, 이게 연맹 노래인데 수화계 노랫소리 이런 맛을 내라면 돼. 한번 수화계 한번 해봅시다. 시작.
2: 수화계 노랫소리
0: 그렇지.
2: 정답게 울리네.
0: 네, 연맹 품격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노래가 달라진대. 황금파도 설레이는 설레 설레게 좀 목 돌리면 많이 되겠는가만. 황금파도 설레이는 설레이는 시작.

0: 노래가 어서 새로 올죠. 네. 노래가 달라진대. 그렇죠. 맛이 달라진대.
1: 한두 가지만 네, 살짝 넣어도.
0: 한 곳이나 두 가지. 자창, 이게 자창작이라고 하는데. 악보에는 그렇게 없습니다. 그 제가 가수가나 가수 부를 때 악보를 쥐고 여기는 이렇게 불러야 맛있겠다고 부르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시도하면 재밌게 된다. 그 얘기지요?
1: 네. 그럼요.
0: 예. 네. 시간이 어떻게 돼요?
1: 돼요. 시간 돼요. 한 곡 더 하셔도 됩니다.
0: 오늘 한 곡
1: 악보는 우리는 없고요. 하늘 안에 있어요?
0: 아니 그 활락의 명절?
1: 활락의 명절.
0: 해봅시다.
1: 네.
0: 악보 있은가?
2: 예.
0: 저는 한 장까지 들게
1: 없어요.
0: 악보만 봅니다. 가서.
1: 네.
0: 북장고동 동 울려라 갱과리 점점 울려라 해봅시다.

0: 저 앞으로 잘 보세요. 명절, 명절. 국장 어둠 울려라, 갱과리 정장 울려라. 명절 맞은 얼굴마다. 명절 맞은 얼굴마다. 얼굴 막 한다. 아, 그 피아노 소리 들으시오. 명절 맞은 얼굴마다.
1: 명절 맞은 얼굴마다.
0: 보니까 옳지. 네, 다시 자, 명절 맞이 자, 쿵.

빌리빌리리리 빌리빌리리 그 우리 옛날에 뭐 우리 시대 거지 그랬대 그 버드남 버드 그래서 그거 껍질 봐 요네 빌리리 그게 네 빌리 빌리 빌리 빌리 됐지 뭐야 빌리리리 여러 사람 다 시작

0: 소리를 한 거야
1: 소리.
0: 이제 무슨 소리를 했는가?
2: 궁금 소리랑 안 했었나?
0: 노래 시작!

0: 즐겨보세. 우리 명절 우리 기쁨 즐겨보세.
1: 우리 명절 법대 나라 이 고치는
0: 우리 법대 나라를 고쳤어요.
2: 네, 그렇게 고쳤을게요. 아. 우리 명절 우리 기쁨 이건 이렇게 되는데 고쳤을 겁니다.
1: 네. 이 법대 나라.

들어보자. 들어보자. 아빠 여기 좀 이렇게 썼잖아. 홍막을 높이 울려 울려. 에, 울리게 해라 말다. 울려라 따라따라라. 예. 그 이제 어떤 분들 풍악을 높이 올려라 막 이렇게 한대. 올려라 두 번 똑같은 음인데. 예, 꼭 체크해 놓지. 이절 해보시오.

0: 이제 악보가 제가 없어. 우리 명절 뽑겠나 날 즐거 이런가?
1: 예.
0: 그렇죠. 왜 그렇게 악보 그렇습니까? 똑같은 겁니까? 즐거 뭐해? 한 곳이면 여기 또 이제 좀 잘 부릅시다. 풍악을 높이 올려라. 그 다음에 여기 마중이 또 정치가 다르게 부르죠. 노래소리 이제 뭐죠? 장고를 쳐라 한다. 장고 춤에 후채를 열어라만 후채

이거보다도 장보 춤에 부자 부채 부채 이렇게 예 네, 그런 게 맛을 낸다 말이야. 장보를 치는 것처럼 장보 춤에 부채 차락 여러 줄 하면 부채를 차악 이런 소리 나질 거야. 그 한번 너 장보 춤에 시

0: 이렇게 하면 자기 절도 재밌지 않을까? 예? 삼거춤에 부채 도록 짜짜라라 부채 이 노래 다른다 이랬네. 아니 부채를 먹으면 상놈가 부채 이제 내가 따라 해야지. 넘어 삼거춤에 부채 부채 예 그래야 따릉이지 따릉하는 소리 부채 부채 그 다음에 장상모 어떻게 했을까?
1: 장상모
0: 그렇지 그거 내 우리 이 노래 부를 때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장상모 빙빙 돌려라 빙빙 돌려 시작

0: 오랜 명절 법대 나날 슬, 거, 슬, 아니, 슬째, 슬, 기계 하지 마. 오랜 명절 법대 나날 슬, 거, 와라. 오랜 명절 법대 나날 거기 마, 시작.
1: 오랜 명절 법대 나날 슬,
0: 예, yeah,
2: 잘하셨어요. 세 곡을 오늘 또 예전에 배웠던 노래 가운데서 또 세 곡 이렇게 또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가져봤거든요. 네. 에이, 단단히 또 다져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습을 잘 하셨죠?
3: 예, 너무 잘했어요.
0: 잘했습니까? 그럼, 그래, 한동안 안 했는데 다 기억하고 있네.
2: 그럼요.
0: 예, 수고 많았습니다.
2: 또 그 표기로 오늘 해란 부분은 정말 여러분 부르실 때 이건 조미료라 생각하시고 추가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0: 노래에서 여음반을 잘 부르면 잘 부른다 그 이야기입니다.
2: 네. 자, 노래 따라 행복 따라에서는 연명가무단 염수원 선생님으로부터 또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장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수고하셨습니다.
2: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미란이었습니다.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입니다. 심장질병 치료약품 초원청심환이고요. 세 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아홉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 진행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오후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원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청운창심환은 청심치명 발매안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는데요.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으므로 몽고라는 이런 망망한 대초원에서 자란 중요한 중약재를 원료로 하였기 때문에 효과성이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적거나 없는 이런 특점을 갖고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그 공능 주체에서 말하다시피 심폐를 윤활하게 합니다. 기혈이 잘 수통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심장병 치료에서 심장에서 심정으로만 치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폐는 떨어질 수 없는 중요한 경락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하고 심폐를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면서 가슴이 침침하고 부딧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특히 심폐를 심한 이 증상은 심장병 환자들이 보편적으로 범하는 중요한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런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중에서 일종 증상에 관한 학설입니다. 림상표현은 그럼 무엇인가? 심폐열이 심하다는 림상표현은 가슴이 침침합니다. 기침을 잘 기습니다. 가래가 성합니다.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나는 등 증상을 모두 얻어서 심폐열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는데요.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모두 얻어서 말하게 되면 기침을 잘 짓고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나고 이 몇 가지를 종합해서 심폐열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인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세요.
2: 예. 저도
0: 청운창심환
2: 예, 청운 이 심장이 나빠서 게 청운창심환을 방사 통화해서 저 약 쓰는데 야, 이 약 정말 명약. 내 다음 때 저 이 가슴이 다 보면 그 더 하나만 합니다.
0: 그렇죠.
2: 그 배가 예.
0: 예, 한계절에 좀 장계절에 예. 들어서게 되면 그 혈관이 수축하면서 특히 계절이 바뀔 때게 되면 더 더운 데서 찬 데로 들어오는 계절이게 되면 심장병 증상이 더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2: 그래 그전에 토약도 많이 쓰고 이랬는데 지금 이 청심하면서 내 쓴 게 이렇게 보게 되면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지금 이때 벌써 이 가래가 자꾸 성할 때인데 안 성한다면 합니다.
0: 아 그러게요.
2: 그러니까 이 약이 어쨌든 이 심장에 드러났다면 합니다. 그래 옛날에 이 어전에 이 가슴 옛날에 그 탁 맥히고 탁탁 저 재화도 그거도 방에 쏙쏙 찌는 것 같고, 때로는 또, 막, 그저, 속 황황해서, 그러면 가래가 생각하면 더 부담한 거.
0: 예.
2: 그니까 지금 가래 없으니까 영 편안하고, 그래도 달아도 숨 찬 게 쓰다만.
0: 아.
2: 다른 밤에도 예, 나이 있으니까, 다른 밤에. 근데 옛날에는, 지금 예, 어딘가 약간 달아서는 괜찮은데, 그래도 어렵다만.
0: 예.
2: 그니까는, 이 이야기가 어쨌든 내 몸에 이게 딱 맞는 게라만. 나는 이게, 어쨌든 이게 내게 좋으니까는 꾸준히 그저 계속 난 쓰겠어 장기로.
0: 어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예. 자체는 믿고 쓰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고 기본 한계 치료 과정은 넉 달의 한계 치료 과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료정을 따라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2: 예. 선생님 그래 선생님 이야기 맞다나 이거 이 양을 좀 약간
0: 예. 예. 차수를 조절한 차원에서 예. 복용할 수 있습니다.
2: 예. 꾸준히 쓰겠습니다.
0: 예.
2: 이게 고맙다 이상입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두 분 선생님.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청운창심환 쓰는 환자입니다.
0: 그래요.
3: 뭔가 뭐 이 가슴 심장부위가 바늘열에 쏙쏙쏙쏙쏙 찍어놓는 계속 그런다.
0: 어, 심지어 협심증이라는 겁니다. 예. 예.
3: 예. 그래 그다음에 이제 올리숨이 어떻게 잘 올라요? 입안이 쓰고 그다음에 코초도 있습니다. 그래서
0: 예.
3: 냄새만.
0: 예.
3: 야 그리고 기침도 이래 그래서 지금 또 찬바람 부니까 또 기침이 나옵니다.

0: 심폐혈이 심한 증상입니다. 예, 예.
1: 예, 예. 그래서, 정신만 쓰기 시작했는데, 정말 이 효과가 빨리 나타났대다. 그래서, 주민하고 내, 이야기가 내 심장병에는 딱 맞는 약이구나 생각하고서 제는 광고도 부서 일에 먹었는데, 정말 좋습니다.
0: 그렇죠.
1: 예, 오늘도 9가위에 주문받자고 그래, 배달받자고 그래.
0: 예. 배달자라 번호 33-5번 연락하면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건강하세요.
1: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좋은 정신만이 저도 지금 수술이 많이 좋아져서 야 어떻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을 잡아서 예, 심사일까 딱 이렇고 폐가 딱 이렇으니까 예, 나들이를 어디 다녀도 예, 마스크를 아이께도 영 좋습니다. 숨도 아이 차고 기침도 아이 나고 또 입에서 냄새 나고 치아 통새 나고 이래서 예, 군본사이 마스크를 이빨이 아파서 마스크를 벗지 못했는데 이제 마스크를 벗어도 예, 까다 이롭습니다.
0: 아, 예, 예.
3: 예, 그리고 그때 자꾸 쓰리도 없고 예, 그 다음에 입금일 때가 불어나고 이랬던 게 예, 지금 그런 증세 하나도 없이 숨도 안 타고 심장이 그저의 이 어둠에 딱 돌이 누운 것처럼 답답하고 그렇던 게 그런 증세 하나도 없을까 영 좋습니다.
0: 그럼요. 예예. 예.
3: 예, 그래서 예, 이 한국에다 우리 신이 지금이 어떤 한국까지 한 20년 된다.
0: 아하, 예.
3: 예, 그러니까 나의 그저 이 심장병으로 무슨 어떤 때는 이 무슨 이 폐렴이라고 이름이 진단받아 치료를 다 해놨다는 게지. 그래, 선생님 강의를 그대로 전달했더만, 그럼 나도 그거 한번 써볼까? 이랬던 게, 부채설이 썼는데, 이전에 녹달을 쓰니까, 한계려도 쓰니까, 나의, 기침 다 해놓고 많이 좋아졌다.
0: 아, 기침 깃는 사람들이 단순, 뭐, 어깨덩이 치료만 해서 되겠는가, 그렇게 했는데, 어떤 분들은 뭐 심장 투자하고 그 후에, 아무리 뭐 어떤 기침이 나서 그거 먹는 약을 써도 낫지 않던 게 본 제품 초원 청심만을 쓰고 기침이 나아졌다 가래가 성나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예.
3: 예. 우리 신우지 가래다 성하고 무슨 폐렴은 무슨 개코 같은 폐렴이.
0: 하하하 심폐혈이 심한 증상인데 예. 예.
3: 그래서 연구도 너무 반가워서 약을 이렇게 좋은 약도 두고 서리 그거상 오래 했다면서, 예. 그인 또, 그도 자꾸 심장이 호돌호돌 그리면 맨날 어디 눈길 떠오르는 것처럼, 예. 또 아무래도 남의 손 밑에서 일하다 나니까.
0: 그렇죠. 그렇게. 예.
3: 예. 그래서 이거 썼는데 지금 많이 좋아지고, 예. 어떤 때는 또, 예, 그도 거기도 입에서 냄새 올라온다 하면, 예, 그 냄새를 지금 다 이바쁘다.
0: 아, 그렇죠. 예, 예.
3: 예, 그런 게 그런 증세도 지금 없어지고, 예, 식사도 잘하고, 좀 좋단다.
0: 그럼요, 예, 예.
3: 예, 예, 좋은 정신 많이 되어도 소화는 이 잘 되는.
0: 아, 그렇죠, 예, 예. 바로 그렇습니다.
3: 그게 원래 소화.
0: 심장과 심의 통지란 말이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3: 그래서, 예, 오늘도 한국에 부채주자고 그랬다.
0: 아,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를 예. 믿고 쓰시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고 외국 생활에 진출하시는 분들이 이 제품은 기본으로 갖고 나가거나 부채번에서 쓰는 분들이 효과성을 모두 높이 평가하고 있으니까 예. 네, 잘 선택했습니다. 예.
3: 그래, 오늘이 또 예, 한두 개를 좀 치료 보내자고 그랬다.
0: 그렇게 하셔. 예. 배달 전화번호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네, 예, 감사합니다.
0: 늘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어디든 좋은 정신만 좀 쓰고 있습니다. 그에 관심병도 있으면 심혈도 고비됐고 심장통도 생기고 자꾸 기침도 나고 증기로 올라가다니 숨도 차고
0: 예.
4: 이것을 썼는데 써보니까 말이 좀 났습니다. 지금.
0: 예.
4: 예. 자꾸 기침 나던 것도 많이 났고 그에 심장통 생기더니 그 통증도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지금.
0: 가라앉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예예.
4: 증기도 올라가다니 숨 차더니 그 숨 차는 증상들도 많이 났습니다. 지금.
0: 그렇죠.
4: 네, 이번에 9가을 더 배달받겠습니다, 이거.
0: 아,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부작용이 없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알겠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서 봉해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여러 가지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좋은 치료가를 거두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제 위에서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심장병 치료하는데 소화가 잘 되더라.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심장병 치료를 했는데 혈압약을 쓴 것도 아닌데 혈압이 정상 돌아오더라. 이러한 분들도 꽤나 계시고 있는데요. 지금 심장으로 인해서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걸 심장은 중에서는 오행학설에서 화라 합니다. 위는 오행학설에서 토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중에서는 이런 말이 신화 성양토란 말이 있습니다. 신화에 동지한단 말입니다. 심장과 위가 동치된다. 심장의 불이 바로 위의 토 이걸 그 영향 주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 치료를 했는데 지금 소화가 이렇게 잘 된다.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장은 군주의 기관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그 어느 부분이든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서 복용하시게 되면 한개 치료 과정은 넉 달이 한개 치료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 순회 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고 우대정책이 실행되고 있는데요. 세각을 싸면 한각을 무료로 드리고 그리고 뭐 여덟각을 싸면 세각을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고 아홉각을 싸면 여섯각을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세각의 한각은 한 달 반 그리고 아홉각의 세각이게 되면 넉 달 그리고 18각에 6각 외국에 나가시는 분들한테 보낼 때는 보통 이 정도는 잘 보내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정도게 되면 8달 2개로 정을 견제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때 한각의 평균 가격은 14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특히 환계절에 들어서서 하나는 심내혈관이라고 한데 엮어서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 더운 계절에서 추운 계절에 들었을 때게 되면 혈관이 수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 부담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심장에 많은 뭐 죽상경화를 형성했거나 혹은 동맥경화로 인해서 머리까지 피가 제대로 전달되기 어려운 이러한 그 계절이 바로 이 더운 데서 추운 계절로 들어가는 이 계절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방 이제 난방 설치가 시작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난방 줄 때게 되면 수분 증발이 많이 됩니다. 우리 알게 모르게 우리 호흡계통 세포를 통해서 이러게 되면 심장의 혈이 많이 걸어지게 되어 있고 죽상경화가 더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혈관이나 피부는 반토막이라 합니다. 뭘
1: 네,
0: 말하게 되는가?
1: 잠시만요.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나도 이 초원청심환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2: 나는 심장이 나빠서 광고약도 많이 쓰고 중이되고 천약도 많이 쓰는데 효과를 못 봤는데 선생님 강의 듣고서리 이 초원청심환 쓰면 낫겠다 해서 지금 초원청심환은 어떤 저기 넉 달 남았었습니다.
0: 아, 그래요?
2: 예, 그런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아, 그래요?
2: 저기, 예, 이,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해서 저녁에 몇 번씩 깨어났다는데 그런 증세가 많이 없어지고.
0: 예.
2: 그 다음에 심률도 빠르던 게 100이 넘던 게 이제 심률도 80이 됐습니다.
0: 아, 정상으로 예. 돌아왔네요. 예, 예.
2: 그리고 무소리도 놀라고 그러던 게 이제 지금 그런 증상도 많이 좋아지고요.
0: 예. 예.
2: 달관 이거 쓰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2: 그래서 내 앞으로 이거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사자고 그럽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면 효과성은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 335번 연락하거나 직접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에 가시면 됩니다. 우대정책이 실행되고 있으니까 잘 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지금 제가 이제 이야기하던 건 맞아요.

0: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피부나 혈관은 반토마라 하게 반토막이라 합니다. 마치 우리 뭘 뇌관할 때게 되면 그 뇌가 찌르놓고 커피 같은 것도 뇌관하는 그런 방법대로 하는데 우리 작은 분자나 이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 반토막을 통해 우리 그 혈관이나 피부를 통해서 그 배출되게 돼, 제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큰 포도당 분자 같은 거는 그리고 고분자 같은 건 나오지 못하지만 해도 작은 분자하고 이온이 나오게 되어 있으면서 우리는 물 분자나 소금은 염화 나트륨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온이 어떤 때는 땀을 이렇게 입에 혹시 흘려 들어가게 된 짜간 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건 이온으로서 체외 배출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땀으로 나오는 과정은 물은 작은 분자에 속하기 때문에 뭐 땀으로 많이 나오게 되었거나 혹은 수분 증발하는 가운데서 많이 나타나게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겨울이건 여름이건 난방을 주건 혹은 그 전에 너무 기후가 덥거나 이럴 때게 되면 수분 보충을 충분하게 하는 과정이 일종 심장에 대한 치료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너그니 물은 꼭 보충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심장병 증상은 보온 제품 좋은 청심환을 견지하면 좋은 효과를 거두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좋은 제품이니까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2: 북경 시간으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안도현에서는 331 국도 통로 우수에 이탁해 연선 풍경구의 승격을 추동하고 관광 제품 공급을 풍부히 하면서 전통적인 관광 유람으로부터 몰입식 관광으로의 전환을 다그쳐 통로의 흐름을 관광 증가량으로 전화시킴으로써 현역 경제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안도현 송강진 송화촌은 많은 자가운전 관광객들이 특별히 들리는 곳입니다. 마을의 장백산 외할머니 집 관광객 접대 중심에 들어가 배추김치 커피 한 잔을 주문하면 새콤하고 매콤한 김치 맛과 진한 커피 맛이 혀끝에서 어우러지는 독특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선족 전통 배추김치의 풍미와 커피를 절묘하게 결합한 이 창의 음료는 송화촌에서 자체로 연구 개발한 신제품으로 지금은 많은 관광객들이 마을에 오면 꼭 맛보는 특색 제품으로 됐습니다. 하복 관광객 정여사입니다. 커피를 마셔봤지만 배추김치 커피는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마셔보는데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도 오셔서 한잔 맛보기 바랍니다. 안도 송화촌 관광발전위원회사 경리 리산홍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을에서 내놓은 배추김치 특색 커피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조선족의 특색 음식인 배추김치가 들어갔고 또 우리가 알심드려 연구 제작한 배추김치 코코아 가루도 들어갔습니다. 배추김치를 커피와 결합시켜 독특한 맛을 냈습니다. 커피 한 잔의 인기 몰이는 마을 전체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송화촌은 노래 붉은의 변강비춘회의 장백산 아래 사겁에 열리고라는 향토 정취에 이탁해 과일 나무를 주제로 한 정문 민박을 건설했습니다. 각 가정의 정원에서는 자두나무, 사과나무 등 과일나무를 재배해 집집마다 한 가지 풍경, 한 가지 특색을 갖춘 다양한 민박군을 형성했습니다. 안도현 송강진 송화촌 촌민 강계옥입니다. 우리 집은 관광객들을 접대하기 위해 새로 장식하고 공기 열원 시스템도 설치했습니다. 조선족의 특색은 그대로 살렸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집에 와서 숙박합니다. 안도 송화촌 관광발전위원회사 경리 리산홍입니다.

0: 올 들어 송화천에서는 민속문화와 생태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IP 인기몰이, 정경혁신, 경영모식 역량 강화를 통해 문화관광경제 활력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새로운 관광정경과 새로운 경영모식을 중점적으로 구축해 풍경구의 인기를 지속적으로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송화천에서는 관광객 연 16만 명을 접대했습니다. 안도현 이도백화진에 위치한 홍석봉 풍경구는 국가 4위급 관광 풍경구이자 전국 삼림 체험 기지로 총면적이 2823헥타르이고 삼림 피복률이 95% 이상입니다. 이곳은 산의 화강암 암벽이 햇빛 아래에서 적갈색을 띈다고 해 홍석봉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옥황각 전망대에 오르면 련면한 산봉우리와 끝없이 펼쳐진 리매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산동 관광객 장정정입니다.
1: 우리는 산동 제남에서 왔습니다. 도착했을 때 마침 큰 비가 내렸는데 비가 그친 후 산에 올라와 보니 정말 좋았습니다.
0: 구름과 안개가 감도는 이런 아름다운 풍경은 고향에서는 보기 힘듭니다. 산천이 수려하고 령기가 넘쳐 마치 선계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말 좋습니다. 다들 와서 구경해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천혜의 생태자원에 의탁해 풍경구에서는 올해 진약꽃과 견학체험 로선을 새로 내왔습니다.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인삼, 령지 등 200여종의 장백산 산지약재를 식별하고 인삼 채취 전통문화를 요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 수상 종목이 올해 처음 개방되면서 여름철에 많은 관광객들이 더위를 식히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곳에는 야외 탐험, 자연과학 지식 보급, 민속 체험을 일체화한 다원화 체험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안도 장백산 홍석봉 풍경구 운영기획 경리 김택입니다. 홍석봉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는 가을입니다.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우리 홍석봉에는 5각 단풍나무로부터 11각 단풍나무까지 모두 있습니다. 붉은색, 노란색, 초록색이 서로 어우러지는 모습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찾아와 장백산 원시 삼림의 모습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331 국도가 안도의 산수와 인문을 하나로 연결해 연선의 마을과 풍경구의 발전 구도가 새롭게 재편되면서 풍경이 자원으로 전화되고 있습니다. 안도현에서는 문화관광융합혁신발전을 1층 추동하면서 자원 우세에 입각해 특색 분야를 깊이 개척하는 현역 경제 고품질 발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2: 그일 2026년 전국 도시 전파 열기 지수 100강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연길 씨는 성공적으로 해당 명단에 이름을 올려 82위를 차지했으며 길림성에서 유일하게 입선된 현급 씨로 됐습니다. 이는 연길 씨가 연속 여러 해 해당 100강 명단에 진입한 것입니다. 해당 지수는 인민일보사 소속 중국도시보사와 중국도시브랜드연구원이 관련 빅데이터와 표준에 의탁해 전국 현급시의 인터넷 전파 데이터를 표준화 분석 계산에 산출한 것입니다. 전파 열기 지수는 전통 매체와 뉴미디어 플랫폼에서 방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표준화 계산을 거쳐 산출되는 바 한 도시의 인터넷 관심도와 브랜드 전파 수준을 객관적으로 반영합니다. 근열레 연길시에서는 두터운 민속문화와 특색미식 자원에 의탁해 연길생활 문화관광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고 각종 문화관광축제, 민속전시공연, 체육경기 등을 상시적으로 펼쳤으며 문화관광 새경영 모식을 부단히 풍부히 해왔습니다. 이번 입선은 연길시 도시 브랜드 구축과 도시 형상 건설 성과에 대한 충분한 긍정입니다. 다음 단계 연결시에서는 본토 문화의 내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문화관광 제품 공급을 풍부히 하며 도시 브랜드의 전파 효능을 1층 확대해 도시의 지명도와 호감도를 부단히 제고할 계획입니다.
0: 연변직업기술학원에서는 당건설로 학교 운영 방향을 인수라는 것을 견지하면서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을 교수 실천에 융합시켜 지방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높은 자질의 기술 기능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해내고 있습니다. 연변직업기술학원 무인기 실기 조작 수업에서 23살 장가락이 경형 무인기를 능숙하게 조종하며 농약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연변직업기술학원 2023급 무인기 응용 전공 졸업생 장가락입니다. 제가 방금 조종한 것은

B200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학교에서 이론과 실기 조작을 배워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습니다. 졸업하고 순조롭게 일자리도 찾았고 월급은 4,000원에서 5,000원 사이입니다. 지금은 교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좋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0: 20여 명에서 180여 명 규모로 발전했습니다. 연변직업기술학원 장비제조 및 지능통제학과 전기교수연구실 주임 손유입니다. 학교의 무인기 응용 기술 전공은 전공군의 핵심 주력입니다. 무인기 전공 졸업생들은 식물보호, 항공촬영, 순찰검사, 소방 등 여러 업종과 분야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연변직업기술학원에서는 당건설을 인솔로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을 교육교수의 각 고리에 융합시켜 사상정치수업 플러스 전공수업 플러스 실천수업의 인재 육성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전공 설치 면에서는 지방 산업 발전 수요에 맞춰 저공 경제를 겨냥하고 무인기 전공을 성급 특색 기술 전공군으로 구축했습니다. 수치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연변 직업기술학원 재학생 수는 2,000명에서 4,776명으로 증가했고 학생 모집 범위도 성내에서 전국 14개 성으로 확대됐으며 졸업생의 성내 취업률은 74.8%에 달했습니다. 연변직업기술학원에서는 당건설 인솔 인재 강교 전략을 견지하면서 청담 프로젝트에 의탁해 당원 골간 교원이 청년 교원을 돕도록 함으로써 교원 대호 건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교원과 학생들은 각급 기능 경연에서 연이어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연변직업기술학원 당위서기 양신민입니다.
1: 연변고질량화전
0: 연변의 고품질 발전에서 인재는 지탱이고 보장입니다. 연변 직업기술학원에서는 인재 양성을 주선으로 삼고 1년의 리론 교수 능력과 실천 교수 능력을 겸비한 교원들을 양성해내 길림성 고등 직업교육학교의 무대에서 우리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변 직업기술학원에서는 당건설 사업을 전공 건설, 교실 수업, 기능 실기 훈련의 모든 곳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변직업기술학원에서는 당건설 인솔 역할을 지속적으로 발휘해 높은 자질의 기술 기능 인재를 더욱 많이 양성함으로써 지방경제 고품질 발전을 위해 계속 봉사할 계획입니다.
2: 배향기와 버섯향 그윽한 황금 가을 노래하며 성세의 변강에 성류꽃 피월을 주제로 한 2026년 삼합진 제1회 대중취미운동회 및 제8회 농민문화시즌이 일전 삼합문화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활동은 문예전시공연, 취미경기, 문화관람, 제품전시판매, 민속체검 등 여러 가지 내용을 아울러 대중들의 정신문화 생활을 일층 풍부히 했습니다. 가을 수확 탈곡 속도 경기, 눈을 가리고 황금 호박 찾기 등 취미 경기 종목들은 재미가 넘쳤습니다. 현장의 천인 비빔밥 민속 전시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조민과 관광객들은 적극 활동에 참여해 특색 미식을 함께 나누면서 짙은 생활 정취 속에서 민속 문화를 전승하고 서로 간의 거리를 좁혔습니다. 활동 현장에는 또 농특산물 전시 판매 구역을 설치해 삼합진 사과배, 특색 과일 채소 및 각종 민속 수공예품을 집중적으로 추천 소개하고 본토 량질 농특산물의 판매 경로를 넓혀 농민들의 증수치부에 힘을 보탰습니다.
0: 11일 오후에선 2026 중국축구협회 갑금리그 제26라운드 남통지훈팀과의 홈경기에서 연변 용정커시안팀은 0-1로 패배하며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첫 실점이 너무 일찍 찾아왔습니다. 불과 3분경 남통팀이 코너킥 기회에 우리 문전을 어지럽히다가 2차 공격 기회에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한 골 뒤진 연변팀은 추격에 나섰지만 9분경 황진비의 헤딩슛이 골문을 벗어났고 전반 추가 시간에 누니에스가 때린 슈팅도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후반 시작과 함께 연변팀은 선수를 교체하며 변화를 꾀했습니다. 52분경 황재명의 슈팅이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고 61분경 조반니가 프리킥 기회에 직접 때린 슈팅도 아슬아슬하게 골문을 벗어났습니다. 63분경 남통팀이 추가 골을 뽑아냈지만 앞선 옵사이드 반칙으로 무효 처리됐습니다. 84분경 연변팀은 진극강이 아크 안에서 강슛을 때렸지만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그 뒤 경기는 더 이상의 점수 변화 없이 마무리됐고 연변팀은 홈에서 0-1 패배를 받아 안아야 했습니다. 10월 17일 연변 용정 커시안팀은 홈에서 불산 남사팀과 제27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2: 매체가

보는 연변 이번 기 내용입니다. 조항 TV 뉴스 클라이언트는 근일 연변 광동촌 농업 관광융합으로 변경 관광 열기 지속 상승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국경절 연휴 기간 화룡시 광동촌은 풍수설 조제 활동에 의탁해 각지 관광객들을 끌었다고 하면서 무형문화재를 핵심으로 수공예 체험, 견학실천, 가족휴식 등 여러 경영 모식을 융합해 관광객들이 몰입식으로 연변 향촌의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했다고 했습니다. 인민일보 6면 달인과 함께 관광하는 매력 소도시 전문란에 7일 길림성 연변주 연길시 사계절 가능한 아름다운 경치와 미식 감상이 게재됐습니다. 보도에서는 문화관광 추천소개관과 함께 연길을 관광하면 현지인의 시각으로 현지 특색을 체험하고 조선족 민속 문화와 특색 음식을 맛보며 이 도시의 색다른 풍경을 체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제일보 천면 습근평 경제사상 실천 조사연구행 전문단의 9일 정든 땅 연변이 게재됐습니다. 보도에서는 연변의 한눈에 삼국을 바라볼 수 있는 변경이 있고 장구 소리가 울려 퍼지는 민속 내포가 있으며 여러 민족 대중들이 땀 흘리며 옥토를 일궈낸 화목한 모습이 있다고 하면서 연변이라는 이 정든 땅은 보다 자신감 있고 유력한 자태로 더 아름답고 밝은 미래를 창조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연변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정천룡, 김춘이었습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문춘산 작사, 량송호 작곡의 꽃으로 피다를 준비했습니다. 해맑은 미소와 살랑이는 꽃바람이 함께하는 계절에 우리 모두가 한 송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길 바라는 순수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리상길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북등 동림당 특별첩인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리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 병변 등 완고성 피부 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

30년 림상 경험과 국가 특허 보건 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따뜻한 꿀팁과 따뜻한 공감이 숨쉽니다. 함께하는 건강 토크.
1: 장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 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는 장약심내방에 대한 건강자문 불호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 전화가 열려져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291-9333번, 291-9333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박 선생님 모시고 장약 심내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내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이 장약 심내방이라 할 때 군천 좌실이 조제 원칙에 따라 지소한 이런 중약입니다. 예. 여러 가지 중약재로 만든 약이기 때문에 한계 대오하고 같아가지고 주요한 병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치료해주고 정기를 키워주면서 조화롭게 작용하고 몸에 너무 중하지 않은 병에 대해서는 보조적으로 치료를 해주게 됩니다. 예. 군천 좌실은 중이학에서의 여러 가지 약재를 넣고 만든 이런 약을 말하는데 중이학에서의 약을 제조하는데 기본 원칙입니다. 예. 군천좌실이라는 것은 군은 주력으로서 주요 질병을 치료해 줍니다. 이런 말입니다. 예. 천은 군약을 도와서 효과를 더 강하게 해줍니다. 예. 좌하는 부작용을 최소한도로 경감시켜주고 조절시켜주면서 우리 몸이 부차적인

0: 증상들을 치료해 주시오이 실은 경락에 따라서 약효를 해당 부위로 이끌어 준다이 군천좌실이 조제 원칙에 따라 만든 약은 우리 몸을 단계별로 조절해 주고 장기적으로 체질을 조절해 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약재들이 조합해서 병리 근본 원인을 찾아 치료해 주게 됩니다이 특히 담이 많거나 체질 문제 같은 거는 여러 가지 약재로 제소한 중리 군천좌실이 조제 원칙에 따라 약을 배합해 만들어야만이 담이 많거나 체질 문제 같은 걸 해결해 줄 수 있죠. 우리 장약 심리방에 보면은 군약이 소홍화하고 한계입니다. 소홍화는 몇천 가지 중약재 가운데서 4대 보물에 속하는 이런 약재이고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서상이 설상고원 지구의 야생 약재입니다. 그리고 서상에서 연황금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약재죠. 소홍화를 장홍화라기도 합니다. 주요하게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어혈을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켜주면서 통증 완화 효력이 매우 강합니다. 또한 냉혈이 피를 차갑게 해주는 이런 작용도 하고 해독 효능도 갖추고 있어가지고 처방 중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고 어혈을 제거해주면서 혈질을 내려주는 데 핵심입니다. 이 소홍화는 혈지를 내려주는데 혈지왕이라고 합니다. 기를 조절해주고 기와 혈을 조화롭게 해주고 어혈을 풀어줘가지고 혈액형 협심증이 핵심 병리 기전에 직접 작용해가지고 전체 처방이 효능 핵심이 됩니다. 혈액형 협심증이라는 것은 어떤 증상을 말하는가 하면은 장약 심리방은 서상약이면서 중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상의사가 장약 심리방이 주치공능에 대해 어떻게 선호하고 있는가, 중의가 주치공능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가, 이게 다 틀립니다. 서상의사하고 중의가 병을 진단하는 방식하고 병을 치료하는 방식 그리고 이론체계가 다 다릅니다. 서상의사는 혈액형 협심증을 심근경색형 관심병이라고 합니다. 이 병이 발작할 때 보면은 주요하게 입안이 말라들고 현증이 나면서 눈 주위의 혈관이 확장되게 되고 식은땀을 흘리게 됩니다. 몸을 만져보면은 썰렁한 느낌이 들고 가슴 통증이 지속되죠. 숨이 올라오지 않아 가지고 헐떡헐떡거리면서 발작 시 눈을 벌떡 올리뜨고 바라만 보고 있을 뿐 말을 할 수 없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장약 심리방이 그 주치공능의 서상의사는 이런 혈액형 협심증 치료에 효과 있다고 써놓았습니다.
1: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도 지금 장약 심리방 지금 먹고 있습니다. 지금.
0: 예.
2: 예, 이 고혈압이 전에 있어가지고 한 20여간 동안 고혈압 약 여러 가지 먹으니까 간도 콩밭도 위도 많이 손상을 받았다 했습니다.
0: 그렇죠. 예.
2: 예. 그러던 차서만 민바르 선생님 강의 듣고 지금 장약 심해방을 먹기 시작했는데 일곱 다섯 먹은 후에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약을 점차적으로 감량하던 뒤로부터 선생님
0: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관절이 좋아집니다.
2: 예, 그래서 위궤양이 있어서 그 당시 구멍이 올라가고 배짱하고 해서 밥 얼마 먹으니까 몸도 많이 빼빼 말랐는데 지금 이 양 먹으면 밥이 맛있고 밥 젊으니 지금 체중도 오르고 야 정말 이 양 먹으면 정말 고루고루 좋아지는 게 알립니다.
0: 그렇습니다. 고루고루 한 가지 두 가지 거서 오늘은 이마에 나섰는데 또 이제 시간 또 지나고 보니까 또 다른 데 나서지는 게 알기고 이렇습니다. 약은.
2: 예, 그래서 우리 남편이 당연히 증내서 그냥 사지가 저리고 어지럼 지나고 소변 차수가 많은데 이면서도 효과를 잘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합니다.
0: 그렇죠. 예.
2: 예. 그래서 특히 또 이 약을 원래 보니까 해발이 4,500m 이상이고 또 홍경천은 5,400m 이상이고 야상 약대고 저장에 써있는 황금으로 된 약대가 한 가지 다이고 네 가지가 들어가니까 예.
0: 맞습니다. 예.
2: 다른 약에 대해서 효과가 특수합니다.
0: 그렇죠. 예.
2: 예. 그래서 우리는 예, 이왕이면 건강 챙기길래 예, 우리는 배달 받아왔습니다.
0: 네.
2: 예. 예. 그런데 예, 우리 지금 활동실에 아주머니가 지금 예, 뇌경색도 오고 심장도 안 좋고 해서 이왕 지금 수리 하는데 활동 있는지 문의해달라 그래요.
0: 아, 지금 이 예, 평상적이 그

0: 활동이 다 있습니다. 평상시 활동이 이 네. 아홉곽 싸면은 100일 드실 수 있는데 현금 500원은 빼주죠. 얼마 좋습니까? 네. 그리고 17곽 싸면은 6개월 드시는데 1610원은 빼줍니다. 그리고 36곽 싸면은 13개월 그 잡술 수 있는 양을 드리는데 현금 4752원을 총금액에서 빼준다. 예. 그 지금 평상시 우리 활동이 계속 있으니까 나 예. 그분 보고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1: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 예, 건강하십시오.
3: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당약 심리방을 문을 환자입니다.
0: 예.
4: 저는 예, 이 묵기 전에는 신경계획 진단을 받았습니다.
0: 예.
4: 그래서 엄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투보에 나왔지. 이 당약, 저기 전에는 1년에 몇 번 세이거드 요할랭이 승했을 병원이 입원을 하고, 입원했다, 입원이 심할 때는 어지럼증이 세게 납니다, 어지럼증이.
0: 예, 그렇습니다.
4: 요거 걸로 그렇겠지. 어지럼증이 세게 나고, 또 심장이 통쇄나고, 짬동은 또 어째 그리 아픈지. 예. 또 숨이 차면서 땀을 세게 흘린다, 아프다.
0: 아, 맞습니다. 예.
4: 그래서 매금 뭐, 이럴 때마다 병원이 입원해야만 하고, 예. 근데 이 선생님 강의를 듣고 저를 이 장력신내방을 접수해서 먹었는데 이 약은 뭔 후부터는 병원을 모르고 지금 병원을 입원해야 하니까 돈도 절약하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야, 그리고 저는 또 고혈압 환자되었어요. 고혈압약 서약을 30년간 먹었는데 장력신내방을 몇 달 먹은 후에 선생님이 그 지도하에서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5일에 한 번씩 혈압약을 간량하면서 선생님이 또 한 가지 방법을
0: 그게 유명합니다. 예.
4: 이 방법을 이렇게 사용하면 먹었는데 혈압조절이 그렇게 잘 되니까 얼마나 좋았을까. 혈압조절 잘 되니까 이제 혈압조절 알려서 여기 신경 쓰겠으면 지금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아홉 달 만에 장약 시내방을 먹는데도 혈압조절이 여기 잘 됩니다.
0: 그렇습니다. 예.
4: 야, 얼마나 잘 됐길래 우리는 야, 우리 아바하고 나는 정말 이 약 먹어서 막 여러 번을 해도 많이 보고 정말 여러 가지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 아바에도 그렇습니다. 연세가 들면서 심장도 나쁘지 그냥 어지럼증이 나지 또 뒷장도 그냥 아프다 합니다. 그리고 또 살균 자수가 사실 이 약을 먹고 지금 효과가 너무 좋다고 해서 우리 아바에도 보는 사람마다 자랑합니다. 자꾸 소개를 합니다. 여러 사람 소개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오늘 뒤에 그런 우리 아바의 친구 한 분이 그런 네게 생이 걸렸으면 입원했어요. 입원해서 한 열흘 있다가 나오는데 나오면 우리 아바에는 나와서 다른 약 주지 마 이 약 써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 인사 소수 안 돼. 그러자고 그래 나가서 또 이 네게 생이 떠올까 봐 겁이 난다.
0: 그렇죠. 그게 얼마나 겁이 나는 일입니까.
4: 예, 겁이 난다. 오늘이 나도 배달받고 우리도 배달받고 이 집도 배달받겠답니다.
0: 아,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4: 2417979번.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3: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5: 저는 예, 이 당뇨약 심리방 약 먹고 예, 혈압조절도 그렇게 안 되던 것도 지금 혈압조절이 잘 되고 있고 예, 그래서 소리 나던 것도 신경성으로 소리 나던 것도 예, 연배병원에 가 검사하니까 신경성 치료 못하다는 것도 예, 지금 이약 반년 먹고 지금 소리 안 나고 예, 아여던 것도 잠도 용자로 보고 예, 머리에 뇌경색이 있어서 항상 어지럼증이 나던 것도 예, 지금 어지럼증도 안 난다.
0: 아,
5: 여러 면으로 예, 효과 보고 있어서 예, 그리고 우리 남편이 하고 나는 예, 우리 남편도 심혈관 질병이 있어가지고 예, 남편도 좀 나이가 있으니까 예, 우리 둘은 딱 이 약만 먹고 효과 보고 있고 예, 우리는 앞으로도 딱 이 약만 먹기로 결심했어.
0: 아, 약이 효과 좋으니까 예.
5: 예. 그래서 예, 우대 활동이 좋으니까 참가했는데 오늘 오전에 로인 대학 활동실에 갔더니 거기 같이 우리가 공부하던 아주머니 한 분이 병원에 가요. 내가 병원에 가봤더니 내 위축이랍니다. 내 계속 이 약만 계속 소개를 해서 활동실에 여러 명이 이 약 쓰고 있는데 오늘 뭔가 이야기 하다가 물어보더란 말입니다. 즉
0: 예.
5: 진단받은 사람이 이 약 쓰면 어떻겠는가 하고 예. 한번 선생님과 물어봐 달라 될까.
0: 예, 쓰면 아주 좋습니다. 예. 우리 인천에서 대뇌는 산소 소모량이 제일 큽니다. 대뇌

0: 이는 전신이 산소 소모량이 23%를 차지하죠. 정상적인 사람이 대뇌세포랄 때 140억 개가 됩니다. 그런데 뇌 위축이 와가지고 그 기억력이 많이 이렇게 떨어진 이런 분들을 보면은 이 뇌 위축이 온 분들이 일반적으로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뇌세포가 한 30% 줄어들어 있죠. 그래가지고 리해 능력도 차하고 기억력이 안 돼가지고서 이 사람을 어떤 분들은 또 잘 알아 못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이 이름도 잘 생각나지 않죠. 예. 결국 이런 현상들은 뇌신경세포들이 산소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신경조직이가 신경전달을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장약심리방 보면은 서장이 이 약재들 자체가 다 고가의 약재고 이 약재들이 서장이 서장이 그 설상고 원지구이 해발이 4,500m 이상, 또 5,400m 이상 되는 그 홍경처이 그렇게 5,400m 이상에서 자라는 야생약재입니다. 예. 예. 이런 약재이기 때문에 산소 저장량이가 매우 높죠. 예. 그리고 이 뇌 위축이라는 건 신경계통 질병인데, 우리 이 장약심리방 보면은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해가지고 뇌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줘가지고 뇌신경조직이가 뇌신경전달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이 장약심리방 보면은 뇌신경을 안정시키고 기억력을 돕고 신경쇠약 증상이 좋은 이런 성분들이 들어갔는데 홍경천이라든가 담남성이라든가 지룡이라든가 천궁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고 리해 능력이 많이 이렇게 차한 이런 분들이 쓰시면은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약입니다. 예. 그분한테 추천드립니다. 예.
1: 예, 그러면 한번 싸서 배달받아 써보겠다.
0: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1: 예, 알겠습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우리 아바이도 중풍이 걸려서 영 고상하다가 정말 사람시 아야우들이 무도시하고 살았대는데
0: 예.
3: 아, 선생님이 강의 듣고서 이하고 신내방 썼는데 지금은 완전히 정말 대단히 좋은 사람을 변했습니다.
0: 예.
3: 예. 고상은 더 말할 때 없고 그건 말해도 필요 없는 게 지나간 일이니까나. 예.
0: 예.
3: 그거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저기나 방법을 쓰고 그 다음에 녹색 방법대로 하고 하니까 야득대로 했으니까는 온종일 잘 되니까 혈압이 안 먹습니다.
0: 아이 좋죠.
3: 신예방만 먹어도 그렇게 좋아졌습니다.
0: 예.
3: 밥도 잘 드시고 밥도 잘 드시고 잘 자고 먹는 건 정말 잘 드십니다. 지금은 밥맛이 와서 그때는 내 죽는다 하고 나는 나도 못 가게 하던 게 지금은 정말 살아났습니다.
0: 하하, 좋은 일이죠.
3: 예, 이야기 정말 사람이 정말 죽는 사람 살고 있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0: 그렇죠.
3: 소변이 살아 그러고 밤을 못 자고 그러면 머리 얼빠는 기억력이 하나도 없고 춤 뚝뚝 떨구고 팔을 떨고 하던 게
0: 중풍 후유증이 그렇습니다. 예.
3: 예, 앞으로 깎아주셔야 하는 게 지금은 이제도 금방 들어왔습니다. 바깥에 나갔다 놀다. 예.
0: 아.
3: 선생님은 어쩜 이리 똑똑하게 이리 좋으냐고 소개를 했어요.
0: 선택을 잘 하신 겁니다. 그게
3: 나도예요. 예. 저는 맥이 없고 그다음 머리 아프고 얼빠하고 우리 꼬부랑 놓치 듯이 하고 그랬던 게 지금은 얼마나 좋아졌는데 밤을 잘 자지 잘 먹지
0: 그렇죠. 예.
3: 귀엽던 게 지금은 딱딱 아침에 일어나면 본다.
0: 예, 좋은 일.
3: 꼬마 주둘주둘 하던 누구를 누구였던 게 지금은 막고 그런 저희나 죽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0: 아유,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3: 예. 최대 꼬꼬대졌습니다. 예.
0: 예.
3: 맥이 없어 말하기도 싫어하던 게 얼마나 좋아졌는지, 예. 선생님께 정말, 천번만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택을 잘 하신 겁니다. 예.
3: 예. 그래, 우리는 활동할 때마다 약을 쌉니다. 예.
0: 예.
3: 나도 습한 사람은 소개라 아는 사람이는 얼굴 안 한 거 보면, 나 정말 신경질이 납니다. 그래, 어떻게 사는가 합니다.
0: 종표염, 그렇습니다. 방법이 없죠.
3: 똑똑한 약을 먹으면 똑똑해진다고 이래면 많이 선전하고 이래 됐습니다.
0: 예.
3: 그래,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 약만 먹고 살고 죽을 때까지 이거 들고 아이 되겠을 때다. 하늘에도 더 똑똑해. 약 안 먹으면 또 늙어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0: 예, 아무래도 연세 많으면 신진대사가 안 되기 마련이에요.
3: 약 먹겠습니다, 선생님.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하셔서 선생님께 보답하겠습니다.
0: 아유. 그러십시오. 건강하십시오.

0: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저도 12여 년간 고혈압을 고생하는 환자입니다.
2: 예.
1: 그래서 예, 선생님 방송 들으면서 예, 당약에 대해서 뇌해가 깊어지고 신심 가지고 해서 먹기 시작해서 지금 예, 예. 2년째 먹고 있습니다.
2: 예.
1: 예, 이게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야구 딸부터 선생님 지도해서 야구 감량하고 기관 누림의 록셰법 비법도 알려줬다니까요.
2: 맞습니다. 예.
1: 예, 고혈압에서 쓰고 하잖아니까 지금 어서는 혈압이하고 완전히 아이 먹은 게 8월 8달 반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 약만 쭉 먹고 있는데 어서는 다시 파도라는 게 없을까나 어서는 신심 가지게 됩니다.
2: 네.
1: 예. 예. 그리고 예,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저렇게 효과 보는 게 알긴단 말입니다. 예.
2: 그렇죠. 예.
1: 근데 이게 세계에 있어서 항상 머리 어지럽고 흉하고 안개 낀 것 같고 소리 나고 했는데 그 증상도 감없이 사라졌습니다.
2: 예.
1: 아침에는 고라니 말쑥한 게 정신 나고 예. 기분이 좋으니까 밥도 잘 먹고 몸도 살도 부드러 오르고 야, 또 그리고 심장에 또 심리불치가 심하고 쉽게 놀랐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예, 가슴에 무슨
2: 심장 나쁜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원래
1: 예, 문소리 김소리 놀라 나무 망신줄 때리고 이랬는데 지금이 영 심장이 완전 든든해진 느낌입니다.
2: 예, 심장이 좋아지면 예. 그렇습니다.
1: 예, 그리고 관절도 예, 무릎 관절이 아예 좋아가지고 계속 예, 붓기고 무릎 걷기 힘들었으면 들기 힘들고 3층 올라오자면 한두 번 쉬고 이랬는데 지금은 한 달음에 올라와도 예, 무리가 없단 말입니다. 완전히
2: 그렇죠.
1: 도와줍니다. 예, 예. 예, 이번 할 때도 너무 좋으니까 예, 남편하고 같이 있어서 남편도 저는 낸시에서까 신노쇼갈 지진도 있고 해서 같이 먹자고 배달 받아왔는데 내 친구가 전번에 말할 때 두 아이를 꿈으로 오늘까지 하는가 했답니다. 자기 무슨 환자인데 아 그래 뭐야 활동할 때 쌓겠는 거겠다 애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디까지 하니까 활동이
2: 맞습니다. 어제까지고 근데 그 우리 활동이라도 지금 우리 활동 계속 있는데 그 우리 활동이 아니고 평상시 우리 활동 있습니다. 아홉각삼은 100일 드실 수 있고 돈은 500원은 총금액에서 감해주고 예. 연구각사문은 6개월 아, 드시면서 또 돈은 1610원은 감해주고 그 다음에 이 36각사면은 13개월 드시면서 예. 예, 현금 4752원을 감해주는 이런 우리 활동은 있습니다. 평상시 우리 활동
1: 괜찮지.
2: 예, 그래도 얼마 좋습니까 그거 현금 감해주는데
1: 괜찮지요.
2: 그렇죠.
1: 예.
2: 예, 그러면 그분 후에 보고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1: 네, 잘 알았습니다.
2: 예, 건강하십시오.
0: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 신유마 쓰는 거 박윤다 선생님.
2: 예.
3: 예. 제 우리의 이 중풍 환자가 예, 좀 심해서 좀 많은 약 썼지만 좀 효과를 잘 보지 못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겠는가 혈압도 내리지 않지 이 말도 잘 못하지 얼굴이 안 기지네 계속 열이 오르지 그래서 하루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번에 시작하기 시작하는데 약은 어째서 참 좋은 약입니다 이 약이 우리 선택이 영 잘했어
2: 그렇죠 예 선택 잘 하신 겁니다
3: 예 그러니까 약 광고만 해도 선택이 아주 중요하겠을 때다 선생님
2: 예, 그렇죠.
3: 예 그래서 예, 이거 약을 쓰기 시작해서 한 달 쓸까 벌써 혈압이 아이 내려가기 시작하고 하는 게 아, 심률도 오늘 엄살이 높은 게 차차 내려오지. 혈압도 예, 조금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품이 그것도 많이 이야기하면 제품 무조건 온다.
2: 그렇지. 예?
3: 그렇게 혈압이 140 어디입니까? 심률이 140이 뭐. 그래서 그것도 막 좀 더 산다고 진척을 다 불러다 놓고 어떻게 하겠는가, 이거. 그래서, 야, 어쨌든 이게 서당약이니까 나 전해지 약제지.
2: 그렇죠. 예.
3: 약제지. 또 고가의 약재가 또 네 가지가 또 들어가고 5,400m 이상 되는
2: 고가의 약재가 네 가지가 들어간 게 아니라 이게 연황금으로 서상에서 불리우는 게 한 가지 다이고 네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3: 그렇습니다. 예.
2: 예.
3: 그래 그거 보고서를 쓰고 예. 또 주지공이 또 그 뭡니까 중풍을 치료한다 딱 써있으니까 그래 어머니는 신심 가지고 썼단 말입니다.
2: 예.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해도 예. 주치공릉에 그래서 예, 딱 뭐 치료한다고 자기 중풍 치료하겠으면은 중풍이 치료된다고 쓰여있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3: 그렇습니다.
2: 예.
3: 그러니까 쓰니까 야 그다음부터 효과 보기 시작한데 어쨌든 그새 약재가 좋고
2: 그게 씌워있는 게 어떻게 효과 있겠습니까?
3: 어산지 예, 그랬거나 이게 예. 나사집에
2: 그랬지. 예.
3: 그 어디 그리 허리 났습니까?
2: 예.
3: 어디 나가 걸어댄 게 보면 계속 다 바로 좋고 다리 좋고 우리도 그랬지. 괜히 지금 모르는 예. 모르는 사람 어째 중풍 맞은 사람이 또 어째 모심이 맞았는가 이런다 모르는 사람 모른다.
2: 이제 9일만 있으면은 저희가 장약 심리방

0: 강의 드린 지도 벌써 5년 7개월이 됩니다. 이제 9일만 있으면
1: 효과 없음 그렇게 오래 기간
0: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원래 효과
1: 사제 그러니까 이거는 효과 소리잖아요. 그 뭐 백세 시대는 게 아무래도 오래 살다 다 들지 자기네 몸이 맞는 약이고 좋은 약이 뭐 계속 수장한다만
0: 그렇죠. 예.
1: 그러니까 예. 우리 내 소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 우리 친척들 우리 이모부가 한 번 있던 놓고 두 번 걸려서 이거 싸기 시작했는데 싸서 이렇게 쓰기 시작했는데 어렵지 않은 게 첫째는 그 혈압이 내려갈까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무슨 살았다고 결합니다, 저는.
0: 네,
1: 예, 예. 원래 그런 쪽이나 뭡니까, 이, 그런, 이, 뭐든가 그, 쌍바닥에 삽 일꾼이고, 개인들다 또 퇴직했을까, 예. 또 장사랄까, 고를 그냥 아파한다 말한다, 장사님 지금. 그러니까, 그게 놓고 이라 왔다 말한다, 두 번이나 왔다. 이게 이 약 먹는 게 이렇다 말한다, 선생님.
0: 아유, 예,
1: 그러니까 약은 어쨌든, 예, 약은 명약이 없습니다, 확실히. 심리혈관 질병은 약만한 게 없습니다. 최고약이 됐고,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쌌는데도, 우리 또 이웃이 사춘기 암에도 예, 놓고 한번 왔단다. 이제 72세인데. 이러냐고, 예, 잡수고 이제 한 달을 우리 그렇게 하다 먼저 잡수게. 그래서 제대로 그래서 이 거리에 빙하고 머리 무겁고 이게 좀 낫단다, 이제.
0: 예, 이제 좀 잡사야 되죠, 더, 예. 예, 그분 보고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우리 평상시 우리 활동은 계속 있습니다, 예.
1: 아, 알았습니다.
0: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우리 장약 심리방에 들어간 이제 군약의 예, 소홍화하고 황계인데 예, 소홍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장약 심리방 가운데 군약 또 황계 이 황계는 기를 보충해 주는 주요한 이런 약재입니다. 예, 원기를 크게 보충해 주고 비위를 튼튼하게 하고 양기를 끌어올립니다. 예, 예 우리 기운이 왕성하면 혈액순환이 잘 순환되죠. 예, 어혈을 풀어줄 수 있고 그 이 이래 맥힌 걸 이 맥힌 것이 이게 근본 원인인 기가 허한 이런 문제죠. 예. 그래서 막히는데 황계는 소홍하고 배합해서 하나는 보충해 주고 다른 하나는 뭉친 걸 흐트려 놓는 이런 작용을 합니다. 예. 두 약재가 함께 군약으로 돼 가지고 기를 보충해 주고 혈액 순환을 잘 시켜 주는데 핵심 요구를 만족시켜 주죠. 예. 이 장약 심리방에 보면은 천약이 세 가지입니다. 예. 홍경천하고 천궁 당귀죠. 예. 이 홍경천은 해발이 5,400m 이상에서 자라는 그런 서상이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고 그리고 서상에서 연황금으로 불리우는 약재일 뿐만 아니라 몇천 가지 중약재 가운데서 4대 보물에 속하는 이런 약재입니다. 예. 이 홍경천은 기를 보충해주면서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고 전신이 경락을 통하게 해주면서 한면으로는 황계를 도와가지고 기 보충을 더욱 증가시켜주고 다른 한면으로는 활혈통맥이 효능을 증가시켜줘가지고
2: 네.
0: 기가 허하고 어혈로 인해서 심장피가 손상받은 것을 회복시켜줍니다. 예.
2: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장약심리방은 서장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여외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비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문의 전화 2417979 24

0: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어른들은 항상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서 배울 점도 있는데요. 바로 현재를 즐기는 모습입니다. 지나간 것에 얽매여 스스로를 괴롭히거나 다가올 일을 필요 이상으로 걱정하지 않고 순간을 신나게 누리는 모습. 참 닮고 싶은 모습이 아닐까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구름이 많던 데로부터 흐리겠으며 적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저녁에는 1, 2급의 서풍이 불겠고 낮에는 3, 4급의 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6도,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15도입니다. 우리주 산림화재 위험 기상 등급은 4급, 공기오염 기상조건 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알면 할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 잡학 지식, 살면서 지나쳤던 잡단 지식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귀여운 생김새를 가진 매력적인 식물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요,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는 식물들이 많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자, 첫 번째는요, 스테파니아 에릭타. 자, 한화말로는 산우구이가 되겠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 너무 귀엽고 앙증맞은 이 스테파니아 에릭타 산우구이는요, 생긴 것도 신기한데 이름도 낯섭니다. 아프리카, 중동, 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스테파니아 에릭타는 괴근 식물이라는 종류인데 괴근 식물은 몸통 뿌리, 줄기가 한 덩어리를 이루며 팽창된 형태의 식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괴는 괴상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덩어리 괴를 씁니다. 괴근 식물은 구근 식물처럼 알뿌리들이 개체를 늘려가는 식은 아니며 계절성이 없어서 잘 관리하면 1년 내내 잎이 펴있는다고 합니다. 스테파니아 에릭타는 감자같이 생긴 이 덩어리에서 줄기같이 생긴 것이 나오고 거기서 동그란 잎이 나오는데 그 잎이 마치 련꽃잎처럼 생긴 듯한 동그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 관엽식물로 감자처럼 생긴 뿌리인 괴근을 반 정도 흙에 심어 뒤에 적당량의 물을 주면 키울 수가 있다고 하네요. 동그란 잎사귀가 매력적인 식물로 새로 난 잎은 연두빛이며 피어난 지 오래된 잎은 점점 짙은 초록색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동그란 괴근에서 나오는 가느다란 줄기가 정말 매력적입니다. 가는 줄기에서 동그란 잎들이 많이 피어나는 걸 보면 너무 신기하고 귀엽습니다. 스테파니아 에릭타는 줄기나 뿌리에 물을 저장하는 괴근 식물이기에 굵은 괴근에 물을 저장하고 있어서 물을 너무 많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겉 흙이 마르면 적당량을 주면 되는데 다만 물 빠짐이 잘

하지만 이렇게 되더라도 휴식기가 지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다시 새의 순이 올라온다고 하네요. 자, 두 번째 식물이 되겠습니다. 파키스타키스. 한우말로는 찐뻐화가 되겠습니다. 파키스타키스는요, 겹겹이 달린 노란색 꽃받침 사이로 피어난 흰 꽃이 마치 새우를 연상시켜 금새우꽃, 금새우풀, 노랑새우풀 등으로 불립니다. 키는 약 90cm에서 1m 20cm 정도까지 자라며 잎은 긴 타원형으로 마주난다고 하네요. 꽃은 6월에서 10월에 노란색 원뿔 모양의 포를 뚫고 하얀 꽃이 새우를 연상시키는 모습으로 피며 꽃말은 열망, 겸손, 청초라고 합니다. 파키스타키스의 꽃은요, 밀가루와 빵가루를 묻혀 튀긴 이 새우 튀김 같은 모양이라면 그냥 새우풀은요, 빨간 새우처럼 생겼습니다. 새우풀은 초보가 키우기엔 조금 난이도가 있는 식물이긴 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잘 관찰하면 누구나 키울 수 있습니다. 열대 식물이라 실내에서 키워야 하고 햇빛을 좋아해서 밝은 창가가에 놔두면 되겠습니다. 여름엔 밖에 내놓아도 되는데 뜨거운 한낮에 뙤약볕은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 식물은 실버스푼, 한우말로는 임차여우가 되겠습니다. 잎의 모양이 꽃 은색 숟가락 같아서 실버스푼으로 불리는 다육식물입니다. 실버스푼은 높이가 50cm 이상으로 길게 수직으로 자랍니다. 초가을에는 갈색으로 물들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음지에서도 씩씩하게 자라기 때문에 실내용 및 조경용으로 매우 적합한 다육식물입니다. 잎은 일반 다육식물보다는 얇지만 도톰한 촉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은회색 빛을 띠고 있는 매력만점 식물이 되겠습니다. 세모리아라는 식물과 닮기도 했는데 실버스푼은 특유의 은회색 빛을 띠고 있어서 은세모리아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잎의 촉감이 부드러운 원단을 만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이 실버스푼은 잎꽂이만으로 번식이 가능한 식물입니다. 또 잎이 굉장히 흔하지 않고 독특하며 매혹적인 색이라 이색 식물을 키우고 싶거나 인테리어에 포인트를 주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귀여운 생김새를 가진 매력적인 식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참으로 대자연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식상한 식물이 별로라면 이러한 식물들을 한번쯤 키워보는 것도 재미가 쏠쏠할 것 같습니다.

자, 오랜만에 운동을 한 후 근육에 무리가 갈 때 또는 무거운 물건을 든 뒤 갑자기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욱신욱신하고 불편한 이 느낌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줄일 수 있을까요? 자, 이어지는 시간에는 근육통 푸는 방법과 근육통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근육통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는 스트레칭과 마사지입니다. 근육통으로 불편하지만 의외로 통증 부위를 조금이라도 이완하고 움직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하면 해당 부위의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영양소의 공급을 원활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면 스트레칭과 낮은 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이 좋으며 심한 경우는 통증 부위를 마사지하는 것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찜질입니다. 운동 직후에는 냉찜질이 좋고 그 후에는 온찜질이 좋습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부상 방지를 위해서 근육에 냉찜질을 하는 장면을 많이 봤을 텐데요. 차가운 냉찜질로 운동 직후 조직의 손상을 막고 회복 속도를 증가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 회복 단계에서는 온찜질이나 목욕으로 체온을 높여서 혈액순환을 촉진하면 근육통 완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휴식입니다.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악화시키지 않는 것도 회복만큼 중요하죠. 자, 운동 후 나타나는 통증이 심하다면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되기까지 휴식 시간을 가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운동을 하고 싶다면 가벼운 수준으로 운동을 하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소 무리한 운동은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수준을 고려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근육통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건강에 좋은 견과류는 근육통에도 좋은 음식입니다. 특히 견과류 중 땅콩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동맥경화를 예방하며 피로물질을 제거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또한 아몬드에는 세포의 산화를 방지하고 세포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칼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 후에 먹으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연어입니다. 연어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인 오메가3를 함유하고 있으며 연어의 단백질과 오메가3는 통증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데 좋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메가3는 염증에 대항하며 혈액순환을 도와 근육의 혈액의 흐름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3는 근육통뿐만 아니라 관절염에도 효과가 좋고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됩니다. 격렬한 운동 후에는 연어와 함께 채소 및 과일을 섭취하면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내겠습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입니다. 근육을 키우는 데 좋은 음식 중 하나인 단백질은 근육의 회복과 재생에 효과적인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 단백질은 혈관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인데요. 닭가슴살, 달걀 흰자위, 콩류 등의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먹으면 근육통 예방과 완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운동 중 근육에서 생성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블루베리만 뿐만 아니라 베리류인 블랙베리, 라즈베리, 딸기 등에도 통증을 진정시키는 항산화 물질, 항염증 성분이 풍부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소화에 도움이 되며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인 식품인데 통증 제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강력한 항산화, 항염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근육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피로 해소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세균 및 바이러스 살균 작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감기 예방에도 좋은 식품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에는 비타민 B6과 B6와 이 탄수화물이 풍부해서 운동 에너지 생산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운동 전후에 바나나를 섭취하면 단시간 내 원기를 회복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 바나나에 함유된 칼륨은 근육의 경련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주는 성분이므로 운동량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과일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바나나를 섭취한 후 심장 박동이 빨라질 수 있으므로 한 개 이상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일곱 번째는 물입니다. 자, 물은 우리 몸의 70%를 구성하는 만큼 매우 중요하죠. 근육통 역시 수분 유지가 잘 되면 회복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탈수는 근육 경련을 일으키는 것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운동 중에 틈틈이 물을 섭취하고 운동 후에도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므로 하루에 적당량의 수분을 섭취해서 수분이 부족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녹차, 채소, 과일 등을 운동 후 섭취하면 근육통을 진정시키고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단풍이 물들어 가을이 한창 무르익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가을도 저물 테니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핀집의 황설아, 진행의 리봉이었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희를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의를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위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곡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김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대한 정확한 예약 정보를 전해드리고 청취자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함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김 선생님 모시고 현대병원에 대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영길시 현대병원, 예, 위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찾고 있는가 하면, 현대병원은 독특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예, 병원이 많고 또 저 의사도 많지만, 그러나 영길시 현대병원에서 독특하게 또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해낸 치료 방법, 그게 바로 부강수사료법, 예, 또는 면역각성료법, 예, 그리고 단단한 조직을 풀어주는 또, 예, 이런 그 복부 섬유화 방리 기술, 예, 이래서 지금까지 잘 낫지 않은 여러 만성병, 이난병, 예, 또는 퇴행성 질환의 그 치료 효과가 아주 독특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 그 큰 도시나 큰 병원을 찾아서도 해결 못한 어려운 병들의 영길시 현대병원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0: 거였습니다. 그런 병들 하면 이게 그 우선 심장 질환에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예, 이런 병도 물론 그리고 또는 수면 장애로서 고생하는 분들 예, 잠들기 힘들고 잠에서 자주 깨어나고 너무 일찍 예, 깨어나는 증상 그 외에도 초조 불안한 예, 여러 정신 장애 네 예, 이런 병들 예, 그 밖에 또 오염병이 뭐 있는가 하면 아마도 오염병을 들자면 자가 면역성 질병, 과민성 질병, 또 완고한 피부병. 예, 예 이런 병은 일단 예, 그 진단이 내려진 후에는 치료가 매우 어렵습니다. 완전히 낫게 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증상만 공제하는 예, 그런 방법밖에 없지만 영길시 현대병원을 찾으면 그런 치료 방법과 달리 예, 독특한 방법으로서 그 원인을 따져서 치료해드립니다. 이게 그 특별히 그 퇴행성 질환하면 또 무릎 관절염을 많이 앓고 있는데 이 병도 확실하게 치료되는 것이 없고 그저 증상에 아프면 지통제 하다가 격서 쓰다가 안 되면 수술밖에 할 수 없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말씀하세요.
2: 예, 저는 현대병원에 가서 리갈레본데 치료를 받은 환자입니다.
0: 예, 어디가 불편해 그럽니까?
2: 어디 다리 나는 그저 어디나 좀 다 아팠습니다.
0: 예.
2: 그래 중요한 게 아이 6월에 동안 밖을 못 나가던 게 여밤에 구경 떨치고 살을 지금 두 번 오늘도 갔다 지금 와서 예, 옆집 할머니 또 내 이름 거 보고 자기도 치료하러 가겠다는 전화합니다.
0: 예, 좀 예, 낫다 해도 무리한 그 활동은 아직은 좀 자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차츰차츰 예. 예, 그리고 처음에 적응이 된 다음에 점시점시 활동량을 늘리는 게 좋습니다. 옆집 분은 무슨 문제에서 그럽니까?
2: 할머니도 허리 다리 아파 내려 못 간다.
0: 승기를 내려가지 못하고 예. 집에만 있습니까? 어, 그거 참 예, 어렵겠습니다.
2: 예. 예. 집이 7층인데 못 내려간다. 난 7층 갖다도 시민 달아 올라오지.
0: 예, 7층.
2: 예, 예. 아니, 갖다 캐왔습니다. 예. 아침에 예약하면 됩니까? 그 할머니 거?
0: 아, 예, 오늘은 이미 시간이 지났고, 내일 265-2120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2: 예, 선생님, 다음 병원에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하세요.
3: 예, 저도 현대병원에 가서, 예, 지금 무릎 태양 관절염이라 가지고.
0: 네.
3: 예, 지금 저기 치료를 두 번 받았습니다.
0: 이미 두 번, 예.
3: 예. 이것은 오산지도 아니어서 한 10년 정도 됩니다.
0: 예.
3: 나는 수술해라 그랬다.
0: 그, 아주 좀, 그, 중한 단계. 예, 그때는 예. 수술하라 합니다.
3: 예, 그런 전에 지금 수술 안 나오고, 예, 이따 끊이고 치워오고, 약으로 막 수술하고 치워왔는데, 너무 안 돼. 이래가지고, 요번에 현대병원에 가서 딱 지금, 이거 부방 그래도 치료받은 게 완전히 이제 두 번 치료받는데 완전히 좋습니다.
0: 예.
3: 이게 좀 나가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근데는 조금 그래도에 너무 이 무릎 완전 통쇠 나고 아프고 변하게도 다가오면 예, 완전 밤잠도 제대로
0: 받지. 너무 아파서 예.
3: 예, 진통제도 그 나가 먹고 살았습니다 옛날에.
0: 예.
3: 이번에는 예, 이게 봤어요. 절감이 예, 봐서 치료를 받고 오거나 예. 진통이 붙었거든.
0: 예, 우선 아프지 말아야죠. 예.
3: 예, 아프지 않을까 말 살짝고 예. 뭐 저기 안마니에 조금 나가 그러 한 아침에 안내 나가서 그런 데에도 예, 긁고 이러더라도 아픈 적이 없습니다. 완전히 그간에.
0: 예.
3: 예. 예, 그런데 이거 선생님 말에 이게 오래 좀 연기돼가지고 그래서 세 번 아니면 네 번을 지금 예산 잡혔나요?
0: 그 수술할 정도로 할 때는 맞습니다. 세 번 가지고도 아마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예, 한 네 번 맞을 수 있습니다. 예. 예,
3: 선생님 그때 말씀하셨다. 그래서 저 유명인가 이렇게 되면 내 어쩌면 또 한 번 갈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내일로 지금 그만 또 갈 시간이
0: 됐습니다. 네.
3: 또 이제 후에 검사해가지고 예.
0: 예.
3: 또 전화를 예약해.
0: 예, 265.

0: 2120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1: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죠.
0: 말씀하세요.
3: 예, 우리 이모부가 그런 거 듣고 계시는데 농촌에 계시는데 무릎 관절이 되나서 예, 서지도 못하고 앉아도 뭐 있고 예, 앉아서 이렇게 무릎을 받치고 그냥 걸 뭉갠답니다. 화장실도 발을 가지도 못한답니다.
0: 예.
3: 그래서 예, 지네 고통스러워 염두병원 내가 실내 와서 검사한 뒤 수술하라더라고.
0: 어, 좀 엄중한 단계입니다. 예.
3: 예, 그거 무셔봐서 그래 수술 농촌에서 또 수술하자면 더 어중간.
0: 돈도 많이 들고 치료 시간도 길고 그 다음에 또 수술이라는 게 얼마나 예, 마취도 해야 되고 예, 맞습니다.
3: 예. 그래서 아이 내리 모시고 온 거에 모시고 내리 검사도 시키고 가서 예, 그런. 구강주사를 마치자고 생각합니다.
0: 네. 아무리 엄중해서 수술이 필요한 환자도 될까 이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부강주사로서 아무리 엄중한 환자에 좀 횟수가 예, 그 경한 환자보다 더 할 수 있을 뿐이지 한 세 번 해야 될 거 한 네 번쯤에 예, 그렇게 치료하면 됩니다.
3: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네. 오늘은 현대병원에서 그 여러분들이 매우 고생하는 피부 질환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피부는 우리 인체의 제1 방어 장벽이라고 불립니다.
2: 네.
0: 근데 피부에 병이 발생하면 이거 큰 문제 아니다. 뭐 심장이나 뭐 간이나 이런 것도 아닌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2: 네.
0: 예. 여기서 아마도 그 좀 어려운 병, 건선. 예. 건선이라는 게 그 여러분들이 아는 그 뉴피션. 예.
2: 네네.
0: 예. 그거 가리킵니다. 예. 인류 역사상의 가장 오래된 피부 질환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질환은 피부의 각질이 비듬처럼 자꾸 벗겨지고 심한 가려움증을 일으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증상이 개선되는가 하면 또 악화를 반복하는 재발성 만성 피부 질환입니다. 예, 환자마다 좀 다른데 한 달, 두 달 사이에 전신으로 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자는 약을 바르고 하다가 예, 좀 예, 너무 찔려서 혹시 끊기만 하면 또 재발합니다. 예, 그러다가 예, 점점 더 악화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는데 왜 이런 병이 발생하는가? 예, 아직까지 완전히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대개적으로 자가 면역성 질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2: 네.
0: 자가 면역, 예, 이 병 가진 사람이 다, 예, 예, 어렵게, 예, 진단이 내려져도 치료가 어렵습니다.
2: 네.
0: 자신이 몸의 면역, 기능이가 거꾸로, 예, 외부의 적을 물리칠 대신 자기 몸의 조직을 손상주는 질병입니다.
2: 네.
0: 예, 이래서 좀 자가 면역 반응 체질을 가진 사람들한테 좀 흔히 발생하고, 그 외에도 다른 이유를 들자면 외상도 예? 예, 그리고 감염에 좀 심하게 이완됐을 때 스트레스 예, 이런 환경적인 요인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위에 흔히 발생하는가 하면 그 좀 예,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는 부위에 많이 발생합니다. 예, 말하자면 두피에 예, 머리 그 다음에 팔꿈치, 무릎에, 엉덩이, 생식기 주변에, 예, 여기에 흔히 발생합니다. 예, 그래서, 이 질병에 걸리게 되면, 예, 어쨌든 그 부위가 보습제 같은 것으로서 발라서 건조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선이라는 것의 소보짐이라고도 불리우는데 그래서 환자들은 늘 연고를 달고 예, 늘 바르면서 예, 그래서 각질이 가라앉고 병변이 가라앉지만 사용 멈춘 지 한 사흘이나 일주일만이면 또다시 병변이 붉어지고 각질이 다

0: 같이 생기고 또 퍼집니다.
1: 네.
0: 그래서 평생 외용약을 달고 살아야 하는데 그 환자분들이 참 어려워서 이 약을 끊어도 재발하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문의가 많습니다.
1: 네.
0: 건선은 피부 부분이 경계가 뚜렷한 구진, 불뚝불뚝 튀어나온 것이 보이고 피부의 비후 두꺼워지고 각질이 증식 그리고 부정 각화를 수반하며 표면에는 은백색이 그 비누 같은 인설상을 나타냅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분 수고하십니다.
0: 말씀하세요.
2: 예. 저도 저 이 무릎 부스도 못해서 걸으면 딱딱 맞히고 저기 가만히 그건 앉아서 해야 할지 걸 신주담만 합니다.
0: 무릎, 예.
2: 예, 무릎이가.
0: 예.
2: 그래서 현대병원이 방송을 통해서 부스를 가서 그 무광주사를 꼽으러 맞아서 한번 맞았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걸린 게 많이 낫다만 합니다.
0: 낫습니까? 예.
2: 예, 그 미네 어찌 못했다만 합니다. 예. 아파서 거기 바쁘다만 합니다.
0: 그럼 좀 엄중한 단계입니다.
2: 예, 엄중합니다. 그래서 자, 그 댕기면 뽕비도 쌩 맞고 그냥 되는데 안 낫더라만 합니다.
0: 뽕패라는 거는 그게 격소, 예,
2: 예. 예. 선생님 강의 듣고서 그게 찾아갔는데 그 미관대 선생님이 그 주사를 해서 한번 맞았는데 효과가 좋다는 게 해서 한 몇 번 맞아야 되겠다.
0: 예, 그 좀 걷기 전혀 어렵다는 건 그는 뭐 저기나 중距離선 벗어나서 엄중한 단계입니다. 예.
2: 그건 무슨 열매도 거들더니 아파서 딱 아슬리 그래서 그걸 가만 앉아야 돼. 가만 앉아서가 또 소화를 해야 되지. 그런 중에 방송 통해서 이래서 가서 저기 그래서 현대병원 찾아갔는데 야 영 한번 맞았는데 그렇게 좋지 않을까?
0: 그렇습니다.
2: 많이 낫다만 합니다.
0: 네.
2: 내일 여행합시다.
0: 네. 한 번의 효과는 알리고 예. 두 번이나 세 번은 꼭 아무리 경해도 세 번 정도는 맞아야 되고 예. 그 아마도 들어보니까 엄중한 단계인데 한 네 번도 수여될 수 있다 하는 거 생각하고 예. 예. 치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잘 만나시기 좀 더 공고히 하자.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 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 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네, 모니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하세요.
1: 선생님 보건부사료법이야. 너무 좋았어요. 예, 소개란 것보다 요수법이 우리
0: 여섯 분이나 소개했습니까?
1: 선생님이. 오, 정말 이야기. 그래서 어심가미에 어제 그저께 뭡니까? 어젠다 할까? 어제 저기나 뭡니까? 우리 내같이 이렇게 했는데 오늘 같이 요맛에 요 뭡니까? 사령인데
0: 네.
1: 60년대 집행일 찍고 된 거고요. 굉장히 한 3년 집행일 찍고 된게 이거 하니까 작년에 얘기했는데 아이 고지해도
0: 거지 듣지 않아서, 예.
1: 전 방송 내 어쨌든 그때 아이 들었게 방송 언니 들으시오. 86년 난다 이모테 90세 1세 되는 언니들 난다 언니라 부른다. 그러니 그 언니가 얘기 그 할머니가 얘기랄까요. 고지 작년에 아이들 이번에 고지들 어제 그저께 제가 나를 동일해서 아이 되겠는 게 그저께 가는 게한번 맞은 게 허리 감각이 온다 명 좋답니다.
0: 예.
1: 예, 오, 게 이렇게 생각밖에는 그런 게 다수벌 이게 좀 심하지 뭐.
0: 예.
1: 예, 집행기지 그걔 이분이 이 할머니 다른 할머니들도 약한데 조금 예치라다 말하니까 치랄까 허리뼈에
0: 예,
1: 더하든.
0: 무릎이나 허리에 좀 체중 관리 수여됩니다.
1: 예, 그게 무릎이 아프다 되게 무릎은 아예 아예 허리 먼저 하고서 이렇게 다 보겠다 이런 게한번 맞은 게 오늘 이제 우리 집에서 놀다가 이게 오, 이 허리 가벼워졌다는 게 랬대다 가벼워졌다.
0: 예, 한번 치료받은 게 효과 확실히 알린다는
1: 예,
0: 얘기입니다. 예.
1: 한날 새 맞을 때는 모르겠더니 주스 타고 갔다 왔다 하더니 그러니 오늘 이제 우리 집에서 놀다가 어떤 것 같거나 어쨌든 허리에 가볍고 조금 약간 아프게 났다고 감각이 온다고 이랬대요. 그래서
0: 네.
1: 한번 나서라 하더란다. 이관례 원장님.
0: 네.
1: 예, 그래. 그래서 그거 듣고서 이렇게 그러니까 넌 할머니 안에 오라고 해서 그랬대요. 우리 어제 그래 갔다 온 길에
0: 네.
1: 이 할머니 어디 믿는다 말이다. 어떤
0: 네. 진짜 제가 체험해 보니까 믿을 만하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1: 예, 작년에 그래 선전에서 아이 뭐 원래 듣지 않으신 게요. 9년에 방송 들어가 들어본 게 어쨌든 무슨 도이라 저축에서 무슨 새끼도 뭐하겠는 하겠다는 그래도 그 마음 같이 간게 갔다 왔다 말이야. 굉장히 감각이 좋다. 5번 경기를 밀고 나가겠다 면서 견지하겠다 면서.
0: 네.
1: 예, 이게 선생님 고맙다 인사드립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번에 예, 우리 그 친구가 그 한국에서 와서 허리도 아프고 관절이 아파서 예, 저번에 가서 했으니까 예, 기저귀에 가서 예,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
0: 네.
3: 주사로. 그거
0: 네.
3: 맞은 게 예, 그 무릎이 아프던 게 예, 통쇄나던 게 많이 나아졌다, 제니까.
0: 예.
3: 제가 고서로, 그, 뭐니까, 이제 한 열흘 돼서 또 가겠는데, 가기 전에 또 예약을 해야 됩니까?
0: 예. 2652120에다가 전화하면 됩니다.
3: 아, 가기 전에.
0: 예.
3: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2: 안녕히 계십시오.
3: 고맙습니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이제 그 건선, 예, 소보짐에 대해서 얘기 드리던 중인데, 이 건선은 좀 젊은 나이에 발생해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만성염증성 피부질환입니다.
2: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하세요.
4: 예, 우리 동네가 예, 오늘 나한테 전화 온게 이렇게 풍이 좀 이렇게 살다고 하는데 이 말하는 게좀 뻣뻣한 게 대량 감각이 나고 예, 말하는 게 이렇게 정상에는 가지 않을 때라 그래 현대병원에 가 배우겠는데 그러니까 어느 장애가 왔어요. 예.
0: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4: 예, 그래서 어떻게 예약해 보려고 그럽니다. 어느 선생님 보자니까.
0: 네, 2652120에 전화 예약을 해 하시면 됩니다. 상세 문의도 거기다 더 하시면 됩니다.
4: 예, 잘 알았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일단 건선에 걸리기만 예, 피 소보짐에 걸린 환자는 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그리고 여러 합병증들이 동반되므로 그래서 적극적인 치료가 그리고 관리가 중요합니다.
2: 네.
0: 예, 건선 소보짐 예, 그왜잘 치료 안 되는가? 예,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자가 면역성 질병으로서 매우 어렵습니다. 피부에 증상이 나타났지만 근본 원인은 몸의 면역 기능이 이상의 현상입니다.
2: 네.
0: 예. 우선 그 나타난 증상은 예, 그 백색의 은설상에 비누 같다 하는 뜻입니다.
2: 네.
0: 예, 그리고 가볍게 긁기만 하면 한층 한층 또 떨어집니다. 긁어서 엷어진 후에는 얇은 마기도 안에서 보이고 더 긁어 내려가면 작은 출혈점이 나타납니다. 예, 이것이 건선의 특징적인 표현입니다. 예, 이런 점에 그 많이 사용하는 부위에 머리, 팔꿈치, 무릎에 그리고 허리 뒤쪽에 종아리, 어떨 때는 또 이 손톱 같은 데 푹 베어 들어간 곳에 생기고 또 갈라지고, 예, 이러면서 가렵고 예, 매우 그 어려운 증상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신다.
0: 말씀하세요.
5: 예. 우리 이모 있잖아요. 이 귀 들리지 않아서.
0: 예.
5: 이 들리 어제 달리 들리던 게 이제 한 서너 달째 지금이 잘 들리지 않아서 소리 자꾸 얘기하고 소리 소리침이 그래서 지금 현대병원 치료를 좀 받아 그랍니다.
0: 예. 이 난청이라는 게 이게 참 연세 드신 분들한테 이런 문제가 종종 있습니다. 예, 이래서 예, 뭐 아무리 치료하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청기까지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 치료되면 왜 하필 그거 사용하겠습니까? 그래서 잘 안 되는 이런 병에 연길시 현대병원은 귀에 소리 나거나 잘 들리지 않거나 예, 이런 질환도 예, 치료해 드립니다. 1652120에 전화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5: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6: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말씀하세요.
6: 이 언니가 한 분이 지금 우터 화했다서 현대병원에 가서 치료 두 번 받았습니다.
0: 네.
6: 지금 고양이 다리 구석장이 등기로 올라가는 심지라든지 지금 어떤 다리를 많이 헷갈아지고 올라가는 게 어떤 많이 났습니다. 지금 이제 두 번 치료 받았는데.
0: 네.
6: 이번 세 번째 가자고 합니다.
0: 네. 그거는 세 번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네. 네, 1652120에 예약하시면 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이 건선, 유피센, 이 병은, 예, 그래도 좀, 예, 증상은 고통스럽고, 예, 특별히 또 그 매우 어려운 점으로서, 그냥 연고 바르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연고라는 것도 다 격소제입니다. 사실. 네. 예, 이런 병은 계절 바뀔 때 밤을 새거나 정신적인 압력이 클 때 혹은 감기 좀 크게 걸린 후에 더 가중해지는 특점을 보입니다. 근데 예, 전염은 없습니다. 같이 밥 먹거나 예, 접촉하거나 또 한 방을 같이 써도 다른 사람한테 전염은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근치하는 방법이 없고 자주 재발하는 특점으로서 그리고 점점 예, 그 엄중해지는 단계를 걸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외용 연고 예, 이거는 피부 표층의 염증과 각질만 일시적으로 억제할 뿐 원인이가 면역이 문제인데 이거 해결하지 않는 한은 아무리 연고를 발라도 되지 않습니다.
2: 네.
0: 예, 그래서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이 같은 피부의 질환에 대해서 외부의 그 피부 그 영양 수복도 해주고 그리고 특별히 내부 자가 면역 활성 이중 관리로서 예, 치료해 드립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호르몬 연고의 약을 더 줄일 수 있고 또 끊을 수 있도록 해 드립니다.
2: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대병원 지점은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한 변방호텔역 오른쪽 6층 건물이고요.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특색 보건 건강 발전의 길을 확고 부동하게 걸어 15차 5개년 전망 계획 기간 건강 중국 건설에 결정적 진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호령 정협주석이 웬남 국회 전 타인만 의장을 접견했습니다. 장정 정신을 계승하고 부흥의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호북대지에서 새 로정을 시작했습니다. 3, 4분기 고빈도 데이터가 우리나라 경제의 호전세를 반영했습니다.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인민의 건강은 민족의 번영과 국가의 부강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습근병 총서기는 건강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나라의 국정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견지하고 중국 특색의 보건 건강 발전의 길을 확고 부동하게 걸어가야 하며 신시대 보건 건강 업무 방침을 확고 부동하게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의 첫 해에 우리나라는 의료 보건의 중점 하향 이전과 양질의 자원 하향 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의료 예방 협동 업무 기재를 정비하며 건강 관리의 관문을 앞당겨 사회 사무 관리의 각 단계에 통합시켜 전 인구와 전 생명 주기를 아우르는 건강 방어망을 촘촘히 구축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 견고한 건강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함운대학교 부속 심혈관 병원에서는 간호팀이 보행 분석기 플러스 레이더 모니터링 플러스 스마트 시계로 구성된 입체적 방호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입원 중 낙상 고위험 환자가 기상하여 침대에서 내려오면 간호사의 스마트 시계가 경보를 울려 간호사가 즉각 침상 곁으로 이동해 돌봄을 제공하도록 알립니다. 함운대학교 부속 심혈관병원 심장내과 5과의 수간호사 리가화는 환자가 입원할 때 보행 분석기를 사용하면 일부 보행 이상 환자를 정확하게 식별하여 낙상 고위험 환자로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밀리메터파 레이더를 가동해 관측할 수 있어 림상 간호 인력이 환자를 위해 정밀한 낙상 예방 처치를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건강한 것은 임민들의 아름다운 바람이자 간절한 기대입니다. 2021년 3월 습근병 총서기는 복권을 시찰하고 조사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 인민의 행복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건강이다 라고 표했습니다. 건강이 1이고 나머지는 모두 뒤에 0입니다. 1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성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사업을 계속 발전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인민지상, 생명지상의 리념을 견지해야 합니다. 총서기는 통찰력 있게 건강중국 건설을 추진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각 지역과 각 부문은 공중보건체계를 정비하고 질 높고 효율적인 의료봉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건강하고 문명한 생활방식을 고무함으로써 건강중국의 찬란한 청사진을 끊임없이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 환자와 수술 후 회복 중인 환자들의 재택 진료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료보험국은 2024년에 방문 봉사 수수료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이 민생 정책을 바탕으로 사천성 인민병원 연속 간호센터는 적극적으로 봉사를 확대하여 환자들의 병원 왕복 부담을 줄였습니다. 107세의 서남재경대학교

퇴직 교수인 세현광의 집에서 사천성 인민병원 종양센터의 주임 간호사 단령은 손짓과 몸짓, 글로 소통하면서 로인에게 재활 세부 사항을 당부했습니다. 단령은 매주 한회 방문하여 PICC 카테터 전문 유지 관리를 시행했는데 방문 간호 비용 중 의료 봉사 비용과 소모품 비용은 모두 의료 보험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령은 병원에서 카테터를 삽입한 뒤에는 카테터를 착용한 채 집에서 지낼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현재 필요한 것은 장기적인 정맥 투여, 이를테면 고용량 수액 투여입니다. 로인이 너무 즐겁게 웃는 것은 제 일을 인정해주는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소년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전면적인 발전은 청소기의 마음속 가장 따뜻한 걱정거리입니다. 이제는 체육 수업을 충분히 개설하고 학교 미술 교육, 치면 활동을 전개하며 심리 건강 교육을 보급하는 등 건강 제일이라는 교육 리념이 체계적인 제도 설계 방식으로 시간표에 반영되고 운동장으로 나아가며 평가에 녹아들고 있습니다. 강소성 상숙시 록지실험소학교 교무처의 종소익 부주임은 체육 수업에서는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고 가정과 학교가 함께 협력하여 아이들의 체력을 점차 높이며 운동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체력 수준과 신체 상태 등을 천천히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을 거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의료봉사체계를 세웠습니다. 110만여 개 의료보건기구를 보유하고 90% 이상 주민들이 15분 내 가장 가까운 의료봉사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2035년까지 건강 중국을 건설하는 것은 당주황이 내린 중대한 전략적 결책이고 15차 5개년 전망 계획 시기는 이 목표를 실현하는 관건적인 시기입니다. 기층 의료 보건 토대를 지속적으로 다지고 보건 건강 사업이 보편적 혜택과 균형, 전민 공유의 방향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한다면 억만 인민의 꿈을 실은 행복의 길이 펼쳐지면서 중국식 현대화의 건강 기반이 보다 더 굳건해질 것입니다. 국가보건건강위원회 뇌해조 주임은 15차 5개년 전망계획기간 건강우선 발전 전략을 실시하고 의약보건체제 개혁을 심화하며 병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데로부터 건강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인민의 건강 자질 수준 향상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건강봉사 면에서는 보다 더 보편적 혜택이 되고 닿을 수 있으며 보다 더 체계적이고 연속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정협 왕호령 주석이 11일 북경에서 웬남 국회 전 타인 만 의장을 접견했습니다. 왕호령 정협 주석은 근일내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중국 국가주석인 습근평 동지는 웬남 공산당 총서기이며 웬남 국가주석인 또럼 동지와 밀접한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면서 중국과 웬남 관계를 이끌어 백년 변국 속에서 파도를 헤치면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인솔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웬남과 함께 량당 량국 최고 지도자의 전략적 인솔을 준수하고 여섯 가지 더욱의 총적 목표를 따라 제분야 호혜 협력을 고품질로 추진하고 중국 웬남 운명 공동체 건설을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 전국정협은 웬남과의 교류 협력을 심화하고 각자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여할 것입니다. 전 타인만 의장은 량당과 량국 최고 지도자의 전략적 인솔하에 웬남과 중국 간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정치 기반, 물질 기반, 민심 기반이 끊임없이 굳혀졌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이 이룩한 중대한 성과에 대해 축하를 표합니다. 웬남은 한계 중국 원칙을 단호히 준수할 것입니다. 웬남 국회는 중국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사회 각계의 진선 왕래를 밀접히 하며 웬남 중국 운명 공동체 건설을 촉진할 것입니다.

왕동명, 왕동봉 등이 접견에 참가했습니다. 계렬보도 장정 정신을 계승하고 부흥의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오늘은 홍군의 중요한 병력 공급지인 호북으로 찾아갑니다.

민심 기반이 좋았다고 하면서 25군은 이곳에서 드문 휴식 기회를 얻어 장정전의 사상, 조직, 군사적 준비를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홍군이 남먼저 섬서에 도착해 중국 혁명에 공을 세우는 데 튼튼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1934년 10월 말 적은 도가하 우배척 골산에서 홍 25군을 포위 섬멸하려 시도했으나 3천명도 되지 않는 홍군 전사들은 피와 살로 몸을 던져 비행기와 대포의 연속적인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장정 국가문화공원의 영산원구의 호곤강 해설사의 소개에 의하면 전투가 끝난 뒤 백성들은 앞다투어 산으로 올라가 부상병들을 집으로 데려와 療양하게 했고 도가하의 중약재들을 찾아 전사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전사한 홍군들은 그 자리에서 묻어주었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비석에는 한 병사, 두 병사, 다섯 병사라는 글자를 새겨놓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예전에 홍군 부상자들을 치료했던 중약재들은 지금은 마을 사람들의 소득 증대와 부를 창조하는 비법 처방으로 되었습니다. 안효덕 농민은 이 봉룡정은 모두 우리가 말린 봉룡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황금빛 가을, 다가하향 공급 판매 합작사의 마당에는 새하얀 봉룡정 알갱이가 가득 깔려 있었습니다. 영산현의 한 가족 농장 책임자인 안효덕은 현지에서는 대별산 천혜의 생태 여건을 바탕으로 회사 플러스 기지 플러스 농가의 합동 모델을 통해 종약재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안효덕은 처음에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약재를 거래했지만 지금은 픽업 트럭으로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가정의 약재들을 거두어들여 생산 공급 판매에 일괄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제품의 판로가 보장되었기에 우리는 과감히 약재를 재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영산현의 종약재 재배 면적은 약 30만 무 수준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종약재 산업의 종합 생산액은 50억 원을 돌파해 5만 명의 산간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이루도록 결인하고 있습니다. 장정 정신은 대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역 협력 혁신을 심화하고 과학기술 성과의 전환을 다그쳐 옛 혁명기지의 심산오지를 과학기술 혁신에 요추는 휴머노이드 로봇 정밀구동의 핵심 분야를 한층 더 공략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산업, 학교, 과학연구기구의 협력연구를 심화해 나아갈 전망입니다. 새로운 노정에서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호북성의 규모 이상 공업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첨단기술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36.8% 증가했습니다. 광전자 정보부터 첨단 장비 제조에 이르기까지 호북성은 핵심 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난제를 돌파하면서 위대한 장정 정신을 분투의 동력으로 전환해 호북 대지의 이 붉은 비옥한 땅에 끊임없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정보센터가 발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3, 4분기 우리나라 소비, 대외무역, 투자 등 분야의 여러 고빈도 지표가 안정적으로 호전을 보이며 우리나라 경제는 안정 속 진보, 안정 속 우호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성장 동력이 꾸준히 축적되고 있습니다. 올해 3, 4분기 우리나라 소비시장이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오프라인 실물 소비의 회복 탄력성도 계속 강화되었습니다. 지나간 국경절 연휴 기간 많은 지역에서는 국가와 지방 그리고 자동차 업체의 다중구매 할인 보조금에 힘입어 자동차 판매액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절강성 안기련의 한 자동차 판매 봉사 유한 회사의 영업 총감은 차량을 거의 300대 가까이 판매하여 10 내지 15%

15% 성장한 것이 사실이라며 대략 매출이 1억 3천만 원 정도로 정책의 전반적인 효과는 비교적 뚜렷하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정보센터의 오프라인 소비 빅데이터에 따르면 3, 4분기 각종 소비 지급액이 동기 대비 2.6% 증가해 증가폭이 2, 4분기보다 0.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9월 오프라인 지급액은 동기 대비 3.1% 증가하면서 세 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산업 사슬, 공급 사슬의 우세가 지속적으로 발휘되면서 대외 무역의 안정적인 호전을 추동하고 있습니다. 3, 4분기 우리나라 투자 구조는 계속하여 새로운 분야와 더 우수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9월에는 컴퓨팅 파워, 데이터 등 신형 기반 시설 프로젝트의 낙찰 금액이 동기 대비 50.4% 증가했고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등 첨단 분야의 자본 투자 금액은 동기 대비 증가폭이 한 배를 넘었습니다. 신형의 기반 시설과 신산업 투자의 확대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정보센터 빅데이터 발전부 위영 부수임은 3, 4분기 이러한 지표 데이터를 보면 정책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산업과 시장이 동시에 공명을 이루며 경제의 내생 성장 동력이 끊임없이 축적되고 있어 4.4분기 경제의 지속적인 회복세와 전년도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견고한 기반을 마련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수와 향항을 잇는 신환강 통상구가 7년에 걸쳐 승격 개조 공사를 마치고 12일 오전 6시 30분 공식 운영을 시작해 료객과 료객 차량의 24시간 통관 봉사를 제공하게 됩니다. 12일 오전 6시 30분 환강 통상구가 공식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환강 통상구는 2019년 현 부지에서 재건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면 승격된 새 통상구는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이고 건축 총면적은 68만 9,700평방미터로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육상 통상구 단독 건물입니다. 심수세관 소속 환강세관 료행검사 2처의 료행검사 3과 장자로 부과장은 통상구 체계가 동일 통로에서 한 번 줄을 서고 한 번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최적화되어 두 지역 검사 부문이 백그라운드에서 동시에 심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등록을 마친 교행객은 한 번만 줄을 서고 신분증을 한 번만 제시하면 심수와 향항 두 지역의 출입국 수속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료객 통관 면에서 우리는 입경 3합일 료객 경력 검사 통로를 처음으로 설치했습니다. 입국 자동 통로에는 4개 문 일체형 개찰구를 설계했고 전 구간에 정보 수집, 검증, 적외선 체온 측정, 스마트 건강 신고 등 장비를 갖추어 료객이 별다른 지연을 느끼지 않고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심수와 향항 사이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 룡로 료객 검사 통상구인 환강 통상구는 현재 협력 검사 신속 통로 134개, 인공 통로 68개, 그리고 5합1 차량 협력 검사 통로 28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상구의 설계 기준 1일 통관 능력은 약 20만 명이고 료객 통관 시간은 30분에서 5분으로 단축되어 료객 수용 능력과 통관 효율이 대폭 향상될 전망입니다. 심수시 통상구 판공실 강성봉 부수임은 새 통상구의 준공은 심수와 향항의 상호 연결이 새 단계로 도약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수와 향항 주민의 왕래가 더 편리해지고 각종 요소의 흐름도 더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강성봉 부수임은 우리는 이번 개통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통상구를 잘 운영하고 료객 봉사를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통관을 더 편리하고 융합을 더 깊게 만들어 심수향항 협력과 광역도시권 건설에 새로운 더 큰 기여를 할 것이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역 수단으로는 유럽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에너지 가격이 재차 유럽 여론의 중심에 섰습니다. 디젤유 가격 인상이 가장 먼저 운송업계 타격을 주었습니다. 매번 유가의 변동이 산업 사슬을 따라 전달되면서 생산과 제조의 모든 단계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난방철의 즈음에 기자가 벨지크에서 현지 주민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노인은 현지 주택들은 대부분 천연가스 단독 난방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올해 에너지 요금이 적지 않을 것이고 내년에는 더 비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쪽은 공업기업의 생산 원가가 연결되고 다른 한쪽은 일반 가정의 생활비와 연결되어 있는 에너지 가격은 유럽 경제의 취약점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유럽 동맹 통계국이 10월 2일 발표한 초보적인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9월 유로존 통화 팽창률이 3.8%까지 올라 8월에 3.2%에 비해 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중 에너지 가격은 동기 대비 18.8% 증가해 8월 대비 한층 더 확대돼 통화 팽창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됐습니다. 에너지 비용은 경쟁력 곤경의 한 측면에 불과합니다. 지금 유럽은 더욱 초조하게 만드는 것은 혁신 동력의 전환이 부진한 점입니다. 유럽에는 최고 수준의 연구소와 독창적인 기술이 부족하지 않은데 왜 혁신은 늘 다른 시장에서 더 풍부한 자본과 더 넓은 적용 분야를 확보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오랫동안 유럽을 괴롭혀왔습니다. 유럽 언론에 따르면 벤처 투자 내용이 부족하고 통밀 시장에 여전히 장벽이 존재하며 감독관리 규칙의 적응성이 지연되고 경영 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원인이 유럽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통증이 아직 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적인 병폐 또한 빠르게 치유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내외 절조의 시간차 때문에 유럽 동맹의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원가를 낮추려면 에너지 구조를 조정해야 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려면 감독관리의 개혁을 추진해야 하며 혁신 상태를 최적화하려면 제도적 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조정은 수년간의 노력이 없이는 실현될 수 없지만 글로벌 산업 경쟁은 멈춰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 같은 대내외 증속의 불일치는 단순한 무역 적자의 수치보다 유럽에서 왜 점점 더 불안감이 커지는지를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유럽 동맹은 무역 수단을 불안 완화의 처방약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 동맹은 전기차 관세의 후속 조치를 연이어 추진하고 의료기기 분야에 외국 보조금 심사를 시작했으며 수입 보호 조치의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남에게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이 마치 자신이 더 빨라지게 하는 것보다 쉬운 일처럼 보이는 앞뒤가 전도된 정책 논리가 형성됐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것일까요? 겉으로 보면 조사 기간을 정하고 조사를 시작하며 문턱을 높이는 것은 한 공장의 에너지 원가를 낮추거나 선도적인 기술 기업을 육성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전자는 유럽이 행동하고 있다는 정치적 신호를 방출해 내부의 여론 압력에 대응할 수 있지만 후자는 효과를 보기까지 수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사실 유럽이 자신의 문제점을 못 보는 것은 아닙니다.

0: 에너지, 투자, 혁신, 통일시장, 산업경쟁력 등 의제들은 브뤼셀의 의사일정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했었습니다. 오히려 유럽은 상황을 잘 파악해 심층 개혁이 넓은 범위의 리해관계와 연결되고 추진 난이도가 크다는 점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초조함과 불안감을 못 이겨 겉보기에 간단한 것 같지만 대가가 엄청 큰 무역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상대의 발걸음을 늦추게 한다고 해서 자신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역수단은 완충 시간을 쟁취하고 현지 산업에 단기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으나 더 낮은 에너지 원가와 더 활발한 자본시장, 더 빠른 혁신 전환을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유럽 동맹에게 있어서 까다로운 자체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다면 더 복잡한 내일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역수단으로는 유럽의 불안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리고코였습니다.
1: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2: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 일회용 비닐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2: 비닐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2: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2: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3: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2: 나무 한 그루는 하루에 400kg의 수분을 증발해 토지에 자양분을 제공합니다.
4: 한 모의 삼림이 하루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는 67kg이고 1년에 65명이 호흡할 수 있는 산소를 방출합니다.
2: 한 모의 림지는 한 모의 모림지보다 20톤의 물을 더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한 모의 방풍림은 100여 모의 비옥한 토지를 풍재로부터 보호해줍니다.
4: 우리는 이렇게 많은 숫자를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회용 젓가락을 적게 사용하고 량만 인쇄로 종이를 절약하며 저탄소 출행을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는 나무 한 그루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2: 나무 한 그루의 가치를 알고 생명의 푸름을 가꾸어 갑시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시간 코너에는 막스주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자를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감숙도낭 월화천이 내놓은 추석 행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브라질 대통령 선거가 교착상태에 빠진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정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 코너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

0: 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1: 배움의길에서전진하고
2: 배움의전당에서진보하는학습시간
3: 오늘이시간에는막수주의중국화와시대화의새로운장을열어나가자를보내드리겠습니다이글은습근평이성북급주요지도간부당주왕제19기제6차전원회의의정신학습관찰특정주제연구토론반개강식에서간연설의요지입니다첫번째시간입니다당주왕이이번특정주제연구토론반을개최하는목적은당주왕제19기제6차전원회의결의를깊이있게연구터득하고당의역사를깊이있게총화학습하고교육선전하며당의백년분투의역사적경험을더욱잘파악활용하고위대한창당정신을고양함으로써역사적자신감을높이고단결과통일을증진하고투쟁정신을앙양시키며전당과전국여러민족인민이신심을확고히다지고용왕매진하는기계로두번째백년분투목표를실현하기위해꾸준히노력하도록동원하자는데있습니다한민족이시대의앞장에서나아가려면리론적사고를한시도멈추어서는안되며올바른사상적인도를한시도멈추어서는안됩니다중국공산당이중국을영도할수있는것도중국특색사회주의가좋은것도본질적으로막수주의를실행했기때문입니다막수주의가실행가능했던것은우리당이막수주의의중국화와시대화를끊임없이추진하는한편이로써실천을지도했기때문입니다이번전원회의결의에서는우리당이지난100년간의분투노정에서막수주의의중국화와시대화를끊임없이추진해온경험을전면적으로총화했습니다당이지난100년간의분투노정에서막수주의의중국화와시대화를추진해온경험을중점적으로분석연구하고총화하는것은전원회의결의에일관된중요한내용으로서우리는반드시깊이있게학습하고전면적으로터득해야합니다막수주의는인류사회의발전과진보의방향을제시해주었으며우리가세계를인식하고법칙을파악하고진리를추구하고세계를개조하는강대한사상적무기입니다한편막수주의리론은교조적리론이아닌행동지침으로서반드시실천의변화에따라발전해야합니다막수주의가실천속에서역할을발휘하는데있어서관건은막수주의의기본원리를중국의실정과결부시키고시대의특징과결부시킬수있는가없는가하는것입니다세계와중국의빠른변화속에서낡은틀에얽매여사상이경직되고리론혁신의용기를갖지못하며중국의물음세계의물음인민의물음시대의물음에과학적으로해답할수없다면당과국가의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할수없을뿐만아니라막스주의도생명력과설득력을잃게됩니다현시대중국은인류역사에서가장웅대하고도독특한실천혁신을펼치고있습니다개혁과발전과안정의막중한과수많은모순과위험과도전국정운영에서나서던전례없는시련지난100년간겪어보지못한세계적인대변환의국면은우리에게시급히해답해야할수많은리론과제와실천과제를던져주었습니다우리는시대의흐름을정확하게파악하고과감하게인류발전의선두에서서인민의목소리에귀를기울이고

0: 현실적 수요에 부응해야 하며 사상해방과 실사구시, 수정혁신을 견지해야 합니다. 또한 막수주의를 견지하는 것과 막수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을 더욱 잘 통일시키며 막수주의라는 이 화살로 신시대 중국이라는 이 관역을 마치기 위해 막수주의의 기본 원리를 중국의 구체적인 실정과 결부시키고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와 결부시켜 막수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당의 지난 100년간의 분투 노정이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당과 인민의 사업이 정확한 방향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주요 사회 모순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파악할 수 있는지, 중심과업을 확정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요 사회 모순과 중심과업을 정확하게 제대로 판단하면 당과 인민의 사업을 순조롭게 발전시킬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당과 인민의 사업은 좌절을 겪게 됩니다. 이번 전원회의 결의에서는 당이 주요 사회 모순과 중심과업을 능숙하게 틀어지고 재반 사업을 이끌어온 데 대해서 전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당이 지난 100년간의 분투 노정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 모순과 중심과업을 연구하고 파악해온 경험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총화한 것은 전원회의 결의에 일관된 중요한 내용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깊이 있게 학습하고 전면적으로 터득해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사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적 권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숙 도낭 월화천의 추석 행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자.

매년 추석이면 감속 더낭의 명사산이 품어낸 월화천은 세 개의 달이 한 화면에 담는 기경이 사람들을 취하게 합니다. 하늘의 둥근 보름달, 샘물속에 비낀 초승달, 그리고 월화천 자체의 또 하나 초승달입니다. 둥근 달이 명사산 능선으로 천천히 떠오르는 모습을 두고 누군가는 만경의 노란 모래가 옥쟁반을 받쳐든다고 비유했습니다. 쏟아지는 은빛 달빛이 초승달 모양의 맑은 샘물 속으로 비낍니다. 달이 둥글게 차고 샘은 은빛 갈고리 같으니 어떤 이는 이를 두고 어젯밤 초승달이 오늘 밤 가득 찼구나라고 감탄했습니다. 도낭 지역 주민들은 지금도 보름달 뜨는 밤에 높은 곳에서 달을 바라보는 전통 풍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관객들도 주민들과 함께 명사산 정상에 올라 월화천을 내려다보며 사막의 밝은 달을 감상합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월화천은 초승달을 닮아서 월화라는 이름을 달았습니다. 한나라 때 사정이라 불리웠던 이곳은 당나라 때에 약천이라고 하고 청나라 때에 비로소 월화천이라 불렸습니다. 을 자랑하는 맑은 월화천은 거울처럼 청명해 마치 사막 한가운데에 박힌 명롱한 비추처럼 유난합니다. 그리고 은은한 잔물결 속에서 모래가 살랑거리고 물빛이 유유한 월천효철은 도낭팔경의 하나로 꼽힙니다. 월화천이 가장 경이로운 점은 모래와 샘이 함께 어우러져 공존하는 독특한 지형입니다. 류사 한가운데 있는 샘, 류사와 불과 수십 메터 떨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천년 동안 강풍 속에서도 류사에 묻히지 않고 고비 사막 한복판에서도 마를 줄 몰랐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모래산에 둘러싸이고 지형이 낮아 환형의 산자락 분지를 형성한 월화천은 동서양쪽에 천연적으로 바람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람이 월화천 구역으로

뒤 지형을 타고 상승 기류를 이루면서 주변의 루사를 남북 양쪽 산정이나 산등성이 뒤편으로 보냅니다. 이래야 천년이 지나도 루사가 메울 수 없는 신기한 광경을 형성했습니다. 생가의 무성한 갈대숲, 물속에서 한가로이 논이는 물고기, 호양과 사조가 울창한 그늘과 정자루각, 그야말로 예스러운 독특한 장면입니다. 월하천의 희귀한 철배어와 한약재인 칠성초, 그리고 명사산 오색모래를 두고 현지 사람들은 월하천 삼보라 부릅니다. 최근 연간 명사산 월하천 관광지는 천리밖에 달 구경을 주제로 추석 달맞이 문화행사를 꾸준히 선보이고 있습니다. 칠선으로 분장한 연기자들은 화려한 의상을 입고 관광객들과 함께 등불을 들고 행진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갈대숲을 지나 락타 행렬 사이를 유유히 거닐기도 하고 모래 언덕 위에서 등을 걸고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어둠이 내리면서 상아와 칠선녀가 인파 속을 누비며 춤을 추는 광경은 관광객들로 하여금 마치 고대 서역에 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2026년에도 관광지는 추석 달맞이 시리즈 행사를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착 상태에 빠진 브라질 대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추적.

현재 시간으로 10월 4일 저녁 브라질 대선 1차 투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후보 중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기에 브라질 고급 선거법원은 회다 득표자 2명인 전

대통령 보우소나루의 아들 플라비오 보우소나루와 현직 대통령 룰라가 오는 10월 25일 제2차 투표를 둘러싸고 경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고급 선거법원의 잠정 집계에 따르면 플라비오 보우소나루가 득표율 47%로 1차 투표를 이끌었고 룰라가 45%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기타 후보와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브라질 대선 규정상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곧바로 당선을 확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최다 득표자 2명이 결선 투표를 둘러싸고 승부를 가립니다. 브라질 일간지 폴리아 지 상파울루드는 정치 분석가들의 견해를 인용해 이번 선거의 특징은 룰라와 플라비오 보우소나루 모두가 비교적 탄탄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동시에 일정 규모의 반대층도 함께 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권자의 투표 의지가 낮은 점도 이번 선거의 불확실성을 더해 주었습니다. 잠정 집계에 따르면 1차 투표 기권률은 21.08%, 백지표와 무효표 비율은 5%였습니다. 브라질 대선 규정에 따라 유권자는 어느 후보도 선택하지 않을 수 있고 백지표나 무효표 방식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달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 여론조사기관인 폴리아의 선거 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47%는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지난 선거보다 낮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업체인 퀘스트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23%는 이번 선거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답하고 10%는 기권 또는 무효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1차 투표 결과가 나온 뒤 룰라는 자신의 경선팀이 경제발전과 사회적 포용을 중시하는 국정운영 방안으로 유권자의 지지를 쟁취하겠다고 밝히고 1차 투표에서 기권한 유권자들이 2차 투표에 적극 참여하길 당부했습니다. 플라비오 보우소나루는 만약 당선될 경우 브라질이 직면한 문제의 해결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전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2차 투표에서 두 후보가 기술적으로 엇비슷한 양상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폴리아 여론조사기관에 따르면 쌍방의 진영 중 90%를 넘는 유권자가 결선에서 전과 같은 선택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두 진영은 1차 투표에서 탈락한 후보들의 지지자와 중도층, 그리고 투표 의지가 낮은 유권자들을 핵심 공략 대상이 간주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한편 투표 의지가 낮은 진영 내 유권자들을 확보하는 것도 2차전의 중점 내용이 될 전망입니다. 브라질 고급 선거법원에 따르면 최근 연간 브라질 대선의 기권률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2022년 대선에서 1차와 2차 투표의 기권률이 모두 20%를 넘었습니다. 폴리아지 상파울루는 후보 간 경쟁이 교착할수록 기권률이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쿠데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브라질 전 대통령 보우소나루는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1일 브라질 대선을 주시하겠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플라비오 보우소나루는 만약 자신이 당선될 경우 브라질을 미국의 친밀한 동맹으로 만들겠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룰라 진영은 트럼프 정부가 브라질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최근 연간 브라질과 미국은 관세 사법, 비자 등 문제를 둘러싸고 마찰이 끊기질 않았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한면으로 브라질산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보우소나루에 대한 사법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브라질 정부에 대한 압박을 거듭하는 한편 다른 한면으로 보우소나루 진영에 대해 지속적으로 친선적 자세를 취하고 보우소나루를 공개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플라비오 보우소나루가 지난 5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 최고급 내우로 맞이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브라질 선거에 개입하려는 미국을 수차나 비판했습니다. 지난 3월 브라질은 트럼프 대통령의 브라질 담당 고문인 대런 비티의 브라질 비자를 취소했습니다. 대런 비티는 복역 중인 보우소나루를 면회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올 7월에 브라질 대선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미국 관원 2명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이 밖에 브라질 정보 부문은 미국이 브라질 내정에 간섭할 가능성이 있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미국에 대한 브라질 국민의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라비오 보우소나루에 대한 미국의 지지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내정에 대한 미국의 간섭이 일부 유권자들로 하여금 룰라 정부를 지지하도록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폴리아지 상파울루는
브라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사례를 들면서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1: 험준한 설산고원에서 탄생한 고대의 지혜를 담은 장이향은 만성병과 이남병 치료에서 독보적인 장점을 갖고서 세계인들을 놀라게 합니다. 연결시 덕길종이진료소는 장이약과 현대의학을 융합시키는 특색을 바탕으로 전성혁신 표준화

를 중심으로 하며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의료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장이 특색 있는 진료 기술로 주요 질환을 집중적으로 치료하여 뛰어난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덕길 종이 진료소에서는 장기적으로 풍부한 장의학 지식과 임상 경험을 갖춘 장의 전문가를 모셔서 연변줄의 환자분들에게 전면적이고 정확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덕길 종이 진료소에서는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전통의학의 지혜를 계승 발전시키고 고품질의 진료와 약품으로 환자분들에게 건강과 편안한 삶을 선물합니다. 덕길 종이 진료소 지점은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 50m 되는 곳에 있습니다. 예약 및 문의 전화는 852-7111번, 852-7111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덕길 중이진료소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건강자문 불호 시간입니다. 네, 매일 저녁 6시부터 6시 30분 사이로 30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데요. 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고 덕길중이진료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연길시 덕길장애진료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주요하게 우리 장애학에서의 특수치료법, 예, 우리 외치료법 장애에서는 특수치료법이라 합니다. 이 외치료법을 예, 중심으로 한 특수치료라 할 때에는 외치료법을 중심으로 한 완전한 이런 체계가 있습니다. 예, 때문에 병세하고 체질에 따라서 각각 다른 강도의 또 치료법을 선택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외치료법에서 본다 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이 치료법은 우리 지금 덕길 장애 중이 진료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치료법은 예, 비교적 만성질환 환자분들을 위해서 치료하기 때문에 예, 우리 인체에 해도 없고 좀 부드러운 이료법으로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의료법에서 보면은 예, 사부 이전에 따르면은 장이 외치료법이라 할 때에는 이 강도가 다 다릅니다. 네. 주요하게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예, 부드러운 방법하고 좀 강한 방법, 극한법, 좀 급한 이런 환자에게는 극한법까지 또 진행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덕길 장애 진료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방법은 예, 부드러운 료법에 속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처음 여섯 가지로 설명한다 하면은 첫 번째는 예, 우리 약물이 목욕료법입니다. 이 료법은 전신 또는 일부 사지를 오미감로라는 등 이런 약물에 담궈서 열과 약효를 이용해서 관절질환하고 피부질환 예, 등 이런 질환을 치료합니다. 예, 요즘에 치료받는 환자분들을 보면은 이때까지 이런 치료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관절이 아파서 아주 고통받던 분들이거나 피부질환, 완고성 피부질환 때문에 예, 십몇 년씩 고생하던 이런 분들도 지금 장애 치료를 받고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 약용료법이라 할 때에는 예, 지금 우리 인류의 예, 우리 국제인류비무형문화유산목록에까지 기록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료법이라 할 때에는 약물이나 혹은 버터 같은 거 바르고 문지르는 이런 료법입니다. 예, 이 료법을 보면은 오래된 버터라든가 혹은 약유, 예, 약으로 된 이런 기름 등을 예, 이 환부에 바르고 마사지하면서 기혈 순환을 조화롭게 하고 이 료법은 이 체력이 저하됐거나 혹은

0: 신기능 장애가 있거나 불면증 등이 이런 환자분들에게서 좋은 효과를 봅니다.
1: 네.
0: 예, 요즘 치료하는 환자분들을 보면은 이 불면증을 해결하는 분들도 지금 많습니다.
1: 네.
0: 예, 우리 지금 만성질환 환자분들도 연세가 있으면은 대부분 병이가 불면증이가 같이 동반되면서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예, 이런 분들은 우리 덕길 장애 진료소로 찾아와서 장애 치료를 받는다 할 때는 불면증이 개선이 되면서 기능도 회복도 또 됩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심장이 답답하고 심심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뭐랄까 폴로 이렇게 눌리운다 할까 이런 감이 있으면서 그럴 때는 몸도 영 많이 무겁고 이렇게 얼굴도 좀 이렇게 붓고 또 이렇게 심혈이 너무 이렇게 빨리 뛰어가지고 몸이 후들후들 떨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무 맥도 없고 힘들게 지내다가서 서동에서 용한 선생님이 오셨다는 그 선생님 방송 듣고서 지나서에 한번 찾아갔댔습니다.
0: 네.
2: 그때 가기 전에 미리 예약하고서 가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고 인사 보였댔습니다.
0: 네.
2: 그래 처음 갔는데 영 그 구면인 것처럼 서장 선생님께서 영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셔가지고서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병 보였습니다. 처음 간 길인데 그렇게 편안하게 보였는데
0: 맞습니다.
2: 그리고 또 영 믿음이 있겨서 영 그저 세심하게 잘 진찰해 주더란 말입니다. 그러네 심장이 답답하고 이렇게 불편하다 하니까 좀 뜸을 좀 며칠 떠보자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뜸 위에 좀 며칠 뜨고 그리고 그 수상 선생님께서 그 떼어준 그 처방약이 그 약까지 다 먹었는데 그렇게 심장이 그렇게 답답하고 침침함이 막 그저 돌에 눌리는 것 같은 이런 증상이 있던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몸이 그렇게 그러니까 몸이 막 무겁던 게 많이 가벼워지고 그래서 이게 딱 이렇게 너무 믿음이 있지만 확실하게 이게 약을 먹고 뜬 게 효과 알리니까 또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효과 볼 때 예약해가지고 또 한번 더 보이자고 그랬습니다.
0: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장기 치료를 받아 못 보다가 지금 치료를 받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효과가 좀 빨리 납니다. 예, 그리고 이 심내혈관 질환하고 신경계통 질환에는 우제료법이라는 이료법이가 또 효과를 잘 봅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 뜸물로 해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약물 같은 거 바르고 그 다음에 안마도 하고 하면서 경락도 열어주고 이 전문적으로 이 심내혈관 질환하고 신경계통 질환 치료한다. 예, 이 이료법은 지금 국가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이런 치료법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자분 처음에는 이래서 양기를 북돋워주고 그 다음에는 또 이 우제료법이라는 이 치료법을 또 진행하면은 또 더 좋은 효과로 봅니다. 예.
2: 그렇습니까?
0: 예, 그래도 그냥 가실 때면은 예약하고 가셔야 됩니다.
2: 그래야 될 것
0: 같습니다. 8527111번 하루에 10명밖에 못 봅니다. 건강하십시오.
2: 잘 알았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저도 이게 온몸이 여기도 다 불편한데 특히 허리다리 여가 아주 좋습니다. 아프고.
0: 네.
3: 그래서 여러 전에 진료소에 가서 약도 먹고 침도 맞고 또 뜸 뜨고 했는데 지금 허리 다리 아픈 게 지금 이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3: 그러니까 몸도 여러 가볍고 하여튼 선생님이 이게 정말 친절하고 차근차근 상세하게 알려준

0: 도가지를 뽑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래 또 치료를 받으면서 그 효과에 따라서 지금 주요하게는 이 여섯 가지 방면으로서 치료법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 치료를 받으면서 그 효과에 따라서 또 이 새로운 치료법도 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실 때면 또 이 852-7111번에 예약하고 가십시오. 예.
1: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오늘 예, 이게 정말 사전이 자꾸 매력지. 특히 밤이 뭐, 예, 정말 20분에 한 번, 반 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잠을 못 자리, 막 머리 먹고 어지럼지나고 정말 힘들게 살았댔습니다.
0: 네.
3: 예, 그래, 예, 정말 이게 진료소에 예, 서장이사가 영화다 말 듣고 가서 보였는데, 야, 이 선생님 친절하시고 또 상태 영 잘 봐주고. 야, 방어도 영 다릅니다.
0: 예.
3: 네, 그래, 저기, 소변 잡다 하니까, 뒤도 놔주고, 약도 먹고, 아, 그런 게 지금, 소변 차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어떤 할 때는 한 번밖에 지금 아이 봅니다.
0: 예.
3: 아, 그러니까, 다음 살다님, 머리 그저 맑아지고, 정신 나는 게, 아, 알린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지금.
3: 예. 네, 그래, 약 그래, 또 한 번 더 가보이라고 여야하다 그럽니다.
0: 예, 이 비뇨계통 소변 장애가 있거나, 이 소변 지금 이 비뇨계통 문제가 있고, 소화계통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 치료법이가 맥세료법이란 거 합니다. 예, 이 치료료법도 여전히, 아, 지금 우리 여기 환자분들은 치료 못 받아봤던 이런 치료입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이, 이것도 또 료정이 있습니다. 료정에 맞춰서 또 치료를 받으십시오. 예. 갈 때면은 또 전화를 하고 가십시오. 예.
3: 네, 알겠습니다. 예,
0: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명이 오늘 선생님께 좀 문의하자 그립니다.
0: 예.
4: 예, 소문이 듣던데 예, 서장에서 선생님 오셔서 직접 진료를 한다고 하는데
0: 예.
4: 예, 진짜 그 서장의 선생님 맞습니까?
0: 예, 맞습니다. 우리 예. 감로 장이 전문가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예, 장의사증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증 다 가진 분이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5년 만에 겨우 이 초청해서 온 부입니다. 장의사증도 있고 중의사증도 있는 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덕도 고상학원이와 기술이가 예, 오래동안 어려서부터 서장에서 좀 이 선생님을 모시고 지금 배웠기 때문에 이 장의 치료 기술도 또 아, 좀, 이 영화라거니와 대론적인 이런 지식도 아주 풍부합니다. 예. 예. 바로 림상경검도 풍부하고, 대론 지식도 풍부하고, 예, 예. 우리 장의사증 타기는 하라지만, 장의들이 종의사증 타기는 쉽지 않답니다.
4: 아.
0: 예, 때문에 이분은, 예, 지금 이 자격이가 아주 단단한 분이고, 또 거기에다가 책임감도 있고, 또 환자분들이, 예, 지금 이미 보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만족합니다. 예, 그래서 예, 시름 놓고 오십시오. 예.
4: 예, 그렇지 않아도 예, 소문이 영, 시간 제한이 없이,
0: 네.
4: 그 환자들께 영, 세심하게, 그거 예, 내심 쪽으로 예, 잘 치료를 한다고, 그래서,
0: 네.
4: 내가 예, 거기를 가서 좀 볼까 한다. 허리하고 다리 아프고, 네. 요즘이 이 계절이 바뀌면 또 혈압도 온정하지 못하고,
0: 예, 네.
4: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머리도 흉하고, 이래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0: 예, 네. 환자분이 지금 증세는 방혈료법과 맞습니다. 예, 혈압이 예. 온정 안 되기 때문에
4: 예.
0: 요즘은 혈압도 온정 안 되고 혈당도 온정해야 되고 감기도 오는 것 같고
4: 예.
0: 이래기 때문에 이 료법에도 또 예. 이 간격을 두고 방열료법도 하고 요즘 환자분들은 또 이 온열료법이 아주 필요합니다. 온열료법에는 예. 이 약주 같은 것도 데워서 또 특수한 방법으로 치료합니다. 예, 보리주라든가 약주라든가 이게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직접 찾아가셔서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으십시오.
4: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그래, 하나씩 상세히 알고 가려고 그럽니다.
0: 예, 시름 넣고 예. 가셔. 예.
4: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저는 예, 아, 위병이 있은지 어쩌네, 어란다네.
0: 네.
5: 야, 위에 아파서 예,

0: 그냥 밥을만 먹고 그저 그래서 그래서 그냥 쓰림이 아픈데 쓰리고 아프고 또 그냥 끌덕질이 그냥 나고 그냥 미술 먹고 위도 아프뿐만 아니라 배도 그냥 특히 요즘에는 날씨가 치바나면서 더구나 배가 차가우면서 산 음식은 걸만 먹지 못하고 매번 거 걸만 먹지 못하고 먹기만 하면 산 음식만 먹고 설사하고 싸우고 토하고 그러네. 아, 그래서 치료도 많이 했습니다. 중약도 먹어보고 무슨 친구도 해보고 그래도 치료를 아예 됐어. 요즘에 방송 들어볼까나 이 도끼리 장약 저희 도끼리 장약방에서 이 도끼리 무슨 장이 이사를 그리 모시고 왔다는데 그 말 듣긴 말이 그 말에 좀 친구하고 이 뜬요법으로 그리 유명하게 치료한다 했는데 한번 나 거기 가서 한번 치료를 받을까 안 해서 지금 참 어떻게 가는지.
1: 예, 한다 분은이 지금 증상 보면은 몸에 풍한습이 있으면서 기능 장애가 생긴다. 기혈순환도 옳습니다. 지금 그리고 예. 그리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 중초가 막힙니다. 중초가 막히면 메스꺼리면서 입맛도 없고 맛도 없고 예.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은 우리 장기 치료를 받으면 빠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서장이라 할 때는 환경적으로 좀 악열하죠. 춥고 바람이 불고 좀 예. 이런 극한 환경이죠. 이런 환경에 이 우리 지금 중에서 말하는 이 사기 풍한습이 많은 풍한습으로 인한 질병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0: 아플 때는 막 땡땡 던져서 여기도 왕창 밤중 일어나고
1: 네, 그래서
0: 아파 되게 아픈다.
1: 예, 이런 분들은 장애 치료를 받으면 빠른다. 예,
0: 그래 어떻게 가면 될까?
1: 덕길 장약방 옆팔입니다. 딱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의 그 공원 다리에서 서쪽으로 예, 공원 정문에서 서쪽으로 50m 가셔. 예. 그러면은 예, 그 덕길 장애 중이 진료소라고 썼습니다.
0: 예약해야 될까?
1: 예약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8527111번.
0: 8527111번.
1: 예.
0: 그래, 오전 오후 다
1: 된가? 오후에 4시까지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 전화하면 어느 시간에 오시라고 또 시간까지 다 알려줍니다.
0: 예, 알았습니다. 예. 꼭 가겠습니다. 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십니다. 나는 이 방송에서 그선 선생님 방송도 구설에 장이 예수 주님문진부를 찾아가봤습니다. 보니까 나의 선생님 앉아 계시는 게 정말 조심합니다. 인자하고 예, 모든 면에서 차근차근 하셔서 진심하게 정말 책임감 있게 대응받으세요. 나는 어제 갔다는가 뭐 예, 노공이 와가지고 그래 예, 머리가 어지럽고 아프고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면 아픈다. 그리고 거리 동시 대응하면서 예, 노공이 와나이까지나 그리고 예, 다리 허리 다리도 아프고 팔도 찡찡 대려나고 예, 그 다음에 간 라인도 없고 잠도 잘 오지 않아서 그래서 얘기하니까도 나의 얼마나 세심하게 차근차근 들어주고서 예, 또 설명도 해줬더라. 그래서 예, 선생님이 보고서에 예, 약을 먼저 치고 놔주시다.
1: 예.
3: 말 듣고 서에 치고 놔주고 그 다음에 약도 떼주고 처방도 해줬더라. 그래서 한 10일간 치료를 했습니다. 10일간 치료한 지 그렇게 효과도 생겼습니까? 그러나 예, 원래 선생님이 어떻게 인자한지 병 보는 게 환자가 되어서 한 절반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약도 사회설에 인사하고 됐습니다. 그래서 병도 있는데 한 10일 동안 병도 왔는데 혈압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게 안정되고 코리 아프던 것도 머리 말속에 지우서래 정신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저기 팔다리가 어디 온몸이 일신이 안 아픈 게 없이 다 아프다고 그래 했더만 힘도 없고 저기 약도 떼주면서 치료라든지 지금 많이 나사졌습니다.
1: 징징제리던
3: 것도 나사지고 예, 머리 그렇던 것도 말썽해지는 것 같고 예, 어쨌든지 선생님이 인자한 그 테러에 정말 감염되게 합니다. 그래 이렇게 났으니까 지금 한 번 더 치료받자고 그랬다.
1: 예, 그 예약하시고 가야 됩니다. 예?

0: 8527111번에 예약하고 가십시오.
1: 예. 아무 못 받은 것도 예. 그렇게 치료 선생님한테서 받은 게 아무 잘 가야거든. 아침에 자고 나면 좀 신나는 게 너무 맥이 나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지금이 불면증하고 소화불량하고 관절 통증. 예, 요즘 치료하는 환자분들이 여기 이런 환자분들이 효과 잘 보고 있습니다.
1: 예, 예, 요즘
0: 예.
1: 확실히 효과도
0: 없습니다. 예, 8527111번에 예약하고 가십시오. 예,
1: 예 알겠습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예, 저는 잠 잘 못 잔다. 잠 잘 못 잔다. 수면제를 먹어야 또 잠, 그 라이싱이 생겨가지고, 하지 못하고, 그래가 아침에 일어나 머리 흐리통하고, 머리 아프고, 계속 그랬습니다. 그게 운동이 또 자꾸 터터하고, 또는, 그래, 안병이겠지. 잘 하지도 않고,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안개 끼는 것 같고, 답답하고 이렇게 뭐니까 찐물이 나는 것 같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독일장 거기 선생님이 와서 영 잘하고 친구도 잘한다 때가 그래 가봤는데 아 선생님이 영
0: 환자를 보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예 그래야 기다리지 않습니다. 8527111번에 예약하십시오.
3: 예 8527111 그다음에 예 그다음 전화해서 언제 오라면 가면 되겠습니다.
0: 예, 예. 시간 맞춰 가셔. 예.
3: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예, 좀 위가 나빠가지고 그래.
0: 예.
4: 항상 좀 위 크고 나고 아프고 예, 차고.
0: 예.
4: 그래서 예, 저 결국 배변도 잘 안 되고 그래, 예. 그래서 차는가 계속 배에다 뭐 두르고 예. 이래 지냈습니다. 여름에는 배에 여기 우리마다는 속해처럼 이래 또 붙이고 차가봐서 이래던 게 지금에 한 20일 선생님이 저 장의사 오셨대서 특히 장례방에 가서 보였는데 한 20달 정도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 게 치료 방법도 따고 저 뜨고 뜨고 예 당뇨 치료도 하고 이러니까 지금 우선 수문안에 그랬는데 약도 좀 먹고 예 배가 묵직하고 저 차던 것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깨저 음식인가 깨가 그 지금 이렇게 좋아질까 지금 우선은 약도 다 먹고 해놔서 예약하고 가야 되지.
0: 예약해야 된다. 예, 8527111번에 예약하고 가십시오.
4: 8527111번에
0: 예.
4: 알겠습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예, 그리고 지금 주요하게는 우리 여섯 가지 요법으로 치료하지만 환자분들마다 같은 불면증이라 해도 환자분들마다 치료법이 다릅니다.
2: 네.
0: 예, 지금 우리 덕길 장기 진료소로 오시면은 예, 진단하는 방법도 이왕에 우리 다른 진단법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또 진단도 준학하고 약물로 배합하는 게 다릅니다.
2: 네.
0: 예, 그리고 이 같은 불면증이라 해도 어떤 분들은 이 언열요법으로 해결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예, 우리 방혈요법으로도 또 의혈이 많은 분들은 또 해결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치료법을 또 환자분들이 이 체질이라든가 혹은 신체 상황에 맞게서를 선택해서 또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자분들은 예, 우리 직접 덕길 장의 진료소에 오셔서 장의 선생님이 진료를 이 먼저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약물도 배합하고 또 특수한 치료법을 같이 결합한다 할 때에는 예, 우리 오래된 만성질병이라든가 또 약을 오래 써도 낫지 않는 이런 이난병 치료에서 모두 좋은 효과를 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장의학에서 이 외치료법은 좀 독특한 이학적 가치하고 문화적 전통이가 반영되기 때문에 예, 지금 좀 뚜렷한 이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장의학이 왜 치료법이라 할 때에는 우리 황제 내경과 같은 비중이 이런 서적인 4부 이전에 등재된 예, 이런 이론들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0: 네, 예, 우리 3인 균형이라 할 때는 우리 장애학에서의 제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1: 네.
0: 예, 이 3인 불균형을 바로 잡아서 치료를 합니다. 때문에 우리 장애학에서는 이 균형을 위주로 하면서 체표라든가 혹은 혈자리, 경락, 예, 약물작용, 이거 같이 결합해서 통해서 신체를 조절해서 만성질환하고 또 이난병 치료에서 특별한 이런 효능을 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내부질환을 외부적으로 치료하면서 국소치료하고 전반적인 치료를 같이 결합합니다. 예, 이것이가 우리 자연료법하고 물리적 치료를 병행한다는 이 점에서 좀 특수하고 두드러진 이런 치료법입니다.
1: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852-7111번, 852-7111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험준한 설산고원에서 탄생한 고대의 지혜를 담은 장의학은 만성병과 이남병 치료에서 독보적인 장점을 갖고서 세계인들을 놀라게 합니다. 연결시 덕길중의진료소는 장의학과 현대의학을 융합시키는 특색을 바탁으로 전성혁신 표준화를 중심으로 하며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의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장이 특색 있는 진료기술로 주요 질환을 집중적으로 치료하여 뛰어난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덕길중의진료소에서는 장기적으로 풍부한 장의학 지식과 임상 경험을 갖춘 장의 전문가를 모셔서 연변준의 환자분들에게 전면적이고 정확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덕길중의진료소에서는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전통의학의 지혜를 계승 발전시키고 고품질의 진료와 약품으로 환자분들에게 건강과 편안한 삶을 선물합니다. 덕길중의진료소 지점은 연결시 공원정문서쪽 50m 되는 곳에 있습니다. 예약 및 문의 전화는 852-7111번, 852-7111번입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알차게 잘 보냈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용기 있는 쥐와 이름의 소중함을 깨달은 곰돌이 모모의 이야기예요. 우리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 속으로 퐁당 뛰어들어가 볼까요? 먼저 알려드릴 이야기는 어린이 도서관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작은 쥐, 시릴레 이야기예요.
0: 용기 있는 쥐, 시릴. 도시 한가운데 자리 잡은 어린이 도서관은 언제나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책 넘기는 소리로 가득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특별한 곳이에요.
1: 이 도서관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조용한 공간이 하나 있는데 바로 잡동사니를 보관하는 작은 창고예요.
0: 이 창고에는 평소 쓰지 않는 걸레와 빗자루, 낡고 흔 신발,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도서관 소품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어 평소에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거의 닿지 않는 조용한 장소예요.
1: 이 창고의 가장 깊숙한 구석에는 작고 아담한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요. 바로 이곳에 통통하고 귀여운 모습의 작은 쥐, 시릴이 살고 있었어요. 시릴은 자신의 작은 집에서 아주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0: 작은 집안에는 간식을 보관하는 작은 공간,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보관한 침대, 그리고 작은 텔레비전까지 마련돼 있어 마치 사람들의 집처럼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어요.
1: 평소에는 시릴의 모습을 보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시릴은 매우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라 밖에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0: 그는 일주일에 딱 두 번만 용기를 내요 구멍 입구까지 살금살금 나와 밖에서 흘러나오는 어린이 동화 프로그램 소리를 몰래 듣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어요.
1: 가끔 배가 너무 고파 참을 수 없을 때 시릴은 모든 사람들이 잠든 깊은 밤을 틈타 조심스럽게 구멍 밖으로 나왔어요. 도서관 직원들이 실수로 흘리거나 먹다 남긴 빵가루, 치즈 조각, 과자 부스러기 등을 조심스럽게 주워서 자신의 작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0: 시릴은 이렇게 모은 간식들을 작은 책상 위에 올려놓고 옆에 꽂힌 작은 책을 읽으며 천천히 간식을 먹었어요. 그 뒤 포근한 침대에 누워 작은 텔레비전을 보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오롯이 자신만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아주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일상이었어요.
1: 어느 깊은 밤 도서관은 온통 캄캄하고 고요했어요.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고 마지막으로 도서관을 나온 사람이 전등을 모두 끄고 문을 잠근 뒤 도서관은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이때 시릴은 포근한 이불 속에 몸을 파고들어 꿈나라를 헤매며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0: 그런데 갑자기 귓가에 평소엔 듣지 못하던 이상한 낯선 소리가 살며시 닿아왔어요. 시릴은 깜짝 놀라 벌떡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귀를 쫑긋 세우고 소리를 주의 깊게 들었어요. 그는 곰곰이 생각하며 그 소리를 구분해 보았어요.
1: 이 소리는 시계가 초를 세는 깔딱거리는 소리도 아니었고 도서관 창 밖에 비가 내려 유리를 적시는 소리도 아니었어요. 바람이 창틈 사이로 스며드는 소리도 바닥에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도 아니었는데 대체 이 기이하고 낯선 소리는 어디에서 들려오는 것일까요? 시릴은 온통 궁금증에 휩싸였어요.
0: 궁금증을 참지 못한 시릴은 침대에서 조심스럽게 내려와 포근한 잠옷을 가지런히 입고 신발을 신었어요. 그리고 걸레와 빗자루, 낡은 신발 사이를 좁고 어두운 틈새를 살금살금 지나가며 구멍 입구까지 천천히 걸어갔어요.
1: 그는 틈새 사이로 밖에 도서관을 내다보았어요. 어둠에 휩싸인 도서관은 꼼짝도 하지 않고 책장과 책상, 의자들이 제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이상한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상한 소리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0: 시릴은 정말 궁금해졌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구멍 밖으로 나와 작은 코를 내밀어 주변 냄새를 맡아보고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소리의 방향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책장 사이를 천천히 지나가며 본격적으로 도서관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1: 소리의 방향을 따라가다 보니 백과사전 책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는 큰 책장 쪽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시릴은 이 책장에 대해 잘 알고 있었어요. 책장의 가장 높은 맨 윗칸에는 커다란 유리 어항이 놓여 있고 그 안에는 예쁜 금붕어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0: 시릴은 어항이 있는 곳까지 재빠르게 달려가 발을 들쭉거리고 몸을 쭉 펴서 어항 안쪽을 올려다 보았어요. 어항 속 금붕어들은 평소처럼 나른하고 느긋하게 여기저기 헤엄치며 평온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1: 하지만 희미한 달빛과 창밖 가로등 불빛이 비치는 어항을 꼼꼼히 살펴보던 시릴은 어항 속 물이 예전처럼 가득 차지 않고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0: 또 물속에서만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바닥을 내다보니 물방울이 카페 위로 한 방울씩 떨어지며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1: 시릴은 어항 표면을 아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결국 예쁜 유리 어항에 가늘고 긴 금이 간 것을 발견했어요. 그는 바로 이 틈새로 물이 계속 새어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0: 이 사실을 알아차린 시릴은

0: 자신의 조그만 심장이 쿵쾅쿵쾅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그는 금붕어들에게 절대 큰 재앙이 닥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평소에 도서관에 온 아이들이 금붕어들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고 정성껏 먹이를 주며 한 마리 한 마리에게 예쁜 이름을 지어주는 모습을 자주 지켜보았기 때문이었어요. 시릴은 금붕어들을 소중한 친구처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1: 하지만 어항의 물은 계속 빠져나가고 금붕어들이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남은 시간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0: 시릴은 서둘러 자신의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어항의 금이 간 틈새에 힘껏 대고 막았어요. 잠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는 멈추어졌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손수건은 물을 흡수하며 흠뻑 젖어버렸고 물은 다시 틈새로 새어나오기 시작했어요.
1: 시릴은 자신이 입고 있는 잠옷까지 벗어 틈새를 막으려고 생각했지만 몸이 작은 크기의 잠옷은 틈새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이 방법으로는 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0: 시릴은 책장을 타고 조심스럽게 창틀까지 올라가 작은 코를 유리창에 바짝 대고 밖의 거리를 내다보았어요. 거리는 온통 고요하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깊은 밤이었고 사방은 캄캄했으며 도서관 직원들은 모두 집에서 편안하게 잠든 사이였어요.
1: 이때 시릴의 눈에 천천히 걸어오는 두 명의 경찰관이 보였어요. 그들은 밤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순찰을 돌고 있었던 거죠. 시릴은 희망을 품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작은 두 발톱으로 유리창을 힘껏 두드리며 주변 책 표지를 움켜쥐고 흔들어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 애썼어요. 하지만 두 경찰관은 쥐의 작은 모습과 가는 소리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대로 걸어가 버렸어요.
0: 이때 어항 속 물은 절반밖에 남지 않았고 금붕어들은 서로 꼭 붙어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두 경찰관은 길 건너편으로 이동하여 철물점의 문과 창문이 잘 잠겼는지 확인하고 있었어요. 도서관 쪽은 전혀 쳐다보지 않았어요. 시릴은 조급해하던 중 갑자기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번뜩 떠올랐어요.
1: 그는 원래 뛰어다니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조용히 움직이는 습관이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태어나서 가장 빠른 속도로 내달렸어요.
0: 시릴은 아동도서 책장을 지나 사무용 책상까지 기어 올라갔어요. 운이 좋게도 현관문 바로 옆에는 책을 싣는 밀차가 있었고 시릴은 숨을 헐떡이며 밀차로 올라가 발을 디뎠어요. 간신히 현관의 형광등 스위치에 닿을 수 있었고 시릴은 온몸에 힘을 다해 두 발톱으로 스위치를 우러 힘껏 밀었어요.
1: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방 안의 형광등이 하나씩 차례로 모두 켜지며 도서관 전체가 환하게 밝혀졌어요. 시릴의 작은 눈은 강한 빛에 잠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곧 복도에서 쿵쿵거리는 큰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고 문이 활짝 열리며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0: 이때 어항 속 물은 거의 다 빠졌고 금붕어들은 서로 꼭 붙어 입을 크게 벌리고 숨을 헐떡이며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요. 시릴은 어항을 가리키며 경찰관들에게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너무 작고 가늘어 경찰관들에게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1: 두 경찰관은 사방을 둘러보다가 시릴의 모습을 발견하고 쥐뜻을 설치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곧 백과사전 책장 앞으로 가보더니 어항에 금이가 물이 새고 바닥이 온통 물에 젖은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어서 금붕어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며 수습에 나섰어요.
0: 이 말을 듣고 책장 뒤에서 몸을 떨며 숨어있던 시릴은 드디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온몸에 힘이 다 빠져 쓰러질 것 같았지만 금붕어들이 구해진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척 기뻤어요.
1: 두 경찰관이 어항과 금붕어를 수습하느라 바쁜 사이 시릴은 살금살금 자신의 포근한 작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발은 지쳐 아프고 발은 물에 흠뻑 젖었지만 마음속은 따뜻하고 뿌듯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시릴은 신발을 벗고 침대에 툭 쓰러져 곧

0: 곧바로 깊은 잠에 빠졌어요.
1: 해가 다 뜨고 도서관에 아이들이 찾아와 책을 보는 소리가 들릴 때 시리는 깨어났어요. 지금까지도 그날 밤 누가 도서관 전등을 켰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시리의 일상은 다시 예전처럼 평온해졌어요. 매일 잠을 자고 책을 읽고 텔레비전을 보며 간식을 먹고 일주일에 두 번씩 동화 프로그램을 들었어요. 하지만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바로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꼭 한 번씩 밖으로 나와 어항의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이 생긴 것이었어요.
0: 이제 두 번째 이야기, 곰돌이 모모의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1: 이름의 소중함을 깨달은 곰돌이 모모. 어느 숲속에 곰엄마와 함께 사는 곰돌이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이 곰돌이 이름은 모모였어요. 모모는 자신의 이름이 아주 평범하고 흔해서 조금 심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곰엄마에게 이름을 바꾸고 싶다고 보챘어요.
0: 곰엄마는 모모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고 미소 지으며 스스로 마음에 드는 예쁜 이름을 찾아보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1: 모모는 기쁨에 뛰어다니며 바로 숲속으로 나갔어요. 그날은 맑은 날이었고 햇살을 맞으며 걷던 모모는 이 햇살처럼 포근한 이름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햇살이라고 짓고 싶어졌어요. 부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하고 포근해지는 정말 멋진 이름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0: 이어서 부드러운 잔디밭에 다다른 모모는 푹신한 풀밭 위에서 마음껏 뒹굴었어요. 부드러운 풀잎들이 몸을 간지럽혀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모모는 이 풀처럼 상쾌하고 즐거운 이름도 좋다고 생각하며 이름을 풀이라고 짓고 싶어졌어요. 부르면 마음이 즐겁고 가벼워지는 아름다운 이름이었어요.
1: 그러다가 바람이 불며 달콤한 꽃향기가 콧속으로 스며들어왔어요. 모모는 힘껏 코를 훌쩍이며 향기를 맡았고 꽃향기처럼 향기로운 이름도 정말 좋다고 생각하며 꽃향기라는 이름도 마음에 담았어요.
0: 숲속을 걷다 보니 예쁜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모모는 이 새소리처럼 달콤한 이름인 짹짹이라는 이름도 마음에 들었어요. 그 외에도 맑고 투명한 호수, 긴 버드나무 가지, 하얗고 부드러운 구름 모두 모모에게는 예쁜 이름으로 다가왔어요.
1: 햇살, 풀, 꽃향기, 짹짹 등 수많은 예쁜 이름을 떠올린 모모는 대체 어떤 이름을 선택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 됐어요. 곰엄마가 새 이름을 찾았는지 물었을 때 모모는 햇살, 풀, 꽃향기 등 많은 예쁜 이름을 찾았다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사랑하는 모모라고 부를 때 그 어떤 예쁜 이름보다도 모모라는 이름이 가장 좋다는 것을 깨달았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곰엄마는 이건 평범한 이름이 아니냐? 라고 물었지만 모모는 동그란 눈을 깜빡이며 대답했어요. 엄마가 부르는 사랑하는 모모라는 말 속에는 엄마의 따뜻한 향기와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가장 특별한 이름 같아요.
0: 곰 엄마는 모모를 품에 꼭 안아주었어요. 엄마의 품속은 포근하고 향기롭고 달콤했으며 모모가 느낀 그 사랑의 향기가 가득 차 있었어요. 모모는 이제 자신의 이름이 평범하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소중한 이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0: 네, 오늘 동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용기 있는 쥐 시릴의 이야기와 이름의 소중함을 깨달은 곰돌이 모모의 이야기를 함께 들었어요.
1: 시릴 이야기를 통해 평소 소심하더라도 소중한 친구를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고, 그리고 곰돌이 모모의 이야기는 겉보기에 평범해도 사랑이 담겨있는 나만의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0: 오늘 이야기가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따뜻한 꿈과 소중한 마음의 씨앗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다음 이 시간에도 또 신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친구들, 안녕!
1: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등만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임종철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빨간 단풍을 준비했습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북경 동인강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리 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연결시에서는 정밀한 봉사 향상과 소비 전경 승격을 통해 수상시장과 인터넷 인기 간판벽의 인기를 도시의 지속적인 경쟁력으로 전환하면서 문화관광 융합 발전의 길을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3: 우리주에서는 아름다운 향촌 건설 현장 추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2: 주민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도록 보장하기 위해 연결시 열공급 기업에서는 열공급 재반 준비 사업을 완수하고 10월 13일부터 열공급을 앞당겨 시작할 계획입니다. 연결해서 수상시장에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이나 인터넷 인기 간판벽의 찬란한 불빛은 도시의 매우 특징적인 문화관광 명암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곳은 아침 생활 정취가 모이는 곳이고 다른 한 곳은 야간 인기 방문 명소입니다. 인터넷에서 인기를 끈 데서 지속적인 인기를 이어가기까지 연결은 일시적인 인기 효과에 의존하지 않고 정밀한 봉사 향상과 소비 전경 승격을 통해 인터넷 인기 열기를 도시의 지속적인 경쟁력으로 전환하면서 문화관광 융합 발전에 연변만의 길을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밤 장막이 드리우면 연변대학 주변에 두 가지 언어 간판들이 하나 둘 불을 밝힙니다. 화려한 불빛은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의 발길을 끕니다. 이 인터넷 인기 방문 명소는 일부러 만든 관광지가 아니라 원래는 평범한 상업거리였습니다. 특색있는 두 가지 언어 간판이 인터넷을 타고 뜻밖의 화제가 되면서 연변을 찾는 관광객들이 꼭 들르는 곳이 됐습니다. 홍소함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연길 인터넷 인기 간판벽 앞에 나와 있습니다. 밤이 되면 이곳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인터넷 인기 간판벽에 와서 무엇을 보는 걸까요? 특색 미식을 맛보고 인증사진을 찍으며 생활정취를 느끼는 등 사람마다 답이 다릅니다. 평범한 거리가 도시의 인기 명소로 거듭난 것은 단순히 화제를 만든 것 때문이 아니라 부대봉사를 끊임없이 완선해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일시적인 인기를 오래 이어갈 수 있습니다. 몰려드는 인기의 직면에 연길은 발전 추세에 맞춰 시설과 봉사를 질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상가들의 기존 특색 간판 모습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통일된 경관을 갖추도록 교범화하고 야간 조명 승격 개조를 진행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인터넷 인기 간판벽 아래 미식거리도 새로 조성해 방문객들의 발길을 거리 소비 활력으로 이어지게 하고 주변 작은 가게들과 요식업의 공동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 공안, 시장 감독 관리 등 부문은 각자 맡은 바 직책을 다하는 동시에 명절 연휴 기간에는 연합 전문 집법 행동을 적극 펼쳐 인터넷 인기 간판벽 주변의 관광 질서를 규범화하고 관광 봉사지를 높였습니다. 연계시 공원 가도는 인터넷 인기 간판벽 상권 발전의 실제에 맞춰 상권 연합 당위를 설립하고 100명 자원 봉사 대우를 조직해 편민 활동을 상시적으로 펼쳤습니다. 공유 쉼터는 24시간 개방하고 거리 상가들은 공간을 내어 따뜻한 봉사점을 마련해 대중이 가까운 곳에서 편민 봉사를 향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련영 관광객 왕 선생입니다. 예전부터 여기에 인터넷 인기 간판벽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와서 보고 인터넷 인기 방문 명소의 분위기도 느끼고 특색 미식도 맛보면서 인증사진도 찍어보려 합니다. 사천 관광객 광여사입니다. 소홍서에서 보고 찾아왔습니다. 원래 연변대학 안에도 들어가 구경하고 나와서 사진도 찍고 분위기를 따라 가봤습니다. 여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많은 것을 보니 전부 한 번씩 맛보고 싶었습니다. 미리 밥을 먹고 오지 않았더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먹어보고 싶은 느낌이었습니다. 인터넷 인기 간판벽이 연길 야간 활기를 대표한다면 새롭게 승격된 수상시장은 이 도시의 이른 아침 가장 짙은 생활 정취를 담고 있습니다. 새롭게 승격한 수상시장은 낡은 시장의 좁은 공간과 큰 물 상황에 제약을 받던 문제점을 철저히 해결했으며 주차장 등 기초시설을 새로 갖추고 850개의 매대를 집결시켰습니다. 연길 수상시장 관리소 소장 전대훈입니다. 원래 위치보다 강과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시장은 전체적으로 여전히 강과 가깝습니다. 또한 시장은 원래 생활 정취를 보존하기 위해 실내 남북 양측에 여전히 많은 조선족 전통 미식을 남겨뒀습니다. 예전 수상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차난으로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주차 공간이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차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됐습니다. 현재 남북 양측에 주차 공간이 대략 700여 개 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과 쫀득한 찰떡, 향긋한 순대, 그리고 각종 장백산 특산물까지 없는 것이 없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일상 식재료를 사러 오고 외지 관광객들은 조선족 특색 음식을 맛보러 옵니다. 이곳은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장터인 동시에 민속 음식을 맛보는 문화 관광 방문 명소이기도 합니다. 연길 수상시장 관리소 소장 전대훈입니다. 가장 뚜렷한 변화라면 주차 공간과 새 건축물입니다. 실내 통로도 원래 시장보다 넓어졌고 장식도 승격됐습니다. 연길 수상시장 상가 왕장승입니다. 지금은 위생 상태도 좋고 환경도 좋습니다. 조명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우리도 잘 운영해 외지 관광객들이 이곳에 와서 맛있게 먹고 즐겁게 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천 관광객 혼여사입니다. 오늘 아침 일부러 와서 체험해 왔습니다. 이곳은 인기도 많고 먹을 것도 아주 많습니다. 앞으로 제 친구들이 온다면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느낌이 아주 좋고 와볼 만한 곳이며 사진을 찍으러 오기에도 좋습니다.

0: 아침 저녁을 대표하는 두 명소는 연길 문화관광이 질적 최고를 가져온 축소판입니다. 올해 연길 씨는 자체 자원을 바탕으로 여러 관광지의 경영 형태를 새롭게 바꾸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홍색 견학, 체육 경기, 무형문화유산 민속, 산수 풍광, 특색 미식을 관광 체험에 융합시켜 관광객들에게 더욱 다양한 관광 선택을 제공했습니다. 일시적인 인기에서 지속적으로 열기를 이어가기까지 연길의 실천은 문화관광 발전이 인기를 소진하는 데 의존하지 않고 발전 추세에 맞게 이끌고 정밀하게 관리하면서 생활 정취를 도시 명암으로 만들어야만 일시적인 방문 명소에서 지속적으로 인기는 관광 목적지로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6년 주당위 농촌사업지도소조 확대회의가 11일 도내에서 있었습니다. 회의는 삼농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론술을 깊이 관찰하고 전성 상시와 지원으로 빈곤 퇴치 난관 공략 성과 지속적 공고 확대 추진 및 향촌 전면 진흥 촉진 회의 정신을 전면 수행했으며 전조 상시와 지원 사업에 대해 재부치하고 추진 수행했습니다. 주당위 부석이 림소림이 회의를 사회하고 부조장 두경국이 회의에 출석해 연설했습니다. 림소림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위치를 높이고 향촌 전면 진흥을 추진하는 정치적 자각을 증강해야 합니다. 각급 여러 부문 주요 책임자들은 중점 임무를 직접 포치 독촉하고 총체적 책임을 짊어지며 다잡아야 할 사업을 실속 있게 다잡고 짊어져야 할 책임을 굳건히 짊어져 재반 포치가 상하로 관통되고 실제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직접 다잡고 중점을 두드러지게 하며 장부와 대조에 답을 찾고 문제를 향해 나아가며 문제를 주시하며 일해야 합니다. 못을 박는 정신으로 부족점을 보완하고 사업을 실속 있게 다잡아 모든 사항을 제대로 실시해야 합니다. 협동으로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당위에서는 통과라고 방향을 정하며 정부에서는 실시 추진하고 업종 부문에서는 분담 추진해야 합니다. 작품을 전면하고 엄격한 표준을 느슨히 하지 않으며 세밀한 요구를 빠뜨리지 않고 항상 신중함을 유지하면서 함부로 행동하지 말며 실속 있게 행동해 정확한 실적관으로 향촌 전면 진흥 재반 사업을 검증해야 합니다. 두경국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최저선 사유를 확고히 하고 지원 상시와 감축 기제를 수립 완성해 규모성 재빈곤과 빈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을 지키는 것은 상시와 지원의 선차적인 임무이자 반드시 짊어져야 할 정치 책임입니다. 여러 가지 조치를 병행해 빈곤에서 벗어난 대중들의 안정적인 증수를 전력 촉진하는 것은 상시와 지원의 핵심 목표이자 지원 성과를 검증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각급 여러 부문에서는 중점 사업 임무와 대조에 목적성 있는 강습을 조직하고 정책을 투철히 설명하며 절차를 명확히 하고 표준을 잘 세워야 합니다. 대중들의 인정도를 깊이 중시하고 대중 주변의 부정 기품과 부패 문제에 집중 정돈과 결부해 대중 리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견결히 시정하며 정성을 다해 대중들이 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바라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 성과로 대중들의 획득감과 행복감을 높여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전조 상시와 지원 사업 관련 정황을 통보했습니다.
1: 10일부터 이틀간 우리 주에서는 아름다운 향촌 건설 현장 추진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현지 참관, 집중회의, 회보 교류 등 방식으로 건설 성과를 총화하고 사업 경험을 교류했으며 다음 단계 전주 아름다운 향촌 건설 중점 임무를 포치해 농촌 주거 환경의 질 제고,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향촌 전면 진흥에 힘을 부여했습니다. 주당위 부석의 림소림이 집중회의를 사회하고 연설했으며 부조장 두경국이 사업을 포치했습니다. 림소림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아름다운 향촌 건설은 중요한 사업으로 향촌 전면 진흥과 관계됩니다. 지난 3년간 각 현시에서는 적극 노력해 일정한 성과를

0: 눈치를 실속 있게 높이고 농촌 주거 환경 정돈에 대한 책임감과 긴박감을 1층 증강해야 합니다. 부족점과 취약고리를 주시하고 농촌 주거 환경 정돈에서 실질적인 재고를 가져와야 합니다. 조직 보장을 강화해 농촌 주거 환경 정돈의 상시화, 장기 효과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실속 있게 일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며 농촌 주거 환경 정돈 재고 재반 임무를 전력 실시해 천리변강이 살기 좋고 일하기 좋으며 조화롭고 아름다운 향촌을 다그쳐 건설함으로써 전주 도약 추월이 새로운 돌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참관 기간 회의 참가자들은 손으로 왕청현 왕청진 서위자촌, 대흥구진 하서촌, 동광진 명월구촌과 마반산촌, 안도현 명월진 발제촌, 신합향 한촌구촌과 대교촌, 만보진 홍기촌, 도나시 강원진 이합점촌, 현유진 성산자촌, 홍석향 림강동촌과 중성촌을 찾아 각촌의 천면보 종돈과 향촌 환경 미화, 기초시설 완선 등 아름다운 향촌 건설의 실제 성과를 살펴보고 각지 특색 있는 건설 구상과 실천 방법을 학습했습니다. 이어 소집된 집중회의에서 각 현시는 아름다운 향촌 건설 사업 전개 정황, 단계적 성과, 현존 문제와 다음 단계 사업 계획을 회부하고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1: 주민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도록 보장하기 위해 연결시 열공급 기업에서는 열공급 재반 준비 사업을 완수하고 10월 13일부터 열공급을 앞당겨 시작할 계획입니다. 연결시 집중 열공급 집단위원회에서 사무청사에 들어서면 연결시 도시구역 지혜 열공급 관리 통제 플랫폼의 대형 스크린이 눈에 띕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열공급 부문에서는 열 사용자에 대해 전반 과정 수치 감축을 할 수 있습니다. 연결시 집중열공급 집단위원회에서 부총경리 왕영입니다. 지혜 플랫폼을 승격하면서 기존의 사용자 계정 수치를 통합하고 AI 분석을 통해 과거의 조방식 열공급을 지혜와 열공급으로 전환했습니다. 우리는 일부 공공건물, 아파트와 열 사용자를 선정해 균형 개조를 진행함으로써 열량이 천문만 호에 균일하게 공급되도록 했습니다. 올해 연계시 집중열공급 집단에서는 일꾼을 조직해 관할구역 16만 세대 주민 열 사용자를 대상으로 두 차례 전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실내 열 사용 환경과 전의 열 공급 온도를 중점적으로 검사하는 동시에 문제 명세서를 작성하고 개선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열 사용 조건이 수요를 만족시키도록 확보했으며 3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실내 분수기 교체, 도관 개조, 난방기 추가 설치 등 개조를 완수했습니다. 이와 함께 26채 건물의 난방 계통을 개조했는데 개조 면적이 10여만 평방미터이고 천여 세대 열 사용자와 관련됩니다. 왕영입니다. 봉사의 질과 효율을 높였습니다. 인공 고객 봉사석을 기존의 6개에서 14개로 늘려 사용자의 대기 시간을 줄였습니다. 동시에 플랫폼 기능을 이용해 생산과 고객 봉사를 효과적으로 결부했습니다. 사용자 신고가 비교적 집중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측 판단해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계산을 거쳐 연결시 집중열공급 집단에서는 석탄 2만 톤을 추가 구매, 비축해 열공급 물자 비축을 1층 충실히 했습니다. 계획에 따라 10월 13일 연결시 집중열공급 집단위원회에서는 열공급을 앞당겨 시작하게 됩니다. 목전 기타 현시 열공급 기업들에서도 열공급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민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도록 보장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0: 연변 조선족 자치주 중국화 학회 설립 대회가 일전 연길에서 열렸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연변 조선족 자치주 중국화 학회 제1회 작품전이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주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주문물국과 연변 미술관에서 주최하고 연변 조선족 자치주 중국화 학회 중국예술세계소화원 연변 분원에서 주관했습니다. 전시 장소는 연변미술관 전시청이며 총 70여 점의 중국화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전시 작품에는 장백산의 림해, 두만강 기슭 등 연변의 아름다운 산천을 그린 작품도 있고 조선족 민속 풍정을 보여주는 작품도 있습니다. 전시는 11월 9일까지 이어집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 중국화학회 회장 류홍상입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 중국화학회의 설립은 연변에서 중국화를 배우고 창작하는 화가들이 새로운 길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 학회는 중국화 창작

0: 대비 조력하렵니다.
1: 융암의 지간 줄인 뉴스입니다. 근일 전국 로령사업위원회 판공실에서는 2025-2026년 전국 시범성 로인 친화형 사회구역 명명 예정 명단을 공시했습니다. 우리조 왕청년 신민가도 시내 사회구역, 도나시 승리가도 을흥무 사회구역, 연결시 북산가도 단연 사회구역, 도문시 석현진 수남촌, 훈춘시 마천자양 남산촌, 령정시 리원가도 리원 사회구역 등 6개 사회구역과 촌이 해당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0: 주 기상대에 따르면 이번 주 우리조 기온 변동폭이 비교적 크겠습니다. 13일부터 기온이 뚜렷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4일부터 16일까지 아침 최저 기온은 섭씨 영하 4도 내지 영상 2도겠으며 16일부터 기온이 올라갔다가 18일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전주 평균 강수량은 8mm 내지 12mm로 평년 동기보다 약 4mm 많겠습니다.
1: 일기예보에 따르면 10월 16일부터 장백산 남풍경부에서는 지속적인 강설과 좋은 날씨가 나타나 풍경부 도로와 잔도에 대면적 석설과 결빙이 생깁니다. 관광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장백산 남풍경부는 10월 16일부터 계절성 폐원을 실시하며 재개방 시간은 별도로 공고합니다.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영화 윤유리였습니다.
2: 연변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변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결.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결.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결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태문입니다.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면요, 그것은 아마도 약속이 아닐까는 생각을 가져보게 합니다. 이 가족이나 친구, 지인을 비롯한 누군가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요, 상대에 대한 존중이며 예의이기도 하거니와 본인의 인격 수양을 나타내는 일이기도 하겠습니다. 이 시간 삶의 향연에서는 매일 아침 공원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일상을 반영하는 글과 노양문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의 사연 및 출구 꿈이 무산되는 과정을 기억한 글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0: 희망이 꽃피는 세상, 따뜻한 마음, 푸근한 인정으로 행복한 세상 만들어갑니다. 희노애락, 그 삶의 현장에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1: 먼저 경영자의 소필, 단단한 약속을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단한 약속 계영자. 매일 아침 나는 숙제를 완성하는 수학생처럼 어김없이 정산 공원으로 가곤 한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지만 얼기설기 뻗어있는 복잡한 길에서 신호등을 유심히 살피며 붐비는 사람들 속을 살얼음 밟듯이 걸어서 공원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도착을 한다. 아침 햇살이 비추는 계단 좌측으로 근육이 잘 발달된 검정소 세 마리의 조각상이 한 눈에 안겨온다. 그중 한 마리는 앉아있고 두 마리는 서있다. 녀석들은 풀숲 밖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람의 행렬과 몰려오는 차량을 바라보고 있다. 소야 왜 꼼짝 않고 서있기만 하느냐? 태양이 내리쬐는 것이 두렵지 않으냐? 이렇게 둘 수 없는 생각을 하며 나는 돌 계단을 밟고 산 꼭대기로 올라간다. 비스듬히 비치는 햇살이 바람에 하나작거리는 나무가지 사이로 내려앉으며 계단을 비추었고 서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바다의 비린내를 풍기며 여름의 열기를 식혀주어 한결 상쾌함을 느끼게 한다. 나는 빠른 걸음으로 목적지인 정산공원에 도착을 한다. 공원의 활동 공간은 비탈 우쪽과 비탈 아래쪽으로 나뉘어져 있다. 소나무와 버드나무가 울창한 비탈 우쪽은 30개 좌우의 계단을 올라가야 도착할 수가 있다. 그곳 입구에는 커다란 정이 놓여져 있는데 그 정을 볼 때마다 나는 일년구정이라는 성구가 떠오르곤한다. 왜 넓은 공간이어서 그곳에서는 가무 애호가들이 춤과 노래로 자신들의 장기를 자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또 각양각색의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도 보인다. 화려한 쌍절곤과 건강요리구 표현도 있고 제기차기를 즐기는 사람도 있어서 그곳은 마치 공연 현장을 방불케 한다. 나는 매번 비탈 아래쪽의 타원형 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하곤 한다. 비탈 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운동 방식이 양춘 백설 같다면 비탈 아래에서 하는 나의 운동 방식은 하리파인이라 하는 것이 어울리겠다.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보니 마침 7시 10분이다. 어느새 타원형 공원에는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강물이 유유히 흘러가듯 한 방향으로 대례를 이루었다. 나는 인파를 따라서 앞으로 걸었다. 멀리 떨어지지 않는 앞에서 낯익은 뒷모습이 눈에 안겨왔다. 그네는 걸음걸이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고 엉덩이와 허리를 가볍게 흔들며 팔을 조금씩 움직이며 크지 않은 보폭으로 속도를 유지하며 걸었다. 그네와 서로 멀리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따라잡으려고 하니 쉽지 않았다. 나는 걸음을 재촉을 해서 그네의 뒤를 쫓아갔다. 나는 그네가 공원 옆에 새로 차린 노점 앞에 잠시 서서 채소나 과일 따위를 구경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녀는 노점에는 눈길을 주지도 않고 시종 앞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보폭을 더 크게 내디디며 걸음을 다그치는 수밖에 없었다. 공원의 보도를 한 바퀴 도는데 10분이 걸린다. 나는 숨을 헐떡거리며 그녀를 따라잡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고 끝내 그녀와 나란히 걷기로 했다. 몇 개나 걸었어요? 어느 정도 걸었는지 묻는 이 질문 대련 사람들이 많이 이해할 수 있는 방언이다. 두 바퀴 돌았어요. 나는 대답을 했다. 이것은 여기에서 만나는 사람들끼리 첫 대면에 서로 주고받는 인사 말이기도 하다. 서로 가깝지 않은 사이라 해도 이 한마디의 말을 주고받으면 순식간에 서로의 거리를 좁혀줄 수가 있다. 공원에서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키가 큰 여자가 한 남자를 부축해 함께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 남자는 한 걸음을 옮기는 것도 매우 힘들어 보였다. 그는 한쪽 팔을 여자에게 의지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한쪽 다리는 땅에 질질 긁다시피 하면서도 여인의 도움으로 다른 한쪽 팔은 앞으로 내디딜 수가 있었는데 발을 내려놓을 때마다 떵 하는 소리가 무겁게 들려왔다. 15년 전 내가 여기서 처음 그네를 만났을 때 그네의 머릿결은 새까맣고 윤기가 돌았으며 얼굴은 꽃처럼 아름다웠다.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진 후에 그네는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이 병석에 누워있는 6년 동안을 남편의

무언가로에 전념을 했다고 한다. 글에 꾸준한 노력과 세심한 보살핌은 남편을 병석에서 이렇게 세웠다. 그 후부터 그녀는 남편과 함께 여기에 와서 공원의 풍경을 구경을 하며 매일 걷는 연습을 시작했다. 참으로 쉽지 않은 여자로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 위대합니다. 그들 부부의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감탄을 했다. 오늘은 왜 루시가 안 보이죠? 손자를 학교에 데려다주러 갔거나 이미 왔다 가지 않았을까요? 나는 나란히 걷던 그녀의 묻는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도 앞을 내다보며 류스의 모습을 찾아보았다. 이곳에서 걷는 사람은 수없이 많지만 걷는 자세는 천차만별이다. 주저주저하며 걷는 사람, 부드럽게 허리를 흐느적거리며 걷는 사람, 발이 땅에 닿지 않는 듯 질풍같이 걷는 사람, 평온한 발걸음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시종 한 줄로 걷는 사람, 배를 내밀고 두 팔은 뒷짐을 쥔 채 경사진 자태로 걷는 사람, 발끝을 안쪽으로 향하며 종종 걸음으로 걷는 사람, 팔자 걸음을 걷는 사람, 손목에 커다란 밤색 염주를 걸고 비틀비틀 걷는 사람, 팔에 자그만 라디오를 걸고 힘찬 행진곡을 들으며 걷는 사람 등 그 모습들이 아주 다양하다. 심지어 착용하는 마스크 색깔도 흰색, 하늘색, 검은색, 노란색 등 제각기다. 설사 걷는 자세가 비슷하더라도 키의 높낮이와 몸매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다. 내가 사람의 얼굴도 제대로 보이지 않은 데서 의료실을 찾아내겠다고 두리번 하는 것은 엉덩이를 내민 채 한쪽 팔만 힘차게 저며 걸어가는 류씨 특유의 걸음걸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류씨가 보이지 않았다. 그때 저 앞에 3비탈에서 색소폰 연주 소리가 흘러나왔다. 하늘가에 한 그루의 큰 나무가 있고 그것은 내 마음의 그늘이라네. 먼 곳에 하나의 높은 산이 있고 그것은 당신의 넓은 흉금. 이 노래는 나로 하여금 매일 커다란 확성기를 끌고 이곳에 나타나 꽃이 벌과 나비를 끌어들이듯이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고 함께 놀이하고 춤을 추던 한 늙은 무용수를 따뜻하게 하였다. 한동안 그의 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듣지 못해 온 공문이 적막해진 것만 같았다. 후에 알았는데 그 독거노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환갑이 넘은 한여사는 매일 고령의 아버지를 부축하여 공원에 와서 걸었다. 그녀도 오랫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아 걱정스러웠는데 알고 보니 보모를 청해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모신다고 했다. 얼굴은 중년처럼 젊어 보였지만 이미 80고개를 넘겼다는 한 노인은 이곳에서 특별히 인기가 많았다. 그녀는 독서를 향해 얻은 지식을 사람들과 나누기를 즐겼는데 특히 유민홍의 책을 즐겨 읽는다고 했다. 갑자기 먼 곳에서 맑은 하늘을 가르는 채찍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순간 나의 생각의 흐름을 끊어버렸다. 채찍을 연거푸 휘둘렀는지 두 번의 채찍 소리가 터져나왔다. 또한 그 소리에 이어서 다른 곳에서도 채찍 소리가 미아리처럼 은은히 들려왔다. 그것은 아름다운 팽이를 치는 채찍 소리임을 나는 직감을 했다. 나의 눈앞에는 오색 팽이가 힘을 받아 빠르게 윙윙 소리를 내며 회전하는 장면이 나타났다. 문득 우리의 인생도 저 팽이처럼 원을 그리며 돌아가고 있는 듯했다. 아무리 먼 길을 걸었다가도 우리는 결국 시작점으로 돌아오게 되어있다. 매일 이 타원형의 공원을 걷고 또 걷는 것처럼 말이다. 주위를 둘러보니 서로 의지하며 걷던 그 부부는 이제 겨우 반바퀴를 걸었다. 부부가 갈 길은 아직 멀었지만 그들은 초심을 잃지 않고 역경을 함께 헤쳐 나가고 있다. 나는 이렇게 매일 정산공원에서 인생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는 사람들을 만난다.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은 서로 전화번호도 남기지 않았고 위챗도 추가하지 않은 사이다. 여기 오게 되면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책망도 불만도 없다. 그럼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오게 된다. 정산공원에 대한 기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 기대가 서로에게 단단한 약속이 되어준다.

적당히 걷던 그녀가 나에게 말을 건넸다. 6,000보를 걸었네요. 우리 나이 이만하면 충분하지요. 여기서 집까지 아직 1,500보를 더 걸어야 한다요. 사색에서 빠져나오 보니 나도 어느새 공원을 6바퀴나 걸었다. 좋아요. 이만하면 충분하지요.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내일요 라고 인사를 전했다. 경영자의 소필 단단한 약속을 함께 감상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서 신체 단련에 열중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있었던 일을 서술을 해낸다요. 이 조화로운 사회 환경 구축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남인순 씨의 속이 기다림으로 늙어가는 이름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림으로 늙어가는 이름 남인순. 요양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가슴 한켠이 저려올 때가 많다. 하루에도 몇 번씩 어르신들의 눈빛과 마주하게 되는데 그 눈빛 속에는 세월의 무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다림이 고여있다. 사랑이 있기에 기다림이 있고 그 기다림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 같다. 누군가를 말없이 기다리는 눈빛.

자식의 발걸음을 애타게 기다리는 눈빛, 혹은 손이라도 한 번만 더 잡아주기를 바라는 외로운 눈빛. 그럴 때마다 문득 이런 말이 가슴을 쿡 찌르곤 한다. 부모는 열 자식을 키울 수 있어도 열 자식은 한 부모를 모시기 어렵다. 이 말은 단순한 서운함의 도로가 아니라 어쩌면 인간 삶의 아이러니이자 이 시대의 쓸쓸한 초상화처럼 가슴에 내려앉는다. 부모는 자식이 아플 때 밤을 지시하고 배가 고플까봐 밥부터 내어주며 자신의 꿈보다 자식의 미래를 먼저 세워준다. 젊음도 시간도 때로는 건강까지도 자식에게 아낌없이 내어준다. 그 사랑에는 계산도 아무런 조건도 없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늘 죽어도 더 주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마음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부모가 늙고 몸이 약해지면 사랑의 방향은 조용히 바뀌어야 한다. 이제는 자식이 부모를 품어야 할 차례다. 그런데 현실은 마음처럼 쉽지 않다. 각자의 삶이 바쁘고 생계와 가정, 거리와 시간이 벽으로 되어 부모와 자식 사이를 어느새 멀어지게 만든다. 이해를 하면서도 마음 한켠은 서운하고 시린 것이다. 노양원에서 만나는 어르신들 중에는 자식 이야기를 꺼내면 말보다 눈시울이 먼저 붉어지는 분들이 적지 않다. 바쁘니까 오지 말라. 밥도 맛있게 잘 나오니까 걱정 말아라. 애써 밝게 웃어 보이지만은 그 웃음 뒤에는 오래 묵은 그리움이 짙게 배어있다. 어떤 어르신은 전화를 끊고 나서 끝내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기도 한다. 그럴 때면 나는 차마 어떤 말도 건네지 못하고 그 어르신의 두 손을 조용히 잡아들이곤 한다. 부모의 사랑은 여전히 그 자리 마음 깊은 곳에 있다. 그런데 자식과 함께할 시간만은 점점 줄어든다. 어르신들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삶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한다. 효도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다. 비싼 선물도 큰 집도 아니다. 짧은 전화 한 통, 손 한번 잡아주는 일, 눈을 마주하며 웃고 이야기하는 그 짧은 순간들, 그것이 어르신들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더 큰 효도이자 행복이라는 것을 나는 뼈저리게 깨닫는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식이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또 누군가의 부모로 살아가게 된다. 지금 내가 부모에게 하는 행동이 훗날 내 삶의 거울로 되어 돌아올지도 모른다. 그래서 부모를 대하는 태도는 단지 도리의 문제가 아니다. 삶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하다. 부모를 모신다는 것은 어쩌면 행복했던 기억을 지키는 일인지도 모르겠다. 나를 키워준 그 시간, 나를 품어준 사랑의 품, 나를 끝까지 믿어준 그 마음을 잊지 않는 일, 그리고 그 기억을 행동으로 이어가는 것이 바로 효도가 아닐까 싶다. 나는 다짐한다. 어르신들을 대할 때마다 내 부모를 대하듯 하고 조금 더 상냥하고 따뜻하게 말을 건네며 조금 더 오래 그 주름진 손을 잡아드리고자 말이다. 비록 한 가족은 아닐지라도 그곳의 어르신들은 누군가의 소중한 부모이기에 그분들에게는 존중과 사랑과 관심을 다하자고 말이다. 삶은 길지 않다. 돌아보면은 참말로 짧다. 부모가 자식을 기다려주는 시간도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오늘 할 수 있는 사랑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한다. 단 한 분이라도 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마음이 좁혀진다. 부모는 열 자식을 키우지만은 그 열 자식은 한 부모를 온전히 품기 어려운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가치는 사랑과 책임일 것이다. 부모를 향한 작은 정성 하나가 결국 우리 삶의 뿌리를 단단하게 지탱해주기 때문이다. 어르신들이 그 주름지고 거칠어진 손을 조심스레 감싸줄 때마다 나는 깊이 느낀다. 그 손은 한때 어린 누군가를 키워주고 다독여주던 손이며 그 손을 따뜻하게 잡아드리는 일이 곧 인간으로서 내가 지켜야 할 가장 깊은 도리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마저 서로에게 작은 행복이자 위안이 된다. 서로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진심이기 때문이다.

남인선 씨의 속이 기다림으로 늙어가는 이름을 함께 들었습니다. 자식들을 키우면서 허리펼시 없이 가정고생을 해오신 부모님들은요, 그 옛날의 젊음을 흐르는 세월에 실려보내고 지금은 자립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자식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모님을 바라보면 세월에 빗겨간 젊은 날의 부모님의 모습과 대조가 되면서 가슴이 울컥하고 목이 메곤합니다. 부모 생전에 따뜻한 밥 한 끼 손수 대접하고 무릎을 맞대고 다정한 얘기 몇 마디 나누는 것도 효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 순서에는요, 엄분장의 수필, 건너지 못했던 강을 마련했습니다. 건너지 못했던 강, 엄분장. 집 근처 해변가로 산

산책에 나섰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깊이 들이키며 초록이 짙게 우거진 생명공원을 지나면 눈앞으로 푸르른 송도 앞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진다. 그네의 몸을 맡긴 채 흔들흔들 망망대해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노라면 마음은 어느새 저 멀리 대는 앞바다를 떠들고 있다. 남편은 아들이 태어난 지 8달도 채 되지 않았을 무렵에 먼저 일본으로 떠났다. 시부모님은 우리가 아이를 돌볼 테니까 너도 가서 남편과 같이 돈 많이 벌고 오느라 라고 권했다. 하지만 나는 20년간 몸담아온 교직을 쉽게 내놓을 수가 없었고 무엇보다 아들을 직접 키우고 싶었다. 그러나 욕심도 있었다. 더 큰 도시에서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나은 교육 환경을 주고 싶었다. 학교 생활은 점점 단조로워졌고 남편과 이별도 길어질 듯했다. 결국 나 역시 일본행을 결심하기로 했다. 현실은 생각보다 가혹하였다. 비자 수속만 해도 고향집 한 채 값이었다. 망설이고 있을 때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내 집 팔자. 우리는 친척집에 얹혀 살면 된다. 너는 너의 길을 가거라. 그 말 앞에서 나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 눈물은 말보다 먼저 흘러내렸다. 남동생이 사는 대련에 머물며 일본어를 다시 배웠다. 두세 달 동안의 일을 악물고 공부한 끝에 마침내 수속이 끝났다는 연락을 받았다. 곧바로 출발해야 한다는 소식이었다. 서둘러 고향으로 돌아가 아들을 목이 거이도록 끌어안고 통곡하며 작별한 뒤에 집 한 채를 판 돈을 안고 다시 대련으로 향했다. 도착하자마자 다음날 바로 비행기를 타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드디어 남편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 가슴이 벅차올랐다. 수속비는 일본에 도착한 뒤에 집을 하기로 하고 남동생에게 맡겨두었다. 브로커는 현재 걱정 말고 돈만 잘 준비하라고 했다. 비행기는 커다란 굉음을 내며 날개를 펼치고 하늘로 솟구쳤다. 창밖 아래로 대련 앞바다가 점점 멀어져간다. 드디어 소원대로 바다 우를 날아 남편에게 가는 길이었다. 전날 통화에서 남편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자기 오면은 누나가 킹크랩이랑 대게까지 사서 잔치를 벌여준대. 일본에 도착하면은 남편과 함께 3년만 악착같이 돈을 벌고 돌아와 바닷가가 내려다 보이는 대련에 번듯한 집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소학생이 되는 아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남편이 예전에 하던 양꼬치 가게를 작게 사무실로 안내됐다. 잠시 후 한국인 통역사가 들어섰다. 숨이 트였다. 검사 요원은 통역을 통해서 회사대에 꼼꼼히 물었고 나는 브로커가 알려준 대로 차분히 대답을 했다. 이번만큼 무사히 지나가리라 믿었다. 하지만 한참 뒤 통역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맑은 하늘을 찢는 천둥 같았다. 그런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검사 요원은 내 여권의 검은 도자를 거칠게 찍으며 그날 저녁 비행기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을 했다. 그 순간 남편의 얼굴도 공항 밖의 햇살도 모두 아득해지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 쿵 하고 무너져 내렸다. 동생에게 맡겨준 집 한 채 값이 떠올랐다. 브로커는 도착한 후에 2시간만 지나면 통과할 테니 돈을 건네라고 했었다. 그러나 이미 4시간도 훌쩍 지나 있었다. 사복 차림의 일본 경찰이 나를 항공편 대기 구역으로 안내했다. 핸드폰은 사용할 수 없어서 공중전화를 써야 했다. 나는 남은 용기를 끌어모아 서툰 일본어로 말했다. 전화 집에 해도 될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전 하나를 건네주었다. 전화가 연결이 되자마자 나는 숨 돌릴 틈도 없이 말했다. 돈 건넸어? 나 못 들어갔어. 오늘 저녁 비행기로 돌아가. 절대 돈 주지 마. 절대로. 전화는 곧 끊겼고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때 경찰이 생수 한 병을 사다 건네주었다. 그 물병을 받아든 순간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지었다. 불과 문 하나만 더 지나면 일본 땅이었다. 남편은 그 문 너머에 있었고 나는 그 앞에서 돌아서야 했다. 집은 이미 팔렸고 학교에는 조기 퇴직을 신청한 상태였다. 내 삶의 계획과 희망은 그 문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그 후에도 다른 길로 일본에 가보려고 했지만 운명은 쉽게 허락하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편찮아지셨고 나는 다시 아이의 손을 잡고 교단으로 돌아왔다. 생애 전부를 단 하나의 문턱에 걸어야 했던 시절은 이제 아득한 신화가 됐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당시 나는 너무 간절하고 박절했다. 건너지 못한 강은 오랫동안 내 안에서 겨울강처럼 얼어 있었다. 그 아래로는 보이지 않은 물살이 쉼없이 흘렀다. 시간이 햇살처럼 내려앉아 얼음은 소리 없이 풀리었다. 상처는 강바닥의 자갈처럼 둥그러졌다. 이제 그 우로 흐르는 것은 후회의 물결이 아니라 세월이 다듬어 놓은 잔잔하고 고운 물보라이다. 혼분자씨의 수필 건너지 못했던 강이었습니다. 네, 외국에 나가면은요 고향에서 버는 것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출국을 결심을 했는데요. 출국 꿈이 물거품으로 된 당시 상황을 눈앞에 보는 듯이 잘 그려낸 글이었습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요즘 시장에 가면 알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거 보셨죠? 그리고 텃밭에서는 한창 토란을 캐내는 철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두 주인공은 바로 가을 땅속에서 영양을 꽉 채운 밤과 토란입니다. 달콤한 밤과 포근한 토란, 이 두 가지가 만나면 가을철 우리 가족의 기운을 든든하게 채워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밤과 토란의 놀라운 효능부터 신선하게 거르는 법, 그리고 다양한 레시피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밤과 토란의 매력 속으로 함께 빠져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텃밭과 장터를 누비는 이금입니다.

먼저 밤과 토란이 우리 몸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지 하나씩 파헤쳐 볼게요. 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군밤의 따뜻한 냄새, 맛있는 밤마탕, 그리고 추석 성편 속의 알밤. 그런데 밤은 맛뿐만 아니라 영양도 정말 뛰어난 식재료입니다. 예로부터 하루에 밤 세 알만 먹으면 보약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귀한 건강식품으로 여겨졌어요. 밤은 비타민C가 풍부한데요. 특히 이 밤의 비타민C는 전분에 둘러싸여 있어 열에 강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거나 구워도 영양 손실이 적어서 가을철 면역력 관리에 아주 탁월합니다. 또한 밤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체내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알칼리성 식품이라서 고기나 기름진 음식과 함께 먹으면 체액의 산성화를 막아준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밤에는 베타카로틴, 비타민 B1, B2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피로회복과 피부 건강에도 좋습니다. 밤의 식이섬유는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고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으로서 든든한 한 끼를 책임져줍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밤은 구황작물로도 귀하게 쓰였던 거예요. 그러면 밤에 비타민C가 다른 과일과 달리 열에 강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정답은 바로 전분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은 생으로 먹어도 또 구워 먹어도 조려 먹어도 영양이 잘 파괴되지 않은 고마운 식재료입니다.

이제 토란입니다. 이 토란은 예로부터 땅속의 알이라는 뜻으로 불릴 만큼 귀하게 여겨온 식재료인데요. 토란은 알칼리성 식품의 대표 주자로 고기나 기름진 음식

보라는 비타민 B1, B2, C와 철분, 칼슘 등의 미네랄도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특히 토란의 비타민 B1은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서 가을철 나른해지기 쉬운 우리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그리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변비 예방과 장 건강에도 아주 효과적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토란의 점액질 성분은 열을 가하면 오히려 영양가가 높아진다는 사실. 그래서 토란은 반드시 익혀서 먹는 게 좋습니다. 생으로 먹으면 입안이 얼얼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되겠어요. 밤과 토란은 또 찰떡궁합인데요. 밤은 달콤하고 토란은 담백해서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맛의 균형이 정말 좋습니다. 특히 밤의 탄수화물과 토란의 단백질, 미네랄이 어우러져 가을철 기력보충에 최고의 조합이 된답니다.

밤과 토란의 효능을 알았으니 이제 장보러 가볼까요? 아래 밤과 토란 똑똑하게 고르고 오래 싱싱하게 복원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밤 고르는 방법입니다. 첫째, 무게를 느껴보세요. 같은 크기라면 묵직한 것이 알이 꽉 차 있고 신선합니다. 가벼운 건 속이 비었거나 벌레 먹은 것일 수 있습니다. 둘째, 껍질을 보세요. 껍질에 윤기가 나고 매끈하며 짙은 갈색을 띠는 게 좋습니다. 흠집이 있거나 색이 탁한 것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밤 꼭지 부분이 하얗고 깨끗한 것이 바로 신선한 밤입니다.

번째는 흔들어 보세요. 밤을 흔들었을 때 소리가 나지 않는 게 알이 꽉 찬 겁니다. 소리가 나면 속이 비었거나 벌레 먹은 거라고 하네요. 넷째는 물에 담가 보세요. 밤을 물에 담갔을 때 가라앉는 것이 알이 꽉 찬 것이고 뜨는 것은 속이 비었거나 벌레 먹은 겁니다. 이어서 토란 고르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모양을 보세요. 이 토란은 둥글고 알이 굵은 게 좋습니다. 너무 작거나 모양이 일그러진 것은 피하세요. 둘째는 껍질을 보세요. 껍질에 흙이 묻어 있고 상처나 무른 부분이 없는 게 좋습니다. 너무 깨끗하게 씻긴 토란보다는 흙이 묻어 있는 게 더 신선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셋째는 단단함을 확인하세요.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단단하고 탄력이 느껴지는 게 신선합니다. 물렁물렁한 것은 이미 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넷째는 토란대도 활용하세요. 토란대 줄기죠. 이 줄기가 굵고 연한 초록색을 띠는 게 좋습니다. 토란대는 나물이나 국으로 활용하면 아주 맛있답니다.

자, 이제 집에 와서 보관할 차례입니다. 밤은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신문지에 싸서 바구니에 담아두면 2, 3주 정도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더 오래 보관하려면 껍질을 벗겨서 냉동 보관하세요. 껍질을 벗긴 밤을 밀봉팩에 담아 냉동하면 6개월 더 거뜬하거든요. 삶아서 으깬 후 서분해서 냉동해두면 밤죽이나 밤양갱 등 언제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라는 흙이 묻은 상태로 신문지에 사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2, 3주 정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씻은 토라는 키친타월로 물기를 제거한 후 밀봉팩에 담아 냉장 보관하세요. 또 더 오래 보관하려면 삶아서 껍질을 벗긴 후 냉동 보관하면 1, 2개월도 거뜬합니다. 팁 하나 더 드린다면 토란을 손질할 때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린 물에 담가두면 점액질이 줄어들어 손질이 훨씬 쉬워지거든요. 또 토란 껍질을 벗길 때 소금을 살짝 뿌려주면 미끄러지지 않아서 안전하게 손질할 수 있습니다. 이거 모르면 손해예요.

이제부터 밤과 토란으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레시피를 대방출합니다. 필기 준비 단단히 하세요. 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반죽이죠. 부드럽고 달콤한 반죽 한 그릇이면 속이 정말 편안해지고 기운이 절로 나는 느낌이 드는데요. 재료로 밤 15개, 찹쌀 2분의 1컵, 물 5컵, 설탕 또는 꿀 적당량, 소금 약간, 그리고 잣 약간,

껍질을 벗기고 속껍질까지 깨끗하게 제거한 뒤 찜기에 15분간 쪄줍니다. 그리고 찹쌀은 30분간 불려주세요. 찐 반과 불린 찹쌀을 믹서에 넣고 물 2컵과 함께 곱게 갈아줍니다. 냄비에 갈아둔 밤과 찹쌀을 넣고 물 3컵을 부어서 중불에서 저어가며 끓여주세요. 걸쭉해지면 설탕과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잣을 띄워 마무리해줍니다. 반죽을 더 고소하게 만들고 싶다면 우유나 콩물을 조금 넣어보세요. 또 밤을 삶은 후 으깨서 넣으면 더 부드러운 반죽이 됩니다.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어도 맛있습니다.

이어서 토란탕 만들어 볼게요. 얼큰한 국물과 부드러운 토란의 조화가 일품인데요. 재료로 토란 500g, 소고기 200g, 대파 2대, 마늘 3쪽, 고춧가루 2큰술, 국간장 2큰술,

일단은 소금을 뿌려 껍질을 벗기고 끓는 물에 5분간 데친 후 찬물에 헹궈줍니다. 그리고 소고기는 핏물을 빼고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소고기를 볶다가 고춧가루를 넣고 함께 볶아주세요. 물 5컵을 붓고 끓이다가 국간장과 마늘을 넣어주세요. 국물이 끓어오르면 토란을 넣고 중불에서 20분간 끓여줍니다. 마지막에 대파를 넣고 소금으로 간을 맞춰 마무리합니다. 토란탕을 더 시원하게 만들고 싶다면 멸치 다시마 육수를 사용해보는 겁니다. 또 토란을 미리 삶아서 넣으면 국물이 텁텁해지지 않고 맑게 유지된다네요.

이어지는 레시피 담백한 밑반찬 토란 들깨 볶음입니다. 토란을 들깨가루와 함께 볶으면 고소하고 부드러운 밑반찬이 완성되는데요. 밥상에 하나만 올려도 든든하거든요. 재료로 토란 400g, 들깨가루 3큰술, 대파 1대, 다진 마늘 한 작은술, 국간장 2큰술, 참기름 1큰술, 통깨 약간 준비해주세요. 토란은 껍질을 벗기고 삶아서 물기를 빼줍니다. 팬에 참기름을 두르고 다진 마늘과 대파를 볶아 향을 내줍니다. 그리고 토란을 넣고 중불에서 3분 동안 볶아줍니다. 국간장을 넣고 간을 맞춘 후 들깨가루를 넣고 골고루 버무려주세요. 마지막에 통깨를 뿌려 마무리해줍니다.

네, 오늘은 밤과 토란으로 밤죽, 토란탕, 토란 들깨 볶음까지 정말 두 식재료의 무한 변신에 놀라셨죠? 밤은 이 비타민C와 칼륨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으로 가을철 면역력과 기력 보충에 탁월하고요. 토란은 뮤신 성분으로 위를 보호하고 소화를 돕는 고마운 식재료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하면 가을철 우리 가족의 건강을 든든하게 지킬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밤은 물에 담가 가라는 것이 알이 꽉 찬 것이고 토란은 소금을 뿌려 껍질을 벗기면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알려드린 팁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주부클럽 엄마들의 건강 밥상이었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프로 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우리는 가끔씩 지루하고 반복되는 일상을 벗어나 멀리 홀홀 여행을 떠나보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어딘가에로의 떠남은 정리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출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행에 몰입하게 되면 짧은 시간이지만 무한한 자유와 마음의 치유를 얻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라디오 문화 산책에서는 리헤란의 수필, 여행이 준 선물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의 늦은 겨울, 업무 학습차 회사 언니랑 운남성에 위치한 리강시에 다녀온 적이 있었다. 이틀 동안의 벼락 공부를 마치고 드디어 맞이한 선물 같은 자유시간. 고르고 골라서 첫 여행지로 우리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국가 5회급 명승지 리강 고성을 선택했다. 리강 고성에 들어서니 청석판을 깔아놓은 맨들맨들한 돌길을 따라 길 절반을 차지하고 맑은 강이 흐르고 있었다. 강에는 크고 작은 한 쌍의 물레방아가 사이좋은 부부처럼 나란히 서 있었고 그 너머로는 동년 시절 고향에서 수도 없이 보아왔던 수양버들이 한 줄로 쭉 늘어선 채 흐느적거리며 타양의 생수함을 덜어주고 있었다. 몇백 년 동안 잘 보존되어진 목조 건물들이 소수민족 상업문화와 이색적으로 조화를 이룬 곳에서 듣도 보도 못했던 음식들을 맛보고 알록달록 희한한 기념품들과 사차에 걸려있는 소원 패드를 구경하노라니 언니와 나는 아예 혼이 쏙 빠져나갈 지경으로 흥분돼 있었다. 이리저리 구경하다 우리는 선물용으로 나시족 수공예품 고르게 나섰다. 귀찮은 게 질색인 내가 값싸고 화려한 목수건 다섯 개로 쇼핑을 후딱 마무리할 동안 꼼꼼한 언니는 이것저것 만져보고 걸어보며 흥정에만 열을 올리고 있었다. 보아하니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 언니 옆구리를 콕 찔러 주변을 둘러보고 온다 귀띔하고는 혼자서 골목길을 나섰다. 우물한 개구리가 어쩌다는 멋진 구경도 잠깐 혼자 있는 시간이 슬슬 불안해져 급기야 언니를 찾아 오던 길을 되돌아 걷기 시작했다. 인파를 헤가르며 헐레벌떡 도착한 가게. 어라, 언니가 없다. 가게 주인이 가르쳐주는 방향으로 언니의 그림자를 오래도록 쫓아봤지만 끝끝내 잡혀주지를 않는다. 손에는 방금 산 목수건 봉다리뿐 거치장스럽다고 핸드폰도 호텔에 두고 나온 상태이고 돈도 꼼꼼한 언니한테 전부 맡기고 없는데 드디어 얼굴이 화끈거리고 목이 타기 시작했다. 거들떠보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타양 땅에서 길을 잃고 우두커니 멈춰서 있노라니 기회가 왔다는 듯 서글픔이 꾸역꾸역 안으로 밀려든다. 책에서 보았던 어떤 유명한 스님의 우리는 모두 풀 같고 개미 같은 존재라던 말씀과 함께 어쩌면 우리는 정말로 거대한 시공간 속에 잠시 잠깐만 머물다 가는 그냥 어떠한 한 존재일지도 모른다. 한 장의 싸구려 옷보다도 주목받지 못하는 지금의 나처럼 굳이 걔네들

것보다 조금은 더 낫다고 우기고 싶다면 그건 오직 우리가 맺고 있는 사랑의 관계 때문이 아니겠는가. 혹 그동안 내가 이토록 소중한 주변 관계들을 너무 홀씨하고 살아온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바쁘다는 핑계로 생활비 조금 보태드리고 관광 몇 번 시켜드리는 거로 효도를 대신하고 식성에 맞춰 밥상 갖춰본 적은 별로 없으면서 내 비위 못 맞춘다, 늘 남편을 원망하고 내 가방이 내 것이고 내 핸드폰이 내 것이듯이 딸에도 당연히 내 것인 줄로 알아 일방적인 강요를 일삼고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지만 친구의 사유 방식을 어처구니 없다 여기고 그동안 너무 가까이 두고 있어서 마치 알아주지 못했던 내 행복에 대한 미안함에 괜히 눈물이 났다. 딸 사랑이 신이 난 엄마의 한 방울, 감기 걸렸다고 남편이 챙겨주던 생강차의 한 방울, 연애 상담을 청해오던 딸의 고민의 한 방울, 떠오르는 친구들 이름 하나하나에 또 방울 방울, 얼마나 울었을까. 역시 여행객인 듯한 20대 아가씨 둘이 내 앞에 와서 마주섰다. 저희가 뭐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대방이 의아해하며 혹시 뭐 잃어버리셨어요? 하고 묻자 내가 황급히 아니요, 잃은 게 아니고 찾았어요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는 대방에게서 핸드폰을 빌려 언니에게 전화했다. 뚜뚜 핸드폰 너머로 평소보다 두 옥타브는 더 높을 것 같은 언니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온다. 여보세요? 언니, 나야. 예기치 못한 내 울먹임에 무척이나 당황한 듯 언니가 급작스레 목소리 톤을 낮추며 말까지 더듬는다. 오, 괜찮아, 괜찮아. 사람들한테서 물어서 물레방아 있는 데로 와. 나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어, 알았어. 고마워, 언니. 무엇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를 언니에게 나는 속으로 가만히 속삭여 보았다. 언니야, 잠깐이나마 나를 혼자 내버려둬서 너무너무 고마워. 그렇게 언니를 잃어버렸던 해프닝의 시간은 내게 값진 선물이 되어 주었다. 여행이란 결국 우리가 인생을 재발견하고 나를 완성해 나가는 일이 아닐까 싶다.

다음으로 주계화가 쓴 소필 요란길에서 작은 생각을 줬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장백산으로 떠나기로 했다. 돈이 많이 들겠는데. 부모님은 조금은 걱정하는 목소리였지만 얼굴에는 여느 때 없이 화기가 돌았다. 남편과 함께 온천역까지 꼼꼼히 스케줄을 짜고 부모님들을 모시고 길을 떠났다. 장백산 입구에 도착하여 주요 풍경구로 향하는 환승버스에 올랐다. 도중에서도 부모님은 감탄을 연발했다. 단순히 나무가 우거진 숲이 아닌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이 시작부터 마음을 빼앗긴 것이다. 환승버스에서 내려 우리는 다시 차를 바꿔 타고 먼저 기상대로 향했다. 수직 경관으로 이루어진 도중의 경치는 자못 신기한 느낌을 주었다. 조금 달리니 한여름에도 산중턱에 듬성듬성 보이는 눈들도 있었다. 이처럼 무더운 여름에 여기서는 눈을 볼 수 있다니 참 희한하구나. 오래전에 우리 협회에서 왔을 때는 공교롭게 사고가 나서 천지 꼭대기는 가보지도 못하고 돌아왔잖니. 그게 몇 해 만이냐 하면서 어머니는 감개무량해 하셨다. 가파른 구빈도리를 얼마나 달렸을까. 천문 봉정상을 조금 앞둔 기상대 종점역에서 차는 멈추었다. 해발이 2000m를 한참 넘는지라 옷을 껴 입었음에도 날씨가 제법 쌀쌀했다. 머리 위에서 감도는 검은 구름층과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불안스럽기도 했다. 풍습으로 다리가 불편한 어머니였지만 처음 천지를 본다는 희망 때문인지 열심히 층계를 오르셨다. 나는 힘들어하는 어머니 손을 잡고 한층 한층 올랐다. 드디어 천문봉정상에 올랐다. 날씨가 조금은 흐렸지만 나름 푸른 천지물, 옹기종기한 무풍우리들의 품속에 안겨 고요히 잠자고 있는 커다란 고산호수, 웅이로운 대자연의 경관 앞에 우리는 저도 몰래 숙연해지고 부지런히 샤타만 눌렀다. 과연 멋지구나. 여기에서 너희들과 함께 이런 멋진 경치를 볼 수 있다니 참 좋구나. 장백산 천지는 처음 오른 것이 아니지만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서 있으니 기분이 달랐다. 성스러운 천지, 장엄한 폭포,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온천, 천진한 아이처럼 곳곳에서 그렇게 즐겁고 행복해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이제야 부모님들을 모시고 왔는가 하는 자책으로 가슴이 저렸다. 시간이 지나도 빗방울이 날려도 날씨가 차가워도 쉽게 떠나지를 못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자식된 도리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장백산은 차로 4시간 정도의 거리지만 평소에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그동안 여러 번 왔었다는 이유들 때문에 부모님과의 장백산 유람은 생각을 못했었다. 부모님을 모시고 장백산에 온 것은 부끄럽게도 이번이 처음이었다. 유람도 처음에는 계획하면서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옷과 다른 준비물도 더 챙겨야 한다는 불편으로 조금은 못마땅해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부모님들의 밝은 웃음 때문에 이 모든 불편함은 가뭇없이 사라져버렸다. 평소에 효도하고 자주 말을 하지만 물건이나 약이나 기타 물질로 효도를 대신한 적이 많았다. 그런 것이 만족했었고 또 그렇게 생각해왔었다. 이번에 부모님을 모시고 장백산 유람이라는 또 다른 효도를 해드리면서 무언가를 느끼게 되는 것 같다.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지 않을까.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멈추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나 어버이가 기다리지 않는다는 말도 있다. 세월과 더불어 흰머리가 한올한올 늘어나는 부모님들과 함께 할 시간은 사실 짧다면 짧은 것이 아닐까. 부모님이랑 같이 한다는 지금의 순간 자체가 행복한 것이 아닐까. 장백산도 우리만이 왔더라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다른 느낌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올해는 부모님과 함께하면서 유람길에서 잊지 못할 추억거리를 많이 남기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좋다. 먼 훗날 부모님도 우리도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그런 추억들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의미 있을까. 사실 거창한 것이 효도인 것이 아니다. 부모님이 즐거워하고 부모님이 행복해한다면 된 것이 아닐까.
유람길의 피로를 온천에서 풀며 감개무량해하는 부모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미 자식으로서의 효도의 즐거움을 한껏 느끼게 된 것 같다. 1박 2일이라는 짧은 유람이지만 이번 유람길에서 주는 작은 생각들 때문에 은근히 뿌듯하기만 하다. 그동안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망각하게 되고 자신만의 판단으로 결정해버린다. 늙어가는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에 대해 별로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부모님은 늙으셨으니까 이런 것은 안 해도 괜찮겠지, 이런 것은 별로 반가워하지 않을 거야 등등의 생각으로 건너짚고 넘겨짚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자신이 먼저였고 그 다음이 부모님이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 못난 자식들이지만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부모님은 묵묵히 우리한테 주시기만 했고 우리는 받으면서도 고맙게 여길 대신 시끄럽다고 여긴 적도 없지 않았다. 그런 못난 자신의 모습들에 오늘따라 더욱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 같다. 거창하게 해놓은 일도 없으면서 자신만의 울타리에서 돌며 가장 소중한 것들을 망각해버린 우리 자신이 부끄럽다고 할까. 있을 때 잘해라는 노래 가사가 오늘따라 마음속에 더 맞춰오는 것 같다. 한 차례 유람길이 준 계시는 작지만은 않았다. 이제 함께하는 순간들을 더 많이 만들고 싶다. 부모님들의 늘어나는 흰머리카락이 찬란한 미소로 조금이라도 더 밝아질 수 있도록, 늘어가는 주름살이 환한 웃음 속에서 활짝 펼 수도 있도록 그런 행복한 시간들을 많이 만들고 싶다. 어디선가 싱그러운 바람 한 줄기가 작은 소망을 담고 푸른 하늘의 하트를 그려간다. 작은 행복들이 여기저기서 소담하게 피어나는 것 같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요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더강중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생방송실의 리 선생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도강중이 문진부 지점 알려드립니다. 연길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했고요. 예약 전화는 501-735번, 501-735번입니다.

0: 바레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역시 우리 도강 중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도강 중위도 소개드린 지 오라면서 많은 분들이 이 우리 도강 중위원을 찾아서 병을 진단받고 치료받고 또 도강 중위에는 우리 치과도 있습니다. 치과 주치의사가 원장 선생님이가 조선족 분으로서 아주 솜씨가 대단한 분이시고 치료도 그 다른 데서 틀리람 해서 애를 먹던 사람들 우리 치과에 와서 그 교정받고 이렇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사실, 이변실, 화암실 다 종합적으로 갖춘 중서의가 결합된 도강중의원입니다.
0: 네.
1: 특징은 제일 큰 특징이라 할 때는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뭐 한두 명 의사를 놓고 이 병도 치료하고 저 병도 치료한다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 선생님들이 따로 있다. 이게 특징입니다.
0: 네.
1: 특히 우리 피부병 하면은 피부병은 어디나 돌아댕겨도 잘 치료 아이 되는 게 피부병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강중의 최기명 원장님은 전국적으로 이름 있는 이름 석자만 되면 특히 우리 전주 쪽으로 이 한다 하는 명로 중위들은 다 합니다. 야, 그 양발사 이름 있지 이렇게 말합니다.
0: 네.
1: 최기명 원장님 하면 야, 그 양발사 이름 있지 이렇게 다 긍정하는 사람입니다. 피부병 방면에서 각종 유피센이라든가 이 소보지 말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그 머리에도 습진이 있는 분들, 그 다음에 티센, 구센 다 있죠. 또 여러 가지 심화전으로 고생하는 분들, 접사랄 같은 게 올라오는데 조금만 긁어놓으면 피가 톡톡 터질 정도로. 그 다음에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대상포진입니다.
0: 네.
1: 대상포진이 잘못하면 예, 이 병원 저 병원 댕기면서 치료를 받고 나면 몇만 원씩 쓰는 사람들 있습니다.
0: 네.
1: 그러고도 그 후유증이 남아서는 피부에 그 퍼져는 다 아물어서 물이 아예 나는데 옷깃을 스쳐도 막 숨이 넘어갈 듯이 아프죠. 이거는 그 사람 몸에 아직까지는 이 퍼전 빙도가 남아있다는 걸 말합니다.
0: 네.
1: 이 퍼전 빙도는 신경 그 원에 따라서 줄을 쳐서 있습니다.
0: 네.
1: 예, 줄을 따라서. 때문에 이런 퍼전 빙도가 몸에 남아 있으면 또 면역력이 떨어질 때면 또 다른 내장에 들어갑니다. 이래서 이런 대상포진 걸린 사람들 꼭 우리 도강 중에 와서 최기명 원장님 보실 걸 권장드립니다.
0: 네.
1: 아주 용합니다. 돈 얼마 안 쓰고도 후유증 남기지 않고 잘 치료한다 이 말입니다. 그 외에 우리 심내혈관계통에서 이름 있는 조일만 선생님 계시죠. 이래서 조일만 선생님도 좋고 김성춘 교수님도 좋고 우리 최민길 리민길 선생님도 좋고 이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계신다 이걸 중점을 둡니다. 우리 병도 이사라 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 병을 다 치료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그렇게 연구가 깊지 못하면 아예 됩니다. 어느 병을 연구하자면 전문적이 돼야 되죠. 예? 그래서 전문 분야의 전문 선생님들이 계시는 것이 우리 도강중위원이 특징입니다. 예. 심내혈관계통에서는 또 이름이 조일만 선생님 계십니다. 조 선생님은 환자를 탁 진단하고 중위는 사진법이란 게 있습니다. 딱 그저 뭐 서희들처럼 MRI 찍고 뭐 B초하고 이래야 진단하는 게 아니라 환자의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 이걸 진맥하고 그다음에 망전 눈으로 바라보고 그다음에 그 촉진 진맥이죠. 그다음에 원전 냄새 맡거나 물어보거나 이런 사진법을 통해서 진단을 딱딱 해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수고하십니다, 도구 선생님.
1: 예.
2: 예, 저는 민감 리맹길 저 선생을 배웠습니다.
1: 네.
2: 예, 그래 선생 보고서를 맥이나 짚어보고 이래 그랬던 게 그랬다. 지방간도 있고 당뇨병도 있다고 말합니다.
1: 네.
2: 그래, 그래 지금 당뇨만 먹으면 계속 항상 아프고 그래서 당뇨도 못 먹습니다 매년.
1: 네.
2: 다른 병원에 가서 이래 뭐 진찰하고 뭐 중약도 먹고 서약도 먹고 어째 쓸게 없을 때다.
1: 다나요.

0: 국민원에 잘 치료 아이 됩니다.
1: 예. 예. 예, 그리고 또 위축성 위험도 있다 없다 그래.
0: 그게 다 소화계 통해 기매하게 한시 다 있죠.
1: 예. 항상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0: 소화해 되고.
1: 예, 위술이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그게 어 중요하고 저 이명길 선생님한테서 몇 번 갖다 먹은 게 어 이 치료가 정말 잘 되는데 빨리 중량이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예,
0: 예 리민길 선생님 원의 각종 담낭염이라든가 피부의 비위 문제라든가 소화계통의 전문가입니다.
1: 그래서 선생님 내가 그래 몇 번 갖다 먹었는데 내가 나 집어보고 그래 간다 집어보고 그래 어, 지방간도 많이 나아졌다고 그랬답니다.
0: 네.
1: 그리고 담낭염도 저는 많이 나아져서 좀 달걀을 먹습니다.
0: 달걀도 먹고 기름진 것도 예. 시름 넣고 먹고
1: 예 어 그래 뭐 식사도 제대로 하고 소화도 잘 되고 그러니까 매기 나온다.
0: 예.
1: 예 그래서 치료를 공고히 하려고 조만간 오늘 또 예약하겠습니다.
0: 오늘로 해서 리민길 선생님 예약입니다. 예.
1: 예예예 예, 예.
0: 리민길 선생님 오전 오후 다 나오십니다.
1: 예.
0: 예.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1: 예, 수고하세요.
0: 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0: 네.
3: 예, 저는 진짜 항상 이 저 근처 맥이 없고 밥을 이제 밥 맞으면 안 주면 밥 먹기 싶은 생각 없고.
0: 네.
3: 이래면서 고생하면서 잠이란 게 들지 못하고. 이러면서 신고스럽게 살아온다만
0: 예.
3: 대단 중에 저 김성춘이 그 선생님 강의 그 선생님이 강의 들어볼까 하니 이 선생님 또 여기 대해서 전업적으로 예, 좋아가지고 한 달에 또 증상 들어볼까 하니 내가 비틀어맞으라면 돼요.
0: 예.
3: 그래서 내 이거 썼는데 한 번 계란 먹었는데 벌써 아 이게 밥이가 벌써 당기더라면 안 돼.
0: 네.
3: 그래서, 이, 지금, 잠도 잘 오고, 밥 얻으니, 괜찮아. 두 번 깨다 또 썼는데, 어제는 완전히, 이게, 저, 밥이, 이제, 막, 그, 허위 차다만 안 돼.
0: 네, 소화 잘 되고,
3: 예. 예. 그리고, 예, 맥이 난다만 벌써.
0: 네.
3: 객관이, 예. 객관, 병원이가 또 검사가, 예, 간이 가서, 많이 소화됐다.
0: 네.
3: 그래, 나는 이 간을 이래서 소화, 위 나쁜 간에 또, 이것도 검사를 괜히 위는 문제 없다만.
0: 네.
3: 간도 이게 소화가요. 간 나쁘가
0: 간이가 기실 제일 큰 소화계통에서 제일 큰 장기입니다.
3: 아,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돌 모르다나 약간 방송 이제 들 구슬이 그다음에 이 13대 그 대조를 해볼까 내가 대조를 해볼까 내가 딱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듣고서 이제 찾아가 봤는데 두 분 계단은 지금 그래서 내일 또 나시 뒤에 좀 바짝 치료해서 내일 또 예약.
0: 내일로 해서 김성순 교수님 예약입니다.
3: 예, 예, 예.
0: 알겠습니다. 예약이 예. 됩니다. 이렇게 되면.
3: 예. 예.
2: 치료를 잘 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예.
4: 예. 예, 그, 보침 때문에.
0: 예.
4: 제 선생님 약 쓰고 많이 나아졌어요.
0: 최 원장님 약 썼으니까.
4: 예예. 예.
0: 예.
4: 예 습진 그 심해가지고.
0: 예.
4: 사방이 엄 가렵던 게 그 약 쓰니까 많이 좋아.
0: 어느 부위에 있어서 됐습니까?
4: 이거는 이 다리 부위입니다.
0: 아, 기신.
4: 예. 예. 그래서 고통 많이 받았습니다.
0: 그렇죠.
4: 예. 그래가지고 약 쓴 게 많이 나아졌습니다.
0: 쑥조라든다. 가렵지도
4: 예,
0: 않고.
4: 그거 있으니까 예. 완전 해결되다시피 완전
0: 예.
4: 효과 좋습니다.
0: 예.
4: 예. 그래가지고 약을 조금 더 쓰려고 이렇게 예약하자 그립니다.
0: 예. 최기명 원장님 나오는 시간이가 조금이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요일, 예. 목요일, 토요일 오전이 예. 좀 일찍이 예. 오십시오.
4: 네.
0: 예. 예.
4: 예. 수고하세요.
0: 예약해드립니다.
4: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5: 예, 이 최기명 이
0: 원장님.
5: 예, 기부가를 진짜 잘한다.
0: 진짜 잘한다.
5: 예, 우리 치료하고 서까지 여러 사람 찾아주는데 다 낫습니다.
0: 예.
5: 예, 제 사체에 이 좀이니까 발꿈치고 앞으로 해서 뒤뒤.
0: 예.
5: 사체에 좀이니까 이 그
0: 소보집 예, 소보집 나는 사람 그 부위에 많이 나옵니다.
5: 어, 그렇습니까?
0: 예.
5: 그 사실 한 크루스 하신다. 그래서 갈아, 그렇게 쓰이 갈았을 때.
0: 그리고 또 보기 싫어서는 반팔이라면 입으면 보기 싫고, 거기 또 색이 다른 데하고 접촉하는 부위대가 잘 낫지도 않습니다.

0: 갖고 갈아봐서 김계병원에서 습지를 왔었단. 그것도 예, 이들을 지내 갈아봐서 그랬는데 그 할머니 용료를 해야 됐단다. 이게 기 갈았던 게 또 이렇습니다.
1: 네.
0: 습지 또 이렇습니다.
1: 예.
0: 예, 그리고 2층에 또 치과도 또 살았다. 예.
1: 예.
0: 예, 치과도 딴 데가 하거나 예. 아래 이빨이 자꾸 떨어집니다, 내 한 게.
1: 예.
0: 아래 자꾸 떨어지고, 우연히 이러면, 이게, 아이, 그 치과에서는, 다가다가서 아래로 싹 딱 맞고, 예, 다시 아이가 더 됩니다.
1: 그분이, 그 원장님이가 원예 조선족부에 대해서 이 손보보리가 아주 여물었습니다. 다른 데서 그 골치 덩어리로 예, 그 틀리를 하고, 틀리가 맞지 않으면 얼마에서 막 골치 덩어리인가. 그래도 사람들 아주 만족합니다.
0: 예. 그래, 오늘이 또 예. 그 우리 일층집 아줌마 또 가졌단다.
1: 예.
0: 어느 사람이 한 사람은 김영
1: 원장님.
0: 예예. 이층 집가가 두 사람이야 하자 그런다.
1: 예. 두 분 다 예약해드리겠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오십시오.
2: 네, 건강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3: 예, 우리 가족은 저희만. 상큼다.
1: 네.
3: 로커운다. 우리 큰거모가 지금, 예, 그런, 당뇨 장압을 위해 중풍 두 번 나왔다갔습니다.
1: 네.
3: 그런 젊은 선생님께서, 예, 세 번 첨약 쓰고 증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민세만 해놔서 90줄입니다. 그래, 오지 못해 전화를 연락하자고, 예, 약을 진 게 어제는 많이 났답니다. 그래, 활동도 하고, 화장실도 집행이 짓고, 댕긴답니다.
1: 네.
3: 뛴 게 다 내리고, 예, 소화가 잘 돼, 잘 식사를 하고, 그래, 몸이 헷갈아졌답니다.
1: 원래 이 젊은 선생님이 그런 치료를 잘해갖고, 예, 입소문을 듣고 오는 분들 많습니다. 내놨으니까 또 다른 친척들, 동네 사람들 네. 데리고 오죠.
3: 그래요. 오늘 그런 반찬 잘 오지 해놓거나, 자주 못해 그래던 게 그게 엔 좋다면서 이제 오늘도 또 예약해서 청약을 또 일주일치를 또 제가 하자고 그래고 전화드립니다.
1: 오늘이 오시겠습니까?
3: 예, 전화를 연계하자고.
1: 아, 예, 전화로. 예, 됩니다. 예. 예약해드리겠습니다.
3: 예.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예.
4: 수고하셨습니다.
1: 예.
4: 저는 이 김성수 선생님을 본 환자입니다.
1: 예.
4: 저는 이전에 병원에 있을 때부터 이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이 동중이로 왔다니까 영이 휴식과 같이 왔으면 좋았습니다.
1: 예.
4: 저는 예, 그냥 항상 수면 장애가 있었어요. 저녁에 어째 낮에도 그렇고 저녁에 너무 잠을 해봐요. 저녁에 약간 한시간 났다면 엄밤 늦밤 새웁니다.
1: 네.
4: 그래서 이 선생님을 보였는데 야, 이전에도 몇번 그랬는데 이 나이 들면서 또이 방법이 왔단 말입니다.
1: 원래 처녀 때부터 실면증으로 고생한 사람들 이렇게 신계 영민에서 오는 게기 때문에 늙음막 해도 계속 실면증으로 고생합니다.
4: 그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선생님께서 약을 두 번 갖다 먹은 게
1: 네.
4: 또 효과 좋아서
1: 약을 쓰십시오. 효과 알깁니다.
4: 예, 눕지 못해서 못 삽니다. 나중에 이것도 너무 다다가 맥이납니다. 그리고 난 또 위가 너무 나쁜데 위 나빠서 해버리니까 다 이래 위계야 위계양이 있고 뭐, 위 주소위원 있다만 위계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이지 난 위도 너무 나쁘다 그래 아 그거 된다면서 선생님 이래 먹어서 저리 위 나쁜 것 같다 하면서 그래 무슨 약 줘준 게 어, 위도 영 좋아서 요즘 밥을 영 잘 밥이 내 몸은 맨날 쌀쌀쌀쌀 써 먹었는데 요즘 밥을 영 잘 먹어 얼마나 돈 좀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다 선생님 또 관절이 또 나쁘다 했지만 관절 있고 관절통이 있어서 무릎 관절이 있어서 아 중계를 내려갈 때 딱딱 맞추면 아파서 그냥 이 선생님 친구도 잘 합니다. 예.
1: 친구도 잘하고 원래 종합적으로 잘한다 김성춘 교수님.
4: 자, 그리고 불관 모르는 거 해서 그래서 시험사가 물어봤더니 한잔 나게 길어서 이 관절에서 지금 몇 대를 놓던 게 그리 시원할까?
1: 당뇨병 종합증 치료 골가병 치료 각종 완고소 두통, 실면증 다 잘합니다.
4: 오, 그래 나 관절통 때문에 어디 밭에 나가서도 증류질 살짝밖에 안 되니까 올라가서 내가 다 할 때는 바빠 그러던 게 요즘에는 무슨 막 무슨 몇 번 내 무슨 두 번 가서 막 맞고 증류약을 먹었으니 위도 좋아서 이 수면장에도 영 좋아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 내 너무 이게 관절이 그래 아프게 나서 우리 동맥이란 동맥도 때 관절통이 있었어. 어찌 언나 갈 때 같이 가자. 내일에 어찌 예약되겠어 두 분이.
1: 내일 해서 두 분 다 김성춘
4: 예,
1: 교수님입니다.
4: 나도
1: 예.
4: 한 번 더 오기라고 이 동문 가서 위도 보고 관절도 보겠답니다.
1: 예, 골가병은 침하고 그 김성춘 선생님.

0: 점약계라 봐요.
1: 이미 유명한다.
0: 예, 유명하게 그 효과를 잘 봅니다.
1: 예, 한번 용서.
0: 특이합니다.
1: 친구하고
0: 점약계라 하십시오. 두 분 다 레일로 예약해드리겠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출발하십니다.
0: 네.
3: 예, 우리도 우리 집사람이 지금 저기 서일만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0: 네.
3: 아, 걷기도 하고, 나가 운동도 조금씩 하고, 그래도 좀 지금 잠을 잘 잡니다, 이 시간에.
0: 조일만 선생님 그 부분에서 잘한단 말입니다. 중풍 후유증 치료, 중풍 조기 진단. 그래서 이렇게 조일만 선생님 약 쓰면 이미 중풍 왔던 그 발다리를 잘못 쓰고 어느 장에 있던 것도 많이 나사지는 게 뚜렷하게 알길 뿐만 아니라 재풍 예방해 줬습니다. 네. 문제는 이런 사람들 재풍이 자꾸 꼬옵니다. 예.
3: 네,
0: 예, 재풍 예방됩니다.
3: 예, 그리고 혈압도 참 잘 됩니다. 지금 혈압.
0: 그렇죠.
3: 예, 벌써 혈압부터 안정되고 하니까, 예, 사람이 좀 기분이나 하고, 나가 조금 운동 지금 하는 것은 물건도, 시장도 조금 갔다 온 물건도.
0: 많이 나사졌습니다.
3: 예, 이제 두 번 치료받았는데, 이렇게 효과가 좀 좋습니다. 지금
0: 괜찮아요. 절마 선생님, 워낙 우리 전주 쪽으로 이 중풍 치료에서 이름이 있는 분입니다.
3: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좋은 선생님 만나고 치료 잘 될지, 바짝 치료하려고 좀 내일 또 가려고 그럽니다.
0: 네, 내일로 예약해랍니까?
3: 예, 내일 어떤 예약해 주시오.
0: 네, 됩니다. 오시면 전화번호만 얘기하시면 과업이 다 해봤습니다. 이렇게 예약한 분들이.
3: 예, 감사합니다.
2: 네, 치료를 잘 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네.
4: 예, 저희 고모가, 예, 그, 리맹길 선생님을, 예, 보였습니다, 지난번에.
0: 예.
4: 그래, 처음에는, 이렇게, 그, 식사를 못했단 말입니다.
0: 예.
4: 그래서 조금 잡수시면, 이래, 자꾸 이렇게 토하고 해가지고, 예, 죽고 조금 먹고, 그런 것도, 등장 죽도 제대로 못 잡수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만길 선생님 배워서 첨약을 이제 한 일주일째, 드시고 있다만 합니다. 이게
0: 예.
4: 지금은 좀 음식은 조금 먹긴 합니다만 허전됐습니다.
0: 예.
4: 그래 아직도 조금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4: 예, 아직 식사를 아직 완전히 허전 안 됐다만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약을 더 쓰자고. 예.
0: 소화계통 예. 방면에서는 반복이 자꾸 오는 게 문제되죠. 예. 이래서 예. 좀 공고 단계를 걸치게 약을 꾸준히 쓰면은 크게 재발하지 않습니다. 어느
4: 예.
0: 어느 날로 예약해랍니까?
4: 내일이 된가?
0: 내일 예.
4: 예약해서
0: 됩니다. 예. 리맹길 선생님 오전 오후 다 나오십니다.
4: 아, 네 알겠습니다.
0: 예, 오십시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네.
5: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5: 네, 내가 지금 보니까 김정철 선생님 보니까 약을 먹고요. 원래는 반담도 제대로 다지 못하고 머리 형세가 아팠습니다. 머리 불편이 불심했습니다.
0: 예.
5: 선생님 심하지는 마음도 있었고 눈알이 뚝 빠진 감이라고 이랬습니다.
0: 예.
5: 예, 계속 계속 아프지 다지 못하다가 신경질이 또 많이 했습니다.
0: 그렇죠. 그렇게 종합적으로 따라올래기란 마음도 자지 못하고 아프면 짜증이 나고 혈압이 올라가고 가슴이 두근다근 심동 과속이 생기고.
5: 네, 그래서 어떻게 정말 그렇습니다. 심장병에 막 별난 감이나 그러나,
0: 네.
5: 근데, 그래서 때마다 개선되게, 링겔을 맞을 때, 링겔 한 열흘씩 맞았습니다. 그게 맞을 때고, 때뿐이지 또 아프더라만다.
0: 네.
5: 근데 지금 김성순 선생님 약이 7천 먹었습니다. 7천 먹었는데 그 증상이 많이 없었습니다.
0: 그게 다 종합적으로 나사질 수 있습니다.
5: 예, 저런 머리 난감에 머리 아프지 않을까, 너무 좋습니다.
0: 예.
5: 예, 그러시면 지금에 배우고도 어떤 분이 또 말하는 거다, 이사가 얘기하면서 그랬단 말입니다. 어제 선생님, 난 이렇게 다리도 이렇게 불편하고 아프다고, 저는 배다고, 그럼 한번 치료 맞아봐라 하더니, 치료 맞으니, 침도 용산 났을 때다, 마야.
0: 다리가 저리 가벼워집니다. 아프지 않고.
5: 예, 맞습니다. 지금 이 호망 뚫리는 가는 아브라마도 용산이 났습니다, 다리 옛날에는.
0: 예.
5: 그래서 지금 내 오늘에 또 예약하다 그러니까.
0: 오늘로 해랍니까?
5: 예, 오늘 됩니까?
0: 예, 이래 예약하고 오면 좋습니다. 김성춘 선생님, 조일만 선생님, 이 환자들이 좀 많아갖고 예약하고 오는 게 좋습니다. 예약해드리겠습니다. 오십시오.
5: 예, 감사합니다.
0: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네.

0: 절만 선생님, 우리 40여년이 중위림상 경험을 갖고 있고 일찍이 연기실 중위원에서 근무했고 또 북경대학 북경의과대학병원에서 연수도 했고 이래서 좀 림상 경험이 풍분하고 특히 중앙科 방면에서 전문적으로 심내혈관 전문가다 이렇게 호평이 좋은 사람입니다. 때문에 각종 신경물란도 좋고 맹혈중후증도 좋고 왕거성 두통도 좋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도 성과가 있지만 특히 우리 심내혈관계통 각종 심장병 특히 중풍조기진단 후유증치료 이 방면에서 이름 있는 분입니다.
1: 네.
0: 그 위에 또 전문가로서 김성춘 교수님 계십니다. 이분도 일찍이 연변병원 중의과에 계셨습니다. 연변병원 중의과에서 퇴직하면서 또 그 동안에 청도 중의학 대학에서 배웠고 상해 중의학 대학 진수도 했고 우리 큰 병원의 우점이 거기입니다. 그 진수로 큰 병원가 배울 수 있단 말입니다. 예. 한국 경희대학에서도 2년 동안 연수한 분입니다. 배울 거 다 배우고 확실히 이 리론과 그다음에 림상 경험과 일술과 의덕과 이걸 다 겸비한 부분입니다. 뭐 어디 가서 뭐 몇 년 거서 대소 어디서 배우고 이사지라는 돌팔이 선생들이 아닙니다. 저희들 도강 중위원이 계시는 전문가 선생님들은 전문가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1: 네.
0: 예. 김성준 선생님 좀 종합적으로 잘합니다. 당뇨병 합병증도 좋고 왕거성 두통, 왕거성 실면증 거기에 따르는 갱년기 종합증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의 식물신경문란이라든가 그다음에 만성 담낭염 담석증 간경화 그다음에 호흡도계통에서 이 코로나 후유증으로 해서 젠소성 폐렴 왔다거나 또 쩍하면 움직이면 해도 숨이 찬다거나 오고 가는 감기 다 걸린다거나 만성 확장성 이 기관지 염증을 갖고 있거나 그다음 기관지 그 천식이라든가 요즘에 또 천식 있는 분들 힘들 때죠. 이런 호흡도계통에 많은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 그다음에 당뇨병 합병증 치료 당뇨병은 정말 종합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합병증이 많이 옵니다. 이거는 종합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선생이 돼야 됩니다. 이 방면에서는 김성춘 교수님 추천드립니다. 아주 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소화계통에서 리명길 선생님 계십니다. 리명길 선생님 얼핏 보건대는 아주 그 앳된 얼굴이죠. 그렇지만 이분도 일찍이 장춘중의학대학을 필요했고 또 20여 년의 중위림상 경험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위대사 임계학 교수를 모시고 계통적으로 중의학을 연구하고 배우신 분입니다. 비위를 위주로 해서 이런 소화계통 치료하고 또 이분도 종합적으로 잘합니다. 요추간밭 돌출이라든가 자골신경통이라든가 이런 방면에서 여러 가지로 잘하는 리민길 선생님 계십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도강중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계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어느 날 할머니는 채손잎을 빼앗고 배치를 부엌으로 데려갔다. 배치는 그제야 울기 시작했다. 배치는 밥만 먹고 야채는 전부 할머니 그릇에 옮겼다. 할머니는 야채를 먹어야 이가 하얗게 된다고 했지만 배치는 먹기 싫다고 울었다. 아버는 배치에게 할머니도 토끼처럼 채식을 하니까 토끼랑 비슷하다고 위로했다. 배치는 할머니가 나쁘다고 투정했지만 아버는 할머니는 그저 배치를 걱정하고 아끼기 때문이라고 웃으며 이야기했다. 배치는 할머니가 채소빵을 드시고 토한 이야기를 꺼냈다. 할머니는 나이가 많아 코가 안 좋아서 고기 맛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웃었다. 배치도 마침내 웃었다. 할머니는 자신은 이제 쓸모 없어졌고 곧 죽을 거라고 조용히 이야기했다. 배치는 걱정스럽게 왜 채식을 하냐고 물었다. 할머니는 어린 아이를 키울 때 채식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할머니의 그 아이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사실은 배치도 아버도 아직은 그 까닭을 알지 못했다. 이전에 할머니의 운명에 대해 말했었는데 할머니의 운명이 이렇게 안 좋을 줄은 정말 몰랐다. 아버가 배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옛날 비간 대관인이 높은 흰마를 타고 야채 시장에 달려들어 몇 바퀴 돌았다. 그 대관인이 한 할머니가 야채 파는 것을 보고 물었다.
1: 할머니, 어떤 야채가 있나요?
0: 할머니는 대답했다.
1: 세상에는 두 가지 야채가 있지요. 속이 차 있는 야채와 속이 빈 야채예요.
0: 대관인이 미소를 지었고 할머니는 다시 설명했다.
1: 제가 야채 장사하는데 양배추는 벽엽이라 부르고 배추는 과심, 상청이라 하며 미나리는 수치마라고 불러요.
0: 대관이는 말고삐를 꽉 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가 다시 말했다.
1: 공삭 자각엽도 있어요.
0: 대관인이 대답했다.
1: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네요.
0: 할머니가 다시 물었다.
1: 공심채라는 야채가 있지요. 바로 무성한 나물이라고도 불러요. 알고 있지요?
0: 대관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이 흰 말이 어떤 야채를 좋아하냐고 물었다. 할머니가 여기까지 이야기했을 때 배채가 끼어들어 말했다.
2: 말이 당근과 깻잎 먹어요.
0: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손으로 야채를 손질했다. 그때 아버가 물었다.
1: 갓은 속이 빈 야채에 속하나요?

0: 할머니가 미소를 지며 대답했다. 이 비간 대관이는 말이다 가시라는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가슴을 꽉 붙잡고 입에서 피를 토했단다. 그 피가 말등에 떨어지고 사람도 떨어져 숨을 거뒀지. 대체가 다시 끼어들어 말했다.
1: 작은 토끼도 숨을 거두게 될 거예요. 정원의 들풀을 모두 먹어버렸어요.
0: 할머니가 배채를 껴안고 말했다. 아이야, 토끼 신경 쓸 시간이 없어. 사람은 자신밖에 돌볼 수 없어 우리 먹을 것을 챙겨야 한단다. 배채가 울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주변에서는 차 한 대 지나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할머니가 배채를 토닥거리며 말했다. 야채 모종 같은 아이야. 눈 깜빡할 사이에 벌써 이렇게나 자라있네. 아이야, 이젠 자야 해. 눈을 감아. 배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을 꽉 감았다. 할머니는 다시 옛날 이야기를 시작했다. 옛날에 공예장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단다. 게으른 사람이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직 새 소리만 알았지. 어느 날 한 새가 푸른 소나무에 날아올라 할아버지를 불렀단다. 할아버지가 문으로 나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 새는 남상 정상에 양 한 마리가 있는데 할아버지대로 고기를 먹고 자신은 양의 장을 먹겠다고 말했어. 할아버지는 기뻐하며 남산 정상에 올라가 양고기를 마음껏 먹었는데 새에게는 한 조각도 주지 않았단다. 그러던 어느 날 구천새가 갈대밭에 뛰어올라 공예장 할아버지를 불렀단다. 구천새가 무슨 새냐고? 사실은 참새를 말하는 거야. 할머니는 이어서 말했다. 할아버지가 누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문으로 나와 물었단다. 구천새 역시 북산 정상에 양 한 마리가 있으니 할아버지는 고기를 먹고 자신은 장을 먹겠다고 알려줬지. 할아버지는 아주 기뻐하며 다시 북산 정상으로 달려갔고 반쪽 양고기를 들고 돌아왔어. 그리고 이 구천새에게도 역시 한 조각도 주지 않았단다. 할머니가 이야기를 다섯 번째 부분까지 했고 봄왕이 오동나무에 뛰어올라왔다고 말했을 때 배채는 이미 너무 피곤해 잠들어 버렸다. 할머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돌아가며 말하는 버릇이 있었고 아보도 자기도 모르게 몸이 가벼워지고 시간이 느려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때를 말해보면 호생도 아보와 마찬가지로 어린 나이였고 소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호생의 부모는 공군 간부였다. 사회의 새로운 사물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호생을 사립소학교에 입학시켰다. 그래서 호생이 소학교 6학년 때 수업하는 장소는 정말 다양했다. 부흥중로의 방안, 서금로의 교실, 모명남로의 양옥거실, 장락로의 객실, 장락촌 주민위원회 창고, 남창로, 어떤 골목 양옥의 자동차 곳간, 고릉로 제1소학교 맞은편 고식적인 골목의 뒷방 등에서 수업을 했었다. 이 범인은 비록 아부가 활동하는 지역과 가깝지만 실제로 이때 두 사람은 서로 알지 못했다. 매 학기마다 호생은 몇 군데 교실 장소를 옮겨 다녀야 했고 어문 수업, 산수 수업을 맡는 교원도 몇 명씩 바뀌었다. 그는 이미 크고 작은 골목에 드나들고 체조를 하고 달리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1950년대는 입학 붐이 일었다. 상해 여성들은 기본적인 글을 읽고 쓸 줄 알았고 분필로 글을 쓸 줄도 알았으며 노래하고 춤추는 것도 좋아했고 풍금도 연주할 수 있었다. 그래서 민간 교원으로 임명될 수 있었다. 젊은 부인, 아주머니, 장부인, 리부인, 큰아주머니, 어린 엄마 등도 교육에 적극 지원했고 사적인 집을 빌려 수업하는 일도 많았다. 그 중에 장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다. 늘 꽃무늬 치포를 입고 앞가슴에 꽃무늬 손수건을 꽂고 온몸이 향기로 가득했다. 이분은 서금로의 여자 집주인이었고 자신의 집 거실을 빌려 수업을 했다. 흐린 날이면 항상 불을 켜는 것을 아까워했기 때문에 방 안은 아주 어두웠다. 안뜰 안팎에서는 사람들이 숯불을 피우고 부채가 파닥파닥 소리를 내며 바닥에는 물이 떨어졌고 새 자리에는 우산을 쳐놓기도 했다. 이 장면은 정말 장락평의 산모 독소도와도 비슷했다. 하지만 호생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소학교가 원래 이런 곳이라고 생각했다. 보통 세 번째 수업이 되면 부엌에서 음식을 요리하는 기름 연기 냄새가 풍겨왔다. 정말 너무 향기로웠다. 장 선생님은 분필을 내려놓고 교실을 나와 옆집 여자 집사와 이야기를 하고 종종 기름에 튀긴 대구 조각이나 기름을 많이 넣은 오향 닭 요리를 갖고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먹으면서 소리를 지르며 잘못한 학생들은 장 선생님과 함께 돌아가라고 했다. 바로 뒷객실로 가서 글을 쓰라는 볼이었다. 어느 날 호생이 해가 질 때까지 글을 쓰고 있었다. 장 선생님은 이미 글을 잊어버렸다가 뒤늦게 알아차리고 들어와 호생의 귀를 붙잡고 말했다. 먼저 가서 밥 먹고 이후 수업에 잘 들어라. 들었지?

0: 2학년 때 허생은 장랑로의 골목으로 전학 가서 공부했다. 한 분은 서 선생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 글 쓰는 보호를 받았다. 서 선생님은 방에 들어가서 먼저 옷을 갈아입고 큰 서랍장을 열고 모리를 빗고 거울을 보고 라디오를 듣고 그 후에는 발톱도 깎았다. 허생은 해질녘까지 계속 글을 쓰고 있었다. 서 선생님이 비로소 옆방에서 들어왔고 허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가라, 길 건너갈 때 조심해. 허생이 연필 상자를 닫고 가방을 끌어당기며 인사했다.
1: 서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0: 기억에 따르면 란심 대극장 티켓 판매소 맞은편 골목에 사는 왕 선생님만 늘 소박한 인민복장을 입고 집에 가서도 그대로였다. 흰색 셔츠를 입고 허생 정면에 바르게 앉아 허생이 문제를 푸는 것을 보고 물 한 잔을 갖다 주셨다. 3학년 1학기 허생은

0: 모명남로에서 수업을 들었다. 그곳은 독립된 별장 거실이었고 큰 양불 모양 천장 등이 걸려 있었다. 송 선생님은 상해 사람이지만 방금 북방에서 상해로 오셨다. 어느 날 방과 후 송 선생님이 호생을 데리고 남창로로 갔다. 서금로를 지나 사남로로 굽어들었다. 송 선생님이 물었다. 반 학생들이 모두 너를 역선생이라고 부르는데 무슨 뜻이야? 호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송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말하라고 했다. 호생이 모른다고 대답했다. 이에 송 선생님이 말했다. 이 상해 사람들의 호칭이 정말 이해가 안 가네. 호생이 설명했다.
1: 싸워지는 귀뚜라미를 상해 사람들은 역선생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다시 싸워도 보통 지는 거예요.
0: 성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이 뜻은 호생 학생이 더 이상 노력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네. 호생은 황 선생님이 지어줬다고 말했다. 송 선생님이 놀라며 말했다. 응? 황 선생님의 아버지는 매년 볼일들을 기르는데 학생들에게 마음대로 별명을 지어주는 것은 정말 안 될 일이야. 호생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대답했다. 송 선생님이 다시 물었다. 호생 학생, 너는 쉽게 패배하고 고비 많은 본래가 되고 싶은 거야? 부끄럽지 않아? 호생이 다시 고개를 저으며 그래도 괜찮다고 말했다. 송 선생님이 타일렀다. 시험에서 낙제하고 무단 결석해도 마음에 전혀 아쉬움도 느끼지 않네. 너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해져야 해. 호생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송 선생님은 자신과 약속하자고 했다. 그러자 호생이 조용히 대답했다.
1: 귀뚜라미가 다시 용감해지고 이빨이 다시 뾰족해져도 마지막까지 싸워도 결국 지고 죽게 될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0: 송 선생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휴, 아이야, 아주 어린 나이인데 정말 대단하네. 선생님을 화나게 만들고 싶은 거야? 송 선생님이 호생을 붙잡고 당부했다. 숙제를 열심히 해라, 들었지? 이때부터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서남로에 굽어들었고 그것은 나무 그늘이 두려워지고 행인도 적고 바람도 시원했다. 그리고 바로 정면에서 아보와 배채를 만났다. 이것이 세 사람의 첫 만남이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세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구골태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사회를 맡은 신금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 내 추억 속 그때 그 사람 그 일을 쓴 수기 작품을 감상해보며 그때 그 시절 감성으로 돌아가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홍란 씨의 수필 2년의 향기를 감상하겠습니다.

2년의 향기 나몽란.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사람과 사연이 있다. 2년의 아름다움과 향기는 수십 년 동안 나를 동반하며 무궁한 에너지와 힘을 실어주었고 소중한 정신적 유산을 남겨주었다. 70년대 초 나는 갓 스무 살에 접어든 애송이 처녀였다. 당과 국가의 덕분으로 조학금을 받으며 장춘 재상학원을 졸업한 나는 현 인사국의 배치로 첫 사업터인 대양향 공소사의 자리 잡았다. 당시 나는 주동적으로 제일선인 영업매대에 서겠다고 조직에 제출했다. 행정사업을 제쳐두고 힘든 영업실에서 일하겠다고 하니 조직에서는 흔쾌히 허락하고 나에게 문구매대를 맡겼다. 나는 연필 한자로 필기 한 권, 고무지옥의 한 개 일망정 보배처럼 다루며 맡은 바 사업에서 책임을 다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업처 조장이 나를 불렀다. 조양천 신화서점에서 도서 발행을 책임진 김재권 선생님이 오셨는데 잠깐 모여서 도서 판매와 그 대책에 대해 토론해보자고 했다. 나는 두 말 없이 영업처 조장과 함께 당직실에 들어섰다. 첫눈에 40살쯤 돼 보이는 멋진 남성분이 책을 구두로 펼쳐놓고 말씀하셨다. 오늘 첫걸음으로 새로 출판된 책을 이만큼 가져왔는데 진열장에 진열하고 판매 상황을 알아보는 것이 어떻겠소? 책값은 먼저 지불하지 않고 판매하는 쪽쪽 지불해도 별 문제 없다고 하셨다. 막 출판된 귀중한 도서, 흰 종이장에 까만 글자가 깨알처럼 꼭꼭 예쁘게 줄을 지어 정연하게 서 있었다. 책장을 넘기노라니 글 속에서 풍기는 특유의 글향기가 나를 끌어당겼다. 나는 너무도 기뻐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기쁜 이유는 멀리 가지 않고도 내가 직접 관리하는 매대에서 책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였다. 덕분에 나는 촌에서는 제일 먼저 림의 서른, 청춘의 노래 등 장편 소설들을 읽을 수 있었다. 가끔 친구들을 만나고 형제들끼리 이야기를 나눌라 치면 소설 속 주인공들의 재미있는 사연을 풀어내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 시절 도서는 유일한 소통 도구이자 볼거리였다. 내가 그토록 책에 흥취를 느끼고 집착하게 된 이유는 역시 김재권 선생님의 책에 대한 선전과 뛰어놓을 수 없다. 선생님은 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가장 좋은 스승은 책이고 가장 행복한 일은 마음대로 독서할 수 있는 조건을 창조하는 일이다. 책에는 이 세상의 모든 최고가 들어있고 백과지식이 있다. 당시 책 한 권 값이 불과 2원 이내였지만 구매하려면 상당히 힘들었다. 김재권 선생님은 나에게 푸른 등을 켜주고 할부로 조금씩 갚도록 도와주셨다. 나는 월 평균 2원씩 납부하는 호조금이 연말에 나오면 한꺼번에 책값을 지불하곤 했다. 참으로 마음이 하늘처럼 푸르고

바다처럼 깊은 분이셨다. 김재권 선생님의 로고에 감동되었고 이를 보답하기 위해 나도 책을 판매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다. 당시 일부 생산대에는 로인 독보 시설이 갖춰져 있었다. 나는 생산대 대무위원들과 협상하고 단행본 몇 권씩 사도록 약속했다. 사원들이 때때로 번거로운 노동에서 해탈돼 책 읽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어서 대단히 흡족해했다. 다른 볼거리가 별로 없었던 그 시절에 도서가 귀한 취급을 받던 진솔한 이야기이다. 한편으로 나는 또 마을에 있는 모교를 찾아가 교장 선생님께 사정 이야기를 했다. 마침 학교에서는 반급별로 책을 비치하기로 하고 아동도서 일부를 사들였다. 그리고 반급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동원해 집집마다 다니며 낡은 책을 거두어들였다. 학생들은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는 날 체육 시간을 볼 수 없는 상황이면 실내에서 책을 읽으면서 흥미진진하게 시간을 보냈고 과외 시간과 점심 휴식 시간에도 책을 읽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반급마다 책을 노끈에 꿰어 학생들이 앉은 뒤편 벽보라 밑에 걸어두었는데 교실에 들어서면 첫눈에 안겨오는 멋진 반급 풍경이었다. 김재권 선생님은 판매 수요에 따라 짬짬이 틈을 내어 책을 공급하셨는데 왕복 20여리 길에 낡은 영구표 자전거가 유일한 운송 도구였다. 당시는 시장경제가 아니라 계획경제 시대여서 그분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아무런 보수도 없었지만 오직 도서에 대한 애착 하나로 그렇게 부지런히 산촌을 누비며 책을 보급하셨다. 사실 김재권 선생님 자신이 이동책가게였다. 만년에도 이동책가게를 운행하셨던 김재권 선생님이라고 하면 령정시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산골마을 팔도로부터 시작해 조양천 서점, 후에 령정시 문화관에서 사업할 때에도 시종일관 손에서 도서를 놓지 않으셨고 또 퇴직 후에는 진짜 200평방미터도 채 안 되는 이동책가게를 꾸리고 밤낮으로 책에 파묻혀 사셨다. 사람들을 만나면 책에 대한 말씀부터 하셨다. 제한된 내 인생의 울타리와 사회와의 접촉 범위 내에서 나는 책에 대해 그렇게 깊은 애착과 미련을 가진 분을 보지 못했다. 명예나 지위, 금전은 모두 생각하지 않으셨고 오직 책에 대한 관심뿐이셨다. 책 인생, 책 집착, 안전하사나 책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남에게 지나칠 정도로 요구하지는 않으셨다. 다른 사람이 들어주면 기뻐하셨지만 들어주지 않아도 별 말씀이 없으셨다. 마음이 한없이 너그러운 분이셨다. 하루 종일 고달프게 도서 판매를 위해 동분서주하다 보면 점심 식사 시간을 놓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농촌 마을에는 음식점이라는 게 따로 없었다. 쌀독에 쌀이 넘쳐나야 인심이 후하겠는데 70년대 당시 상황으로 손님 한 분을 한 끼 식사 대접하는 것도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한 번은 보다 못한 내가 어머니께 부탁해 점심 한 끼를 선생님에게 대접한 일이 있다. 아주 소박하고 간촐한 점심 식사였다. 김재권 선생님은 오이 냉국에 밥을 말아 드시고도 그렇게 감지덕지하셨다. 후에 김재권 선생님은 령정시 문화국으로 발령을 받았고 나는 조양천 소학교로 발령을 받다 보니 업무상 거래는 더는 이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선생님의 책에 대한 특별한 애착과 정성은 영원히 내 마음속에 살아있다. 지나가는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고희의 나이를 묶어보니 이미 지나간 아쉬운 일들이 많다. 편안할 때 옛 친구, 옛 동료를 만나서 회포를 풀려는 생각은 꿈과 같이 허황하다는 것을 나는 늘 느끼곤 한다. 몇 년 전에 남편으로부터 김재권 선생님이 이미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접하고 슬픔을 금할 수 없었다. 제한된 인생이 안쓰럽고 원망스러웠다. 도서를 위해 일생을 바쳤고 산촌에 책을 보급하려고 오르막길, 내리막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힘들게 오르시던 선생님의 모습이 흑백 사진처럼 지금도 내 머릿속에 또렷이 각인되었다. 옛 인연은 세월 속에 묻히고 새로 맺은 인연도 시간 속으로 사라져가는 상황이 재현된다. 어떤 때는 마음속

속으로 잊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 노력이 영구할까? 나 또한 영생할 수는 없으니 말이다. 그러나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인연이란 기억 속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이미 영원한 것임을. 선생님이 펼쳐 보이신 책 한 권, 손수 끌고 다니시던 이동 책가게, 산길마다 흘리신 땀방울은 이미 내 삶의 뿌리가 되어 오늘의 나를 지탱하고 있다. 책 향기처럼 은은하게, 그러나 결코 사라지지 않은 힘으로.

그래서 작자는 도서를 애착하고 남들이 더 많은 책을 읽게 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써 주셨던 잊지 못할 인연을 회억하면서 그분 때문에 많은 책들을 구독했고 문학의 길로 들어서게 된 자신의 지난날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어 김오릴 씨의 수필, 8살 때 찍은 화보 사진을 감상하겠습니다. 8살 때 찍은 화보 사진, 김오릴. 책장 깊숙이 보관된 낡은 화보책을 꺼낼 때마다 나는 시간의 문을 열고 1962년 9월 3일 그날로 돌아간다. 연변조선족 자치주 창립 10주년. 8살 소녀의 눈에 비친 세월은 온통 축제 분위기다. 그날 아침 엄마는 내 외태머리를 곱게 닿아주고 직접 지은 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혔다. 내 손을 잡은 엄마의 손길은 따뜻했고 나는 퐁당퐁당 뛰며 연결공원으로 향했다. 거리는 이미 인파로 북적였다. 민족 복장을 곱게 차려입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 아주마들이 붉은 깃발과 꽃다발, 풍선을 들고 공원 다리를 건너 강물처럼 끊임없이 몰려들었다. 가로수도 바람이 춤추고 구름도 덩달아 춤을 추며 우리 명절을 축하하는 듯 했다. 공원 체육장에서 열린 경축대회가 끝날 무렵 주덕회 주장님께서 주석단에서 내려와 사람들과 손에 손잡고 춤을 추셨다. 공식 행사는 끝났지만 사람들은 곳곳에 모여 노래하고 춤추며 기쁨을 나누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할머니들의 환호성과 신명나는 북소리가 우리 모녀를 이끌어왔다. 둥글게 모인 할머니들 가운데는 북을 메고 지휘하는 젊은 여선생님이 계셨다. 시원시원한 이목구비의 맑은 미소, 그 모습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이었다. 옆에서는 할아버지들이 흥겹게 퉁소를 불고 있었고 그 앞에는 앙증맞은 3살쯤 된 남자아이가 앉아 장단을 요리조리 돌리며 두드리고 있었다. 북장단이 살아서 춤추는 듯했다. 나를 본 여선생님은 방긋 웃으며 손짓으로 들어오라 하셨다. 나는 춤추기를 좋아했지만 쑥스러움도 있었다. 그래도 용기를 내어 둥그런 원 안으로 들어섰다. 두 팔을 벌려 장단에 맞춰 벌짝벌짝 뛰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러자 어디선가 사진사 아저씨가 나타나 이리저리 자리를 옮기며 카메라를 들이댔다. 춤추는 소녀와 장단치는 소년, 북을 면 채 환하게 웃는 여선생님, 다리를 꼬고 앉아 퉁소 보는 할아버지, 흰 수건을 두르고 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장단치는 할머니, 모두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그 아름다운 역사의 순간이 사진사의 카메라에 오롯이 담겼다. 그날의 여선생님은 북경 주황민족학원 교수님이라는 것을 후에야 알게 되었다. 자치주 창립 10주년을 취재하기 위해 북경에서 촬영가를 모시고 먼 길을 오셨다고 한다. 촬영가는 우리 민족의 축제 현장을 부지런히 렌즈에 담았고 그 사진은 1961년 1월호 민족화보 안표지에 로소동락이라는 제목으로 실렸다. 1964년 초 당시 연변의학원 도서관에서 일하던 오빠가 새로 들어온 화보책을 정리하다가 깜짝 놀랐다. 어머니, 동생 사진이 민족화보에 나왔어요.

아내의 발칵 뒤집혔다. 엄마는 아이고 정말 우리 월일이 나왔구나 하며 화보책을 이리저리 돌려보셨다. 외할아버지부터 언니, 오빠들까지 모두 큰 경사가 난 듯 기뻐 어쩔 줄 몰랐다. 엄마는 동네 방네 자랑하러 다니느라 바쁘셨다. 그 한 장의 사진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다. 학교에서 나는 스타가 되었다. 해마다 6.1절 행사 때는 검열꽃에 앉아 주석단 앞을 지나갔고 학교 행사 때는 대표로 꽃다발을 증정하는 게 내 몫이 되었다. 그 사진 한 장은 나에게 소중한 동년의 기념이자 연변 조선족 자치주 역사의 한 페이지로 자리 잡았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렀다. 10여 년이 지난 어느 봄날 나는 농촌의 하양에 생산대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전혀 생각밖에 그날 장단치던 소년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벌써 고중 2학년생이 되어 모내기 철을 맞아 일손을 도우러 온 것이었다. 이름은 김훈, 별명은 장단이었다. 그만큼 그가 장단을 잘 쳤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만나 반갑게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는 조심스레 여 선생님 소식을 물었다. 선생님은 혼란스러운 시기에 고초를 많이 겪었지만 평판을 받자마자 조선족 예술인재 양성을 위해 일부러 북경에서 다시 연길까지 오셨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이미 농촌으로 내려가서 선생님을 찾을 길 없었다. 그 당시 선생님을 만났으면 내 인생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선생님께 배움의 기회를 얻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그분을 다시 찾아뵙지 못한 건 내게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그 후 나는 39살 늦은 나이에 길림 장춘 건축학원에 진학했다. 고등수학, 건축구조의 힘의 분석, 건축재료의 화학 반응까지 모든 것이 낯설고 버거웠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나는 그 사진 속 여 선생님을 떠올렸다. 따뜻한 미소, 북을 메고 사람들을 하나로 이끌던 당당한 모습, 그리고 나를 불러들여 춤추게 하던 그 손짓을 기억하며 이를 악물었다. 3년 3개월, 드디어 대학 졸업장을 받았다. 공정사 자격증도 취득했다. 그리고 지금, 고희를 넘긴 나이까지도 나는 출근하며 남은 여생을 불태우고 있다. 내 삶에 한 줄기 빛을 심어준 그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 한때 그 소중한 화보책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다. 농촌에서 올라와 가정을 꾸리고 이사를 몇 번 다니는 사이에 어디선가 사라져버렸다. 엄마가 안타까워하는 걸 보고 딸이 상해 여러 도서관을 샅샅이 뒤져 마침내 그 화보를 찾아 고가로 사왔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사진 속에는 1962년 가을의 햇살과 바람, 북소리와 웃음소리가 생생하게 살아있었다. 예쁜 소녀가 나풀나풀 춤추고 그 옆에서 장단을 치는 소년, 북을 맨 여 선생님, 통서 보는 할아버지, 장단 치는 할머니, 그들의 얼굴에는 고3 명절을 축하는 기쁨과 우리 민족의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듯 생생하게 기록되었다. 그 화보 속 사진은 단순한 사진이 아니다. 한 소녀의 꿈, 한 선생님의 헌신, 그리고 한 민족이 함께 어우러져 웃고 춤추는 모습이 담긴 소중한 역사의 한 페이지이다. 오늘도 그 사진을 들여다보면 그날의 북소리가 귓가에 울리고 환호성이 눈앞에 펼쳐진다. 사진 속에는 연변 땅에 뿌리내린 우리 민족의 여러 민족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서로 아끼고 도우면서 살아가는 따뜻한 정이 흐르고 있다.

작자는 그래서 몇십 년 전 자치주 창립 열도를 맞은 경축대회에서 우연히 찍힌 흑백 사진 한 장을 소환해 당시 유명 화보에도 실린 흑백 사진 덕분에 달라진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한 흑백 사진이 아닌 역사의 한순간의 소중한 기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 원죽순 씨의 수필 사향대산이 올라 약촉해둔 기억을 감상하겠습니다. 사향대산이 올라 약촉해둔 기억 원죽순. 무정한 세월이 이끌려 어느덧 70 중반의 나이가 되었지만 내 친구 정숙의 아버지랑 마을 사람들이 함께 사향대산이 올라 약초를 캐던 60년 전 그 세월이 어제일처럼 눈앞에 생생하다. 재직에 가난했던 그 시절 7, 8월이면 마을 사람들은 약초를 캐 생활에 보탬했다. 약초를 팔면 석유, 소금, 비누 같은 생활 필수품을 살 수 있었고 아이들 학용품을 사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7월 초순 아랫집 친구였던 정숙의 아버지가 우리 집에 와서 중봉리 뒷산에 약초

많다며 사람들을 조직해 가보자고 했다. 엄마는 우리 딸들도 데려갈 수 없냐고 제안했고 정숙이 아버지는 나와 언니를 데려가는 데 동의했다. 사흘 동안 엄마는 분주히 준비했다. 좁쌀가루를 볶고 점병을 싸고 얇고 가벼운 이불을 준비하셨다. 떠나는 날 아침 엄마는 새벽같이 일어나 떡을 찌고 나물을 볶아 우리를 깨웠다. 아침을 먹고 정숙이 아버지가 오자 아버지는 동구박까지 배웅 나와 언니 말을 잘 들으라 신신당부하셨다. 그해 나는 14살, 언니는 18살이었다. 우리 마을에서 중봉리까지는 30여리 길이었는데 새벽길을 재촉해 중봉리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중천이었다. 삼면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은 10여 호의 초가집이 옹기종기 모여있었다.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한 집 할머니가 물을 내왔다. 정숙이 아버지는 이 산에 사향이 살아 사향대라 부르며 사향은 진관약주로 쓰인다고 알려주었다. 하늘과 닿은 높은 산은 웅장했다. 점심을 먹고 산에 오를 준비를 하자 인심 좋은 할머니가 도마도와 오이를 나눠주며 우쪽에 샘터가 있어 산막 짓기에 좋다고 알려주었다. 산기슭엔 이름 모를 풀꽃이 피었고 빨간 딸기가 담스럽게 열려있었다. 새콤 달콤한 딸기를 따먹으며 더 오르니 모루와 달의 눈길도 많았다. 할머니 말씀대로 산속을 올라가니 넓은 개활지와 옹달샘이 나타났다. 우리는 풀을 베고 나무를 찍어 어둠이 들기 전에 산막을 지었다. 정숙이 아버지는 마른 나무를 주워오라고 시켰고 남자들은 생나무를 찍어와 우등불을 피웠다.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누웠다. 혼곤이 잠들었는데 정숙이 아버지가 깨워 눈을 뜨니 아침이었다. 좁쌀죽을 끓여놓았고 전병에 고추장을 발라 먹으니 꿀맛이었다. 산은 가팔랐다. 새들이 지적이고 다람쥐가 재롱 부리는 산속 풍경은 동화 속 같았다. 정숙이 아버지는 멀리 가지 말라 당부하며 우리들더러 주변에서 당삼을 캐게 했다. 당삼싹은 칸을 팠지만 뿌리는 낫자루만큼 굵었는데 그걸 본 언니가 환호성을 질렀다. 정숙이 아버지는 수시로 우리를 확인하며 안전을 살폈다. 점심때 약초싹은 간을 푼데 뿌리가 큰 이유를 묻자 정숙이 아버지는 노루와 사슴이 새싹을 뜯어먹어 뿌리만 해마다 자란다고 알려주었다. 나흘째 되는 아침에는 더 높은 산이 올랐다. 가파른 산을 오르니 운동장처럼 넓은 개활지가 나타났다. 부드러운 풀만 무성할 뿐 나무는 한 그루도 없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산은 숲의 바다였다. 약초를 캐는데 노루들이 나타나 우리를 바라보다 숲속으로 사라졌다. 탁 트인 곳에서 약초를 캐니 무섭지 않았다. 사흘도 약초를 캐고 여드레 만에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내려와 쉴 때 염태선 아저씨가 산신령 덕분에 비도 안 오고 짐승도 만나지 않았다고 하자 정숙이 아버지는 매일 밤마다 짐승들이 산막을 노렸지만 불길 때문에 덮치지 못했다고 알려주시었다. 우리는 더운 여름날 정숙이 아버지가 밤마다 우등불을 피운 이유를 알게 되었다. 정숙이 아버지는 하루 저녁에도 몇 번씩 새우잠에서 깨어나 우등불을 지피면서 우리들의 안전을 지켜주셨던 것이었다. 그때 정숙이 아버지는 마흔 중반의 사나이였고 아주 자상한 분이셨다. 그분 덕분에 우리는 자연의 풍경을 마음껏 감상하며 즐거운 여름 방학을 보냈다. 그로부터 6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사향대 산에서 약초 캐던 그 시절에 관등처럼 눈앞에 생생히 떠오른다. 그때의 경험은 내게 단순한 추억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가난했지만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살아가던 공동체의 따뜻함, 자연이 주는 소중한 것들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삶의 지혜를 키워가던 그 시절의 정신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내게 큰 버팀목이 된다. 철든 손주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들이 현대의 풍요로움 속에서도 자연의 소중함과 공동체의 가치를 잊지 않길 바라고 싶다. 그 시절 산에서 배운 인내와 감사는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내 삶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0: 그래서 작자는 어린 시절 어른들을 따라 산에서 약초를 캐면서 자연을 마음껏 만끽하며 보냈던 잊지 못할 추억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가난했지만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살아가던 따뜻한 인심과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강인한 정신이 자신 삶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결.

책 속에 향기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알아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전민독서로 우리 함께 책 읽는 나, 책 읽는 연별을 만들어 갑시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 연변은 자랑이 많습니다. 그 자랑을 이 노래와 함께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김학천 작사, 김창락 작곡의 내 고향 연변은 자랑도 많네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황영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변의 이웃과 사랑하는 사람과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사는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김철수 작사, 박시성 작곡의 나누며 살자를 전해드립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봄처럼 싱그럽고 여름처럼 뜨겁고 가을처럼 깊고 겨울처럼 고요한 사랑. 황향란 작사, 백희남 작곡의 김은우 가수가 부른 우리의 사랑은 사계절입니다를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곤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실,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연결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몽소통은 선견자 방해, 해금사 침략, 딜바의 육계, 인공사향 인공우황, 진주 수곽농축분 등 29가지 진귀한 중약재로 조성된 큰 처방입니다. 일약 2제로 된 처방으로 부복과 치멸을 따라 붙이는 고약이 따라갑니다. 약 효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 치료해도 효과가 잘 나지 않고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치료하는 우수한 몽약입니다. 오염없는 몽골 대촌에서 자란 중약재로 조성된 몽소통은 청열 해독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히 하며 피부를 윤활하게 합니다. 또한 백내병, 즉 대뇌 척추주의신경염과 반신불수 풍습,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 위축 신경마비, 간과 신장 이상하고 온욕 열병 등 오래 치료해도 잘 낫지 않은 난치병을 해결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 됩니다. 방송 위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장수로 호박은 순중력으로 된 OTC 감육 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황, 텍사, 산소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수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로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멍석통 약품은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장수 로방 약품은 한 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2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고 4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OEC 가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 전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이번 우대 활동은 15일까지 진행되는데요.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장수로방, 장수의 비결이 본 처방이 있다 이 뜻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몽석통, 막힌 걸 빨리 통하게 해주는 제품이 바로 몽석통. 그리고 눈병은 40대 중후반부터 누구든지 증상을 더불어서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범하지 않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시력이 점점 떨어지게 돼 있으면서 마지막에는 제때 치료하지 않는다면 실명으로 갈 수도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치료해주는 제품이 바로 명서방 이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장수로방, 몽석통,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해도 우대활동은 15일까지 진행한다고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대활동은 곧 2-3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이번에 우대활동이 범위로 놓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해도 추석 국경설 맞이 우대활동에 속하게 되어 있어서 1년에 어쩌다 한두 번 뭐 두 번 하면 많고 한 번 진행하는 큰 우대활동이 이번 우대활동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기회를 충분하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번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장수로방이 제품 자체는 황실의 어의의 처방에 속합니다. 전문 황제가 어떻게 하면 장수하게 되겠는가 하는 그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28가지 증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처방이 제일 실질로 놓고 말하게 되면 콘팥을 중심으로 해서 오장을 든든하게 해주는 우수한 제품 자체가 장수로방인데요. 40각을 사면 30각을 무료로 드리고 1,000원을 빼줍니다. 이때 한 가게 가격은 100원도 되지 않습니다. 한 90원 분하게 되어 있고 몽석통은 지금 15각을 사면 10각을 드리고 1,000원을 또 뺏습니다. 한 가게 가격은 한 230-240원에 분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명서방은 598원인데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5가게 1,000원 빼주게 되는데 250원밖에 되지 않으니까 기회를 충분하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문의사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아, 제가.
1: 예, 안녕하세요.
2: 저는 몽성통, 장수로방 주우십니다, 지.
1: 아, 그래요.
2: 이 약품이 정말 효과 영 좋습니다, 지.
1: 예.
2: 이게 위가 나빠나서 그냥 속이 더부람이 좋아한 데서 밥을 얼마 못 먹었는지, 지금 이거 장수로방 먹는 데가 영 좋아, 영 잘.
1: 소화가 너무 잘 되는 성분, 봉영, 텍사, 스고프럴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장수하자면 잘 먹어야 됩니다. 먹지 못하게 되면 당신은 뭐 병원에 문 안 갔을 때도 그 사람 환자가 잡수는 게 어떻든가 이것부터 물어보지 않아 잡술 수 있으면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기본을 틀어주고 9번 폐위해주는 작용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장수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을 겁니다. 잘 선택했습니다.
2: 예, 이전에는 하루 한때 먹어도 배가 붕뚱 보는데 어른 3때, 3때 먹어도 예. 아이 밥을만 만정으로 먹는가 아이 밥을 많이 먹는 사람이 맹이 나고 정신이 안 가지.
1: 아, 그럼요.
2: 예, 네, 겨우 기간에 앉아서 예, 항상 몸이 약간만 그 사무에 가래 사무 기침하니까 가래 기침이 이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1: 기본으로 호흡계통을 도와주는 맥동이라는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근심 걱정 없이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2: 예, 그래 우리 남편이 지금 몽성통 쓰는데 우리 남편이 혈압이 엉성되지 않고 자꾸 어지럼증이 나고 심장도 안 좋아한데 이 약 쓴 다음에 혈압이 엉성되니까 어지럼증이 나서 어지럼증이 안 난단다 지금.
1: 그럼요. 심장과 예. 뇌혈관을 심근도공을 뚫어주는 데는 이 제품은 기본으로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29가지 진기약제가 물소뿌리 농축분이라든지 인공왕이라든지 인공사양이라든지 이런 우수한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막힌 것 뚫어주는 데는 확실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2: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황황하고 전화기도 자다가 자꾸마저도 아, 일어나 앉았다 자고 하던 게 마음이 영 편안하니까 예, 잠이 잘 나온 다음에 예, 사람 잠을 잘 자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몸이 거뿐하고 예, 정신이 안 단다 지금.
1: 그럼요.
2: 네, 효과가 예, 이 약이 정말 대단히 빠릅니다, 달인 약.
1: 그렇습니다. 예.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면 되는데 수마을 씨 저녁에 식사 후에 한 20, 30분 후에 금방 드시게 되면 온 하루 동안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편할 수밖에 없는 제품이 몽석통이겠습니다.
2: 예. 우리는 이 두 가지 약도 다 효과를 봐서 드린 두 가지 약 오늘도 배달받아 꾸준히 쓰다 버립니다.
1: 아, 그렇죠. 노는 게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리하면 장수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그저 하늘에 맡겼다 이렇게 되면 당신의 장수는 내 목으로 돌아오기 바쁠 겁니다. 잘 관리하시고 계시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2: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아, 늘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로방 몽석통 그리고 명목방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저희들 여러분들한테 성실하게 소개해드리게 되는데요.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특히 여기 장수로방이라는 이 처방 자체는 28가지 진기약재가 들어갔는데요. 우리가 장수하자면 곰팥을 중심으로 해서 오장이 든든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꾸번 배윤해주는 근본을 지켜주면서 원기를 돋아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지 맥이 똑똑히 어우게 되면 내 다리에 천근 쇳도로 따라면 것처럼 좀 걸쭉하게 되면 너무 다리 무거워서 몸이 까라는가 느끼게 되어 있어서 움직이기 힘들어지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을 겁니다. 지금 옛날에는 뭐 60회가상의 뭐 과자 같은 걸 애들 놀가다 주면 애들이 장수한다고 그렇게 했죠. 지금 60에 회갑세 있는 사람이 거의 적거나 없을 겁니다. 기본으로 지금은 장수의 비결이 여러분들한테 널리 침투되어 있는데 여기 장수 비결 가운데서 지금 장수로방이라는 이 처방 자체가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전달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해도 가슴이 그렇게 불편하고 침침하던 게 그게 시원해지고 소화가 우선 잘 되고 변이 잘 통하고 룬찬 통변해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고 수면을 보증해주는 원질환 성분이 여기 들어갔고 기억이 잘 되고 그리고 특히 곰팥이 양을 돋아주는 이런 성분 가운데서는 구벤이라는 성분, 꼬벤이라는 이 성분이 들어갔거든요. 이 성분은 곰팥에서는 확실한 효과를 보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기본 중리학설에서는 곰팥에서는 구벤이다 이 정도까지 해구벤, 구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제품 선택이 아주 우수한 선택으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0: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예. 네, 몸소통을 쓰고서리 효과 많이 본 거네 지금 이야기하죠.
1: 말씀해 보세요. 몽석통 쓰고 계세요.
2: 예. 예, 한 달간 썼는데 예. 뭐 저기 허리도 졸도 잘 되고 예.
1: 예.
2: 머리 어지럼증하고 머리 아픔증도 증상이 해결됐습니다.
1: 예.
2: 예. 그리고 예 가슴이 답답하고 침침하고 예. 숨이 차도 예 좀 좋아졌습니다.
1: 그게 심장과 뇌혈관에 막혔던 그 부분이 쑥쑥 통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증상에 개선을 가져오지 말라 해도 개선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29가지 진기약재가 여기 들어갔는데 다른 데서 없는 이런 약재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효과가 빠릅니다.
2: 예, 특히 손발이 저리고 말목이 생기고 그 다음에 다 귀가 다려 막 올라오는 증상도 예, 다 좋아졌습니다.
1: 그게 바로 신경말 젖꺼지 전달이 혈액이 전달이 잘 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거 풀어주는 데는 이 제품 믿어도 됩니다. 예.
2: 예. 확실히 이야기가 영 저 효과 많이 보한 걸로 나중에 봅니다.
1: 예, 그렇죠.
2: 예, 그래가지고 예, 지금 오늘 저기 활동 기간 때문에 나도 15가구 이게 주문하려고 합니다.
1: 예, 몽석통 15가구에 10가구 예. 주고 1,000원 빼줍니다. 우대할도 예. 10월 거지니까 2, 3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 예. 이제 효과가 좋다 해서 뚝 끊으면 안 됩니다. 효과가 좋을 때 료정을 따라서 한 개 료정이 100일 좌우로 되어 있으니까 한 3개 100일 쓰게 되면 꿋꿋하게 이전에 젊었을 때 그 기운으로 나서게 되어 있을 겁니다.
2: 예, 예.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장수로방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육 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황, 텍사, 산소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감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소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로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구불암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견제서 복용하시게 되면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능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데는 콤파츠를 위주로 해서 뭐 잠을 잘 자게 하고 소화가 잘 되고 근본을 지켜주게 되고 간과 콤파츠 좋아질 뿐만 아니라 경락이 잘 소통되고 이런 자격 호흡계통이 좋아지게 되어 있고 이렇게 그리고 근육과 골격이 든든해지게 하는 이런 역할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는 우리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녹각교라는 것은 녹경이 아닙니다. 그 녹경이 점차 여물어 가면서 제일 끝부분에 가서 칼슘 함량이 풍부하고 그리고 쉽게 흡수가 되고 그리고 콤파츠에 유사하게 하는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이런 성분이 바로 녹각교에 속하는 겁니다. 이게 들어갔는가 하면 특히 우리 지금 구변이라는 이 성분 자체는 우리 여러분들이 이미 중약을 많이 접촉했기 때문에 일정한 파악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해구변, 구변, 이건 콤파츠에서는 기본 다른 데서 늘 쓸 수 있는 이런 성분이 아닙니다.

만치 않습니다. 이런 성분이. 근데 이게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원선 壮阳 해소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면서 그러면은 남성들이 뭐 양리가 생기거나 유정이 생기거나 그리고 성공능 저하가 생기거나 건망증이 생기거나

0: 한 효과를 보는 제품 자체 여기에 구벤이라든지 우슬이라든지 록각계라든지 바지텐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 가운데서 특히 눈에도 좋고 간에도 좋고 상처에도 좋고 원기를 돋아주는 이런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거든요. 우리 단삼이라 하게 되면 알아주는 성분에 속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환절기에 들어서서 쭉 하면 감기 기운이 그 감기약의 이틀에 한 번씩 먹는다는 분들 단삼을 드시게 여기에 단삼이라는 성분, 녹각교라는 성분이 들어갔고 지황이라는 성분이 그리고 숙지황이라는 성분 들어갔고 이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며칠에 한 번씩 감기약 드시던 이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해결되게 되었을 겁니다.
1: 네, 문의사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몸소통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2: 아, 여기 좋습니다. 나는 한 2년 전에 이 놓고 왔다 간 후에 그냥 이 어제 춤이 입에서 나오는 거 모르고 예. 이 밥을 씹어도 여팔로 미지미지 나온다는데 나는 모른단 말이야.
0: 신경성 추마비가 왔다는 걸 말합니다.
2: 예. 예. 그래, 자꾸 사람들에게 구리담 받았는데, 이 몽소통 지금 쓰고, 그 증세를 지금 깔끔하게 해결을 받았습니다.
0: 큰 해결입니다. 해결되지 않을 예. 이유가 없는 우수한 성분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그리고 예.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심장에 자꾸 부채설이고도, 이용 답답하고 붙이고 하던 게 그것도 지금 까딱 이렇습니다.
0: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수말시 예. 드시면 저녁 식사를 하시고 수말 드시게 되면 보름 동안 들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2: 예, 이용 좋습니다. 하루에 약 한 번 딱 먹으니까 예. 약을 먹을 근심도 없고 그것도 어쨌든지 저녁에 잠도 잘 자고 이 약 쓰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물이 맑아지는 것 같은 게 이용
0: 그렇죠.
2: 좋습니다. 예, 그래, 맥도 나고.
0: 그렇죠.
2: 예, 몽골 약이 되거든도 약 효과가 용 빠릅니다. 예.
0: 몽골 장약이 여기 와서 효과가 좋습니다. 예.
2: 예, 용도 효과 좋고 빠르고요. 예. 좋습니다. 예, 선생님, 오늘 좀 또 배달받아 그냥 쓰자, 그랬다.
0: 그렇게 하세요. 배달자로 번호, 우선 우대화성책이 10월까지 진행하게 되어있으니까, 15가게, 10가게, 1000원을 빼주게 되어있으니까 잘 사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그래도 지금 장수라고 아직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3: 예, 자꾸 귀에서 소리도 나고, 예, 허리 다리 아픕니다. 자꾸 걸기도 힘들고. 마음에 특히 속은 다수가 자꾸 이래서.
0: 남성들의 전열선에는 이 제품이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큰 문제죠, 그거는. 예. 예.
3: 보니까 지금 귀에서 소리 나는 증상병 많이 났고 허리 다리 아픕니다. 꼭 걸기 바쁘는 게 거의 많이 났습니다 지금.
0: 예.
3: 예, 지금 특히 소변 자수가 같은 그 증상도 많이 나서 아직까지 잠은 지금 제대로 잠다 지금.
0: 그렇죠.
3: 그러니까 사람 맥도 나고 정신도 난다. 이번에 할 때 잠깐에 더 배달 받겠습니다 이거.
0: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잠을 편안하게 주무셔야 보약이 좋은 잠이라 하지 않습니까? 원지란 성분이 들어가서 처방 가운데 충분하게 주면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기억이 잘 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었으니까 선택이 너무 잘 됐습니다. 잘 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0: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지금 저희들 설명 드리고 있는 장수로방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지구에 나온 일에 많은 분들이 본 제품 선택해서 쓰신 결과 효과가 너무 우수하다는 이런 그 많은 그 여러분들이 그 판쿠이가 들어오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구범 배변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구범 배변이란 건 근본을 지켜주며 구범이라는 건 근본을 지켜준다. 폐위엔이라는 것은 원기를 돋아준다 이런 뜻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모든 대사가 처지게 되어 있고 모든 세포가 생성되고 탈락되는 이 비례가 비례실조를 형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서 맥이 떨어지고 잠자기 힘들어지고 소화가 잘 되지 않고 혈관이 막히고 그리고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골격통으로 힘들어지고 비뇨계통에 문제가 생기고 귀가 슬들리고 뭐 여러모로서 힘든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기본으로 호흡계통을 포함해서

0: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불편한 점을 평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서 제일 관건의 관건은 꾸범 근본을 지켜주고 원기를 돋아주는가 하면 부선정양해수는 원선정양해수는 이런 성분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서 복용하시겠다면 많은 분들 가운데서 맥이 난다, 잠이 잘 온다, 특히 중약 가운데서 서약 수면제는 오징어라면 끊으세요. 서약 수면제는 점차적으로서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노인 치매를 조성하는 중요한 원인 제공자로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 억제제로 되어 있으니까 좋게는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 가운데서 모두 28가지 진기약재가 포함되는데 원지나 성분 자체는 기억이 잘 됩니다. 잠을 잘 자게 합니다. 특히 여기에 소화가 잘 되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고 경락을 잘 수통시켜주는 성분이 들어갔고 그리고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뭐 뚜중이라든지 복분자라든지 토사자라든지 산조여라든지 이런 성분이 종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논의에 들어서서는 종합적인 치료 효과를 보는 이런 걸 써야 되지 한 곳이 아프게 되면 또 한 곳 치료를 하고 다른 한 곳이 아프면 똥구멍에는 치료하고 간과 콩팥이 받아내기 어렵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 병을 치료하고 저 병을 얻고 이게 서약이 흠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서약은 효과가 빠른 각자의 부동한 이런 특점이 있게 되어있지만 해도 중약은 근본을 치료해주고 종합으로 치료해주게 되어 있고 다른 후유증을 생성하지 않는 여기 28가지 진기약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장수로방 쓰게 되면 장수의 비결이 그것도 아침에 일어나서 식전 공복에 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식전 식후 뭐 이렇게 복용한다는 것과 이거는 공복에 드신다 하게 되면 완전히 비위를 든든하게 해주는 차원에서 선천의 지방, 콩팥, 후천의 지방, 그 비장 이걸 다 골고루 도와주는 차원에서 식전에 한 알만 딱 드시면 됩니다. 식전에 들어 드셔보세요. 그러게 되면 전세에 가는 게 사실이구나 이런 감은 느끼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효과성을 완전히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어있을 겁니다. 이래서 장수로방이라 할 때는 그만한 비결이 콩팥질 중심으로 해서 오장을 든든해지고 원기를 돋아주는 이런 차원에서 해결해주는 성분 조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를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기본 나의 장수를 보상하는 데서는 좋은 선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몽속통 이름 그대로 여기에는 몽약으로 되어 있는 몽고라는 몽 속이란 건 빨리 통 통한단 말이겠습니다. 뭐에 통하는가 머리혈관 심장혈관이 막힌 걸 빨리 통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혈관 혈액을 통해서 모든 영양물질이 전달되고 모든 노폐물이 혈관 혈액을 통해서 콩팥을 통해서 대소변을 통해서 재배출되게 되는 게 기본 통행에 속하는데 이 몽속통 여기에 우리 이미 받아보신 분들은 여기 백맥병 그리고 여기에 또 협일오설한 이런 말이 있을 겁니다. 설명서에 이 백맥병이라는 것은 주약의 심장과 뇌혈관이 막힌 걸 이걸 그거 파킨스 질병 멘탈이 온 거 이거 해결해 주는가 하면 협일오설하는 것은 위주로 관절통을 해결해 주는 이런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추천할 만한 우수한 제품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이번 우대 활동은 15일까지 진행되는데요.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10월 13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9월 초나흘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화요일에만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시스템 점검 보수 시간입니다.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 산책, 10시에는 문학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남로에 굽어들었고 그곳은 나무 그늘이 두려워지고 행인도 좁고 바람도 시원했다. 그리고 바로 정면에서 아보와 배채를 만났다. 이것이 세 사람의 첫 만남이었다. 그때 아보는 6학년생이었고 배채는 수학교 1학년생이었다. 아보가 성선생님을 보고 서둘러 인사하자 성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아보를 맞이했다. 아보가 성선생님께 배채를 소개했다. 성선생님은 서남로에 같이 할아버지 보러 가자고 제안했다. 아보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1: 안 갈 거예요.
0: 아이고, 잠시 앉았다 가면 되잖아. 자, 얘는 학생 호생이야. 송 선생님은 말하며 호생을 끌어와 아보와 배채에게 소개시켜줬다. 아보와 호생이 서로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서남로의 세 칸으로 이루어진 큰 집에 들어갔다. 자동차 곳간에는 검은 자동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이 집은 세 가족이 함께 살았다. 아보의 할아버지와 형제 두 집이 살았고 새로 이사온 아주머니가 바로 송 선생님이었다. 송 선생님은 남편 황하리와 함께 상해로 전근 와서 잠시 2층 방에 거주하고 있었다. 모두 거실에 들어갔다. 계단에는 4명 정도의 남녀가 차갑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눈빛은 매우 경계적이었고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아보가 할아버지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배채가 호생에게 다가가 물었다.
2: 나는 나비를 좋아해. 호생이는 무엇을 좋아해?
0: 호생은 당황한 듯 대답했다.
1: 아, 나? 생각이 나지 않아.
0: 그 후 송 선생님이 호생을 끌고 정원 옆에 노동자 방으로 갔다. 안에는 팔선탁과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호생은 여기서 글쓰기를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보와 배채가 들어왔다. 배채가 다시 물었다.
2: 호생이는 무엇을 좋아해?
0: 호생이 대답했다.
1: 난 글 쓰는 것을 좋아해.
0: 배채가 가볍게 말했다.
2: 난 글 쓰는 것을 싫어해.
0: 아보가 물었다.
1: 송 선생님이 수업 잘하나?
0: 호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배채가 여기서 말했다.
2: 나는 배채라고 해. 산수를 싫어해.
0: 호생이 미소를 지었고 이렇게 세 사람은 서로 알게 되었다. 몇 달 후에 어느 날 호생이 다시 길에서 아보와 배채를 만났다. 세 사람은 이때 정식으로 친해지기 시작했다. 아보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했고 배채는 영화 설명서를 수집하는 것을 좋아했으며 호생은 줄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호생이 표를 사러 갔다. 국태 영화관에서 신작 영화 마애체의 예매표를 사기 위해

0: 줄이 진강 반점 일측 횡단 폭도까지 길게 늘어섰다. 허쟁은 양지 송리로 포장된 달걀 식빵을 손에 들고 한 또래 학생 뒤에 줄을 섰다. 이 사람은 소모라고 불렀다. 어깨가 단단하고 머리를 숙인 채 팽공안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다. 허쟁이 말을 걸었다.
1: 몇 시에 팔기 시작해?
0: 소모가 물었다.
1: 지금 몇 시야?
0: 허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시계가 없었다. 그때 시계를 가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허생이 줄에서 나와 앞에 가서 시간을 물어보고 돌아와 말했다.
1: 지금 7시 45분이야. 사람당 녹장까지 구매 가능해. 난 6장이 필요한데 2장이 모자라.
0: 소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횡단 폭도는 사람으로 가득했고 허생은 심심했다. 이때 소모가 몸을 돌려 책 속 한 구절을 가리켜 허생에게 보여주었다. 이 책은 한자체였으며 이 구절은 모두 인명으로 가득했다. 활도 이준, 굴마 석빈, 예금강 가신, 문곤수 방회, 만천비 강려, 구지곤 강순, 쾌부자 흑곰, 요두사자 장병, 일잔 등 호충. 허생이 보고 웃으며 말했다.
1: 정말 소정 같아.
0: 소모가 감탄하며 말했다.
1: 고대 사람들은 정말 곳곳마다에 영웅이 있었네.
0: 호생은 고개를 저었다.
1: 정말 말이 많아. 종식 대장군이 싸울 때 깃발에는 간단히 한 글자만 쓰는데 조조는 그냥 조, 관공은 그냥 관이야.
0: 두 사람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이름을 알렸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친구가 된 것이다. 그때 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소모는 책을 말아 바지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1: 난 두 장만 사도 충분해.
0: 허쟁이 기쁘게 말했다.
1: 그럼 나머지 두 장은 나 대신 사줘.
0: 소모가 흔쾌히 응했다. 두 사람은 식빵을 먹고 표를 사고 북쪽으로 함께 걸었다. 장랑로 사거리에 도착해서 그 자리에서 헤어졌다. 길 맞은편은 수십 년 후에 고급 상점인 상업 빌딩이 될 곳이었지만 그때는 오직 콘크리트 주차장 하나뿐이었다. 하늘색 큰 버스 한 대가 주차장에서 천천히 나오기 시작했다. 허생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1: 이것은 전용으로 고급 외빈을 접대하는 버스야. 상해에 오직 두 대만 있어. 봐.
0: 두 사람은 잠시 서서 그 버스를 감상했다. 소모의 집은 대자 명정에 있었고 허생은 이미 부모와 함께 성문로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들은 서로 주소를 남기고 작별했다. 허생은 총 6장의 표를 샀다. 부모님과 형 호민에게 석장을 주고 나머지 석장은 아버와 배채랑 함께 보기 위해 준비했다. 허생은 소모에게 손을 흔들고 란심 대극장의 큰 12페이지 연극 포스터를 지나 북쪽으로 걸어갔다.

음봉을 위한 것이다. 음봉의 신랑인 해덕은 원양 선박회사의 선원이었고 이 젊은 부부는 용화를 본 뒤 신랑 해덕은 반년 이상 바다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소모는 장랑로 화원 부근을 지나며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호생이 이야기했던 긴 수염을 가진 유명 화가 풍작의 선생님은 보지 못했다. 풍작의 선생님은 1954년부터 1975년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장랑로 화원 93호에 거주하셨다. 소모는 섬소로 교차로를 나와 오른쪽에 있는 24번 전차 정류장에 도착했다. 호생이 알려준 길을 정확히 찾아낸 소모는 매우 만족했는데 그날 생전 처음으로 빵을 맛보았기 때문이다.

전차가 장수로에 도착해 소모가 내리자 모르지는 전차를 바라보며 방금 먹었던 빵과 크림 바닐라 향이 함께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소모가 서 있는 곳은 집신 집단이었다. 이곳 주민들이 대부분 집신을 짜며 생계를 이어갔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이곳에서 북쪽으로 더 가면 약수골이 나오고 전차 정점은 소조하까지 이어지는데 이 일대는 소모가 익숙한 지역이었다. 서강로 끝에는 보행다리가 놓여 있었고 강 건너 량식창고 부두에는 쌀과 보리, 잡곡가루가 가득 실린 뗏목이 매일 정박했다. 잡곡가루는 옥수수 가루를 의미한다. 그 중에는 식빵을 만드는 데 쓰이는 밀가루를 가득 실은 뗏목도 있었다. 식량이 부족하던 시절이라 뗏목이 도착할 때마다 강가의 주민들은 부두 철탑 밑으로 몰려들었다. 봉황처럼 생긴 철탑이 움직이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경비원이 나오면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모습은 마치 새떼와 같았다. 주민들은 작은 빗자루와 신문지를 들고 잡곡가루와 보리알, 콩알 등을 주워 모았다. 미용실의 왕 선생은 모은 잡곡가루로 부침개를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했다. 흔들어 흙을 가라앉히고 파를 넣으면 맛있게 만들 수 있으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비용이 들지 않으니 좋은 일이란 것이다. 소모의 어머니는 사람의 장은 고무줄처럼 변한다며 이야기를 이었다. 옛날 외국군이 이곳을 봉쇄했을 때 집신 집단의 난민들이 갇혀 굶주려 있었고 밀가루 공장 바닥에 밀 기울을 긁어먹거나 풀을 뜯어먹는 사람도 많았다고 전했다. 왕 선생은 그때 반달 동안 매일 10명 이상이 숨지고 시체 수거차가 돌아다녔던 안타까운 상황을 덧붙였다. 소모 어머니는 지금의 어려움은 걱정하지 않는다며 태연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큰 냄비를 구해 식량표를 아끼고 현미죽을 끓여 온 가족이 배불리 먹겠다고 다짐했다. 당시 집집마다 고구마 가루와 잡곡 가루로 죽을 쑤어 먹었다. 소모네 집도 식사 전에 어머니가 뜨거운 죽을 시키고 먹자고 하면 온 가족이 기다렸다가 함께 식사했다. 소모네 집 1층은 골목 미용실이었다. 좁고 긴 방 안에는 오른쪽에 구식 미용 의자 5개가 늘어서 있었고 늘 손님으로 붐볐다. 소모가 들어서면 비누와

파우더 왁스 향이 가득했고 라디오에서는 당대의 유명한 노래들이 흘러나왔다. 왕 선생은 소모가 돌아온 것을 보고 반갑게 맞았다. 소모는 왕 선생이 내밀어준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다. 왕 선생은 전동 면도기를 다루며 손님의 면도를 정성껏 해주었다. 왕 선생이 연탄로 불이 꺼졌으니 온수를 가져오라고 부탁하자 소모는 대나무 껍질로 만든 물병 두 개를 들고 이웃 뜨거운 물을 파는 가게로 향했다. 미용실 안에서는 각 물건에 특별한 이름을 붙였다. 온수는 온진, 의자는 배신자, 비누는 발화, 세면대는 탈이라고 불렀다. 머리카락을 빗어 정리하는 것은 추조자, 귀 청소는 반정, 귀 깎이는 소청가화, 면도칼은 청풍, 면도칼 갓은 기풍이라고 불렀다. 어느 날 소모가 온수를 가져오자 손님 장선생이 소모를 불렀다. 소모가 다가가자 장선생은 좋은 일이 생겼다고 조용히 알렸다. 그 손님은 골목에 사는 보선생이었다. 보선생은 소모에게 내일 아침 6시 반에 24번 전차를 타고 홍방자에 가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홍방자는 상해에서 유서 깊고 인기가 많은 프랑스식 식당이었다. 보선생은 아침 일찍 줄을 서서 식사권 두 장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당시에는 인기 식당에 가려면 아침부터 줄을 서서 식사권을 받아야만 입장할 수 있었다. 소모는 어머니에게 먼저 말해보겠다고 대답했지만 장선생과 보선생은 소모에게 수고비를 주겠다며 설득했다. 왕복 차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으로 간식을 사 먹으라고 하며 지폐를 건네주었다. 보선생은 10시 반에 식당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했고 소모는 약속을 받아들였다. 소모는 지폐를 주머니에 넣고 기쁜 마음으로 연탄로에 불을 지피러 나갔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네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연 가요.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한 번뿐인 우리네 인생의 매 순간을 우리는 정열을 안고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요? 인생은 정열로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은 가장 단순한 풍경에서 깊은 위로를 받곤 합니다. 박경만 작사 작곡의 시골 풍경을 전해드립니다. 김서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하얀 구름처럼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리움과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맑고 순수한 마음을 하얀 구름에 비유한 아름다운 곡입니다.

오랜만에 고향 땅을 밟는 그 순간의 감격, 익숙한 풍경을 마주하는 그 설레임, 그리고 그리웠던 사람들과의 반가운 만남을 생각하노라면 만감이 교차할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분들이라면 아마 모두 공감하시리라 생각되는데요. 문춘산 작사 손홍범 작곡의 고향에 돌아오다를 전해드립니다. 최승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두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0: 빠른 속도로 해결해 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 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 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등 동림당 특별첩인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의 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아닌가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 시간에는 생방송실의 박선생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길태종이 문진부 지점입니다.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요즘에 길태종이 문진부에 가보게 되면 예, 심뇌혈관 질병, 예, 호흡기 계통 질병에 소화계통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박창호 주임을 마저 찾아서 진료를 받고 있어요.
0: 네.
1: 예, 이 박창호 주임을 놓고 본다 할 때 70년대 말기에 말이죠. 예, 중위전업을 졸업한 분인데 대학을 졸업한 뒤끝에 연길시 요양원하고 연변조의병원에서 주임사업을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매일같이 정성을 담아서 많은 환자들을 마저 진료하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마저 계통의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소화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만성 위염에 특히는 위축성 위염이라든가 전폐성 위염, 밀환성 위염에 그리고 위나 십이지장에 발생하는 궤양에 급성 만성 마저 장염에 변비 설사 담낭염에 간염 이러한 말죠. 소화계통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호흡계통 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감기를 말죠. 잘하고 감기에 걸리면 또 말이죠. 중서의 방법으로 말이죠. 치료를 했는데도 잘 낫지 않고 이러한 병증에 그리고 오랜 기침으로 어떤 분들은 몇 년씩 고생하는데 앓을 수 있는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에 이외에도 인후염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심뇌혈관계통 질병 치료에서도 조회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으로 일으키는 현운증이라든가 두통증 그리고 관심병으로 일으키는 심교통 그리고 하늘러의 심리부치라 하는데 심율이 고르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병증 그리고 말이죠. 중이내과에서 한정이라는 땀에 자한에 또한은 밤에 잠이 든 다음에 말이죠. 땀이 나기 시작하는데 도적독 됐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깨어나게 되면 이불이 말이죠. 폭 젖어나는 이러한 병증. 그리고 전립선염으로 인해서 소변이 급하고 소변이 작고 소변을 볼 때 저려나는 이러한 병증. 그리고 갱년기 종합증, 각종 병이 연연성 질병.

0: 최근에 또 보게 되면 조낙한 혈이 주사료법하고 첨약을 말이죠. 결합을 해서 골관절 교통의 질병이 있네.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이러한 만조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이분이 치료 과정을 우리 진찰해 보게 되면 환자의 병세에 따라서 친구를 또 결합하는 이런 말이죠. 기술이 있는데요. 특히 말이죠. 소화교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여러분들이 들어봤었겠죠. 식체 식체 하는데 얹혔다 우리 연변말로 말하면 이거는 또 친구를 결합해서 치료를 하는데 말이죠. 환자들이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외에도 또 무슨 특장이 있는가 하면 비록 중리 출신이지만 말이죠. 서희들이 잘 쓰고 있는 말이죠. 청진기를 잘 사용합니다. 중리 선생님들이 팅전지에 청진기를 사용하는 비율이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이 방면에 말이죠. 조예가 깊지 못하거든요. 상반대로 이분이가 청진기를 말이죠. 잘 사용하는데 능이 말이죠. 뭐 사진을 안 찍어도 이 환자가 기관지에 문제가 발생했는가 폐에 문제가 발생했는가를 말이죠. 제때 말이죠. 파악합니다. 그리고 처방을 내야 되는데 말이죠. 그 처방이 효과가 좋아서 많은 환자들이 말이죠. 진찰을 아끼지 않습니다. 소화교통질병치료에서 최근 몇 년간에 우리 연변에서 소문을 놓고 있는데요. 많은 환자들이 말이죠. 장위병 극성이라고 칭찬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 박창호 주임이가 말이죠. 소화교통질병치료에서 소문을 놓고 있다는데 소화교통하고 소화교통질병에 대해서 우리 상식적으로 알아봅시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2: 여기 지금 요추간판 탈출의 구지정성이 돼서 거리다 아픔이 자꾸 다리 둘이 뻗치면 통세나 걷기 바빠가지고 이래서 강철수 주임한테 가서 이제 친구도 맞고 첨약도 쓰고 이제 두 번 듣는데 지금 많이 났습니다, 지금.
0: 예, 좋은 소식입니다. 예.
2: 자꾸 둘이 뻗치면 걷기 바쁘던 게 이제 많이 나사지고 있습니다.
0: 예.
2: 이제 오늘 가다 위약하자고 합니다.
0: 예, 나사질 때 바짝 치료를 해야 되죠. 예. 이분이 첨약하고 친구료법을 결합하는데 제가 조사를 한 데 하기는 많은 환자들이 말이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바짝 치료를 받으세요.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선생님. 제가 몇십 년을 앓고 있는 심장병 환자인데
0: 예.
3: 예, 일단 심장병이 발작한다면 가슴이 답답하고
0: 예.
3: 숨쉬기 조차 바쁘고 예.
0: 그렇죠.
3: 지금도 안 나고
0: 예.
3: 그래서 병원에 가지 않으면 아예 됩니다.
0: 아예 되죠. 구급해야 됩니다.
3: 그래서, 예. 그래서 며칠 전에 수건자의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0: 아, 좋은 소식입니다. 예, 심혈관 교통질병 잘 치료해야 되는데 그렇죠.
3: 그래서 오늘 또 수건자 배울러 가려고 예약을
0: 근심하지 마시오. 연결됐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3: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전번에 박창호 주임한테서 이 치료를 받고 위는 다 나사는데 요즘은 또 뭐니까 감기 왔는지 기침도 하고 가래가 많아가지고 댄디도 맞았습니다. 그런 게 잘 낫지 않고 목이 간질간질하고 또 목이 아프고 또 가래도 잘 받아 아이진다.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방면을 치료하려고 박창호 주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0: 맨바로 잘 됐습니다. 이 방면에도 이분이 그냥 처방이 좋은 처방이 있어요.
4: 감사합니다.
0: 치료를 잘 받으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5: 예, 나는 예,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예, 잠도 잘 못 잡니다.
0: 예.
5: 그래서 예, 박윤덕 주임께 배운 결과 조금 많이 났습니다.
0: 예.
5: 그런데도 또 부탁, 저 예약 부탁하려 합니다.
0: 예, 꼭 오전에 오셔야 됩니다. 예, 이분은 예. 오전만 문진합니다. 예.
5: 예.
0: 안녕하세요.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0: 안녕하십니까?
6: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예.
6: 예, 저는 예 저기 한 요즘은 한 10년도 넘어 됩니다. 혈압 환자입니다. 혈압 환자입니다.
0: 예.
6: 그래서 예, 그냥 고혈압 혈압이 높아도 예, 그냥 혈압약을 딱 정해놓은 시간에 먹으면 별 일이 없었습니다.
0: 예.
6: 그런데 이를 년에 들어서서 예, 이 혈압이 높은 거는 지금 안 죽은 둘째입니다. 자꾸 머리 아프고 예,
0: 예.
6: 쓰겄고
0: 예.
6: 그리고
0: 예,
6: 자꾸 돌아간다. 빙빙 집이 자면 막 빙빙 돌아가는 것 같은 이런 증상.
0: 예, 예.
1: 네. 여보세요?
6: 예.
0: 네, 예, 말씀하세요.
6: 예, 개인병원에 가서 댄지를 맞, 한 4시 댄지를 맞으면 좀 며칠간 나사졌습니다.
0: 예.
6: 그래도 벌써 나도 감각이 알긴다. 어느 때쯤에 또 이룰 수 있겠다. 이래서 큰 병원에 가서 CT도 해보고 무슨 기대는지 이래 두 곳이 맥혔다 합대다.
0: 예, 넓은, 예, 예.
6: 예. 근데 그거는 이렇게 맥힌 사람이 많다며 이랬대다.
0: 예, 예, 예.
6: 예,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뭐 부인은 올 것 같고 좋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태 중에 박상호 선생님이 처약을 썼습니다.
0: 네.
6: 이게 지금 어떤 처약을 쓴 지 한 20날 됐는데 그간에 한 번 내 생각에 또 발작이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발작 아예 했습니다.
0: 예예. 치료가 예. 좋습니다. 예.
6: 예. 효과용 좋습니다.
0: 예.
6: 이래 오늘이 지금 가서 이래 좋을 때 한 번 더 가서 좀 예약을 하자고 그랬는데 오늘 예. 한 번 더 약을 쓰자.
0: 예, 치료 효과를 예. 좋을 때 공고해야 됩니다. 예.
6: 그런 것 같습니다.
0: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그냥 예, 오십시오.
6: 박상호 선생님 거 예약해 주시오.
0: 예, 연결됐습니다. 예. 그냥 오세요. 예.
6: 예, 감사합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7: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7: 저는 이미 전에 녹음을 내서 저기 좀 뭐 얼음주의도 많이 나고 이 다리도 좀 불편했는데
0: 예.
7: 그 박윤덕 주임이 약을 쓰고 좀 많이 나왔습니다.
0: 예, 예, 예.
7: 예,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0: 예, 예. 그냥 오세요. 연결됐습니다. 예. 오전에 예, 오십시오. 예.
7: 오세요.
0: 예.
1: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8: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8: 예, 기태종이 주문합니다.
0: 예,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까?
8: 아, 박윤덕 교수님이 볼까네 그랬습니다.
0: 예, 무슨 증상들이 있습니까?
8: 예, 저는 잠이 잘, 예, 자지 못해서, 예.
0: 예.
8: 그때는 그 두 시간도, 예, 잠, 그래서 두 시간도 예, 못 잡니다.
0: 예, 예.
8: 예. 그래서 이 주문이 이 광고 들어본 게 뭐니가 이 치료 예, 잘한다 했어. 예, 그래 예. 박윤석 교수님께서 예, 국경절 전에 한번 갔다 했습니다.
0: 예예.
8: 예. 예 원래는 이 자지 못해 그랬는지 막 얼음지 나고.
0: 그렇죠. 예.
8: 예 답답하고 예 그래서 이
0: 예, 예. 예,
8: 치료 받은 게 옛날로 어머니가 침 이래 예, 하는지 이래. 맞고 그다음에 예 그렇게 치료받은 게 지금 걔도 어전에 잠이가 한 3시간 4시간은 예 걔도 영 잘 잡니다.
0: 네.
8: 좋아졌습니다.
0: 예, 그래. 그럴 때 바짝 치료해야 되죠. 예.
8: 예, 그래 오늘도 또 예, 가볼까네 그랬습니다.
0: 예, 잘 선택했습니다. 이분은 근 50년이라는 이사생애를 거친 분입니다. 임상 경험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예.
8: 네.
0: 오전에 오셔야 됩니다. 예.
8: 예, 알았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9: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9: 예, 그, 박창호 선생님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9: 저는 위 아프고, 그 다음에 메스껍고, 시큰물이 자꾸 나옵니다.
0: 아, 반산, 예.
9: 예, 반산이라는 게, 어떻게 또 머리도 아프고, 맥이 없고 해서.
0: 예.
9: 전번에 그래서 저기 길태병원에 그 박창호 선생님 첨량 한 두 번 가야

0: 먹었습니다. 굉장히 저기 맥이 없거나 유아프거나 구유라는 게 좀 많이 낫은 것 같고 계속 잠자는 것도 예, 좀 편안해진 것 같아서 오늘 한 번 더 가서 좀 더 써보려고 예약 바랍니다. 예.
1: 예약이 됐습니다. 지금 넣고 오세요.
0: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네, 재미서 찾습니다.
1: 예, 어떤 정화입니까?
3: 제가 발도 많이 저리고 목덜미 이 어깨 아프면서 머리끄덩 올라가서 많이 아팠어요. 발은 저리고 목은 돌릴 수 없고 심하면 메스껍기도 했어요.
1: 아, 심했구만. 정말 네. 심했고. 예.
3: 그리고 마사진도 많이 받았는데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1: 예.
3: 네. 그래서요. 재영리 의사한테서 한계려종 치료도 받고 싶습니다.
1: 예, 지문 맞았어요?
3: 예, 지문 맞았는데 저린 것도 좀 사라지고 메스꺼운 것도 좀 없어졌어요.
1: 예, 그렇죠. 기혈이 잘 순통되니까. 예.
3: 그래서 이번에는 재영리 의사한테서 좀 첨약도 조금 줘보고.
1: 그렇죠.
3: 예, 진도 좀 맞아볼까 합니다.
1: 배합암에 첨약에다 이 진구를 배합하면 치료 효과가 썩 더 좋습니다.
3: 예, 그래서 예. 좀 이 두 가지를 겸해서 좀 치료받고 싶습니다.
1: 예. 네, 그렇게 합시다. 예, 연계 다 됐습니다. 예.
3: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많이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 설명 주시죠.
1: 예, 영정에 있는 예, 70세 되는 말조의 노인님이 계셨는데 에, 진단은 위축성 위염에다 담낭염에 고혈압 이런 진단을 받은 노인입니다. 조약에는 임상에서 담낭염으로 인해서 늘상 메스껍고 위축성 위염으로 인해서 위가 아파나고 그리고 또 밥맛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말이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마치 당뇨병에 걸린 것처럼 많이 축해갔어요.
2: 네, 잠시만요.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네, 수고하십니다.
1: 예, 네, 안녕하십니까.
5: 저 피부과의 김정선 선생님 좀 예약합시다.
1: 예, 네, 무슨 진단을 받았습니까?
5: 진단이라는 게 저 대상 포진돼서 아이고 밤중에는 굉장히 자주 못해 꼭진다.
1: 예, 이 대상 포진은 예, 하나는 피진이 돋는 것이 문제고 그럼 가렵습니다. 아프고 예. 이 아픈 것이 어떤 분들은 예, 피진이 다 가라앉은 다음에도 예, 몇 달씩 갑니다. 신경토해라 하는데 이걸 꼭 해결해 드려야 예, 완쾌된 것입니다.
5: 예, 그 이전에는 참 용찰 잤는데 이
1: 그렇죠.
5: 저 사람도 자지 못해서 예.
1: 잘 찾았습니다. 김주미 이 방면에 뭐 심장 경험이 상당히 풍부한 분입니다. 예.
5: 예. 예약합시다.
1: 예. 그냥 오세요. 연계 예. 다 됐습니다. 과울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예.
5: 수고하십시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그래서 이 노인이 말이죠. 예. 영정에 있는 병원, 우리 연길에 있는 여러 병원으로 돌아다녔는데 어째서 말이죠. 예. 환자하고 이사가 맞지 않아 그런지 큰 혈흠을 보지 못했어요.
2: 네.
1: 그러다가 예, 우리 예, 이분이 우리 방송을 애청해 듣는데 말이죠. 우연하게 이 박창호 선생님이 소화계통 질병을 잘 치료한다는 이런 말 소식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행여나 내 이번에 가보자고서 네. 이 선생님을 찾아서.

0: 말이죠. 진료를 받았는데, 예, 그 1급 접시 썼는데 말이죠. 처음에 그 효과가 좋으니까 계속 쓰게 됐죠. 대략 한 달간 쓰니까 완쾌됐어요. 그리고 연길에 있는 한 할머니가 80세 됐는데 종합병이 있었어요. 예, 당뇨병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예, 위병도 있고 심장에 관계된 질병에 예, 심장에 관계된 질병으로 인해서 말이죠. 예, 서희병원에 가서 집어치까지 안장한 말이죠. 이런 분입니다. 거기에다 또 체질 문제가 있어요. 좀 과민적인 이런 현상이 있어요. 네.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서약을 쓰든 중약을 쓰든 중약이 물론 처방과 관계됩니다. 예? 이 반응이 온단 말입니다. 이 미스겁구에 토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약을 말이죠. 쓰기 영 바쁜 이런 형편이었습니다. 아, 그럼 어떻게 하는가 이 병이 해결되지 않은데 이래서 말이죠. 예? 누가 말이죠. 권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 우리 방송을 애청해 드는 분이겠죠. 예?
1: 네.
0: 에이, 박창호 주임 말이죠. 이 계통의 질병에 조회가 있다는데 한번 가보자. 이 할머니 증상 놓고 본다 할 때 당뇨병으로 인해서 고혈당에 위병으로 인해서 특히 말이죠. 밤중에 위가 아파나서 깨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1: 네.
0: 그리고 쏘신하고 예. 이러면서도 또 어떻습니까? 손발은 말이죠. 예. 산산해 난단 말입니다. 이런 정황에서 예. 박창호 주임이 말이죠.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대략 말이죠. 한 달간 치료하니까 이런 증세가 말이죠. 다 없어졌다 이겁니다.
1: 네.
0: 그러니까 박창호 주임이 자연히 말이죠. 환자들로부터 말이죠. 장립병 극성이라고 칭찬을 말이죠. 받게 되는 거죠.
1: 네.
0: 우리 소화계통이라 할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상소화도 하고 하소화도로 말이 나눕니다.
1: 네.
0: 예, 많은 분들이 이게 대해서 상식적으로 모르고 계시는데 상소화도를 할 때는 구강이라든가 인후라든가 식도라든가 위라든가 십이지장 이런 부분으로 조성됐어요. 하소화도라 할 때는 맹장이라든가 란미라든가 결장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조성되었는데 우리 림상에서 보게 되면 후파싱 코창 구양이라는 진단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늘상 맞아요. 구강에 궤양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어째서 후파싱은 그럼 났다가도 또 며칠이 되면 또 발작하고 예? 그리고 급성 만성 인후염에 식관염이라 하는데 지금 또 보게 되면 하늘로 환류식 습관염 이런 진단을 받은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급성 만성 위염 급성 만성 말죠 십이지장의 염증 궤양 이런 말죠 병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하소화도에서 보게 되면 맹장 하는데 란미염 그리고 결장염 직장염 그리고 어떤 분들도 결장암 직장암 이런 진단을 받은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리고 한관에 관계되는 질병은 말이죠. 우리 중의외과에서 딸로 말이죠. 안패를 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서른 주주란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 네.
0: 하늘로 10명이 되면 9명이 말이죠. 이 말이죠. 주창 치질로 고생한다 말입니다. 발병률이 상당히 높아요. 예. 그리고 항문 발열 우리 소화도 질병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많은 분들이 변비증으로 고생하지 않습니까? 이 변비증을 말이죠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동시에 말이죠 이 깡내라는데 항문 발열 이 질병을 말이죠 동반할 때 많습니다.
1: 네.
0: 그리고 항관 주위에 늘상 발생하는 농종이라든가 항루라든가 그리고 이 종류성 변비니까 말이죠 이 소화도 질병으로 말이죠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금 문제는 소화도 질병에 걸리게 되면 하나는 말이죠. 위라든가 말이죠. 배라든가 은은히 아파나거나 어떤 분은 아주 심하게 아파나고 어떤 분은 또 애이는 것들이 아파날 때 있습니다. 조통에 물론 환자마다 증상이 좀 틀려지는데 그 발병 부위도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상복부 어떤 분들은 하복부 어떤 분들은 온근

0: 뼈가 다 아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말이죠. 윗병에다가 말이죠. 아까 그 예를 든 분들처럼 간염이나 담낭염을 겸한 분들이 있어요. 림상에서. 이렇게 되면 또 말이죠. 배가 아파나고 환자분들.
1: 네, 전합니다.
0: 예, 예, 맞습니다. 예,
1: 저 그렇네. 오늘이 김태병원에 병벌나가서 그랬다.
0: 어느 분은 보이겠습니까?
1: 아, 나는 예. 박창호 주임 선생님 배우자 그랬다.
0: 예, 무슨 증상이 있습니까?
1: 나는 예, 평소에 계속 어제는 영 오란다. 한 1년 넘습니다. 이 손발이 계속 차고 이 올신이 이 일신이 차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전기요 덮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자꾸 그러고 그다음 이 위가 이 부지산해서 이 무슨 저기 있답니다. 그러네.
0: 예, 예.
1: 병원에 가 배웠습니다. 근데 나는 위축성 위염, 나는 어쨌든 위 좀 아이 좋답니다.
0: 예.
1: 위축성 위염도 있고 그랬는데 자꾸 가까 거기 선생님이 연배병원에 선생님이 그랬대다. 이거 어찌겠는가 하고 이렇게 자꾸 이래지 말고 와 검사 자꾸 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어느 중으로 중일 가서 배워지서 중약을 좀 안색이 달고 있어 보라고
0: 이래. 예, 그분들 감사드립니다. 도만이 아니 그랬는데. 예.
1: 그랬대다. 중약을 예. 써보라고.
0: 그렇죠.
1: 그래서 내 이 라디오 듣고서리 길태중이 박창호 주인 선생님 내가 야 중약을 내 두 번 썼습니다.
0: 예.
1: 열첩씩 그래 이게 내 지금 요지간에 다
2: 먹었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중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2768-5000번 2768-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3: 북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연결시에서는 정밀한 봉사 향상과 소비 전경 승격을 통해 수상시장과 인터넷 인기 간판벽의 인기를 도시의 지속적인 경쟁력으로 전환하면서 문화관광 융합 발전의 길을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1: 우리 주에서는 아름다운 향촌 건설 현장 추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2: 주민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도록 보장하기 위해 연결시 열공급 기업에서는 열공급 재반 준비 사업을 완수하고 10월 13일부터 열공급을 앞당겨 시작할 계획입니다. 연결해서 수상시장에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이나 인터넷 인기 간판벽의 찬란한 불빛은 도시의 매우 특징적인 문화관광 명암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곳은 아침 생활 정취가 모이는 곳이고 다른 한 곳은 야간 인기 방문 명소입니다. 인터넷에서 인기를 끈대서 지속적인 인기를 이어가기까지 연결은 일시적인 인기 효과에 의존하지 않고 정밀한 봉사 향상과 소비 전경 승격을 통해 인터넷 인기 열기를 도시의 지속적인 경쟁력으로 전환하면서 문화관광 융합 발전에 연변만의 길을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밤 장막이 드리우면 연변대학 주변에 두 가지 언어 간판들이 하나둘 불을 밝힙니다. 화려한 불빛은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의 발길을 끕니다. 이 인터넷 인기 방문 명소는 일부러 만든 관광지가 아니라 원래는 평범한 상업거리였습니다. 특색 있는 두 가지 언어 간판이 인터넷을 타고 뜻밖의 화제가 되면서 연변을 찾는 관광객들이 꼭 들르는 곳이 됐습니다. 홍소함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연길 인터넷

0: 전기 간판벽 앞에 나와 있습니다. 밤이 되면 이곳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인터넷 인기 간판벽에 와서 무엇을 보는 걸까요? 특색 미식을 맛보고 인증사진을 찍으며 생활 정취를 느끼는 등 사람마다 답이 다릅니다. 평범한 거리가 도시의 인기 명소로 거듭난 것은 단순히 화제를 만든 것 때문이 아니라 부대봉사를 끊임없이 완성해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일시적인 인기를 오래 이어갈 수 있습니다. 몰려드는 인기의 직면에 연기는 발전 추세에 맞춰 시설과 봉사를 질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상가들의 기존 특색 간판 모습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통일된 경관을 갖추도록 규범화하고 야간 조명 승격 개조를 진행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인터넷 인기 간판벽 아래 미식거리도 새로 조성해 방문객들의 발길을 거리 소비 활력으로 이어지게 하고 주변 작은 가게들과 요식업의 공동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 공안, 시장 감독 관리 등 부문은 각자 맡은 바 직책을 다하는 동시에 명절 연휴 기간에는 연합 전문 집법 행동을 적극 펼쳐 인터넷 인기 간판벽 주변의 관광 질서를 규범화하고 관광 봉사질을 높였습니다. 연계시 공원 가도는 인터넷 인기 간판벽 상권 발전의 실제에 맞춰 상권 연합 당위를 설립하고 100명 자원봉사대호를 조직해 편민 활동을 상시적으로 펼쳤습니다. 공유쉼터는 24시간 개방하고 거리 상가들은 공간을 내어 따뜻한 봉사점을 마련해 대중이 가까운 곳에서 편민 봉사를 향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려뉴 관광객 왕 선생입니다. 예전부터 여기에 인터넷 인기 간판벽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와서 보고 인터넷 인기 방문 명소의 분위기도 느끼고 특색 미식도 맛보면서 인증사진도 찍어보려 합니다. 사천 관광객 광여사입니다. 소홍서에서 보고 찾아왔습니다. 원래 연변대학 안에도 들어가 구경하고 나와서 사진도 찍고 분위기를 따라 가봤습니다. 여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많은 것을 보니 전부 한 번씩 맛보고 싶었습니다. 미리 밥을 먹고 오지 않았더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먹어보고 싶은 느낌이었습니다. 인터넷 인기 간판벽이 연길 야간 활기를 대표한다면 새롭게 승격된 수상시장은 이 도시의 이른 아침 가장 짙은 생활 정취를 담고 있습니다. 새롭게 승격한 수상시장은 낡은 시장의 좁은 공간과 큰물 상황에 제약을 받던 문제점을 철저히 해결했으며 주차장 등 기초시설을 새로 갖추고 850개의 매대를 집결시켰습니다. 연길 수상시장관리소 소장 전대훈입니다. 원래 위치보다 강과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시장은 전체적으로 여전히 강과 가깝습니다. 또한 시장은 원래 생활 정취를 보존하기 위해 실내 남북 양측에 여전히 많은 조선족 전통 미식을 남겨뒀습니다. 예전 수상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차난으로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주차 공간이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차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됐습니다. 현재 남북 양측에 주차 공간이 대략 700여 개 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과 쫀득한 찰떡, 향긋한 순대, 그리고 각종 장백산 특산물까지 없는 것이 없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일상 식재료를 사러 오고 외지 관광객들은 조선족 특색 음식을 맛보러 옵니다. 이곳은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장터인 동시에 민속 음식을 맛보는 문화 관광 방문 명소이기도 합니다. 연길 수상시장관리소 소장 전대훈입니다. 가장 뚜렷한 변화라면 주차 공간과 새 건축물입니다. 실내 통로도 원래 시장보다 넓어졌고 장식도 승격됐습니다. 연길 수상시장 상가 왕장승입니다. 지금은 위생 상태도 좋고 환경도 좋습니다. 조명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우리도 잘 운영해 외지 관광객들이 이곳에 와서 맛있게 먹고 즐겁게 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천 관광객 혼여사입니다. 오늘 아침 일부러 와서 체험해 왔습니다. 이곳은 인기도 많고 먹을 것도 아주 많습니다. 앞으로 제 친구들이 온다면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느낌이 아주 좋고 와볼 만한 곳이며 사진을 찍으러 오기에도 좋습니다. 아침 저녁을 대표하는 두 명소는 연길 문화관광이 질적 재고를 가져온 축소판입니다. 올해 연길시는 자체 자원을 바탕으로 여러 관광지의 경영 형태를 새롭게 바꾸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홍색 견학, 체육 경기, 무형문화유산 민속, 산수 풍광, 특색 미식을 관광 체험에 융합시켜 관광객들에게 더욱 다양한 관광 선택을 제공했습니다. 일시적인 인기에서 지속적으로 열기를 이어가기까지 연길의 실천은 문화관광 발전이 인기를 소진하는 데 의존하지 않고 발전 추세에 맞게 이끌고 정밀하게 관리하면서 생활 정취를 도시 명암으로 만들어야만 일시적인 방문 명소에서 지속적으로 인기 있는 관광 목적지로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6년 주당위 농촌사업지도소조 확대회의가 11일 도내에서 있었습니다. 회의는 삼농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론述를 깊이 관찰하고 전성 상시화 지원으로 빈곤 퇴치 난관 공략 성과 지속적 공고 확대 추진 및 향촌 전면진흥 촉진회의 정신을 전면 수행했으며 전조 상시화 지원 사업에 대해 재부치하고 추진 수행했습니다. 주당위 부석이 림소림이 회의를 사회하고 부조장 두경국이 회의에 출석해 연설했습니다. 림소림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위치를 높이고 향촌 전면 진흥을 추진하는 정치적 자각을 증강해야 합니다. 각급 여러 부문 주요 책임자들은 중점 임무를 직접 포치, 독촉하고 총체적 책임을 짊어지며 다잡아야 할 사업을 실속 있게 다잡고 짊어져야 할 책임을 굳건히 짊어져 재반 포치가 상하로 관통되고 실제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직접 다잡고 중점을 두드러지게 하며 장부와 대조에 답을 찾고 문제를 향해 나아가며 문제를 주시하며 일해야 합니다. 못을 박는 정신으로 부족점을 보완하고 사업을 실속 있게 다잡아 모든 사항을 제대로 실시해야 합니다. 협동으로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당위에서는 통과라고 방향을 정하며 정부에서는 실시 추진하고 업종 부문에서는 분담 추진해야 합니다. 작품을 전변하고 엄격한 표준을 느슨히 하지 않으며 세밀한 요구를 빠뜨리지 않고 항상 신중함을 유지하면서 함부로 행동하지 말며 실속 있게 행동해 정확한 실적관으로 향촌 전면진흥 재반 사업을 검증해야 합니다. 두경국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최저선 사유를 확고히 하고 지원 상시와 감축 기제를 수립 완선해 규모성 재빈곤과 빈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을 지키는 것은 상시와 지원의 선차적인 임무이자 반드시 짊어져야 할 정치 책임입니다. 여러 가지 조치를 병행해 빈곤에서 벗어난 대중들의 안정적인 증수를 전력 촉진하는 것은 상시와 지원의 핵심 목표이자 지원 성과를 검증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각급 여러 부문에서는 중점 사업 임무와 대조에 목적성 있는 강습을 조직하고 정책을 투철히 설명하며 절차를 명확히 하고 표준을 잘 세워야 합니다. 대중들의 인정도를 깊이 중시하고 대중 주변의 부정기품과 부패 문제에 집중 정돈과 결부해 대중 리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견결히 시정하며 정성을 다해 대중들이 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바라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 성과로 대중들의 획득감과 행복감을 높여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전조 상시와 지원 사업 관련 정황을 통보했습니다.
1: 10일부터 이틀간 우리주에서는 아름다운 향촌 건설 현장 추진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현지 참관, 집중회의, 회보 교류 등 방식으로 건설 성과를 총화하고 사업 경험을 교류했으며 다음 단계 전주 아름다운 향촌 건설 중점 임무를 포치해 농촌 주거 환경의 질 제고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향촌 전면 진흥에 힘을 부여했습니다. 주당위 부석의 림소림이 집중회의를 사회하고 연설했으며 부조장 두경국이 사업을 포치했습니다. 림소림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아름다운 향촌 건설은 중요한 사업으로 향촌 전면 진흥과 관계됩니다. 지난 3년간 각 현시에서는 적극 노력해 일정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기존의 토대에서 더 큰 결심과 강도로 아름다운 향촌 건설을 지속적으로 깊이 추진하고 향촌 전면 진흥을 보다 잘 추진해야 합니다. 지도 간부들은 맡은 사업을 다잡고 책임을 짊어져야 합니다. 선진을 본받아 격차를 찾고 염치를 차려 분발하는 긴박감을 강화해야 합니다. 외부의 힘을 잘 빌리고 여러 방면의 지원을 이끌어내며 국면을 타개할 묘책을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목적을 달성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는 정신으로 난관 공략 행동력을 보여야 합니다. 실속 있게 일해 뚜렷한 효과를 거두어 실적으로 진정한 담당을 보여줘야 합니다. 두경국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정치적 위치를 실속 있게 높이고 농촌 주거 환경 정돈에 대한 책임감과 긴박감을 1층 증강해야 합니다. 부족점과 취약고리를 주시하고 농촌 주거 환경 정돈에서 실질적인 재고를 가져와야 합니다. 조식 보장을 강화해 농촌 주거 환경 정돈의 상시화 장기 효과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실속 있게 일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며

0: 농촌주거환경정돈 재고재반 임무를 전력 실시해 천리변강이 살기 좋고 일하기 좋으며 조화롭고 아름다운 향촌을 다그쳐 건설함으로써 전주 도약추월이 새로운 돌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참관 기간 회의 참가자들은 손으로 왕청현 왕청진 서위자촌, 대흥구진 하서촌, 동광진 명월구촌과 마반산촌, 안도현 명월진 발제촌, 신합향 한촌구촌과 대교촌, 만보진 홍기촌, 도나시 강원진 이합점촌, 현유진 성산자촌, 홍석향 림강동촌과 중성촌을 찾아 각 촌의 전면도 종돈과 향촌 환경 미화, 기초시설 완선 등 아름다운 향촌 건설의 실제 성과를 살펴보고 각지 특색 있는 건설 구상과 실천 방법을 학습했습니다. 이어 소집된 집중회의에서 각 현시는 아름다운 향촌 건설 사업 전개 정황, 단계적 성과, 현존 문제와 다음 단계 사업 계획을 회부하고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1: 주민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도록 보장하기 위해 연결시 열공급 기업에서는 열공급 재반 준비 사업을 완수하고 10월 13일부터 열공급을 앞당겨 시작할 계획입니다. 연결시 집중 열공급 집단위원회에서 사무청사에 들어서면 연결시 도시구역 지혜 열공급 관리 통제 플랫폼의 대형 스크린이 눈에 띕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열공급 부문에서는 열 사용자에 대해 전반 과정 수치 감축을 할 수 있습니다. 연결시 집중열공급 집단위원회에서 부총경리 왕영입니다. 지혜 플랫폼을 승격하면서 기존의 사용자 계정 수치를 통합하고 AI 분석을 통해 과거의 조방식 열공급을 지혜와 열공급으로 전환했습니다. 우리는 일부 공공건물, 아파트와 열 사용자를 선정해 균형 개조를 진행함으로써 열량이 천문만호에 균일하게 공급되도록 했습니다. 올해 연교시 집중열공급 집단에서는 일꾼을 조직해 관할구역 16만 세대 주민 열 사용자를 대상으로 두 차례 전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실내 열 사용 환경과 전의 열 공급 온도를 중점적으로 검사하는 동시에 문제 명세서를 작성하고 개선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열 사용 조건이 수요를 만족시키도록 확보했으며 3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실내 분수기 교체, 도관 개조, 난방기 추가 설치 등 개조를 완수했습니다. 이와 함께 26채 건물의 난방 계통을 개조했는데 개조 면적이 10여만 평방미터이고 천여 세대 열 사용자와 관련됩니다. 왕영입니다. 봉사의 질과 효율을 높였습니다. 인공 고객 봉사석을 기존의 6개에서 14개로 늘려 사용자의 대기 시간을 줄였습니다. 동시에 플랫폼 기능을 이용해 생산과 고객 봉사를 효과적으로 결부했습니다. 사용자 신고가 비교적 집중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측 판단해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계산을 거쳐 연결시 집중열공급 집단에서는 석탄 2만 톤을 추가 구매, 비축해 열공급 물자 비축을 1층 충실히 했습니다. 계획에 따라 10월 13일 연결시 집중열공급 집단위원회에서는 열공급을 앞당겨 시작하게 됩니다. 목전 기타 현시 열공급 기업들에서도 열공급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민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도록 보장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0: 연변 조선족 자치주 중국화 학회 설립 대회가 일전 연길에서 열렸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연변 조선족 자치주 중국화 학회 제1회 작품전이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주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주문물국과 연변 미술관에서 주최하고 연변 조선족 자치주 중국화 학회 중국예술세계소화원 연변 분원에서 주관했습니다. 전시 장소는 연변미술관 전시청이며 총 70여 점의 중국화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전시 작품에는 장백산의 림해, 두만강 기슭 등 연변의 아름다운 산천을 그린 작품도 있고 조선족 민속 풍정을 보여주는 작품도 있습니다. 전시는 11월 9일까지 이어집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 중국화학회 회장 류홍상입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 중국화학회의 설립은 연변에서 중국화를 배우고 창작하는 화가들이 새로운 길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 학회는 중국화 창작에 주력하렵니다.
1: 융암의 지간추리 뉴스입니다. 근일 전국 로령사업위원회 판공실에서는 2025-2026년 전국 시범성 로인 친화형 사회구역 명명 예정 명단을 공시했습니다. 우리조 왕청년 신민가도 시내 사회구역, 도나시 승리가도 을흥무 사회구역, 연결시 북산가도 단연 사회구역, 도문시 석현진 수남촌, 훈춘시 마천자양 남산촌, 령정시 리원가도 리원 사회구역 등 6개 사회구역과 촌이 해당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0: 조 기상대에 따르면 이번 주 우리 조 기온 변동폭이 비교적 크겠습니다. 13일부터 기온이 또렷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4일부터 16일까지 아침 최저 기온은 섭씨 영하 4도 내지 영상 2도겠으며 16일부터 기온이 올라갔다가 18일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전주 평균 강수량은 8mm 내지 12mm로 평년 동기보다 약 4mm 많겠습니다.
1: 일기예보에 따르면 10월 16일부터 장백산 남풍경부에서는 지속적인 강설과 좋은 날씨가 나타나 풍경구 도로와 잔도에 대면적 석설과 결빙이 생깁니다. 관광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장백산 남풍경구는 10월 16일부터 계절성 폐원을 실시하며 재개방 시간은 별도로 공고합니다.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영화 윤일이었습니다.
2: 연결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변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365일.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맞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훈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주기상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은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구름이 많이 낀 날씨에 이따금 흐리겠습니다. 훈출에는 비가 좀 많이 내리겠고 기타 지방에는 적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3~4급의 서풍이 불겠고 밤에는 3~4급의 서풍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섭씨 15도, 밤 최저 기온은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에서는요, 헬리코박터균을 인류 발암물질로 분류를 했습니다. 헬리코박터균 감염은요, 위암의 주요 위험 요소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아래와 같은 음식을 자주 섭취할 경우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짚고 있습니다. 우선 고염 음식입니다. 초가공식품은 일반적으로 많은 염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장기간 대량의 염분을 섭취하다 보면 위의 점막 장벽을 파괴하여 헬리코박터균의 집단 형성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탄수화물 음식입니다. 초가공식품 중에 고함량 탄수화물, 예하면 설탕을 함유한 음료 등과 같은 식품은요, 헬리코박터균 감염의 발병 기제에서 작용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식품 가공 과정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사람들은 패스트푸드, 즉 신속 조리식품과 기름을 더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요. 패스트푸드의 성분 내하면은 나트륨, 설탕, 부화지방산과 트랜스지방산 등 위험을 높이는 것 외에도 부적절한 식품 처리, 나쁜 위생 습관과 사람 간의 전파도 헬리코박터균 감염 위험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은 흔한 세균으로 주로 인간의 위에 기생을 하며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위암, 위점막 관련 림프조직, 림프종 등 질병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위암의 70%가 헬리코박터균과 관련이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을 예방하려면 있어서 아래와 같은 면에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회식을 할 때 배식제를 선택하거나 공용 젓가락을 사용을 해서 교차 감염을 피해야 합니다. 식기를 정기적으로 소독해야 합니다. 입으로 아이에게 음식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식사 전과 용변 후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생수 및 날 음식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헬리코박터균 예방에 있어서 주의할 점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고혈압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만성질환의 하나로 심장병과 뇌졸중, 신장병 발병과 사망의 가장 중요한 위험요소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뇌졸중 환자의 약 70%, 심근경색 환자의 50%는 고혈압과 밀접히 연관이 되었습니다.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전체 사망자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고혈압을 초래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발병 요소의 하나로 음식 섭취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식습관은 고혈압을 예방하는 데 이롭지만 잘못된 식습관은 고혈압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요. 고혈압과 음식은 구체적으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연변대학의학원 예방의학교연실 원주임이셨고 영양학 박사이신 한춘희 선생님을 모시고 고혈압과 식이요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춘희 선생님은 중국 영양학회 이사로도 활약하고 계십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고혈압은 발병률이 가장 높은 질환 중에 하나잖아요.
3: 네.
2: 이 영양학적 시각으로 볼 때 고혈압은 어떤 질환이라고 봅니까?
3: 네, 이 고혈압 하면 사실 진단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네, 그 어떤 분들은 병원에 가서 뭐 신체 검사하고 뭐 이렇게 진단하는데 그 진료실에서 진단하려면 같은 날이 아닌 세 번의 혈압 측정 결과를 보면 됩니다. 수축기 혈압, 병원에서 진단할 때는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 혹은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진단받죠. 이 부동한 날짜에 세 번 측정한 그런 결과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그 가정에서

0: 사실은 우리가 추천하는 것이 그 가정에서 집에서 이 고혈압을 진단하는 것이 뭐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1: 이 나이에 또 상관이 있습니까?
0: 나이에. 상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령이든지 이 숫자를 넘으면 고혈압으로.
1: 그리고 90대 예, 140.
0: 예, 예. 그거는 병원의 진단이고 그리고 그렇죠. 어떤 분들 그 집에서 집에서 측정할 때는 일주일간 매일매일 일주일을 계속 측정해서 평균 수치를 보면 그 수축기 혈압이 135 이상 그다음에 혹은 이완기 혈압이 85 이상이면 집에서 측정하면 이러면 고혈압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1: 나이 70, 80세라도 이만한 수치면은 아주
0: 그런데 수치죠. 70, 80세 되는 분들이 뭐 결코 120 80 이렇게 유지하라는 건 아니고
1: 아니죠.
0: 네. 그 연세가 높아가면서 혈관이 단단해지죠. 혈관이 단단해지는데 혈압을 너무 낮게 하면 이 뇌에 혈을 공급 못하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연령이 높을수록 혈압은 점점 높아져서 그래서 고연령층에 가면 고혈압 환자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이것이 우리 의학적으로 고혈압을 진단하는 아무도 이런 숫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양학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 고혈압을 영양학적 영양학에서는 이 고혈압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복합적인 영양소의 과다 섭취 혹은 어떤 영양소들은 섭취가 부족하고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 그 식습관이가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혈관이 점점 단단해지고 혈관 구조와 그 기능이가 점점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발생하는 이런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이거 영양학적 관점이요.
1: 예. 이 고혈압을 초래하는 원인이 하나로 또 보게 되면 우리가 늘 먹는 음식을 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먹는 음식인데 이 박사님께서 이 고혈압과 음식 관계에 대해서 나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아니 고혈압과 그 음식은 혈압 수치와 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이런 밀접한 관계입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 가장 많이 꼽는 그 요소가 하나가 그 고염분 식품이죠. 너무 짠 음식을 너무 많이. 이것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 같아요. 그런데 그대로 실시하자면 참 싱겁게 그래서 우리 자꾸 싱겁게 먹으라 이러잖아요. 염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우리 체내 그 혈액 가운데 염분이 너무 많아지면 삼투압이 높아가죠. 삼투압이 높으면 우리 그 이 신체 그 물을 혈액에다가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래서 혈액 용량이 높아지면서 이 혈관 벽에 주는 그 압력이 점점 높아져 그래서 고혈압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좀 싱겁게 늘상 우리 싱겁게 먹으라 자꾸 이렇게 추천한 거고 두 번째가 설탕 혹은 그 과자 같은 이런 정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우리 체중도 증가할 수 있고 그리고 혈압이 악화에 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고혈압을 초래할 수 있고 세 번째가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함량이 높은 이런 음식을 경상적으로 너무 즐겨 많이 드시면 또 이 혈관벽에 혈관 내피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이렇게 생기게 되고 그러면 우리 혈관이 점점 단단해지고 그래서 혈관이 단단해지면 또 고혈압을 초래할 수 있고 그다음 네 번째가 과도한 음주입니다. 특히 남성분들이 술을 너무 많이 이렇게 드시면 뭐 술을 적당히 드신다면 너무 한 방울도 마시지 말라 하는 것은 좀 그렇고 그래서 술을 반가워 하는 분들은 술을 좀 적당히 마시는 것이 좋죠. 술을 어떤 분들은 야 술을 마시니까 혈압이 쫙 내려가더라 이런 분들도 많잖아. 그런데 술을 마시는 그 당시에는 혈압이
1: 일시적으로.
0: 내려갑니다. 혈관이 확장되고 그다음에 이 술이 알코올이 빠진 다음에는 이 알코올이가 우리 혈관벽에 주는 그 영향이가 점점 커져요. 그래서 고혈압이 혈압이 높아가고 그래서 술은 절제하고 그다음에 담배도 한 가지입니다. 담배는 계속 담배를 이렇게 피우면 혈관 내피에 손상이 가죠. 그래서 담배도 고혈압에 안 좋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칼륨과 마그네슘 부족입니다.
1: 네.
0: 이것이 그 어떤 영양소가

0: 부족이 되면 섭취 부족이면 고혈압을 처리한다. 그래서 칼륨 우리가 중국말로 말하는 자왼수 이 칼륨 섭취는 칼륨을 많이 섭취하면 체내 나트륨을 배출시키죠. 그러면 우리 혈압을 고혈압을 방지할 수 있는데 우리 칼륨 섭취가 부족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마그네슘 섭취 부족도 지금 아주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혈관의 그 이완성 혈관벽에 이완하는 그런 작용을 점점 약화시키죠. 그래서 혈관이 아주 긴장해지면서 혈압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단백질 섭취가 아주 부족할 때 우리 혈관 탄력을 유지하지 못해서 고혈압이 생깁니다. 혈관이 단단해지죠. 단백질이 모자라면. 네. 그래서 관계를 음식과의 관계를 보면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1: 먹는 음식이 이렇게 상당히 중요하네요.
0: 네네네.
1: 그래서 이 부부를 보게 되면 함께 살다 보니까 한 공간에서 한 분이 고혈압이면은 다른 분도 따라서 고혈압이 걸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원인일까요?
0: 아, 예.
1: 먹는 거고
0: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부부가 음식 조절 잘하면 부부가 혈압이 다 내려가요. 다 정상으로 돼요.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네, 예. 우리 둘 다,
1: 예.
0: 네네네, 둘 다 혈압이 좀 올라가니까. 그래서 음식 조절을 잘 하니까 한 1년쯤 조절하니까 혈압이
1: 담백하게
0: 정상으로 내려갔어요.
1: 고기류라든가
0: 네,
1: 물고기류도 좀 네. 적당량으로 배비해서
0: 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런가 그걸 뭐 우리가 딱 그 원인을 따져보면 하나는 부부가 오래 같이 살면서 동일한 식탁이 매일 같이 그 밥상에서 식사하니까 음식은 다 같은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입맛이가 다 동일해집니다. 짜게 드시면 다 짜게 드시고
1: 네.
0: 싱겁게 드시면 그 음식이니까 다 싱겁게 소금을 적게 섭취할 수 있죠. 그리고 영양 균형의 공유입니다. 영양을 균형하게 섭취하면 두 분 다 균형하게 섭취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면과의 관계를 보면 수면 패턴을 또 공유하죠. 한 분이 뭐 그 잠잘 때 뭐 코골이 한다든가 혹은 너무 늦게 이렇게 수면 취침한다든가 이러면 다른 한 사람에게 또 영향 가죠. 수면을 두 분 다 그러면 수면 잘 수면의 질을 보장할 수 없고 이래서 수면을 보장 못하면 혈압이 높아갑니다. 네. 그리고 심리적 영향도 있죠. 한 분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 다른 한 분도 또 그 스트레스를 같이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도 우리 혈압을 높일 수 있고 아무튼 부부 간에 두 분 다 고혈압이라면 이런
1: 그
0: 영향이 있어요.
1: 그래서 음식 조절도 적당히 해가면서 건강 이로운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는요 이
0: 네.
1: 성인 고혈압 또 성인 고혈지 중인 그리고 또 성인 당뇨병이다 또 아동 청소년 성장 지연 등 네 가지 질환에 식양 지침을 새로 제정을 했는데요 이 성인 고혈압 식약 지침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된지 소개해 주실까요?
0: 네, 이 성인 고혈압 지침을 내왔는데 여기에 모두 다섯 가지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1: 네.
0: 지금 고혈압 환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당뇨 환자의 식양 지침, 뭐 고혈압 지침 이렇게 내왔는데 여기 다섯 가지 내용 포함되는데 첫째가 또 나트륨 섭취입니다.
1: 네.
0: 나트륨 섭취를 되도록 이렇게 감소하는 것이죠.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칼륨 섭취를 늘리며 식사를 담백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 지침이고 두 번째는 합리적인 식사와 과학적인 식양을 해야 합니다. 이 합리적인 식사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식사를 하겠는가 이것은 사람마다 뭐 물론 동일한 이런 지침 그 식사 방식은 없는데 매개 사람에게 자기에게 적합한 이런 식사 그 방식을 매개 사람이 자기적으로 장악해서 합리적인 식사를 하고 그리고 식양을 식양이라면 사실은 음식 요법이죠. 음식으로서 어떻게 뭐 이거 예방하겠는가 이런 식양을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내용이가 균형 식사와 적절한 운동으로 운동으로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식사는 균형하게 여러 가지 영양소를 알맞게 고루고루 이렇게 섭취하는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운동을 결합해서 체중을 유지해야 됩니다. 아주 그 적절한 이런 체중, 그런 거 체중이 어느 만한 체중이면 딱 적합한가, 이것이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뭐 그 체질량 지수로서 우리 체중을 지금 관찰하는데, BM, 체질량 지수를 BMI라고 하는데, 이 체질량 지수의 그 정상 범위는 가장 그 정상 범위는 18.5에서 23.9. 이게 중국, 중국인의 표준이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인 노인분들은 이 체질량 지수를 너무 딱 이 표준에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높게 조금 과체중 한다 하게 이렇게 해서 20에서 26.9 요 어간으로 유지하면 이 체중은 뭐 잘 유지했다 이럽니다. 그래서 너무 비만하면 혈압이 또 올라가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담배를 끊고 술을 절제하며 심리적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담배는 아예 끊는 것이 좋고, 술은 뭐 마시되 조금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절제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혈압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스스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우리가 집에서 측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뭐 맨날 병원에 가서 측정하지 말고 네, 집에서 말고. 혈압기 하나 사놓으면 뭐 정말 오랜 시간 쓰겠는데 뭐 값도 안 비싸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측정하는데 좋기는 아침에 공복에 일어나서 이 혈압을 측정하고 그다음에 혈압이 높다 하면 저녁에 뭐 한 8시, 9시 이때 또 한 번 측정하고 이래서 집에서 계속 혈압을 이렇게 측정해서 관찰하는 것이 좋아요.
1: 네. 네. 이 고혈압을 예방 통제하기 위해서는요, 소금을 적게 섭취해라 뭐 평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만, 맛을 내기 위해서 그러면은 소금 대신 어떤 조미료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0: 네, 이 소금을 적게 자꾸 싱겁게 드시라고 이렇게 권하니까 음식이 맛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싱거운 음식이 맛이 없죠. 그래서 그 조미료 혹은 뭐 다른 이런 그 원료들을 가지고 이걸 싱거운 음식을 어떻게 맛있게 하겠는가. 여기에서 그 저도 이렇게 실천해 보니까 첫째가 레몬즙 혹은 식초를 많이 이용하면 이 음식 맛을 돋굴 수 있습니다. 레몬을 뭐 냉장고 이렇게 보존해가지고 레몬을 경상적으로 써서 그 레몬즙을 이 음식 채소를 그 냉채를 하든가 이럴 때 레몬즙을 뭐 이래 해가지고 그러면 소금을 적게 넣어도 아이 맛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마늘, 생강, 뭐 양파 이런 그 조미료들을 써가지고 또 이 소금을 뭐 적게 넣어도 맛을 돋굴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고춧가루, 뭐 후추, 와사비 이런 그 조미료도 소금을 다 적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또 소금을 그런 소금 있잖아요. 마트에 가보면 고칼륨 저나트륨염 거기다 쓴 것이가 꼬자디나옌 네, 이렇게 그 떼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금으로서 그 순수한 그 나트륨 그 소금을 대체해도 괜찮고요.
1: 네. 살 때 그 봉투에 쓰여진 뭐 날짜라든가 그 조미료 여러 가지 들어간 재료들을 또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고혈압 환자들은 뭐 평소에 또 하는 고기를 적게 섭취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네. 채식만을 고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0: 네, 이 채식을 고집하는 거 뭐 그런 습관도 있겠죠. 혹은 무슨 어떤 류를 해서 채식을 정말 딱 채식만 하는 분들이 지금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고혈압, 고기와 고혈압에 대한 이 관계를 지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혹은 인식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고기가 다 나쁜 것이 아니라 비계가 그 너무 그렇죠. 그 우리 그 기름이 많은 그 포화지방이 많은 그 부분을 많이 드는 것이 우리 고혈압이 그렇죠. 좋지 않지. 사실 살코기나 뭐 이런 고기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냥 고기를 마구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골라서 좀 빨간 고기, 뭐 이런 비계가 적은 고기, 혹은 닭고기 이런 고기들을 그렇죠. 많이
1: 단백질 섭취에
0: 예,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고 이런 포화지방을 적게 섭취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그 이런 육류를 뭐 그렇게 즐기지 않거나 뭐 이러면 물고기를 많이 섭취하면 그래요. 특히 그 바다에 뭐 고등어, 연어 이런 그리고 멸치 이런 오메가3가 풍부한 이런 식품들 고기들을 많이 섭취하면 사실 고혈압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네. 그 칼륨도 많이 보충하고 단백질도 많이 보충하고 오메가3도 보충하고
1: 그래요. 네. 그래서 소금의 섭취는 줄여가 돼 예. 칼륨의 섭취는 오히려 느리는 것이 고혈압 개선에 좋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하게 되면 칼륨 섭취를 늘릴 수 있을까요?
0: 네, 이 칼륨 섭취가 아주 중요합니다. 칼륨을 많이 섭취하면 체내에 너무 많은 그 나트륨을 배설할 수 있죠.
1: 네. 네.
0: 그래서 이 칼륨을 섭취하는데 가장 좋은 음식이 채소입니다. 모든 채소가 다 돼요. 네, 그게 그 어떤 분들은 그 감자를 채소를 하는데 그러면 감자를 채소로 여기면 감자도 많이 섭취하면 경상적으로 섭취하면 다 칼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이파리 채소, 잎채소가 시금치, 브로콜리, 깻잎 뭐 이런 채소들이 칼륨 함량이 아주 높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콩류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칼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콩류 하면 뭐 우리 두부 혹은 콩물 이런 것도 좋고 그다음에 우리 콩물 뭐 다른 콩류에서 그 원두 혹은 병아리 콩 저는 지금 병아리 콩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 병아리 콩에도 이 칼륨 함량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모든 콩류를 다 이렇게 이용해서 우리 칼륨 함량을 높이고 특히 이 콩류를 많이 이용하면 단백질도 많이 섭취할 수 있죠. 식물성 단백질로서 가장 좋은 단백질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해조류를 경상적으로 섭취하면 해조류라 하면 미어, 김 이런 그 식품들을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과일. 과일은 적당히 저는 과일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을 뭐 그렇게 제창 안 합니다. 과일을 바나나, 사과, 키위 이런 모든 과일들을 적당히 하루에 뭐 한 개, 두 개 바나나 한 개 혹은 귤 한 개 이 정도로 과일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과당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죠. 지금 과일이가 모든 과일이 점점 그 당분이 많죠. 많죠. 예. 너무 달죠.
1: 맞아요.
0: 달지 않으면 뭐든 맛이 없다고 안 싸니까. 그래서 자꾸 이렇게 먹기
1: 재배할 때부터 네네네. 당도가 많고 물이 많고
0: 네, 그래. 수분함. 우리 사과배도 지금 점점 달잖아요.
1: 많이 달아.
0: 네네네. 그래서 적당히
1: 먹는 대로 좋죠. 그러니까 적당히.
0: 예, 그래서 너무 맛있으니까 너무 많이 드시게 되죠. 그래서 과일은 적당히 드시면 한뜩 과일에도 이 칼륨 함량이 아주 높습니다.
1: 네. 네. 그래서 중요하게 약과 음식의 근원은 같다라는 말이 있듯이 음식의 건강과 질병 치료에 주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봐요.
0: 네.
1: 그래서 이 식이요법으로 혈압을 낮추는 좋은 방법이 없나요, 이거?
0: 오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고 연구가 가장 많이 된 그 음식요법, 식이요법 요법이라도 되고 뭐 예방하는 그런 방법이라도 되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인정하고 연구하는 그 식사 방법이가 고혈압 예방 식사법 혹은 고혈압 예방 식단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뭐 우리 영어로서 뭐 대시 식단이라고 하는 우리 고혈압 예방 식단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고혈압 예방 식단에는 모두 네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 고혈압 예방 식단만 이용해도 약물을 안 드셔도 고혈압 약을 안 드셔도 이 고혈압 예방 식단만 가지고도 우리 혈압을 8에서 14 밀리미터 그 수은주 정도는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계적으로 다 인정하고 우리 중국에서도 이거 아주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보면 첫째가 또 칼륨, 마그네슘 그리고 칼슘 함량이 많은 이런 음식을 많이 섭취하느리는 것이 이게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평소에 그 흰쌀밥, 뭐 입쌀하면 맨 이밥을 드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뭐 흰쌀밥 그러며 그리고 그 맨 그 밀가루로 만든 그 국수, 오뚝 뭐 이런 그 음식 대신 우리 그 뭐 현미, 귀리, 병아리, 콩 뭐 이런 그 음식들을 그러니까 그 그 뭐랄까 그 수량 혹은 전곡물, 예, 잡곡, 전곡물, 네. 뭐 이런 음식들을 좀 일부분을 이렇게 대체해 가지고 이렇게 섭취하면 우리 고혈압 예방이 아주 좋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원칙이고 잡곡 혹은 그 전곡물을 이렇게 대체한 거죠. 그다음 원칙이가 정제 탄수화물. 를 줄이는 것입니다. 네네. 그리고 콩을 이렇게 늘리고 이건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가 불포화 지방산 특히 그 오메가3 지방산을 높이는 이런 원칙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지금 어떤 분들은 아예 오메가3 그 제품을 사서 드시는데 사실은 매주마다 그 등푸른 생선을 두 번 이상 섭취하면 두 번씩이라도 보장해서 섭취하면 오메가3 그런 캡슐을 안 드셔도 됩니다.
1: 네, 먹는 것으로만으로도.
0: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나트륨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네. 싸게 드시지 말고 네, 되도록 싱겁게 드시는 것이죠. 이래 네,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그 식양을 한 다음에 우리 중리학 이론으로 해서 그 약식 동원 물질로서 약선차를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구기자 국화 결명자 차 이것은 아주 그 전형적인 이런 약선차죠. 그리고 영지버섯을 많이 이용해도 됩니다. 영지버섯에다가 설이 산사 그 산자 이것을 좀 곁들여 넣고 그다음에 더덕도 좀 넣고 대추를 넣고 이렇게 해서 차를 만든 것이 아주 좋습니다.
1: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 혈관이 건강해야 뇌출혈이나 뇌경색과 같은 고혈압 합병증을 예방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건강하게 유지함에 있어서 보면 어떤 이 식습관 먹는 것이 중요할까요?
0: 네, 이 혈관을 튼튼하게 하려면 사실 고혈압을 예방해야 되죠. 그리고 혈관이 튼튼하면 고혈압을 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이런 그 음식 그 식습관을 보면 첫째는 또 이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우리 고등어, 멸치, 연어 뭐 이런 음식을 경상적으로 뭐 하루 고등어를 사실 고등어가 연어보다는 값이가 아주 싸잖아요. 그리고 그 오메가 3 지방산 함량이가 사실 고등어가 연어보다 훨씬 높습니다. 제일 높은 이런 음식이죠. 그래서 고등어를 일주일에 두 번 혹은 두 번 이상. 뭐 저는 지금 집에서 일주일 두 번은 보상합니다. 네. 어떤 때는 세 번도 먹고 그다음에 멸치도 만약에 그 멸치에 고추를 넣어서 뭐 이렇게 볶아도 좋고 멸치에 오메가3가 아주 많습니다. 그 멸치도 사실은 뭐 등푸른 생선의 그 마른 등푸른 생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매끼마다 채소가 있어야 돼요. 채소 특히 그 이파리 채소 뭐 시금치에 뭐 그리고 다른 그 깻잎도 좋고 뭐 이런 이파리 채소가 있어야 되고 해조류도 김을 조금씩 넣어서 그리고 미역국도 좀 경상적으로 드시고 이렇게 드시면 좋고 버섯류도 많이 이용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튀긴 음식 뭐 어디다 이 기름이 많이 튀긴 음식은 줄이고 설탕도 줄이고 이것은 줄여야 하는 이런 음식입니다. 튀긴 음식에 그 무슨 트랜스 지방이 너무 많고 기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튀긴 음식을 줄이고 설탕을 줄이고 탄산 음료, 콜라 같은 이런 음료는 가급적이면 안 먹는 것이 좋죠. 조금씩 뭐 한 번 두 번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뭐 이런 것은 괜찮은데 경상적으로 이런 음료를 드시면 안 좋아요. 그리고 빵도 너무 그 흰 밀가루로 한 그 정제 빵도 많이 줄이고 가공식품을 많이 줄이는 것이 좋고 배달 음식을 가급적이면 적게 드시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체중을 적당히 감량해야 됩니다. 너무 비만하면

0: 체중을 좀 공제해서 감량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생활 방식에서 장시간, 너무 긴 시간을 여러 안전자리에 딱 앉아서 이렇게 앉아있는 것을 피면하고, 뭐 한 시간에 한 번씩 한 5분 일어나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주 좋죠.
1: 네. 네. 그리고 보면은 이 성장기 아이들 중에 간혹 고혈압 환자가 있어요. 그래서 네. 아이들은 어떻게 음식을 섭취해야 성장에도 이롭고 고혈압 예방에도 도움이 될까요?
0: 아니, 아이들 고혈압이 참 지금 점점 늘어납니다. 저도 이 연길시에서 그 학생들을 조사했는데 한 3천 명 조사해봤어요. 중학생에서 중학생들 중에서 고혈압 아이들이 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고혈압을 예방하려면 첫째는 가공식품과 그 초가공식품을 줄여야 합니다. 지금 이 가공식품을 가장 많이 먹는 사람들이 그 아이들입니다. 네. 학생 아이들 보면
1: 맞아요.
0: 다 거의 가공식품을
1: 먹잖아요.
0: 너무 맛있어요. 모든 가공식품 다 맛있습니다.
1: 네.
0: 맛이 없는 식품 생산 안에
1: 많이 들어갔어요.
0: 네, 조미료 그 조미료 덩어리죠. 그러니까 나트륨이 아주 많이 들어가죠.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면 거기다가 설탕을 많이 넣어서 그러면 짠맛이 좀 쓰라져. 그래서 나트륨 많이 섭취하고 설탕도 많이 섭취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가공식품을 많이 줄이고, 그 다음에 액상과당, 그리고 그 뭐 콜라 같은 이런 당 음료를 많이 줄여야 하고, 그 다음에 복합탄수화물과 갈름 식재료를 많이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런 식습관을 양성해가지고 채소를 많이 섭취하게 하고 어쩜 잡곡을 뭐 많이 이렇게 섭취하는 이런 습관을 아이 때부터 이렇게 양성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좋은 지방을 섭취해서 혈관을 보호하는 것이 좋아요.
1: 그래요. 그리고 또 평소에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는 음식 쪽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0: 네.
1: 그래서 고혈압에 좋은 음식 하면은 어떤 것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0: 좋은 음식 잎 첫째는 푸른잎 채소입니다. 푸른잎 채소에 무슨 갈륨, 마그네슘, 질산염 다 있죠. 이 푸른잎 채소, 콩류, 그 다음에 전곡물. 전곡물 현미, 귀밀, 퀴노아 등등. 그리고 들기름이 아주 좋습니다. 들기름에 오메가3가 가장 많아요. 네. 그런데 그 물고기보다는 그 지리가 못한데 들기름도 많이 이용하고, 토마토도 좋고, 그 다음에 멸치 등 푸른 생선. 이것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견과류를 매일 한 줌씩 조금씩 이렇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몬드, 호두, 뭐 그리고 그 정자류에서 호박씨를 많이 이용하면 마그네슘을 많이 보충할 수 있어요.
1: 네.
0: 그래서 호박씨도 많이 이용하고, 바나나가 갈륨 함량이 높은 과일로서 뭐 최고라고 이렇게 찍습니다. 그리고 우유를 드시면 저지방 우유를 선택하는 것이 좋고, 요구르트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비트를 많이 이용하네. 근데 그 시장에 가보면 비트라고 하면 사람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비트를 많이 이용 안 하는 것 같은데, 비트가 혈압을 조절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1: 네.
0: 이 비트. 그리고 그 샐러리 있잖아. 진찰, 시친. 이 샐러리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죠.
1: 네. 그리고 고혈압에 영향 주는 음식, 뭐 몸이 나쁘다 하는 음식이 어떤.
0: 예, 영향 주는 음식 하면 짠 음식, 나트륨이 많잖아요. 모든 짠 음식, 김치, 뭐. 짠지, 뭐, 이런 그 염장식들이 아주 참 불리하고, 두 번째가 가공식품입니다.
1: 그렇죠,
0: 가공. 예, 모든 가공식품에
1: 튀기고,
0: 그 나트륨이 많죠. 라면, 통조림, 뭐, 소시지 등 이런 가공식품. 그 다음에 설탕과 과당이 너무 많이 든 음식. 그러니까 단 음식, 사탕, 케이크, 콜라, 뭐 과일 주스 이런 것이 안 좋고, 알코올도 너무 높은, 너무 많은 알코올도 안 좋습니다. 담배가 안 좋고, 커피를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이 안 좋아요.
1: 뭐 제가 적당히
0: 하루에 적당히 한 컵, 하루에 한 컵이면 괜찮고 뭐 그래.
1: 그럼 맛있어서 당기는데 어쩌겠냐. 그럼 적당량으로 드시지. 많이 드셔서 모든 불식이죠.
0: 네, 예, 적당량으로 섭취한다는 것이 참 쉽진 않아요.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그걸 제한한다는 것이.
1: 알아서 드세요. 알아서 어느 정도인지.
0: 네, 그래요. 네,
1: 맛있으면 네. 더 들게 되는데 적당량 꼭 잊지 마시고. 그리고 시간도 지금 다 돼가고 있습니다. 네. 이 균형 잡힌

0: 식사는 뭐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걸 모든 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혈압 가족사가 있는 분들이라면 음식 섭취 각별히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고혈압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 어떤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요?
1: 네, 이 식사 관리는 우리 고혈압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야채, 과일, 전곡물 등 건강에 좋은 음식을 적절히 섭취하고 소금, 포화지방 등 건강에 해로운 음식 섭취를 줄이면서 우리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는 토마토, 비트, 샐러리 등과 같은 우리 특정 식품을 많이 선택하고 꾸준한 운동, 금연, 그리고 음주 제한 등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우리 고혈압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되면 사실은 이 혈압을 뭐 아주 긴 시간 내에 우리 혈압을 계속 정상으로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0: 네. 네. 많은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러저렇게면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딱 집에서 얘기하려면은 그래 좀 더 뭐 지나쳐서 먹어도 괜찮을까 뭐 이렇게 여행 심리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려면은 지켜야 되죠.
1: 네, 그래요.
0: 이 한도를 벗어나게 되면은
1: 네네네.
0: 큰 병이 나중에 온다는 걸 입으로 병이 생기죠. 먹는
1: 네, 것으로. 그래서 이 건강한 식사 뭐 습관, 건강하게 식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래 살겠다 하는 이런 욕망만 있으면 어떤 사람을 뭐 사는 데까지 살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맛있는 것을 다 드시고
0: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또 운동도 하고 마음도 유쾌하고 이러면 건강하게 네. 오래오래
1: 유쾌하게 보내고
0: 백세 장수 시대인데 오래오래 사세요. 네. 건강하게 고혈압과 음식 관계를 둘러싸고 좋은 정보 많이 알고 갑니다. 박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연변대학 의학원 예방의학 교원실 원주임이셨고 영양학 박사이신 한춘희 선생님을 모시고 고혈압과 식이요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이 고혈압은요 음식 섭취와 밀접히 연관이 되었습니다. 올바른 식사 습관은요 혈압을 낮추는 데 유리하지만 그릇된 식습관은 혈압을 높일 수도 있는 것이죠. 특히 고혈압 가족사가 있는 분들이라면 음식 섭취에 각별히 중시를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모두가 평소 음식 섭취로부터 시작해서 고혈압을 예방해주고요 건강을 지켜나가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네, 건강 360월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를
1: 물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 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부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